0: 악여 제약 공장에서 만든 그 내보신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니까 동화 악여 제약 공장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산둥 둥어 어조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특히 우리 그 출장이라 많이 가는 분들 보면은 비행장에 가든 또 어디 우리나라 각 지회지에 가든 한족말로 돼 있으면서 산둥 둥어 어조 하는, 제가 말하니까 이게 빌레 보이는데 사실 이 목소리를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산동 동화 악여 제약 공장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제약 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산동 동화 어조라는 것은 이름 있는 명약입니다. 그 제약 공장에서 만든 우리 건네 보시환, 무슨 약이든 무슨 제품이든 만드는 그 제약 저기 공장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약은 더 합니다. 똑같은 약이라도 어떤 제약 공장에서 만들었는가? 산둥둥어 어조 제약 공장은 양치입니다.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이다 해서 우리 양치라고 하는데, 이름에 무슨 다른 점이 있는가 하면은 약이 질량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 약에 들어가는 그 약의 질량, 약이라서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중약은 예를 들어서 황견 하면은 황견이라면도 좋고 나쁘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을 해본 분들이 더 압니다. 그래서 약의 질량, 그다음에 그 효능, 이걸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이 유명한 제약 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근예보시환 하면은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중약재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약 가운데서도 지인화라는 인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학명으로는 인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약은 청열 해독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허혈이 있을 때 그 허혈을 없애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몸에 허혈이 있어서 나는 무슨 약 못 씁니다 이런 분들 아무 근심하지 마시고, 음과 양이 평형을 잡아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좋은 성분은 우리가 이용해 쓰고 또 그 약으로 오는 부작용은 없앨 수 있게끔 이렇게 지인화를 비롯해서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 약이 골고루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나도 지금 건네보신환으로서 먹고 있습니다.
0: 네.
2: 네, 먹은 후부터는 뭔가 머리 언하로 휑하고 정신이 안 나고 남의 정신이 살다시피 했습니다.
0: 네.
2: 그리고 가끔씩은 뭔가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는지 많이 마음이 우울하고
0: 맞습니다.
2: 숨도 별로 두근두근 거리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하고 모든 데서 다니기 싫어했댔습니다.
0: 네.
2: 그러더니 이거 먹고서는 한 넉 달 먹었는데 이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머리도 많이 맑아졌습니다. 지금
0: 머리 맑아지고 항상 마음이 우울하고 기분이 아주 좋고 이 여러 가지 심리문란도 나타나고 심리증도 오고 이러던 분들 그게 싹 치료되는 약입니다.
2: 예, 그리고 모든 싫어서 많이 집에 혼자 있기 좋아했댔습니다. 괜찮은 게 모든 집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0: 예.
2: 예, 그리고 잠부터 자지 못해서 저녁에 가슴이 답답하면서 잠 다 못 잤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0: 그렇죠. 그렇단 말입니다.
2: 예, 마음이 그나 불안하고 이렇게 불편하던 게 요즘엔 이제 가슴은 편안했습니다. 아침에 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0: 예.
2: 그래서 또 낮이나 밤이나 귀에서도 소리 나는 거 세게 나는데 그냥 약간 소리 그냥 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증상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완전 없어졌습니다. 귀에서 소리 나도.
0: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치료됩니다.
2: 예.
0: 네.
2: 그리고 지방간이 있으면서 그냥 소화도 안 되고 맥이 많이 없었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눈도 깔깔하고 많이 눈이 건조했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건조하던 것도 많이 나졌습니다. 눈도 많이 막아진 감이 많이 난다. 낫던다 눈다. 눈을 확 튀는 감이 난다.
0: 네.
2: 그리고 맥도 나고 정신 나는 게 확실하게 알릴 때다.
0: 네.
2: 먹어보니까 큰 공장에서 나은 약이 다르긴 다를 때다.
0: 다르신가? 이 약은 효과 잡수면 잡수수록 효과 잘 알기는 약입니다.
2: 네. 그래, 내가 넉 달 동안 먹으니까, 그냥 날마다 계속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하던 게,

0: 내가 안 나서지는 게 알리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내 정말 딱 많은 약이구나 해서 내 오늘도 또 배달해서 먹다 그랬다.
1: 곰팥이 좋아진다는 거는 골가병이 자기 절로 따라서 나서지는 겁니다. 예. 예. 계속 쓰십시오.
0: 예, 오늘 또 배달하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 활동이 진 남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 달 말일 것이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서 이번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라 하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기혈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나는 항상 가슴이 두근다근거리고 잠이 아여고 머리가 어지럽고 입은 마르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데 이거 무슨 약을 써야 되는가? 이렇게 자문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3: 예, 건예보조하는 수능 환자입니다. 저는 어떤 석달 썼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동맥경화가 심해서 예, 혈압조절이 받아야 되고 항상 머리가 터지는 것 같고 어림도 나고 예, 그리고 소화가 안 되고 입안이 쓰겁고 자석에 아예 아픈 데 없습니다. 그리고 맥이 네. 없습니다. 어찌 그런지 그리고 소변이 작고 손발이 시리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건네보수하셨는데 하나하나 소실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예, 머리가 흐릿흐릿한 게 맑아지고 예, 그리고 건만지 심하던 게 지금 생각이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3: 예. 지는 열쇠를 건마에다 욕구도 자꾸만 열쇠를 찾고 들어와 찾고 나가 찾고 해서 아이 그래 열쇠를 몇 개를 패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소화가 아이래 그래 입안 쓰고 뭐 매나니 아이 성이 나빠 그런데 소변은 어째 그렇게 잤습니까?
1: 그렇죠 선씨 콩팥이 허야 그렇습니다.
3: 그래 그렇습니까?
1: 네 100% 콩팥이 허해서 소변이 작고 소변에 염증이 오고 소변이 시원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3: 예, 그래 실수할 때도 욕만 했습니다. 그랬던 게 오전에 많이 봐서 한 두 번씩 보고 하고 아침에 저녁에 잘 자고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예, 몸이 헷갈아진다. 이렇게 엉금망글해서 눕어서 일어날 줄 모르던 게 오전 활동하고 있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얼마 좋습니까? 이래 활동도 좋고 아이 신장에 영양제 휴식도 준다지 이럴 적에 활동에 참석했어요. 좀
1: 제가 15년 늙음하게 네. 다 잡으면 좋습니다. 예?
3: 그렇죠.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어제 할 때 좋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2797번 예?
2: 네.
3: 예, 알겠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기와 혈이 부족으로 인해서 심장이 두근다근 빨리 뛰고 그 다음에 자부름이 아이오고 피부가 자꾸 가렵다거나 우리 기침을 많이 한다거나 소화가 아예 된다거나 이게 다 오장육부에 충분한 기와 혈이 공급이 못 돼서 오는 질병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자, 두컴이 보시라는 분은 감사합니다. 나는 네. 이 약속이 되니 혈압도 소리가 어떻게 바로 안 되니 맨날 머리 아프지 오지금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자꾸 나지 무슨 그 그러니 잠이 아요. 기억력도 없어. 기억력도 너무 네. 없어가지고 난 피명할까봐 고민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은 놀고도 불안하고 있고도 굉장히 침침하고 우울증도 오는 것 같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약을 많이 써봤지만
1: 진짜 그런 증세 있다가 그 치매가 오는 겁니다.
4: 네.
1: 조기 증상이 다 있었습니다. 치매 올 조기 증상이 다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4: 그래서 건의보수안을 썼는데 몇 달 안 썼는데 이 증상들이 하나하나 좀 나아지지 않습니까?
1: 네.
4: 이 기억력이 따라와서 뭐 이거 하에 뜨린다. 지난해 이거 먹었어야 정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나지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던 것도 나지 잠도 잘 자고 머리에서 어리다는 증상도 나고 우선 먼저 혈압조절이 잘 됩니다.
1: 맞습니다.
4: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정신이 나지 또 위나

0: 밥은 먹던 게 밥을 잘 먹어 이러니까 맥이 나지. 얼마나 네. 이야기 던지더만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 뼈도 아프지 사백 차수 딱 하던 게 부족상도 좀. 내가 좋은 거 보고 내 친구들이 내틀어진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 내
1: 이야기 던져. 명금하게 다 했습니다. 그런 증상.
0: 예, 자. 예, 자기도 이거 양이에 좀 써보겠다는 소리. 우리 오늘 둘이서 좀 우대할 땐 끝이나기든 좀 여자석하고 둘이 배달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1: 그렇죠. 이 보조금이 나갈 때 싸면 엄청 묵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예. 고맙습니다.
1: 네, 치료 잘 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이런 치료상에서 그렇게 약금만 써도 아이들은 실면증이 치료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불안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아물아물되고 이게 다 주로 피가 부족할 때 이렇습니다. 특히 자꾸 가렵은 사람들이 뒷잔등이 가렵든 어느 팔다리가 가렵든 가렵다는 거는 우리 피부에 끄증 혈이 공급되지 못해 그렇습니다.
2: 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저도 건네 보시나 쓰고 쓴 지는 한 달 안 돼서 근데 효과 좀 안 입니다, 이게.
1: 알기 시작하죠.
3: 네. 속에다가, 네. 그래서 하루 종일 대회에서 번반 지금 그래 두 번, 세 번 조금 낫긴 낫습니다. 그리고,
1: 네.
3: 허리 아픈 게 많이 좋아하시고요.
1: 네.
3: 소화하던 게 또 소화도 잘 되고.
1: 네.
3: 다리 아픈 게 또, 다리도 안 아프고, 기억력이 좀 돌아가는 것 같더랍니다. 예.
1: 그렇죠.
3: 변비도 심하면 네. 변비도 조금 낫고, 예. 이제 조금,
2: 네.
3: 조금.
2: 네.
3: 턱 아긴단 말은, 그래도 이번에 활동할 때, 일국각사도 실례해서 안 되겠어.
1: 예, 일국각사도 다시각도 드립니다. 예, 규식도 드리고, 예.
3: 네.
1: 잘 이용하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래서 치료상에서 이 건네보신 환우는 대약이 있고 그 약이 조합이가 잘 되고 진지한 약재만 많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어떤 약재가 들어가서 어떤 약재가 더 작용을 더 발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조제원칙을 우리 군천좌실이란 조제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연히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두중도 들어갔습니다. 천우술이 들어갔습니다. 구변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약들이 들어가면은 우리 그 고가병이 쉽게 낫습니다.
2: 네, 단분 연결합니다.
1: 모르피라메.
2: 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2: 네. 네.
4: 저도 지금 건네 보상한 지금 준비하셨나 한 열 분합니다.
1: 네.
4: 근데 지금 증상이라는 게 지금 항상 그 머리가 심하면 배부터 이랬다. 능력이란 게 자꾸 없지. 귀에서 소리 나오고, 머리 아프고, 몸이 좋다고, 이런 증상은. 그래서 네. 이 약성에서 보니까 지금 쓰는 자충력이 나사된 게 있어서 이게 소리나는 게 중요하다만
1: 네.
4: 이러면서 지금 법의 차수가 발전한 게 안 됐을 것이고 거리는 지금 약간씩 있어야 남남남
1: 네.
4: 이러면서 소변이 요게 약간씩 좋은 게 아니라 이래까지 이게 지금 나도 이 약을 많이 쓰면서 보면서 보니까 약이란 건 오래 써서 나쓴 게 아니라 벌써 나쓴 거니 약 약간 써서 나쓴 게 아니다만
1: 그 말은 맞습니다. 며칠 안 써봐도 이야기 내 병이 맞구나. 벌써 써보면 그런 증상들이 완화되는 게 알긴단 말입니다.
4: 네. 이렇게 이러니까 어쨌든 이야기, 이 새로운 이야기 이렇게 나올 때는 이게 지하공장에 다 정말 이제 생각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다 통합을 만들고 이런 게 가능하면 이제 보고 사야 되겠다.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바짝 들으려는 사람은 우리 부분이
2: 네. 네.
4: 고맙다, 이상하니까.
2: 안녕히 네.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건네보신환 하면은 이런 기와 혈, 기문기, 혈임의 혈을 다 보충할 수 있게끔 약이 진기한 약재가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혈

0: 하고 기가 부족해서 오는 질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 런앤에 들어서면서 혈이 부족한가 하면은 그 부족한 혈조차 순환 못하죠. 그 순환 못하는 제일 원인이가 기 부족입니다. 기는 피를 밀어주는 힘이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건네보신 환이가 25가지나 되는 중약제가 들어간 게 이 원인입니다. 기와 혈을 다 보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명약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대 활동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경만 작사 작곡의 생명에 대하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피는 그 이유를.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필 때 그 진통을. 그 여린 잎의 기나긴 밤. 무거운 잇을 품고 해 뜨는 아침 반짝이는 어여쁜 생명아. 이렇게 보며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조금씩 그리 배웁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명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연변은 두만강 찬란한 물결 위에 빛나는 진주이며 푸른 산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천혜의 고장입니다. 오늘은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인심이 담긴 노래들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곡으로 김인덕 작사, 백희남 작곡의 형제민족 우리 함께를 마련하는데요. 형제민족이 손에 손잡고 아름다운 낙원을 꾸려가는 행복한 모습을 신명나는 가락에 실었습니다. 리상길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연변은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날로 비약하는 연변의 오늘과 내일을 기대하며 계속하여 연변의 다채로운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노래 연변에서 즐겨보세를 마련했습니다. 리홍관 가수의 건들건들한 목소리가 여러분을 연변으로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연변에서 즐겨보세 이 노래를 들으니 연변의 활기가 전해지는 듯하네요. 요즘 한낮의 햇볕은 따가운데요. 이럴 때 시원한 감주 한 잔 생각나실 때죠. 이어서 남두현 작사 김덕범 작곡의 시원컬컬 감주로다를 마련했습니다. 렴수원 가수의 흥이 넘치는 목소리가 감주의 청량함을 더해줄 것입니다.

웃음은 행복 엔돌핀이라고 하죠. 웃음으로 행복을 더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석화 작사 류영근 작곡의 즐겁게 웃자를 마련했습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시원하고 얼큰한 배추김치, 아삭아삭한 총각김치는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밥친구이죠. 다양한 김치들이 맛깔스러움을 담은가요? 황운선 작사, 리찬수 작곡의 김치 타령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방성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엄밀한 작사, 작곡의 여행을 보내드리겠는데요. 이번 주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까운 산과들을 찾아가보는 건 어떨까요?

양춘하 가수가 부른 여행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김정권 작사, 량성어 작곡의 혼성중창 꿈의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꿈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씨앗처럼 마음 한 자락에 자리 잡고 물과 햇살을 기다리며 자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꿈꾸며 희망을 노래하길 바라며 꿈의 노래를 헌성중창으로 전해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 사랑을 박은하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 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하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창임이 저술한 의림 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삼효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요추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학병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새로 승급한 황진수산타이쉐베캉의 두 가지학 조합입니다.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섯 세트에는 세 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2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0세트에는 8세트를 더 드리면서 우리 10세트부터 공장 측에서 더 주는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 혈배강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 혈배강 10곽을 더 드립니다. 네, 어째서 더 드리는가? 기실은 우리 그 약을 받아보게 되면 이 황진수산타의 혈배강 역임에서 혈배강을 많이 먹게 됩니다. 혈배강은 전문 우리 관심병 혈질을 낮춰주고 또 전문 우리 심혈이 고르지 못하고 심장이 항상 바빠나고 특히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주는 게 혈배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평상시에 혈압이라 하면 막 높아질 때 원래는 정상적으로 놓고 말하면 아침 저녁으로 한 알 내지 두 알씩 잡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혈압이 높아질 때는 또 두 알 더 잡숴야 됩니다. 많이 잡수는 사람들 하루에 막 열 알씩 잡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심장이 빨리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황진수산타에는 원래 한 통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게 줍니다. 그래서 황진수산타에는 말 그대로 황금보다 더 귀한 이런 중약제 유효 성분 이걸로 구성됐고 그리고 수안이란 건 혈전이란 수안입니다. 그리고 타이란 거는 제일 작은 분자 펩티드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농 주치에도 명백하게 다 썼습니다. 우리 중풍을 해서 탄화에 왔거나 반신은 잘 쓰지 못하거나 언어장애 오거나 말할 맥이 없거나 입관운이 빗으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 다 치료한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든 우리 중약제를 이 처방을 보게 되면 모두 45가지 중약제로 구성됐습니다. 예, 대단히 큰 처방이죠. 그래서 우리 15세트에서 하는 분들은 15세트를 더 드리면서 오늘이 결정해 사겠다 하는 분들 혈배강 10곽을 또 더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면은 또 침구가 따라갑니다.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분들 제가 침을 고루고루 다 놔드리기 때문에 시간 오래 걸리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왕청에서도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0: 뭐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무슨 뭐 매일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예? 능히 우리 침 맞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침료법은 우리 고대로부터 내려온 게이기 때문에 침이가 따라가게 되면 약 효과가 고브렐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원래 우리 약 처방이 좋은데다. 예. 예.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예. 약을 사고 아예 사고 먼저 떠나서 먼저 제한테 와서 진단해 보세요. 예, 그래서 생각 밖으로 진단이 틀릴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확한 이런 진단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 예,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기차역전지 않습니까? 예, 마승캔 우기병원 2층 중의과에 찾아오면 됩니다. 예, 오기 전에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환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무턱대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88-0018번 먼저 전화치고 예약하세요. 예, 그리고 또 오기 불편하다 하는 분들은 직접 저를 바꿔줘도 됩니다. 그럼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약을 사고 안 사고 먼저 떠나서 쓸데없는 돈 팔지 말자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젠데병 보이고 그리고 자기 생각과 맞다 이렇게 되면 신심 있다 하게 되면 접어들고 네, 신심이 없다 하게 되면 그래서 아무일도 없던 일로 생각하고 예, 쑥 지나가도 일 없습니다. 예? 예, 요새 전화 오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필경 제가 이 항업에서 20몇 년 동안 환자들을 병원 받으러 있겠지 때문에 기본상 연변의 환자분들 저를 모르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10년 전에 저한테 병 보이던 사람들도 지금 찾아와가지고 다시 저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돌고 해도 그래도 전신세 진단 받아봐야 되겠다 이래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288-0018번 일단 전화 치세요. 예? 그래서 우리 황진수한테 혈배강은 强强 联手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약과학도 직접 거기다 썼습니다. 앞면에다는 황진수한테라고 쓰고 뒷면에다는 혈배강이라고 썼습니다. 예, 예, 두 가지 약이 다 과학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이 45가지 중약제는 기본상 우리 오장육부를 도와주는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 다 포함되는 약제들입니다. 예, 그리고 500돌든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500돌든 제일 작은 분자입니다. 예, 이런 작은 분자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크게 나누게 되면 모두 네 가지 처방입니다. 하나는 기혈을 보충해주는 그 안에서 기를 보충해주는 사군자탕 사군자탕 기초상에서 두 가지 약 더 가하게 되면 육군자탕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이거는 전문 피를 우리 혈을 그러니까 기를 보충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물탕, 쓰우탕이라는 게 이게 전문 피를 보충해주는 겁니다. 혈. 그래서 이거는 경전방입니다. 경전방이라는 거는 더 개변할 필요 없다 그 뜻입니다. 이미 몇천 년 동안 전해오면서 이 몇 가지 약재가 딱 정확하다 이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개변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합해서 우리 팔진탕이랍니다. 스균자탕하고 스우탕 네 가지 약 합해서 8가지 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진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방이가 부양황우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고대로부터 젊은 중풍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뭐 당화에 왔거나 소화마비 증상이라고 있거나 이게 다 부양황우탕 가지고 다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 부양황우탕 안에 처방 어느 약재를 많이 넣고 적게 넣고 이거는 우리 환자들이 이런 증상에 따라서 이거 개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첸정산이라는 겁니다. 신경을 수복해주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유명한 처방입니다. 이것이가 입과 눈이 비뚤어 올라갔거나 반신을 잘 쓰지 못하거나 이런 데 쓰이는 처방입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우리 가정에서는 혈배강을 오랫동안 썼습니다. 꽤 네. 많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황진산 타일을 정말 이전에 쓰다가 그 지나서 쓰지 못하던 것이 이번에 합격했으니 그 효과가 몇 배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0: 그때는 그 약이 네. 원료가 따라 못 가기 때문에 환자분도 네. 아시다시피 우리 이 약은 아무 약이나 갖다 쓰는 게 아닙니다. 몽땅 천연약재를 갖다 쓰기

0: 때문에 생산에 미처 따라 못 가가지고 끊어진 겁니다. 예, 이번에 다시 이렇게 생산하게 됐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이 황진산 타이가 같이 있으니까 약효가 예,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0: 네.
1: 이 예, 특히 황진산 타이는 예, 특히 혈병, 관절병, 모든 오장육부병을 다 한세 한 단꺼번에 다 치료될 수 있는 이런 약이 됐어요. 특히 마흔다섯 종이란 천년 명약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 네. 가장 작은 분자 500돌 된 세계에서 가장 작은 500돌 된 초분자로 네. 구성되어 그런지 약효가 더욱 빠릅니다.
0: 네.
1: 저도 예, 우리 가정에서 우선 나이가 올라가면서 이전에 단종으로 되는 약을 많이 썼지만 그저 네.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 두 가지 약이 조합을 이랬으면서 다른 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호를 보충하는 약을 따로 쓸 필요도 없고
0: 네.
1: 소화가 안 되는 약을 따로 쓸 필요도 없고 네. 예. 그 다음에 관절에 대한 심리 혈관에 대한 이런 예, 약을 예, 따로 쓸 필요도 없어서
0: 네.
1: 이 정말 혈배강하고 황진산 타이는 예, 정말 중풍에 대해서 아주 빠르고 예, 중풍에 대한 그 병증의 범위가 높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높지 않습니까? 예,
0: 그리고 약 이름부터 예, 황진산 타이는 예, 크게 썼습니다. 펜탄후연왈 그러니까 우리 펜탄 반신이가 당화해 왔거나 이것을 후연 회복해 준다 이런 이름은 나온 게지 않습니까? 예.
1: 네, 그랬길래, 예, 여기도 똑똑히 이렇게 나도 보고 있는데, 펜탄 후 웬, 왠, 웬,
0: 맞습니다.
1: 웬.
0: 예. 예.
1: 그러기 때문에 더구나 똑똑히 썼지 않습니까?
0: 그렇지.
1: 그러니까, 예. 이 약과에 쓴 것과 공농주치가 선생님 얘기라고 또 여러분들이 쓰고서 서로 분생하는 거 들으면서 정말 이 약은 예, 이 예, 공농주치와 선생님 얘기라는 거기 딱 부합되고 명실이 부합되는 약이라는 거 날마다 쓰면서 특히 예, 잘 알고 있고 예,
0: 네.
1: 검증된다는 거 항상 느끼면서 가장 좋은 명약이라는 거 완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예, 중풍이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이런 혈병에 대한 이것이 이 방면의 치료가 더욱 잘 되고 예.
0: 네.
1: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예, 선생님도 항상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중년인들이 이 가진 병증을 치료하는 데는 이 황진산 대가 대배강이 가장 좋습니다.
0: 네.
1: 예, 탄환 됐거나 치료하게 됐거나 입이 비뚤어졌거나 무슨 중풍 후유증이 정말 좋습니다.
0: 집에 아버님도 지금 중풍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예.
1: 예, 기력도 심장 주절하라는 것도 아예 하고
0: 혈병도
1: 다 좋아졌지 그만 선생님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서는 혈배관과 그 승급된 이 그
0: 황진산 타이
1: 황진산 타를 계속 쓰면서 그러느니 정말 선생님께 감사드려 좋은 약을 알선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1: 우리는 여러 가지 선생님이 소견의 약을 그제나 다 쓰고 있습니다.
0: 네.
1: 선생님 오늘도 저는 전화 되고 그 다음에 신체 건강에 두 분 선생님 다 주의하고 우리 중천년들께 더욱 좋은 약을 좋은 치료 방안을 계속 하면서 건강을 찾게 하기 때문에 신체에 꼭 주의할 것 바라면서
0: 네.
1: 선생님 고맙습니다.
0: 같이 건강합시다. 예, 건강하세요.
2: 네.
3: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4: 저는 예, 황진산 산타이를 안색이 썼습니다.
0: 예.
4: 예, 우리 집에 형님이 평시에 중풍이 와가지고, 반신 잘 못 쓰고, 예.
0: 네.
4: 입도 좀 삐뚤어지고, 손도 안으로 구부러들게
0: 시작했어요.
4: 되게 불편했습니다.
0: 응.
4: 그리고 나도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0: 네.
4: 예, 기관직 천식도 오고 해서 저혈이 난다 하면 목이 마르고 어지럼증이 나고 예.
0: 네.
4: 머리가 아팠습니다. 예, 숨이 찬 건 물론이고 자꾸 맥이 없는 게 바쁩니다.
0: 네.
4: 예, 밤맛도 없고 잠잘 때는 항상 숨이 차서 창문 열고 통풍시켜야 됩니다.
0: 네.
4: 낮에는 소면이 그래도 좀 적은데 밤만 되면 반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드나들고 나면 정말 누워서 일어나기도 싫습니다.
0: 그렇죠. 예.
4: 예. 발이 붓긴 다음에 신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새 신고 다닐 수밖에 없고요.
0: 예.
4: 기억력도 너무 안 돼서 금방 밥 먹고도 무슨 채를 먹었든지 생각이 안 나.
0: 네.
4: 예. 거기다 손이 자꾸 떨려서 연필은 그냥 밥 먹을 때 젓가락도 제대로 움켜쥐지 못했습니다.
0: 예.
4: 예. 그러던 참에 선생님이 강의하신 황진산타회하고 혈배강 같이 먹고 친구까지 겹결합한 게 지금은 밥도 맛있고 맥이 납니다.
0: 네.
4: 예, 기억력도 좋아지고
0: 기억력 좋아집니다.
4: 설사도 아야 합니다.
0: 네.
4: 예, 소변도 정상으로 돌아와 가지고 잠도 잘 자고 붓긴 것도 다 내리니까 신발도 제대로 신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네.
4: 예. 정말 황진수한테 감사드립니다.
0: 네. 예.
4: 그다니 뭐 요새 이야기 값이 오른다든지 오르기 전이나 이야기 좀 부지미 자만해 놓고 먹어야겠습니다.
0: 아, 값은 이미 올랐습니다.
4: 예.
0: 그래서 지금 한 세트에 980원으로 나온 건데
4: 예.
0: 그래서 우대 활동 좋습니다. 15세트에 15세트 더 드리고
4: 예.
0: 이렇게 되면 그 형님분과 같이 또 논아서 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4: 예. 예.
0: 침도 또 12번 놔드리고 오늘이 결승하는 예. 분들도 혈배강 열곽도 더 드립니다.
4: 아.
0: 예. 그래서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4: 예,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리고 견정산 이게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서방이가 뭔가 생매금이란 겁니다. 승마인. 승마인은 그 임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그 관신 승마이완 이렇게 썼습니다. 큰 이름으로 약 이름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 우리 관심병이나 신저통이 생겼거나 또 심별이 고르지 못하거나 우리 이때까지 써본 분들을 보게 되면 심장 주사라면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나도 이전에 방송 들으며 보니까나 새로 승급한 이야기 나왔지 않까요?
0: 네, 예.
2: 예, 나도 이 황진산 타이도 옛날 한 1년 반 전이 되는가?
0: 네.
2: 그때 쓴다네, 이거.
0: 맞습니다. 그때, 예.
2: 예, 썼다가 기다리라 못해. 약이 예. 끊기는 바람에.
0: 예.
2: 그때도 내 어렵게 이 약을 선택했다 말입니다, 예.
0: 네.
2: 예, 어떤 약을 선택했으면 좋겠는지 모르다가 그리 방송에 내 들은 게 그 어느 그런 자식분이가 아버지가 그런 무슨인가 침대에서 누워있는 환자가 이 약을 쓰고 서리
0: 네.
2: 일어나서 이 걸음 걸른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단
0: 예,
2: 말입니다.
0: 예,
2: 예. 예, 그래서 내 그때 당시에 이 황진산타에 선택했다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런 게 써 몇 달을 써보니까 나 좋습니다. 그랬더니
0: 네,
2: 약이 끊겨서
0: 예, 예.
2: 한동안 그 한 약이 들어오모와서 한 기다려도 들어오모와서
0: 네.
2: 후에 끝나면 예 그래 내 후에 끝나면 선생님께 찾아가서 또 다시 진단받고 혈배강 선택했으니까
0: 네.
2: 예 그런 게 이 두 가지를 쓴 게 이 두 가지 약이 정말 다 좋은 효과 본다
0: 네.
2: 예 이게 이번에는 이렇게 동합성 떡으로 나왔다니까 또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지
2: 예. 예. 무슨 정말 이래 몸 4시까지 약이 15,000가지 약이
0: 제일 큰 조합입니다. 예.
2: 예, 큰 처방을 나왔을까 나야 정말 이번에 거는 정말 훌륭하겠더라 말입니다. 예.
0: 네.
2: 예, 원래 두 가지 약에도 용조 챙간에 다 써가서
0: 그렇죠. 예, 예.
2: 예, 그래더니 같이 나왔으니까 나네 너무 좋으니까 나 이야기 나왔으니까 나네 우리 딸이 시험 아이도 있잖아. 예.
0: 네.
2: 권고했단 말입니다. 이 약도 써보는 게 어떻게 하는가 하고.
0: 네.
2: 예, 어찌 그랬는가, 뭐, 우리 그런 사돈은, 이 권만 주자라 한지, 이제 딱 석 달이 남다. 5개를 했답니다.
0: 네.
2: 예, 그런 게, 주자하기 전에 보다 조금 낫단 갔을 때다. 예.
0: 네.
2: 그래, 영 고통스럽게 지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예. 그 다음에는, 그 갑상선, 그것도 있을 텐데, 이 목이.
0: 갑상선이.
2: 예, 그리고 자꾸 이 모기가 이제 자꾸 잡아당긴단 같습니다, 이 목소리가.
0: 맞습니다. 예.
2: 예, 그리고는 맥이 없고,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어쨌든 이 온몸이 불편하다면 이랬다. 그래서
0: 네.
2: 한 번이 내 대신해서 나 내보고, 선생님 보고 물어봐.

0: 달라드라 말입니다.
1: 네. 지금 예, 소개해서 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0: 예,
1: 그리고 우리 이미 심장주자람 한 분들이 그 햇대에서 예.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 환자들을 보게 되면 심장주자 4개 했는데 그 심장주자 뒤끝에 여러 가지 뭐 타딘카이람이 아스피린이람 예. 계속 평생 달고 있어라 하지 않습니까?
0: 예,
1: 사실은 이런 약들이 별로 뭐 혈전이 생기는 건 막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서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병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주자한 뒤 그거 쓴 데서 막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또 막혀가지고 병원에 가서 또 셀로 바꿔야 된다. 예, 이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난 연세 많은데 어선 바꾸지 못하겠다. 이런 정도로 된 분들도 우리한테 찾아와서 지금 이 황진산타의 쉐베캉 쓰고서리 지금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쓰게 되면 주자란 뒤끝에 이런 서약들을 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고서 우리 이거는 오장육부를 다 다스려주기 때문에 네 가지 큰 처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약이 또 틀리고 우선 또 여러 가지 심혈관 질병에 대한 거기 그 공능 조치에 또 명백하게 다 썼고 할까나 예. 예, 이걸 쓰는 게 엄청 좋습니다. 예.
0: 예, 그리고 내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 곳에도 그 이때 그좀 주사를 하기 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주사한 후에 이 지금 그 서약을 먹어 그런지 이렇게 혈관이 싹 터져서 있잖아.
1: 맞습니다. 예.
0: 예, 뭐 제
1: 혈관이 자꾸 터집니다. 예.
0: 터진 게 이렇게 손바닥 많이 높이 이렇게 그 배도 나오고.
1: 예, 어디 왜 먹는 것처럼 예.
0: 예, 그렇단다.
1: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아마 서약이 문제겠다고 모두 자식들이 이랬나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선생님들 가보셔도 외국에 있으니까 가못 보셨나.
1: 그렇죠. 예.
0: 예, 그래 내 대신해서 물어봐 주고서 그래서
1: 됐다. 부채줘야 되지만. 예.
0: 예, 그래 부채줘야 된다 말입니다.
1: 예.
0: 예, 이거 좋은 약이 나왔으니까 나 내 한번 써봐라 지게가나 우리 사돈도 우리 딸이 말해나 그리 우리 어머니에게 다 써본 약이라고 그리.
1: 네.
0: 예, 그래서리 그래서리 우리 사돈도 얘기는 약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게 하도 바쁘니까나
1: 예. 바쁘죠. 우리 예, 바쁠까 믿지.
0: 예, 지네 바빠서 이 잠도 못 쉬고 지네 고통스러워 행편없답니다.
1: 네.
0: 예, 그래서리 나도 이 약을 쓰고 나니까나 영 좋더라 말입니다.
1: 맞습니다.
0: 나는 집이, 예. 예. 나는 나도 영 엄중한 사람이니까나 우리 딸이 싹 말했단 말입니다.
1: 네.
0: 했는데 예 입도 나는 해도 다 갈라터지고 예. 그런 게 그런 뭔가 그것도 싹 나사지. 그다음에 머리에서 땀이 나는 것도 다 나사지.
1: 네.
0: 입안에 마르던 것도 다 났지. 오지럽고 머리 아프고 뭐 어떻게 말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픈 게 너무 많아요.
1: 아, 예.
0: 예, 그 그리고 우울증도 있을 때니까.
1: 네.
0: 그거는 무슨 없어서 너무 더워져서 자꾸 얘기를 하겠지가 내
1: 네, 여기 매우 중요한 울금이라는 약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울금이라는 약제는 전문 우울증 환자들한테 쓰는 약입니다. 예.
0: 그래 그런지 정말 제일 좋은 약입니다. 내 정말 써보니까
1: 네.
0: 제일 그런 효과 빠르고 예.
1: 네.
0: 나도 심장이 되게 나빴습니다. 이게 가슴이 그 아프던 게 그 다 그런 증상이 그 다 사라져서 없습니다.
1: 네.
0: 예, 그래 내 너무 좋아서 이래 소개를 한 게 그러면은 싸서 붙여주겠습니다. 예.
1: 네.
0: 예. 예, 감사합니다. 약이 너무 좋아서.
1: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럼 상세히 보게 되면 예, 우리 일단 먼저 혈전을 녹여서 내보내줘야 됩니다. 혈전 녹이는 약제들 단삼, 삼칠, 홍화, 천궁, 타월 이런 약제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간신 부주, 간 곰팥이 허해가지고 우울증이라 맞거나 예, 이런 분들한테 좋은 진저울암이 울금이람 이런 약제들 또 들어갔죠.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1: 네. 예.
3: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3: 예, 전 혈배강 쓰는 환자인데 옛날에 황진산 타이즈 썼댔습니다.
1: 네.
3: 그러다가 거기 끊기는 통에 혈배강 쓰고 있다가 이번에 황진산 타이 오니까나
1: 네.
3: 얼마나 정말 다행이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예.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예.
3: 예, 제가 중풍 두 번 맞았는데 머리 항상 어지럽고 메스껍고
1: 네.
3: 밥 먹어도 깨끼고 물 마셔도 깨끼고 정말 바빴습니다.
1: 네.
3: 예, 말을 항상 얼무리고 생각과 말이 항상 다르게 나가서
1: 네.
3: 예, 그래서 정말 옆에 사람들은 많이 웃겼습니다.
1: 네.

0: 눈도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어렴풋이 보이고
1: 네.
0: 눈이 그러니까 나 정신이 언제 맑아본 적이 없습니다.
1: 네. 네.
0: 어디 가나 하품만 닫고 나오고 다불기만 하고
1: 네.
0: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우리 아바에도 파키슨 병 진단까지 받아놓을까나 걸음걸이가 항상 넘어질 듯 불편하게 쪽발걸음질하고 예.
1: 네.
0: 그리고 밥 숟가락 제대로 쥐지 못해서 식사 대접은 내가 계속 그래도
1: 네.
0: 아픈 몸으로 시켜야 했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리고 칫솔질하고 뭐 어제도 입 옆으로 춤 흘리고 무릎 흘리고 하면서 정말 사는 게 그저 정말 막막했습니다.
1: 네.
0: 예. 두 분 다 환자다 나니까 뭐 살림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이러던 타 선생님이 황진산 타에 왔다고 하니까 나 아 이게 정말 명약이 이번에 들어왔구나.
1: 네.
0: 이거 미꾸설이 꼭 써봐야 되겠다 해서 황진산 타하고 혈배강 같이 쓰면서 친구로 결합했습니다.
1: 네.
0: 친구에서 많은 회원 받습니다.
1: 예.
0: 지금은 어지럼 중단이 나고 음식을 넘길 때도 살에 걸리지 않고 눈도 맑아져서 잠도 제 시간에 딱딱 잔다.
1: 예.
0: 깨고 정신이 난다. 잠 잘 자니까 나.
1: 예.
0: 우리 영감도 두 손으로 어전 덜 떨고
1: 네.
0: 걸음걸이도 많이 좋아졌어.
1: 많이 좋아졌죠.
0: 예. 예. 여실금 때문에 난 기저귀까지 찾댔는데 기저귀를 어전 벗어 대졌습니다.
1: 예.
0: 예. 이런 데서 해결을 많이 보니까는 어디를 다녀도 걱정 안 합니다.
1: 예.
0: 예. 옛날에는 좋다는 게 하고 많이 썼는데 돈은 돈대로 다 팔고 그래도 혈배강이 천연약재 돼서 그런지 완전히 틀립니다.
1: 그렇게 굵은 기름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0: 게. 예. 그래서 이번에 황진산 타이를 좀 어떻게 많이 예약해서 친구 그거 많이 예약해야만이 친구도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15세트부터 예. 우리 친구가 따라가는.
0: 아 예.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이번에 황진산 타이하고 혈배강에 좀 많이 장만해놓고 쓰리노 이 침도 결합해서 맞아서 런앤의 건강을 좀 찾으려고 그럽니다.
1: 예, 예. 2880018번 예. 빨리 전화 주세요.
0: 아, 예, 알겠습니다.
1: 예.
0: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소화계통에 대한 이런 약재들이 엄청 많습니다. 루구이람, 안시향이람이, 백출이람이, 그리고 불면증에 좋은 약재, 또 이런 호흡기계통에 좋은 약재, 풍수골과 뼈에 좋은 약재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가지 약만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약 따로 쓸 필요 없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기선 한 척이 물결을 헤치며 넓은 민강을 거스로 올라간다. 양삼은 생각에 잠긴 채 뱃머리에 나와서 있었다. 함지같이 우악스럽게 생긴 입이 보기 흉했지만은 위험은 있어 보였다. 사실 그는 못생긴 얼굴 때문에 욕을 좀 보기도 하였다. 운남 군대에서 조우신 밑에 있을 때 당계요가 조우신에게 일렀다.
1: 나는 관상을 좀 보는 사람이야.
0: 양삼은 얼굴에 군살이 많고 눈빛이 흉악한 데다가 쥐처럼 앞니가 드러나 보이는군. 척 보면 속에 칼을 품은 놈이라는 걸 대번에 알 수가 있지. 음험하고 잔인해. 절대 밑에 둬서는 안 되지. 뒤탈이 있을 테니 때를 골라 없애버리게. 조우신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당계요는 비밀 전보를 보내 양삼을 죽여버리라고 다그치었다. 하지만 조우신은 그 전보를 양삼한테 보이었다. 양삼이 눈물 콧물 흘리며 고마워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1: 양삼이 내 손에 쥔 채찍 노릇도 하고 내 발을 올려놓을 수도 있는 말등자도 되어주겠다는 뜻이로군. 응?
0: 지금 배우에 서서 드나본 강물을 바라보는 양삼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위엄이 넘치였다.
1: 정말 더디군. 아직도 더 가야 하나?
0: 그는 고개를 돌려 나무라듯 물었다.
2: 보고드립니다, 군장님. 약 반시간 뒤면은 건의에 도착할 겁니다.
0: 뒤에 있던 수종 부관이 다가와서 대답을 했다.
1: 오겠다던 그 여들이 이르렀는지 모르겠군.
2: 아마 이르렀을 겁니다.
1: 아마?
0: 양삼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불만에 찬 눈길을 돌려 배와 끝없이 펼쳐진 강물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사천군벌 혼전의 중심에는 늘 양삼이 있었다. 야심은 컸지만은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아 한 번도 우두머리가 되지는 못하였다. 나중에 그는 구석진 곳으로 밀려나 사천 북부에 있는 현 몇 개만 차지하고 버티었다. 잇따라 좌절의 충격이 커 정신이 오락가락하기도 하였다.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대성통곡하거나 제멋대로 부하를 죽이는 일도 일어났다. 하지만 여섯 개 려에 2만 4천여 명 병사를 거느린 장군답게 그런 중에도 두 눈을 부릅뜨고 기회만 찾았다. 그는 장계석의 세력이 날로 커지게 되자 류상을 비롯한 사천의 여러 군벌들이 얼마 안 지나 장계석의 영향력 아래 통일될 것임을 꿰뚫어 보았다. 전하가 장계석의 손아귀에 들어갈 판이니 나중에 장계석한테 소리 없이 먹히는 것보다야 얼른 제 발로 붙는 것이 여러모로 나을 터였다. 양삼은 늘 기배를 보다가 이때다 싶으면은 남보다 한 발 앞서 나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홍군이 귀주에 들어가자 양삼은 괴제를 불렀다. 드디어 이 촌구석을 벗어날 때가 온 것이다. 양삼은 장계석에게 오랜 기반인 사천 북부를 떠나 바깥에서 홍군을 무찌르겠다고 자청을 했다. 장계석이 기뻐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장계석은 곧장 20군더러 우리의 파 아래에 있는 금사강 연안을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5월 초 양삼의 군부는 의빈에 도착을 하였다. 얼마 뒤 홍군이 금사강을 건너 북으로 진군하게 되자 그 방어선은 쓸모가 없어지었다. 양삼은 의빈에 있는 군부에서 하는 일이 없어 빈둥빈둥거리다가 장계석이 보낸 전보를 받았다. 여섯 개 려를 몽땅 거느리고 대도와 전선으로 가서 부림 아래로 방어선을 부축을 하여 홍군을 단단히 막으라고 하였다. 전보 끝에는 몇 마디 격려하는 말이 적혀 있었다.
1: 자야 형은 이번 대도와 싸움에서 손쉽게 이길 걸세. 조덕과 모태동은 두 번째 석달계가 될 게 뻔하니. 그러면은 형은 이 시대의 낙병장이 되겠지.
2: 전부를 읽고 난 뒤에 양삼은 책사를 불렀다.

0: 대체 낙병장이 누군가? 장계석이 왜 나더러 낙병장이 되라는 건가? 그러자 책사가 웃으며 대답하였다.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군장님께서 곧 승진하실 것 같습니다. 전보에 그런 뜻이 담겨있나? 낙병장은 청나라 때 대신으로서 사천 총독을 지내는데 석달개가 바로 그 손에 죽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군장님을 이 시대의 낙병장이라고 한 것은 이번 섬의 희망을 군장님에게 걸고 있다는 말이니 성공하기만 하면 어찌 승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에 양삼은 이를 드러낸 채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즉시 여섯 개 려의 밤도와 대도하로 진군하라고 명령하고는 자신은 싸움을 지배하러 전선으로 가기 위해 의빈에서 배에 올랐다. 싸움에는 자신 있는 데다가 이번에는 대도하라는 천연 요새가 버티고 있으니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었다. 그러니 더더욱 마음이 급하였다. 양삼이 강물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갑자기 붕붕 백고동이 울렸다. 건위에 이른 것이다. 강기석을 바라보니 두 여장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곁에는 적지 않은 병사와 호위병들이 줄지어서 있었다. 양삼은 가슴을 쭉 펴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천천히 배에서 내리었다. 두 여장 가운데 한 사람은 양삼의 조카로서 성이 양씨였고 다른 한 사람은 향시성을 가진 제자였다. 그들은 배에서 내리는 양삼을 맞았다. 부두에 발을 내려놓으며 양삼이 물었다.
1: 부대는 다 왔나?
0: 왔습니다. 두 여장이 다투 대답했다.
1: 다른 여들은 오후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0: 그들은 함께 양 여장의 주입으로 자리를 옮기었다. 의자에 앉기도 전에 양삼이 두 여장에게 물었다.
1: 자네들 낙병장이랑 와나?
0: 두 여장은 의안이 펑펑해 서로 쳐다보기만 했다.
1: 그것도 모르나?
0: 양삼이 제법 진지한 얼굴로 설명해주고는 득이 양양하게 덧붙이었다.
1: 이 원장님께서 나더러 이 시대에 낙병장이 되라고 하셨네.
0: 양여장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운이 트겠군요. 양여장도 기분 좋게 웃었다. 그러면 이제는 그 개같은 류상의 업신여김을 안 말아도 되겠습니다.
1: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0: 양삼이 잡돌이를 하듯이 말했다.
1: 누구도 비겁해서는 안 돼. 하루낮, 하룻밤 내로 대도에 이르려야 한다고.
2: 응? 네? 200리나 되는 길을 하루만에 걸으라니요?
0: 양여장이 놀라며 말했다.
1: 자네 공산군은 어떻게 걷는지 아나?
0: 양삼은 얼굴빛이 흐려지더니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양여장은 그만 입을 꾹 다물었다. 잠깐 침묵이 흐른 뒤에 향여장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2: 여기 산길이 좋지 않아서 하루에 도착하기는 어렵습니다.
1: 더 말 말게. 모든 여에 은전 300립시 주겠네.
0: 그는 손을 획 저으며 이렇게 결정을 내리었다. 24군 군장 류문휘는 안성에 있는 자기 집 뜰을 서성거리었다. 그리 크지 않은 키에 역삼각형 얼굴은 어딘가 아픈 사람 마냥 누르끄레하였다. 군인답지 않게 허약해 보였지만 계략이 몹시 뛰어난 사람이었다. 뜰에는 꽃이 가득하였다. 2층 집만큼이나 높이 자란 백목련나무 몇 그루에서는 맑은 향기가 풍겨나왔다. 하지만 유문휘는 꽃향기를 즐길 여유가 없었다. 되려 속상할 때는 꽃도 눈물을 흘리더라 하는 그런 기분이었다. 아는 얼랑산 날에 청리강을 끼고 자리 잡은 도시였다. 크지는 않지만은 잘 정돈돼 깨끗하고 아름답고 아늑하였다. 하지만 류문휘는 사천성 주석자리에 오를 때 그 위

풍탕당하던 모습을 생각하면은 이 조그만 도시의 처박힌 처지가 한없이 서글펐다. 보정군관학교를 나와 용병술을 꽤 알고 있던 그는 1927년 오색기를 청천백일기로 바꿔단 뒤로 류상, 양삼, 류성운, 등석구, 전송요, 뇌심휘와 치열하게 싸웠다. 류문휘는 사천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 우선 안팎으로 두루 힘을 모으고 좌우를 친다는 방침을 정했다. 말하자면 사천에는 적들을 없애는 한편 바깥에 힘을 빌려 국면을 타게 하는 것이었다. 외톨이 신세라 힘이 약할 때는 등석후 전송려와 손을 잡고 류상과 양삼의 연맹에 맞섰다. 얼마 뒤에 그는 군복을 말쑥하게 차려입고서 백마를 타고 칼을 잡고 성도 소교장에서 국민당 24군 군장으로 취임했다. 손자 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적의 무릎을 꿇리는 네가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류문휘는 그 참뜻을 아는 사람이었다. 이름난 군벌 류성훈이 다스리는 땅을 삼키기 위해서 그는 우선 류성훈의 새 사장을 제편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상대 주춧돌을 뽑아버린 다음 단번에 치어들어가 안과 서창 일대를 손에 넣었다. 식은 죽 먹기였다. 그는 웃줄에서 류성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류 장군님, 당신은 제 선배지만은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안으로 가겠으니 양보를 하시죠. 그 뒤에 류문휘는 군벌들이 혼전하는 틈을 타서 뇌심이를 쫓아내고 강진 일대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로써 류문휘는 천남 면령 안 지역과 사천 동부에는 70개 남짓한 효로 세력을 넓혀갔다. 1929년 3월 초롱을 달고 오색으로 알록달록 단장한 성도의 옛 총도 가문에 벼슬아치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장계석이 보낸 대표는 사천성 정부 주석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큼직한 인감도장을 류문에게 건넸다. 류문휘가 가장 빛났던 때였다. 류문휘는 주석이 되어 사천 전체를 혼자 다스리고 싶은 꿈에 부풀었지만은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사천은 아직도 세 세력이 맞서고 있었다. 하나는 중경을 중심으로 사천 동부를 지배하는 류상이고 다른 하나는 사천 북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리가옥과 라택주, 양삼이었다. 또 하나는 사천 서남 지역과 북부 일부 지역에 동지를 틀고 있는 류문휘, 등석후, 전송여였다. 류문휘는 사천을 동체로 삼키려면 하나를 먼저 먹어치워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손에 넣기 쉬울 터였다. 그는 등석호에게 리가옥을 치라고 부축해왔다. 그 전쟁으로 류문휘는 또 세력을 넓히고 군대를 재편성하게 됐다. 이제는 사천의 류상과 류문휘 세력만 남게 됐다. 1932년 8월 류상과 류문휘 사이에 싸움이 터지었다. 싸움은 두 해 동안 이어지었다. 사천 군벌들 싸움 가운데는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이다. 전선이 수천리에 이르렀고 양쪽 군벌이 투입한 병력은 수십만에 달했다. 죄 없는 병사들 6만 명이 죽거나 다치었고 사천 인민들에게 끝없는 재난을 몰아왔다. 계략이 뛰어난 류문휘이지만은 이번 전쟁만큼은 쉽지 않았다. 그는 먼저 로주와 의빈에서 군사를 물렸고 또 성도를 내주었다. 현진에서는 바짝 뒤쫓아오는 적들의 총소리를 들으며 후퇴를 해야 했다. 호위병은 당황해서 유문위의 도장과 작전 지도는 그냥 둔 채 침대에 놓인 앞편 도구만 걷어안고

어문휘는 쫓기고 쫓겨 안으로 도망치었다. 충성스럽던 부하들은 너더라도 곁을 떠났다. 10만에 이르던 군대가 지금은 2만 명 남짓할 뿐이었다. 70개가 되던 현 소재지가 지금은 안 한 곳밖에 남지를 않았다. 가을 바람이 소술한 깊은 밤 성에 외롭게 앉아있자니 류문휘는 속이 쓰려났다. 암담한 나날은 길지 않았다. 1년 남짓한 뒤에 주덕과 모태동의 군대가 귀주를 거치어 사천 남부의 고린 서영 일대에 들어와 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요문휘가 놀라 두려움에 떨며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홍군이 귀양으로 머리를 돌렸다는 소식이 닿았다. 그는 겨우 가슴을 쓸어내리었다. 그런데 4월 말이 되자 홍군이 갑자기 금사강 남쪽 기슭에 이르러 그의 집안을 위협하고 있었다. 묘문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한 줌 남은 세력마저 잃을까봐 두려워서였다. 얼마 안 남은 병력마저 싸움에 밀어넣는다면 제게는 제쳐두고 안마저도 지킬 수 없을 터였다. 하지만 싸우지 않으면 또 어쩐단 말인가. 홍군은 다른 세력들과 달랐다. 토호를 치고 땅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었다. 동지가 뒤집혔는데 알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장편 소설 대장정 5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경만 작사 작곡의 생명에 대하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피는 그 이유를.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필 때 그 진통을. 그 여린 잎에 기나긴 밤. 무거운 잇을 품고 해 뜨는 아침 반짝이는 어여쁜 생명아. 이렇게 보며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조금씩 그리 배웁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명에 대하여.

0: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회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7일 주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습금형 총서기가 강택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산 중요 연설 정신, 습금평 총서기가 서장 시가제 시 기록현의 산사태와 토성류 재해에 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 중공장 규를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중공길림성 규를검사위원회 길림성감찰위원회 배치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 조 집중정돈 사업 진척 정황과 다음 단계 사업 배치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국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화상회의와 전성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심화사업 추진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 조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사업 진척 정황과 다음 단계 사업 배치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가 강택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산 중요 연설은 강택민 동지의 빛나는 전투적 일생을 감회 깊게 돌이켜보고 강택민 동지가 당과 인민을 위해 세운 불멸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는 바 아주 강한 정치성, 사상성, 지도성이 있습니다. 전조 각급 당위 당조와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습금형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고 강택민 동지의 확고한 정치 신앙, 깊은 위민 정감,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혁신 정신, 원대한 안목의 전략 사유, 굳세고 과감하며 비범한 담력을 깊이 학습하면서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습금평 총서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더 확고하고도 자각적으로 분발 정진하며 더 효과적으로 연변의 사업을 잘하고 연변의 일을 잘 해내 연변 도약 추월을 힘써 추동함으로써 연변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더 많은 복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습금평 총서기가 서장 시가 제시 기록현 산사태와 토성류 재해에 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문제 향도, 위험의식,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1층 강화하며 마비 사상과 요행 심리를 견결히 극복하고 홍수방지 재구조 재반 사업을 착실하게 잘해 여러 민족 대중 생명 재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질 재해 우한 조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강대류 날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산사태, 토성류 등 각종 지질재해에 초점을 맞추고 우한지점 플러스 위험구역 이중통제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며 산홍수재해 위험지점과 지질재해 우한지점마다 경고표식을 설치하고 위험제거, 보강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농촌에서 산비탈을 깎아 집을 지은 곳, 절벽이나 비탈과 린접한 주택 등 고위험 지점의 안전 경계를 두드러지게 다잡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응급 대응 예비안을 세분화하고 완성해야 합니다. 조기 경보 대응, 순찰 조사, 대중 이전, 긴급 구조, 물자 배치 등 전 사슬, 전 과정 처리 규범을 등급별로 세분화하고 위성 원격 감지, 무인기, 자동화 감측 등 기술 경계 수단을 강화해 홍수 방지 재구조 사업에서 주동을 확실하게 장악해야 합니다. 응급 구조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중점 부위와 박약고리의 구조 역량과 물자 배치를 동태적으로 최적화하고 장마철에 지도 간부가 일터에 나와 인솔하고 전담 인원 24시간 당직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 일단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 조직과 규를검사감찰기관에서는 중공중앙 규를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와 중공길림성 규를검사위원회 길림성감찰위원회 포치요구를 참답게 실시하고 비상한 강도와 조치로 집중정돈 난관 공략전을 잘 치러야 합니다. 중점 분야 정돈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높은 표준 경작

0: 지 건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의료 보험 기금 관리, 양로 봉사 등 정돈 항목을 예의주시하면서 위험 우환과 문제 단서를 1층 깊이 파헤치고 대중리익을 해치는 일련의 행위를 강력히 정돈하며 중점 업종과 분야의 고질적인 병폐를 견결히 제거해야 합니다. 민생 분야 신소 7위를 단단히 다잡아 요구가 명확하고 사실이 분명한 문제는 신속히 처리하고 역사적으로 남겨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도 간부의 사건 책임제와 하나의 사건, 하나의 대책을 견제해 해결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신소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손을 떼지 말아야 하며 책임을 서로 떠넘기거나 대충 얼버무리는 행위는 엄숙히 처리해야 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일련의 사건에서 난관을 돌파해야 합니다. 두드러진 문제, 중점 분야, 관건 일터를 예의주시하고 자금 흐름, 입찰, 공사 대상에 초점을 맞춰 리익 사슬을 깊이 파헤치고 문제 단서를 조사해 영향력이 있고 진성력이 있는 일련의 난제 사건, 고질 사건을 돌파해야 합니다. 제도 울타리를 더 촘촘하고 견고하게 짜야 합니다. 대상 관리, 자금 사용, 권력 운행 과정의 박약고리를 깊이 찾아내고 제도 결여, 감독 관리 부재 등 문제를 힘써 해결해 정돈 사업이 집중 난관 돌파해서 상시화, 규범화, 장기 효과화로 전환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폭력배 악세력 제거 투쟁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전국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 화상회의와 전성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 심화 사업 추진회의 포치 요구에 따라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을 심화하는 총체적 요구와 실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 인민 대중이 극도로 증오하는 일련의 폭력배 악세력 위법 범죄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지도를 강화하고 정성껏 조직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주체 책임을 참답게 이행하고 각급 폭력배 악세력 제거 투쟁 지도 소조 및 판공실에서는 통괄적으로 틀어지고 협조하며 실시를 독촉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 정법위원회에서는 집법사건 처리 책임을 엄격히 실시하고 각 업종 부문에서는 본 부문, 본 계통, 본 분야의 두드러진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도소조가 통괄적으로 틀어지고 관련 부문이 협동 추진하며 사회 역량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총체적으로 추진하고 중점적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단서 조사, 사건 수사, 보호 우산 타격과 관계망 제거, 근원 질의 등 재반 임무를 통괄적으로 다잡고 중점 업종과 분야, 중점 지역, 중점 인원에 대한 경계 정돈을 심화해 전문 투쟁에서 착실한 전과를 거둬야 합니다. 엄격히 집법하고 책략을 중시해야 합니다. 폭력배 악세력이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폭력배 악세력이 아니면 하나도 억지로 끼워넣지 않는다는 원칙을 단단히 파악하고 타격으로 길을 여는 것을 견제하며 정밀 타격을 중시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여섯 가지 우두머리 등 전통적인 폭력배 악세력 범죄와 연성폭력, 인터넷 공간 등을 이용한 10가지 신형 폭력배 악세력 범죄를 엄하게 타격하고 국경 변경 관리 방해, 밀수, 전신 인터넷 사기 등 위법 범죄 사건을 정밀하게 수사해 정확히 실속 있게 깊이 철저히 타격해야 합니다. 대중을 발동하고 기세를 조성해야 합니다. 각종 매체 자원을 충분히 이용해 각급 당위 정부가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을 심화하려는 결심과 조치,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전문투쟁에서 과감히 나서고 난관 돌파에 능한 일련의 선진 전형을 깊이 발굴 선전 보도함으로써 전민이 알고 지지하며 참여하는 짙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국가 탄소 피크 탄소 중립 전략 포치를 깊이 실시하고 성주시 3급 공업 분야의 녹색 저탄소 전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연계식 공업 및 정보화 국에서 주최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 탄소 감축 효익 증대, 연계시 탄소 제로 근접 본보기 공장 참관 및 포장업종 공급 수요 협력 추진회의가 26일 연변 아리랑 포장 유한 책임회사 공장에서 열렸습니다. 전주 25개 공업기업의 생산, 기술, 환경보호, 구매 부문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기업의 녹색 저탄소 발전을 선전 격려하는 동시에 포장기업과 전시, 중점 공업기업 간 생산수요 연결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하단 소통 장벽을 뚫어 현지 공급사설 협력 상생을 촉진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참가 기업 대표들은 연변 아리랑 포장위원회

0: 책임 회사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저탄소 진흥 생산 흐름선과 녹색 공급 사슬 운영 모식을 참관했습니다. 연변 아리랑 포장 유한 책임 회사에서 지난해 180만 원을 투자해 건설한 태양광 발전 대상은 이미 정식 전력망에 연결돼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이 대상의 연간 발전량은 81만 킬로와트시, 연간 발전 수익은 약 48만 6천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생산형 전력의 근 40%가 녹색 태양광 에너지에서 공급되면서 이 기업은 연변 포장업종 녹색 전환의 선행자로 됐습니다. 연변 아리랑 포장 유한 책임 회사 운영 총감독 뢰천우입니다. 우리는 저탄소 생산, 태양광 발전 등 면에서 쌓은 성숙된 실천 경험을 부가가치 봉사의 연장으로 삼아 상하단 협력 동반자들과 공유하려 합니다. 경험 공유와 상호 교류, 공동 진보를 통해 전 산업 사슬의 협동 탄소 감축과 품질 효율 향상에 조력하겠습니다. 저탄소 전문가팀에서는 또 참가 기업의 생산 실제에 비춰 1:1 심층 진단과 자문 봉사를 제공해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저탄소 전환 경로를 마련했습니다. 길림 옥정 탄소전력융합과학기술위원회사 연구개발부 주임 장건입니다. 전기 판매에서 녹색 저탄소 봉사에 이르기까지 일괄식 정밀 맞춤형 봉사를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이 설비 개조에서 과학적인 탄소 계산 지능화 플랫폼 응용에 이르기까지 일괄식으로 탄소 제로 개조를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근년 내 연계시에서는 공업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였습니다. 현재 길림 연초 연길 담배 공장, 장백산 인쇄, 보드와이저 맥주 등 기업이 성급 녹색공장 인정을 받았습니다. 연계시 공급 및 정보화국 1급 주임과원 리국철입니다. 향후 우리는 생산수요 연결, 기업 방문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중점 기업과 생산 경영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예의주시하여 한계 기업 한계 대책으로 연결 봉사를 잘하겠습니다. 동시에 탄소 제로 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시범 인솔 역할이 강한 일련의 녹색 제조 본보기 기업을 구축해 공업기업 녹색 저탄소 발전의 내적 동력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주당위 선전부, 줌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연변 군중예술관과 각 현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관한 제13회 길림성 주민문화시즌 연변주 계렬활동 가동식 및 제5회 전주 광장무 대회가 26일 도문에서 펼쳐졌습니다. 여러 단계 선발을 거쳐 이날 전주 각 현시에서 온 13개 팀 근 500명 선수가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혼천시 문화관 광장무팀이 가장 먼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어 각 참가팀이 륜번으로 무대에 올라 힘찬 춤사위로 위대한 시대를 참여했습니다. 성주 무용 전문가들은 편성 창의, 완성도 등 여러 면에서 현장 채점을 했습니다. 최종 혼천시 문화관 군중예술단 광장무팀의 나의 당 나의 조국과 연계시 진학가도 청도 람천예술단의 즐거운 양거리 제5회 전주 광장무대회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1: 29일에 열리는 성장컵 중국 길림 제3회 변경 달리기 계렬 경기 활용력에 안전하고 질서 있는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활용시 각 직능 부문에서는 재반 사업을 착실히 진행했습니다. 현재 경기 관련 교통안전보장, 시정시설, 자원봉사 등 재반 준비 사업이 전면 완료돼 최상의 상태로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 기간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시 공안국 교통관리대대에서는 재반 교통안전보장 사업을 착실했습니다. 교통관리대대에서는 경기 코스를 여러 번 답사하고 전문 안전보장과 응급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또 사전에 공식 경로를 통해 교통관제, 우회 통행, 주차 안내를 발포해 주민들의 시간대를 피해 출행하도록 인도함으로써 대중의 일상 출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화룡시 공안국 교통관리대대 도시구역중대 지도원 리영환입니다. 경기 당일 전체 근무 민경과 경무 보조일꾼이 일터에서 경기 코스 봉쇄 통제, 차량 흐름 소통, 질서 관리 통제, 응급 처리 사업을 엄격히 하고 각종 교통 위법 행위를 엄하게 조사하며 돌발적인 도로 상황을 신속히 처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엄격하고 실속 있는 작품으로 경기 전 과정을 소화해 이번 변경 달리기가 안전하고 평온하며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전력 보장하겠습니다. 화룡시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에서는 도시구역 인민거리, 화룡거리, 룡흥거리 등 중점 도로 구간의 시정시설 정돈을 전개해 더 좋은 도시 환경으로 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화룡시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행정판공실 주임 안풍위입니다. 이번 활동을 위해 횡단보도, 통행금지선, 방향화살표 등 교통표식선을 6개로 980평방미터 보충 도색하고 아스팔트도로 3,300평방미터를 보수했으며 인도 포장대리석 1,700평방미터를 보수했습니다. 정밀한 건설과 관리를 줄선으로 경계의 순조로운 개최를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안전검사구역 당직, 출발점 안내와 종착점 인원 분산, 건강 달리기 및 즐겁게 달리기 참가자 등록 등 임무를 맡아 경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확보하게 됩니다. 연변주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홍어택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교육국, 시 직속기관, 변경경제합작구 등 24개 단위와 사회 각계에서 자원봉사자 총 270명을 모집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들의 분공이 전부 끝났고 부문별 전문 양성 사업도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암의 지간추리 뉴스입니다. 훈천 방천 풍경구 관광관리위원회에서는 일전 공고를 발표해 8월 28일부터 풍경구 운영 시간을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풍경구의 입장권 판매 시간은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며 온 오프라인 판매 경로를 동시에 개방하고 오후 5시부터 입장권 판매를 중지합니다. 이와 함께 풍경구 입장과 폐원 시간도 조정돼 매일 오후 5시 10분부터 관광객 입장을 중지하고 오후 6시에 정식 폐원합니다. 도나시 박물관에서는 일전 공고를 발표해 홍수재해 영향으로 临시 닫았던 발해각 2층 전시관에 대한 청결소독, 우환조사, 시설검수를 전면 완료하고 안전개방 표준에 부합됨에 따라 8월 27일부터 정식 대외 개방을 회복한다고 했습니다. 박물관의 정상 개방 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며 오후 3시 30분부터 관람객 입장을 중지합니다. 월요일은 정기 휴관하며 법정 명절은 례외입니다. 지금은 가을철 알곡 산량이 형성되는 관건기입니다. 안도현 만보진에서는 근일 무인기 통일 방제 작업을 전면 가동했습니다. 연일 10여 명의 전문 조종수들이 약재를 가득 실은 무인기를 조종해 농경지 상공을 오가면서 살포 작업을 해 농작물 생장을 촉진했습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어리나 윤일이었습니다.
2: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결을 만들어 갑시다.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0: 때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류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구산맞이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이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8곽을 더 드리고

16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 배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 배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 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 배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 배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전희 박사 약품은 9월 7일부터 100원 인상된 5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박사, 장수로방,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구산 특수한 우리 자치주 건립 맹절을 맞이하는 큰 우대활동이 진행됩니다. 보통 여기에 현금권 1,000원을 빼주는 우대활동은 1년에 한두 번 있으면 많이 있는 건데 이번에 이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국가 삼부웨이, 삼부웨이라 하게 되면 여기서 알아주는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국가 자연과학 연구 중심인 중커위원회에서 그리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라면 전 나라의 모든 경제생활을 거기에서 안배하는 개혁경제의 중요한 핵심 그 부위에서 기술산업 추진 항목에 속하는 이게 바로 천이박사입니다. 그 중국과학부의 국가싱허계획 주안 추진 항목에 속하는 이런 이 제품 자체가 천이박사에 속하는데 국가 산부의 추진 항목에 속하는 천이박사 이번에 우대할 때 특수하게 진행되는데요. 498원에 10월간 봉행할 수 있는 건 16각을 사면 20각을 드립니다. 눈에 붙이는 과약 10각과 1,000원 현금권을 배중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한 각의 가격은 1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CAMP 이수리 발견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의 여름으로서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00세 시대라 하지만 해도 이 제품을 150세로 갈 수 있는 충족한 리런 근거와 이료 근거를 제공하는 이런 제품 자체가 바로 천이박사에 속하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한 각에 198원인데요. 이 제품은 한국의 의 처방에 속하는데 우리 오늘 매인들이 바로 의 처방 대우를 받아서 황제의 그 대우를 받는 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98원 한 각에 하게 되어 있는데 6일 동안 복행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한 번만 딱 복행하게 되면 기본으로서 머리가 명석해지고 맥이 나고 저녁에 잠이 잘 오고 순환 장애가 풀리고 소화가 잘 되고 모든 계통이 콤파치 좋아지게 되고 골격이 좋아지게 되고 종합으로 좋아지는 제품 자체가 바로 장수로방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모두 28가지 큰 처방에 속합니다. 40각을 싸면 40각을 드리고 1,000원은 빼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됐는데요. 이때 한 각의 가격은 8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기회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명서방은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눈병을 치료해주는 데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완치 효과를 보는 우수한 성분 조합 21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우대 활동이 한 각에 598원이라 하는데요. 15각을 드립니다. 한 각은 30일 봉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서 1,000원 현금권을 빼줍니다. 1,000원을 총값에서 빼줍니다. 아주 드문 우대 활동입니다. 그리고 10각 눈에 붙이는 고약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하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예, 제 천이박사 먹는 환자입니다.
1: 아, 예, 어떠세요?
2: 예, 언제는 1년 반도 넘어 먹었어요.
1: 아, 잘 복용하셨네요. 예. 이게 중앙에 그 발전계획위원회 산부의 추진 항목에 속하는 이런 제품이니까 의심할 바가 없어 효과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의 보증하는 좋은 제품이죠. 선택이 잘 됐습니다.
2: 예, 제가 예, 다른 사람보다 예, 신경이 특별하게 예민하다 말이에요.
1: 아, 예, 예.
2: 예, 예. 그래가지고 예, 좀 이제 누구 어딘가 말해도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 예, 가슴이 짱하고 그래서 그림을 답을 참 못하겠습니다.
1: 감기가 막혀서 그런 겁니다. 예. 감기가 막혀서 쉽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2: 보상했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2: 예, 그래 뭐 잠도 못 자고 가슴이 계속 부들부들하고 밥도 못 먹고 하니까 진짜 말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도 팍팍 내리고 예. 잠 못 자는 게 예. 잠도 못 자지만 거기다가 예. 꿈을 그저 엉덩 꿈을 끼다 일어난단 말입니다.
1: 아, 대뇌 휴식은 못한다는 걸 말합니다. 계속.
2: 예, 예. 예. 식은땀이 계속 나고 그러면 밥 못 먹으니까 예. 살이 그저 팍팍 내립니다.
1: 아, 그렇죠.
2: 예, 심했습니다.
1: 살이 그렇게 내리기 시작하게 되면 억제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살이 내린다는 예. 것은 당신의 근육이 쪼라들고 모든 공능이 저하를 의미합니다. 나이 드셔서 살이 내린다면 그게 올라붙기 대단히 힘든데요. 떨어지는 건 빠르지만 올라붙는 건 아주 시간을 길게 써야 합니다.
2: 그래서 예, 우연하게 예,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광고 약도 먹어보고 중이들을 배웠음 약도 먹어보고 예. 근데 혈액을 볼 것처럼 하다가도 또 이래 빤하고 반복이 자꾸 오더라 말입니다.
1: 그렇죠.
2: 그러다가 우연히 천이 박사를 먹고서 지금 이거 지금 한
1: 1년 반 썼다니까 잘 썼습니다. 예.
2: 해결 받아가지고서 이제 잠도 잘 자고 밥도 맛있고 예. 나가 활동해도 아무런 부담도 없이 우연도 어지간한 말해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랬나 말입니다.
1: 그렇죠.
2: 예. 개구 특히도 이게 예. 힘이 옵니다. 이거 먹으니까.
1: 그럼요.
2: 맥이 난다 말이죠.
1: 예.
2: 예, 밥 잘 먹어 그런지 자관이 맥이 나서 나가 활동하는데 아무런 모병도 없습니다.
1: 아, 큰 문제 해결했죠.
2: 예, 그래서 먹다 먹다 나니까 언제는 1년 반 넘어 먹었는데 진짜 이거 너무 내 몸에는 너무 합당한다.
1: 예.
2: 그래 우리 오빠도 있는데 이게 그 내들 그런 나시 쌈을 내 마이를 보상한다 말입니다.
1: 예.
2: 그래서 내 장당사를 그 전에 내 쌈도 조금 대접시켜댔습니다.
1: 예.
2: 근데 그거 잡수고서는 영 좋단다. 기억력도 돌아오고, 예, 이렇게 힘도 오고, 이게, 예, 혈압 조절이 잘 될까 그런지 영 좋다니, 그랬네. 예, 계속 묶였다 합니다.
1: 그렇죠.
2: 예, 이번에 또 가격이 또 오른다, 제가.
1: 예.
2: 가격이
1: 9월 7일부터 지금 가격 100원이 오른답니다.
2: 7일이 오르니까.
1: 예, 월요일. 예,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예.
2: 진 함지 한개 몇 가구 쌈은 몇 가구인가?
1: 지금 천희 박사는 16가구를 싸면 20가구를 주고 1,000원을 빼주고 눈에 붙이는 아. 고약 10가구 줍니다. 아, 16가구에 그러니까. 20가구 줍니다. 많이 줍니다. 예.
2: 아 그러니까 우리 둘이 먹길래 해서 예. 그말 대답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아, 두 분이 형제간이니까 두 분이 이렇게 싸는 예. 게 좋습니다. 16가게 예. 20가게 주고 1,000원 빼주고 예. 이러니까 이때 한 가게 가격은 1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498원으로부터. 예. 이 정도게 되면 예. 대단하죠. 예, 예.
2: 예. 예. 그래 배달 받다고 그래 둘이 같이 먹길래 배달 받다고 그래서.
1: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예.
2: 예, 501-7766.
1: 예.
2: 네, 수고하세요.
1: 네, 건강기원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천희 박사를 쓰는 사람입니다. 예.

0: 어떻는가 뭐 심리혈관 질병이 심해갖고 혈압소도를 잘 아야 되고 그러다 나니까이 오지름증이 계속 나왔지 어째서나 이렇게 영 근심에 쌓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 약을 예, 예. 많이 먹었는데 정말 부여할까봐 예, 만나 무세바 안에 살고 또 뭐 약도 전에 이미 전에 많이 먹었는데 효과 없었지라
1: 예.
0: 그래 예,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선이 박사로서는 7개월 좀 넘게 썼습니다.
1: 잘 썼습니다.
0: 예. 초점이 혈압도 덜이 잘 되고
1: 혈관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품.
0: 예, 예. 어지름증이 없고 예.
1: 예.
0: 그리고 또 이렇게 밤잠을 잘 잡니다.
1: 예.
0: 예. 그래 하도 있어 약이 또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 정말 중국 과학원에서 제대로한 약이고 노벨상도 도움 받았다지
1: 했잖아요.
0: 그렇죠. 미국도 그래 꾸준히 먹었더만 지금은 예, 정말 모든 면이 효과 영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예, 우리 언니 있다니까
1: 예.
0: 예, 그런 후 맞았습니다. 맞은지 이제 3개월이 나는지
1: 예. 예,
0: 그래서 내 또 방송에서 들으려니까 이런 환자들에게 되게
1: 빨리 효과를 봅니다.
0: 예,
1: 이제 3개월이면 좋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거기까지 좋을 것 같아서 이미 내 전번 활동에 많이 써서 2개월 치료 좋습니다.
1: 예.
0: 예, 언니 이거 다 써보라고 중환자들에게 영 좋다더라고. 그래 어선이 이미 2개월이 곰만 다 잡쳤습니다.
1: 예.
0: 그래 다 잡순 게 그랬다. 오야 그 약이 정말 좋다고 그러니 이 미네 사질이 바로 쓰지 못하고 그랬던 게 우선이 좀 걸을 수 있답니다.
1: 그렇죠. 점차적으로서 예. 한 1년 반년 석 달 2여간에 점차점차적으로서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을 겁니다.
0: 예, 그리고 말도 있을까.
1: 예.
0: 어물어물하고 잘 못하던 게 우선 또 날쯤에 말도 이렇게 똑똑하게 잘 들립니다.
1: 예.
0: 그래 내가 또 이제 방송 듣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영어 활동이 좋다고.
1: 예.
0: 그러니까나 우리 언니도 싸고 나도 싸고 여러 숟가락이 영 좋을 때라 예.
1: 예, 그렇습니다.
0: 예, 돈도 예. 또 천 원을 빼준다.
1: 예, 16숟가락에 20각 주고 천 원 빼주고 하니까 귀해지죠. 예.
0: 그래서 우리 언니하고 내 열애 숟가락 이번에 사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믿어도 됩니다. 중국 네.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는 이런 대우를 우리가 받는다는 게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제품이 네. 우리에게까지 전달된다는 건 큰 우리가 뭐 새로운 그 건강과 새로운 힘으로서 그다음 그 나머지 여생을 맞이하게 되는 좋은 네. 계기가 바로 천희 박사 있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이 약 따서 꾸준히 먹고 우려니 되어서는 꾸준히 잡숴보겠다. 효과도.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천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 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겠다며 시간 전항이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중량 그 10 건강 프로에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제품 자체는 시간 전향이다. 무슨 말인가? 내 8, 90세를 하지만 해도 3, 40, 청춘, 중년으로 돌아오는 좋은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 CAMP라 이렇게 되었는데요. CAMP의 발견이라는 것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생명과학을 새롭게 만드는 최신 돌파성 제품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럼 생명과학이라는 게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100세, 100세 하게 있지만 해도 150세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이론 근거와 이료 근거가 여기에 담겨 있다. 이걸 말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이 제품

0: 자체는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혈관 청소를 하고 혈관을 확장해주고 지금 고혈압 환자들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풍 후유증 환자들이 오두중추마비가 있고 그리고 반신마비가 있어서 쓰기 힘들어지고 이러던 분들이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이런 점들이 정상에 가깝게끔 생활을 자립하게 되어 있고 제대로 모든 功能이 회복되는 이런 좋은 효과를 본 제품이 바로 CAMP 천이박사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명이 이학박사가 연구에 성공해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뭐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여기 설명에 공장 측에서 온 설명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어디에 불편하게 되면 그 면을 따라 신경적으로 조절해줍니다. 그래서 얼마라도 거기에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런 그 생명과학의 돌파성 제품에 속하고 장수기고 청춘미마의 발견이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영양성분을 공급하고 원래 지금 삐뚤게 나가는 걸 그거 바로잡아서는 끌어내오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하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천이박사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심장에 집어치를 넣지 않으면 금방 뭐 어느 순간에 쓰러질 수 있다고 하던 이분이 우리 방송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심장 박동이 1분에 42차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심장내과에 가니까 집어치를 해야 집어치라는 게 기계 심장을 기계로서 박동시키는 이 기계인데 이걸 가슴에도 파묻어야 된다. 그렇게 됐는데 집어치를 해야 된다 했는데 이 제품 딱 저희들 방송을 믿고 이 제품을 견제 복용하셨는데 한 반년 지나가서 병원에 가 다시 검사를 받아본 게 심장박동이 62차, 68차 이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집어치를 넣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될 수 없는데 자기네 준 약 그거 가지고는 바쁜데 집어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집어치를 넣지 않고도 정상으로 심장박동이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남편분이 유출성 위염, 미란성 위염, 하수, 그래가지고 이때문에 4년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예.
2: 예, 그러니까 위가 아프다 하면 참기 바빠 하고 또 소화 잘 안 되고 계속 가슴이 더부룩하게 쌓인 것 같고 계속 꿀꿀 트림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약 지금 잡수고에 용 효과를 보기 시작했어요.
0: 천이 박사는 40여 가지 질병을 원인에서 찾아서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소화계통, 골가마병, 콩팥체, 간에 신경계통에 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 통틀어서 풀어주는 좋은 제품이 천이 박사입니다. 예.
2: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지금, 용, 맥이나 하고, 식사도, 용 조금씩밖에 못했습니다.
0: 예.
2: 그래서, 식사량도 많이 불어나고, 트림하던 게 트림이 적고, 그리고 좀, 이렇게, 소화 잘 되니까, 식사량이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감기 자주 걸렸습니다. 감기 거기서 걸리면 계속 거기서 기침하고, 가래가 끓고, 이랬는데, 매니가 제거된 것 같아요.
0: 이게 면역력이 떨어진 거, 면역력이 올리쳐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천이 박사가.
2: 예. 예, 그래. 감기를 자주 아이 하고, 감기 걸려도 또, 오래 그렇게 애를 아이 먹이고, 이러니까, 매이나 하고, 가끔 쉬어서 마랑이나가 활동도 하고, 영 건강이 좋아지고, 얼굴도 조금 살이 올랐습니다.
0: 그렇죠.
2: 네, 그렇죠. 지금, 이 약을 좀, 지금 활동하고 있죠.
0: 활동, 큰 활동이 진행됩니다. 16가게 20가글 주고, 1,000원 빼줍니다.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 1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2: 예. 너무 이럴 때 좀 싸서 장복으로 대접하자고 전화드렸어요.
0: 그렇게 하세요. 9월 7일부터는 가격 인상이 100원 인상이 된다 하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천이 박사에 나는 1년 7달 썼습니다. 나.
0: 예.
3: 예, 이 천이 박사에 쓰기 전에는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이 약을 좀 이런 약을 써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서 이제 약이 참 좋습니다, 약이. 예. 한번 비풀어 먹기만 하면, 그 자리에 나 걸었습니다. 그래서 10분 조금 기다렸다가, 그래, 걸으면,

0: 그럼 이제 8살 된다 이 약.
1: 한 뗏을 풀어 드시기도 하면 만보를 걷는 에너지를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0: 예, 그 예. 얘기 맞을 때다. 예. 그래 어떨 때는 조금 더 걷다가 또 돌아오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예.
1: 그렇죠. 그래서 아 그래 돌아오는 예. 시간까지 다 계산해야 되죠.
0: 예. 다 계산해서 걷고 이랬니 그다음 어느 때는 아, 더 걸어보자 원래 걷는 것만 더 걸어보자 더 걸 그다음은 그 돌아오는 시간이 악수 딱 걸는다 막 굉장히 이렇을 때다.
1: 예, 예. 그렇죠.
0: 가면 피곤하지 않고 예. 좀 탁 누워 쉬시겠다 일어나면 허리하고 이 무릎이 다 좋아진다 말이야.
1: 운동 에너지 보충제를 하지 않습니까?
0: 예, 그렇지. 예. 운동 에너지 보충제가 또 나갔다 싶지도 이렇게 가고 다 다리 아파도 다 놀리니까 예, 또 더 효과 좋다 말이야.
1: 그렇죠.
0: 좋습니다. 예.
1: 처음에 걸을 때는 이게 내 마지막까지 갔다 올 수 있겠는가 한데 걸으면 걸을수록 오히려 처음에는 힘들지만 좀 더 견지하게 되면 돌아올 때는 갈 때보다 더 신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올 때는 어떻게 오라 그랬지. 이렇게 니고 먹고 나니까 점점 더 예. 돌아오는 게 신심 가지고 맥이 나고 예. 그다음에 그때 이렇게 무슨 이렇게 스트레스 수 없다 말다 예. 걸어갈 수 있다. 이렇다면 굉장히 정말 걸어와서 이제 또 집일 또 하게 되고 예. 그다음 누구시겠다 일어나면 엄청 신체 좋아진다.
1: 그렇죠.
0: 나 이제 밥 능세 먹고 몸 이용 많이 났습니다. 좀 이약도 없고.
1: 어, 그렇죠.
0: 예, 예. 이제부터 예. 그 정신 조금 이렇게 필요한 감이 없어지고, 예. 그 다음 갱맥이 좋아지고, 좀 정신 망가지는 건, 그건 먼저 먹어서 벌써 사흘이니까 나 정신 망가질 때다. 이약 예. 그렇습니다.
1: 종합으로 예. 좋아집니다. 예, 예.
0: 값이 오르니까 이야기.
1: 9월 7일부터 한각에 498원부터 100원 인상돼서 598원 된다고 공장 측에서 딱 어떤 결론이 왔습니다.
0: 아, 이제 예. 되게 까오면 없지, 뭐, 시간.
1: 이제, 예, 한, 뭐, 며칠 없죠. 예, 예. 예.
0: 그래, 요거, 우리 활동 얘기할까, 값이 오르기 전에 한번 싸봐.
1: 예, 전희 박사는 국가 3부의 그 국가 세계부의 주요한 추진 항목에 속하니까 믿음성이 강하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아주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시오.
1: 네,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천희 박사 이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지구에 나온 일에 많은 분들을 건강으로서 이끌고 많은 분들이 중풍 후유증에 있거나 혈압이 높거나 혹은 또 혈지가 높거나 종합으로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거나 콩팥이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 종합적으로 간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쉽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새로운 삶을 찾았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저희 이 시간에 새롭게 나온 제품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 제품 자체는 그 장수로 처방이다 이걸 말하게 되었는데요. 장수의 비결이 여기 28가지 중약재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번만 딱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딱 드십니다. 약간 그 연한 소금물이거나 따뜻한 물로 드셔도 되는데 그러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를까지 맥이 불끈불끈 나는 그런 감을 느끼게 되어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 제품 자체 꾸번 배유엔 해소는 역할을 합니다.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돋아서는 이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경락을 잘 소탕시켜주고 강기를 완전히 풀어주게 돼 있고 소화공동이 좋아지게 돼 있고 변이 잘 통하고 잠을 잘 자고 기억이 잘 되고 이런 종합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 제품 자체는 장수로방이라는 이 그 이름 자체가 황실에서 황제의 그 의 처방에 속합니다. 황제만 관리하는 그 의 처방에 속하는데 현대적으로 나온 좋은 이런 성분을 조선에 가져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맥이 솟고 네. 불편한 점이 해결받는 우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천희 박사 약품은 9월 7일부터 100원 인상된 5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학 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공뱅이라는 제목과 모호 철학이라는 제목의 수필 두 편 준비했습니다.

곰백리. 어린 시절 여름 뒷마당은 언제나 생생한 생명의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푸른 잎사귀 사이로 숨어 살아가는 작은 생명들.

아름다움의 시작이 바로 보잘것없고 느리고 평범한 굼벵이 모습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했다. 세상을 살아가며 점차 깨달은 것은 우리의 삶 역시 굼벵의 시간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모든 아름다운 성장과 비상의 뒤에는 조용하고 느리고 보잘것없는 굼벵의 시간이 반드시 존재한다. 사람들은 언제나 눈부신 결과만을 갈망한다. 화려한 성공, 빠른 성장, 눈에 띄는 변화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누구나 나비처럼 아름답게 날아오는 순간을 꿈꾸지만 굼벵이처럼 땅에 붙어 느리게 기어가는 시간, 고요히 스스로를 채우는 과정,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한 미완성의 시간을 외면하고 싶어한다. 우리는 너무 빨리 결과를 원하고 너무 쉽게 느린 과정을 무시하며 보잘것없는 현재 모습에 좌절한다. 하지만 굼벵의 삶을 들여다보면 진정한 성장의 비밀은 바로 이 평범하고 느린 시간이 숨어있음을 알 수 있다. 굼벵이는 하루 종일 단순한 일상을 반복한다. 풀잎을 먹고 기어가고 쉬고 다시 먹는 일상의 반복이다. 눈에 띄는 변화도 없고 화려한 모습도 없고 세상에 드러내는 모습도 없다. 누군가는 이런 모습을 무의미하고 지루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굼벵이의 반복적인 일상은 결코 헛되지 않다. 매 순간의 섭취와 움직임은 모두 자기 자신의 몸을 키우는 과정이고 미래의 변화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조용한 시간 속에서 굼벵이는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고 비상할 힘을 축적한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 누구나 삶 속에 굼벵이 같은 시간을 보낸다. 열심히 노력해도 눈에 띄는 결과가 없고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지루함을 느끼고 자신의 모습이 보잘것없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일을 꾸준히 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꿈을 향해 나가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굼벵이 시기이다. 많은 사람이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다. 변화가 없다고 느끼고 노력이 헛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부정하고 멈춰선다. 하지만 굼벵이는 결코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다. 비록 느리고 평범하고 보이지 않은 과정일지라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간다. 그저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스스로를 성장시킨다. 굼벵이가 알고 있는 것은 단 하나. 지금의 조용한 과정이 미래의 비상을 만든다는 진실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태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며 성장이 느리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굼벵이의 다음 단계는 꽃을 짓는 시간이다. 스스로 실을 뽑아 자신을 가두는 이 과정은 누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갇힌 상태로 볼 수 있다. 밖과 단절되고 움직임도 멈추고 세상과 떨어진 채 조용한 어둠 속에 머무는 시간은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일 것이다. 하지만 이 꽃이 속의 시간이야말로 굼벵이가 나비로 변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스스로를 가두는 고통 속에서 내부의 모든 고조가 재편되고 새로운 몸과 날개가 만들어지며 비상할 힘이 완성된다. 우리의 삶에도 고치 속의 시간이 찾아온다. 힘들고 오랜 상황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과 단절된 듯한 답답한 순간, 좌절과 슬픔, 시련 속에서 홀로 견뎌야 하는 시간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이런 시간의 시련들을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만으로 여기지만 사실 이 시간은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단단하게 만드는 소중한 과정이다. 편안한 환경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깊은 깨달음,

단단한 마음, 성숙한 삶의 태도가 시련의 고치 속에서 만들어진다. 많은 사람이 시련을 피하고 싶어한다. 어려움을 만나면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고 힘든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무너진다. 하지만 곰뱅이는 고치 속의 어둠과 고통을 견뎌야만 비로소 날 수 있는 나비가 된다. 우리 역시 삶의 어둡고 답답한 시간을 묵묵히 견뎌야만 더 성숙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고치 속의 시간은 결코 끝이 아니다. 새로운 탄생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뿐이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곰뱅이는 두꺼운 고치를 뚫고 나와 아름다운 나비로 변신한다. 느릿느릿 기어가던 모습은 사라지고 가벼운 날개를 펴고 하늘을 자유롭게 비상하는 모습으로 재탄생한다. 세상은 그 아름다운 비상의 순간만을 보고 감탄하지만 아무도 그 뒤에 숨겨진 긴 시간의 노력과 고통, 조용한 성장의 과정을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비의 아름다움은 바로 곰뱅이 시절의 묵묵한 노력과 고치 속에 힘든 견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빠른 결과에 익숙해져 있다. 인스턴트한 행복, 단기적인 성과,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며 느린 성장을 무시한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와 깊이 있는 성장은 절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위대한 결과에는 긴 시간의 곰뱅이 같은 과정이 필수적으로 따른다. 작가의 글 실력도, 예술가의 재능도, 모든 사람의 성공과 성숙도 모두 보이지 않는 긴 시간의 반복과 노력, 견딤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때로는 나 자신이 여전히 곰뱅이처럼 평범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가 있다. 주변 사람들은 빠르게 앞으로 나가고 눈부신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초조할 때가 많다. 하지만 곰뱅이를 보며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 누리다고 해서 뒤처진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평범한 현재가 미래의 비상을 막는 것이 아니다. 곰뱅이는 자신의 속도를 믿는다. 남들의 속도에 맞추려 하지 않고 자신의 과정을 조급해하지 않으며 묵묵히 자신의 시간을 채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타인과 비교하며 조급해할 필요 없고 빠른 결과를 내지 못한다고 자책할 필요 없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성장 과정이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채우는가이다. 또한 곰뱅이는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일지라도 자신이 가진 성장의 가능성을 믿고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다. 우리도 현재 모습을 부끄러워하거나 거부할 필요가 없다. 아직 미완성이고 부족하고 평범한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성장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지금의 곰뱅이 같은 시간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미래의 아름다운 비상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삶은 언제나 곰뱅이의 시간과 나비의 순간이 반복된다. 비상의 순간은 잠시이지만 성장의 과정은 길고 조용하다. 우리는 눈부신 순간만을 기억하지만 진정한 삶의 힘은 긴 과정의 견딤과 성실함에 숨어있다. 조용히 노력하고 묵묵히 성장하고 힘든 시련을 견디는 모든 순간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이제는 나의 곰뱅이 시간을 사랑하기로 한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고 느린 성장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평범한 일상의 반복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한다. 언젠가 나도 긴 시간의 노력과 견딤을 통해서 스스로를 완성하고 자신만의 날개를 펴고 비상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아름다운 탄생의 뒤에는 보잘것 없어 보이는 굼벵이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싶다. 그것이 바로 곰댕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진실이자 가장 조용하고 위대한 성장의 철학이다.

우리는 살면서 언제나 명확함을 강요받는다. 모든 일이 정답을 찾고 흑과 백을 구분하며 확실한 기준과 결과를 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학생들은 정해진 답을 맞춰야 점수를 얻고 사회에 나와서는 성공과 실패를 숫자로 평가하며 인간관계에서도 명확한 관계 정리와 확실한 결과물을 기대한다. 세상은 모호한 것을 불완전한 것, 미완성인 것, 불안정한 것으로 치부하며 비하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삶의 깊이와 세상의 진리는 명확한 경계선 너머의 모호한 공간에 숨어있다. 나는 이런 모호함을 삶의 태도로 삼는 모호 철학이야말로 현대인이 가장 필요한 삶의 지혜라고 생각한다. 모호 철학은 애매하게 살아가는 것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흑백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세상의 모든 존재와 관계, 삶의 순간이 가진 중간의 색, 겹쳐지는 경계, 미완성의 여지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삶의 철학이다. 세상의 대부분은 명확하지 않다.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변하고 삶의 상황은 예측 불가능하며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공존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안함을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 경계를 긋고 단순한 정의로 복잡한 삶을 가두려고 한다. 모호 철학은 그 억지스러운 구분을 내려놓고 세상의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보는 것이다. 어릴 적 나는 모든 것이 명확해야 한다고 믿었다.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옳은 일과 그런 일이 확실히 나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을 단순하게 판단하고 삶의 결과를 단순히 평가하며 기존에 맞지 않은 것을 모든 것을 틀렸다고 여겼다. 모호한 상황이 찾아오면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 답이 없고 기준이 모호하고 결과가 불확실한 순간은 나에게 혼란과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언제나 확실한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노력했지만 삶은 점점 더 피곤하고 무거워졌다. 시간이 흘러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선택과 후회, 만남과 이별을 겪으며 나의 명확한 기준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 평소 착하고 성실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가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삶 속에서도 깊은 행복과 의미가 숨어 있으며 옳다고 믿었던 선택도 시간이 지나면 아쉬움을 남긴다. 세상은 단순한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모든 사람은 선과 악을 동시에 품고 모든 상황은 행복과 슬픔, 기회와 위기가 겹쳐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본질이며 모호함이 가진 진실이다. 모호 철학은 먼저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우리는 흔히 친구는 이래야 하고 가족은 이래야 하고 연인은 이래야 한다는 고정된 기준을 갖고 타인을 대한다. 상대방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실망하고 관계에 금이 가며 심지어 모든 관계를 단절하려 한다. 하지만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누구나 결점이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한계와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 모호 철학을 가진 사람은 타인을 단순한 잣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모순된 모습을 인정하고 한 가지 모습으로 전체를 교정하지 않는다. 친구가 가끔 서운한 행동을 해도 그것으로 친구 전체를 보정하지 않고 타인이 실수를 해도 그 순간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 관계 명확한 정의를 강요하지 않고 천천히 쌓여가는 정과 신뢰를 소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모호한 여지를 남길 때 인간관계는 더욱 깊고 탄력있게 성장한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교정하려 할수록 관계는 경직되고 쉽게 깨지지만 적절한 모호함은 관계의 숨쉴 공간을 만들어준다.

삶의 선택과 성공에 대한 태도에서도 모호철학은 필수적인 지혜이다. 현대인들은 언제나 확실한 성공을 원한다. 좋은 학벌, 안정적인 직업, 화려한 스펙, 정해진 인생 궤적을 성공으로 여기고 그 밖의 모든 것을 실패로 치부한다. 하지만 삶의 성공은 단순한 결과로 정의될 수 없다. 지금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경험이 미래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남들과 다른 느린 걸음이 자신만의 소중한 길을 만들어준다. 모호철학은 성공과 실패의 경계를 허무는 사고방식이다. 어떤 일의 결과가 당장은 불만족스럽고 부족해 보여도 그 경험이 가진 의미와 가치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 삶의 모든 순간은 미완성이기에 모호하고 그 모호함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있다. 확실한 결과만 추구하는 사람은 작은 실패에도 좌절하고 불안해하지만 모호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미완성의 상태를 견디며 천천히 자신의 길을 나아갈 수 있다. 인생은 정해진 답이 없는 시험이며 모호한 길을 걷는 과정 자체가 바로 삶의 진정한 여정이다. 현대사회가 불안과 오래 빠진 이유는 바로 이 모호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빠르고 명확하게 결정되는 세상에 익숙해진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는 힘을 잃어버렸다. 조금의 애매함도 용납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즉시 판단하고 결론 내리려 하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낀다. 하지만 세상은 통제할 수 없는 모호함으로 가득 차 있다. 내일의 상황은 알 수 없고 사람의 마음은 예측할 수 없으며 모든 선택에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따라온다. 모호철학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이다. 모호한 상황을 불안의 요소가 아닌 가능성의 공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완벽하고 명확한 상태는 존재하지 않으며 삶은 언제나 중간 상태, 미완성 상태, 변화하는 상태로 이어진다. 그 순간의 모호한 순간들을 견디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여유를 얻고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또한 모호철학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명확한 기준을 강요한다. 완벽해야 하고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고 실수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친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모순적인 존재이다. 열심히 살고 싶으면서도 쉬고 싶은 마음이 들고 착하게 살고 싶으면서도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고 미래를 걱정하면서도 현재를 방황할 때가 있다. 모호철학은 자신의 모순된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흑백으로 나누어 판단하지 말고 부족하고 모호한 자신의 모습을 받아주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답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해도 괜찮고 가끔은 잘못된 선택을 해도 괜찮다. 그 모든 모호하고 미완성인 순간들이 모여서 진정한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모호함을 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모호함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된다. 결국 모호철학은 삶의 진실을 마주하는 지혜이다. 명확한 기준은 인간이 만든 편의적인 틀일 뿐 세상의 본질은 언제나 모호하고 다채롭고 무한하다. 흑과 백 사이에는 수많은 회색이 존재하고 옳고 그름 사이에는 수많은 상황과 마음이 숨어 있으며 성공과 실패 사이에는 무수한 성장의 과정이 자리 잡고 있다. 이제는 억지로 명확한 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모호한 관계, 미완성인 삶,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 모호한 공간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이 성장하며 더 진솔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모호함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평온하고 현명한 삶의 태도이며 진정한 모호 철학의 의미이다.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 농후한 민족 특색, 매력적인 연변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오른 세상,

장략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들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지금 장약 심리방 우려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이번 달 말일까지 하게 되는데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이지요. 예,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17곽을 사신다 할 때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우회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더 증송해 드리죠.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이때까지 우회 활동하면서 한 번도 3곽을 더 증송해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본약을. 예. 그리고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이 푸른 팔 누에 섬유 여름 이불 한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 이불은 원단이 부드럽고 섬세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습니다. 예. 항균 작용도 있으면서 공기가 아주 잘 통하죠. 예. 이불이 중량이 2근 되는데 특별히 가볍고 보송보송하고 몸을 누르지 않아가지고 묵직함하고 답답함을 완벽하게 해결해 준다. 예. 동시에 쾌적함을 극대화시켜주는 데 좋은 제품이죠. 예.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또 현금 4752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또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더 증송해 드리죠.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고급 선물 세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 우리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뇌중풍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약과기 치료범이 딱 밝혀놓은 약입니다. 예. 뇌중풍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뇌혈관이 막혀서 일으키는 질병을 말하고 이건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예. 다른 하나는 대뇌혈관이 터져서 일으키는 질병을 뇌출혈이라고 하죠.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류는 뇌출혈을 유발하는 양리기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안심

0: 전화하고 쓰셔도 좋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 선생, 허선생 수고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2: 예, 당연히 심리방 먹는 이 환자인데.
0: 예.
2: 약 먹고 예, 나는 관심병도 많이 좋아지고 예, 많은 병을 많이 처전 봤습니다.
0: 예. 예. 손님은 예. 특별히 걔가 그 울주의 용심에 잼까.
2: 예.
0: 울주의 심하던 게 지금 얼마나 좋아져서 지금 좋아함까 그거.
2: 예.
0: 예.
2: 신경물란 쓸데기 많아서 선생님 신경부터 처리해주고 치료한다가 그게 요. 마음 들어서 기대 쓰기 시작한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좋아졌죠, 예. 지금.
2: 예, 예. 기대 시름 넣고선 이 장약식만 먹고 안전하게 많이 먹고 시름 많이 하고 삽니다, 세상.
0: 아, 예. 정상적인 예. 생활을 할 수 있죠, 예.
2: 예, 예. 예. 그다음에 정신이 이상할 걸 느낀다.
0: 아, 그렇죠.
2: 많이 받아서, 예.
0: 거기에서 망고해줬잼까, 이야기.
2: 예.
0: 예.
2: 그 이 약 먹길래 신장이 안정돼가지고 치료 많이 받고 치료 많이 해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나도 이 약 계속 먹자고 오늘 전화했습니다.
0: 예, 배달 받자고 전화하셨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2: 예, 예. 배달 받는 많이 쓰고 더 해야 돼. 치료 잘 하겠습니다.
0: 예, 오래 살아야 되죠. 잘 쓰고.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이 저 이약은 이 그 안심하고 쓰셔도 좋은 이런 약이죠. 예, 이 약을 제조하는데 주요 약재 홍경천이라는 이 성분은 이 해발이 5,400m 이상에서 자라는 서장이 아주 진귀한 야생 약재입니다. 예, 몇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그 우리 이 그 홍경천은 4대 보물에 속할 뿐만 아니라 서장에서 연황금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아주 우수한 이런 약재죠. 예, 이 그 홍경천은 혈관이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줍니다. 예, 신진대사라는 것은 새로운 세포가 빠르면서 많이 자라나게 하고 죽은 세포가 빨리 자리를 떠서 나가게 하는 이런 순환을 시켜주는 것을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준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혈관을 젊은 상태로 보존시켜주기 때문에 혈관 탄력이 점점 좋아집니다. 예, 혈관 탄력이 좋아지면 혈관이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예, 홍경천이라는 이 성분은 혈관이 탄력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혈관이 쉽게 파열되지 않게 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장약심리방을 먼저 환자인데 어째서 먹는가 하면 저는 신경계획 진단을 받았습니다.
0: 예.
3: 아, 그래서요. 예, 고생을 세게 했어요. 그래, 거기다가 또 내게 시까지 두고에 나왔지. 예. 그래서 이래가지고 저를 전에 이제 생으로 영 고생하다가 이 장약심 예방을 만났어요. 지금 영
0: 좋게 지금 그 치료가 잘 되고 있죠. 예.
3: 예. 예. 그리고 이 병이 엄청 할 때는 어지럼증이 나고 예 그래서 어지럼증이 나고 지금 가슴이 폐렴이 있을 것도 아프고 그 다음 기다림도 통신하고 그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이럴 땐 또 꼭 병원에 입원해만 했는데 이 장약식 내방을 먹고 했지 입원을 모르고 영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픈데도 없으니까 영이 지금 이런 고생 아야하고 잘 삽니다. 지금. 그리고 난 또 혈압 조절도 아예 됐어요. 딱 고혈압 한도 되는 거네. 혈압약을 한 30년 먹어 서약을 먹었단 말이. 그런데 이 고혈압 환자께 이왕 먹으면서 당약을 예방을 한 몇 달 먹은 후에는 선생님이 지도하여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또세 한 번씩 이렇게 먹으면서 혈압약을 간략하게 먹고 선생님 또 한 가지 방법을 아껴주더라면 그만 먹으려 먹었는데 혈압조절이 어떻게 잘 되는지 아홉 달 만에 당약신 예방만 먹은 게 혈압조절이 너무 잘 된다, 지금.
0: 잘 되죠, 네. 원래, 예.
3: 그래서 지금은 지금 좀 혈압조절을 잘 되지 신경계획도 치료를 되지 그래서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아가들을 이거지 이 약만 먹으면 건강을 찾다 하는데 이번에도 활동에 참가해서 배달 받아왔습니다.
0: 아바이는 무슨 배 있습니까?
3: 예, 아바이 신경 고혈압이 있었어요.
0: 예.
3: 그리고 또 예, 쥐골 그냥 아프고 뭐 그냥 어지러운

0: 지금 나오고 늙어 있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수가 지금 효과 너무 좋아서 지금 그냥 한글도 다 쓰게 했던데 그래서 예. 우리 계속 먹길래 그냥 오늘도 배달 와서 받아왔습니다. 근데요, 우리 지금 화동실에, 우리 어마어마 돈 노는 데 있는데, 화동실에 그 어떤 아빠의 아주머니, 야, 어찌 기억력이 없는지, 같이 앉아 놀 먹어서, 그냥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거 뭐 자꾸 물어보고, 얼마나 지난 말 이야기 한 데도 또 물어보고, 기억력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심장도 영 나쁩니다. 그리고 골이 또 해서, 너무, 그래가지고, 이랍니다. 야, 이 약을 먹은 게 효과, 얼마간 먹었단 말인데, 이 약을 먹은 게 효과 용서하면서 오늘 36시간 배달받게 됩니다.
1: 예, 그분은 좀 장기적으로 쓰면 좋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0: 예,
1: 전화 하십시오.
0: 2417979번, 예.
1: 예, 맞습니다.
0: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저도 이 약을 썼는데,
1: 예.
3: 그 실리버 짓고, 심장이 자꾸 섰다 가고.
1: 아, 저번다, 그거니?
3: 예, 그래서, 이 약을 한 몇 달 썼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사졌는데,
1: 예.
3: 우리 아들이 일본에 또 무슨, 심장 물나게 와서 곤란하게 보내고 있어서 지금,
1: 예.
3: 그래서, 이 약을 또, 내게 효과 있으니까,
1: 예.
3: 좀 싸서 보내려고, 36가구 배달받자고 전해왔습니다.
1: 아, 예. 심리부치가, 그분이, 아버지도 제 심리부치가 있으니까,
3: 예, 예.
1: 그분이, 그 아들님도 심률이 그렇게 정상적이 아닙니다. 예. 심률 문란이 예, 예. 아주 좋은 이런 이야기니까,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또 이게 주요 약재의 그 소홍화의 이 몇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사대보물에 속하고 또 서장에서 연황금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약재인데 이 성분은 어혈을 풀어주면서 경락을 소통시켜 가지고 기와 혈을 조화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혈관이 탄성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혈관이 쉽게 파괴되지 않을 수 있는 작용을 합니다. 그 외에 황계라는 성분 안에 들어있는 황계 사포닌 갑이라는 이 성분은 지질 물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 주면서 혈관을 깨끗이 정화해 주는데 아주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관이 탄성을 확보해 주시오. 예.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저도 지금 장약 심예방을 먹고 있는 환자인데, 야, 이 약이 정말 먹어보니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지금.
1: 좋은 게.
4: 예, 저는 이게 고혈압이 있어서 정말 한 20여 년 서약인 혈압약을 몇 가지씩 계속 먹으며 살았습니다.
1: 예.
4: 네. 그래, 이 장약 심예방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급다 싸움 먹고서리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4, 5일, 일주일에 한 번씩 먹으면서 감량하던 때로부터 선생님이 알려준 한 가지의 녹색 비법을 같이 쓰는데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야섯 달 만에 장약 심예방만 먹어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1: 잘 됩니다, 원래. 예.
4: 예. 그리고 저는 뇌경색이 여러 번 오면서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가슴이 그저 답답하고 숨이 차고 팔다리가 항상 저리고 저리며 고생했댔습니다.
1: 예.
4: 네, 그래 예전에 많은 약을 먹어도 별로 효험을 못 받다가 이번에 선생님이 장약 심리방 강의가에 정말 내 마음이 와 닿았기 때문에 지금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야 지금 머리가 그리 흐릿흐릿하고 어지럼증이 나던 건 인차 좋아지는 게 알립니다.
1: 예, 좋아지는 게 인차 말립니다.
4: 예, 겨우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숨이 차던 것도 많이 났고
1: 예.
4: 팔다리 저린 것도 저리지 않고 아 그래 놓으니까 이 약 먹으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1: 그렇죠. 예.
4: 네, 겨우 관절이 아파서 그것도 자그마한 거리 걸어도 그것도 다리 아파서 그것도 그랬는데 지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지금 다리 아픈 줄은 모르지 않까지.
1: 좋죠.
4: 얼마나
1: 그게 좋아질 수 있는 그만한 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지는 겁니다. 관절이.
4: 예. 네. 그래, 우리 남편도 지금 당뇨 합병절에 손발이 저리고, 저 어지럼증 사건하고, 소변 차서도 많고, 해서 이 약 쓰고 있는데, 야, 이면에서 효과를 엄청 잘 보고 있어서 같이 지내서 합니다.
1: 좋죠.
4: 예. 네, 정말 이야기 써보니 정말 공동수치 중풍 치료한다고 딱 세워져 있으니까 이런 약 없으니까 예, 이렇게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4: 예.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소리 나고 머리에 써서 소리 나고 눈도 뜨기 힘들어서 예, 어떨 땐 눈이 막 내려와서 손으로 막 잡아 뜯으면 눈도 뜨고 했는데 정말 예, 약과의 공동수치가 딱 중풍 치료한다고 세워져 있으니까 이런 약 딱 쓰니까 이렇게 치료가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렇게 중안병에 이 중풍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두 가지 잼까. 하나는 이 출혈이 와서 그래는 병 말하고요. 하나는 그 똥의 혈관이 막혀서 이렇게 일으키는 이런 병이 이런 뇌중풍이 정말 이 뇌중풍이 왔다 할 때는 사람이 그래서 뇌혈관이 그렇게 많이 파괴되면서리 신경상에서 그래서 그 망고할 수 없게 손상을 많이 받게 된다 말입니다. 예, 이런 분들은 꼭 그래서 예, 뇌중풍을 치료를 한다. 이런 그 약과에 쓰여 있는 거 써야만이 그래서 애누리 없이 치료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약은 또 서상약이지않을까. 약효력이 아주 강한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그 뇌중풍 이런 환자들이 지금 이 약을 쓰고서 치료돼가지고서 좋아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럽니까. 우리 병원에도 그 회복돼서 지금 와서 한참 거기 지나가다가 들어왔다면서리 그 반 시간 어떤 분은 한 시간씩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럽니까 지금.
4: 예. 예. 정말 많고 많은 약 중에서 이 약을 선택을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정말 자부감을 느낀다.
1: 그렇죠. 선택을 잘하신 겁니다. 민발.
4: 예, 그래 우리 부부는 예, 이 약을 먹으면 지금 건강 챙기고 있는데 내가 소개를 해서 우리 지금 친구 남편도 쓰고 있는데 아, 그 분은 중풍이 영심하게 오고 경력도 없고 했는데 이 약 쓴 게 지금 경력도 많이 좋아지고 발달이 못 쓰던 게 이 발달이 쓰는 게 많이 좋아졌다며
1: 좋아질 수 있습니다.
4: 네, 지내 좋아합니다. 정말 예. 소개를 나를 잘해줬다며 나를 칭찬하면서 지금
1: 말을 예. 8년 동안은 말을 못하던 분도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약이 이 약입니다.
4: 예, 네. 그래 나도 칭찬받고 그 집도 효과보고 해서 너무 좋아서 오늘도 저리 연수과 배달받겠다며 그랬겠다.
1: 예, 배달받으시려면은 그분이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십시오.
4: 예, 알겠습니다. 알려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우리 이 선생님이 좋은 약을 소개를 해서 우리는 정말 지금 군심 걱정 없이 열심히 약만 먹고 뭐 살면 됩니다.
1: 예. 아, 예.
5: 우리 한 번 중풍이 걸려서 예, 고생했는데 예, 그래서 했더니 그래서 많이 썼댔습니다. 그래서 예. 치료하겠다고 날아다니다가서 아이들까나 나는 이 중풍을 치료를 못하는 병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기가 예. 없어가지고 예, 공동수치에 딱 쓰여야는 이 약을 쓰니까나 예, 그렇게 치료되겠습니까? 이제 생각해보니까 모조리 돈을 썼죠.
1: 그게 제일 기본이 기본입니다. 예, 그리고 예. 예. 그렇죠.
5: 예, 그래서 예, 고생하다 원래는 예, 이거 저기는 혈압약국에서 계속 먹었댔습니다. 혈압약국에서 끝에 없이 먹어서 중풍이 안 걸리는 거 같는데 끝내 걸리고 그 다음에 중풍이 걸릴까 얼빠 안 하니까 신진대사도 아이 되고 변비 있고 소화도 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기억력도 아이 되고 머리 얼빠 안 하고 이거 어마무예 이 구성이나 자유롭게 못 쓰고 예 정상적인 활동 못했습니다. 정말 반신 불구 됐댔습니다. 그래서 소변도 발을 못 넣고 이래저래 있다가서 그 저기나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이 병원에서 중요한만 먹고 누구 뭐 좋다면 먹고 이렇게 모자 돈 쓰고 이래고 살다가서 어느데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공룡 수치에 딱 실려 있고 이 소장약이고 중풍 딱 치료한다는 거 이 약을 좋으니까 나의 기담아 듣고 딱 쓰기 시작했는데 예, 이렇게 막아가지고 정말이 좋습니다.
1: 예, 예 그렇죠. 예.
5: 예 그래 차차 또 얼빠나던 게 똘똘해. 해지면 걸음걸이도 걷고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저기 이런 약을 적게 먹고 감에 먹고 그 다음에 또 물리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를 어떻게 먹으라 아까 가르친 대로 하니까 나 예, 딱딱 그대로 하실시라니까 나 정말 이 지금은 많이 호전돼서 지금 세 사람을 보냈습니다.
1: 예, 얼마나 좋습니까?
5: 아, 좋기만 하겠습니까? 예. 이거 중풍이 걸리면 뭐 조심하고 밥도만 먹고 춤도 떨고 바로 부들부들 떨고 체로운데 다 늘어놓으면 뭐 누구 같이 밥 먹겠습니까?
1: 중풍 때문에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보니까.
5: 아, 정말이 마음이 예. 정말이 피곤하고 예. 힘듭니다. 예, 정신적으로. 예, 그래 바깥에 못 댕기는 게 지금 오전에도 나갔다고 오후에도 나갔다고 밥을 잘 드신다. 지금.
1: 예, 좋습니다.
5: 남이 예, 그래 건강해.

0: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덕분이지요. 그럼 아유, 나도 또 같이 먹습니다.
1: 그 약을 선택을 잘한 덕분이지요.
0: 예, 아니,
1: 저희가 아무리 설명해도 쓸데 있습니까? 선택을 아예 하면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0: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거 응용 소개를 해줬으면 우리도 돈도 적게 받고 고생 안 했겠는데 그때 마침 그때 와서 중간에 소개를 한 것도 다행입니다. 예.
1: 예.
0: 그래 나도 심장이 영 나빠가지고 활동들이 열심히 그전에 다녔는데 뭐 배우자면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얼빠안해가지고서 곤당할 것 같아서 신경질이 나기서 까빠 잊어먹어서 영 남보다 그렇게 앞서지 못하고 영서 막 우울하게 이렇게 살았댔습니다.
1: 예.
0: 심장이 나빠가지고 그랬지. 그 다음에 이 몸이 빠르지 못하지 행동이 예 그래 된게 이 약 먹고 똘똘해져서 눈이 새똥고래 똘똘해서 동천남 먹고 다 댕깁니다.
1: 아유 좋죠. 얼마 좋습니다.
0: 좋기만 하겠습니까. 예. 그래 남에게 뒤지지 않고 오빠가 소리 듣고 이쁘단 소리 듣거나 난 기분이 영 좋습니다. 이게 나 그 선생님 덕분입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0: 예, 그래 우리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그래 예. 우리 활동할 때마다 약을 쌉니다. 예.
1: 예 그러면 많이 경제적이지 않을까.
0: 예.
1: 예 그렇죠.
0: 이거 열심히 먹은 덕에 다른 약은 하나도 먹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나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정말 손님님 다른 약 잡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밖에는.
0: 예. 예. 우리 활동점에 한내에서이나 그 친구가 있는데 예. 그게 두 개를 하고 그다음에 얼빠나고 고혈압이 저기나 그냥 높아서 그래고 그다음에 다리 아프고 우리 아프고 걸지 못하고 밤 자지 못했답니다.
1: 아, 예.
0: 예. 예. 그래서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 듣고 서 그다음 선생님과 문화를 하고 이래고 썼는데 지금 호전이 많이 좋아졌답니다.
1: 그런 면에서 많이 좋아집니다. 원래 또.
0: 예. 그 똘똘해졌을 때다 하는 거 보니까 예. 이 모르던 게 애일 빼꼬리던 게 망꼬리던 게 예.
1: 아유,
0: 배우는 데서 예. 예. 그래서 오늘 활동이 거의 요 정도면 마무리된다고 소리 그래 놓고 예. 더 싸겠답니다. 그래서 그냥 먹으라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먹으라고 우리 서로 이랬습니다.
1: 심하게 어머는 그래서 얘 계속 이 약으로 건강 찾아도 됩니다. 예.
0: 아 돈도 많이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써도 아깝지도 않고
1: 우리 활동이 참가하면은 그렇게 너무 비싼 거는 아니죠. 예,
0: 예 선생님이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1: 아유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고혈압으로 예, 거의 20여 년 동안 예, 서약인 고혈압약 먹고 잔 환자입니다.
1: 예.
3: 거기다가 귀에서 예, 어떤 때는 벌려오는 소리 나고 예, 어떤 때는 숨기 못하 소리도 나가 해서 예, 경변병은 내가 보이니까 신경 썰려 그렇단다.
1: 아, 예.
3: 이러면 예, 치료 못한다고 의사가 말합대다.
1: 예.
3: 이렇게 계속 소리 나다가 네 조만간에 긴물 같습니다.
1: 예.
3: 그러던 사이에 방송에서 선생님이 서장약 강의를 듣게 됐는데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방법으로 신경성 치료를 해준다는 말씀 듣고 예. 이 약도 배먹기 시작했습니다.
1: 예.
3: 한 달 더 먹으니까 예, 소리가 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1: 예.
3: 두 달, 석 달 이렇게 먹으면서 예, 점점 낮아지는 게 알립니다.
1: 네.
3: 여섯 달 만에 완전히 지금 예, 벌려오는 소리하고 전기모다 소리 아예 납니다.
1: 그렇지.
3: 저는 이 약을 선택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이 약을 먹으면서 예, 혈압도절이 정말 잘 되는 약이구나 하는 게 알립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몇 달 동안 잔약 14방 먹은 후에 하루에 한 번 먹던 걸 예, 이틀에 한 번, 다시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1: 감량하고
3: 예, 먹게 됐는데 그리고 또 선생님의 한 가지 록색 요법
1: 예,
3: 방법이 있지 않을까
1: 예.
3: 같이 사용했는데 야도 딸자고 먹고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예.
3: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예, 몇몇 못 걷고 쉬고 했는데 지금 면리 걸어도 예,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1: 좋죠. 예.
3: 예, 신면증이 있어서 예, 하루 떠날 3시간 이상 자보지 못했습니다.
1: 예.
3: 그런데 지금 이 약 먹고 예, 눕지 못해 못 잔다.
1: 좋습니다.
3: 예, 내 친구의 한, 한 내의 그런 뭐가 잠을 그렇게 많이 자는지 영 12시간 잠자도 예, 계속 피곤하답니다.
1: 아, 예.
3: 그래서 야, 이 약 무조건 써라. 그랬대. 그랬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 썼는데 이게 그렇게 효과 좋다면서 난리란 말입니다.
1: 하하, 그렇죠. 예.
3: 예. 그런데 또 친구 동생이 또 병원에서 지금 신경경색이랍니다.
1: 아.
3: 그런데 출원해서 금방 나왔는데 그 후기 치료를 이걸로 해라고 예. 그래 내 선생님이 강의를 들어서 하는데 한번 치료했다고 완전 나은 게 아니라고
1: 예,
3: 그러니까
1: 그렇죠.
3: 그 약에 동생한테 권고하니까

0: 동생이 말하기 이약 쓰겠다면서 자기는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나왔기 때문에 장기적을 쓰겠다면서요.
1: 장기적을 쓰면 좋습니다. 후기 치료를 예. 꼭 이걸 해야 됩니다. 그 예, 사람이 심근경색을 병원에 입원했다면 거기 입원했기 때문에 어서 난 출원했길래 영화 이런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아, 또 우술하고 당귀 이게 주요 약재인데 이 성분도 이 혈관이 탄성을 확보해 주는 데서 아주 좋은 이런 그 약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터져서 중풍이 올까 봐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예. 안심하고 쓰셔도 좋은 약이죠. 예. 예, 우리 일단 병을 치료할 때는 내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꼭 제일 좋은 약을 선택해서 써야 됩니다. 예. 예, 다시 말해 장약 심리방처럼 해발이 4,500m 더 이상 되는 서상이 설상고원인 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오염이 안 됐고 산소 저장량이가 특별히 많은 중약이면서 그리고 이 특별히 그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란 약재이고 그리고 아 서상에서 연황금이라고 연황금이라고 불리우는 약재의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예, 예 국가 보물급 이 서상약인데 아주 당당하게 우리 이야기는 해발이 4,500m 이상 5,400m 이상 그런 높은 곳에서 자라는 야생약재로 만든 약입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약이 많지 않습니다. 예. 예, 이런 약이가 제일 좋은 약이죠. 예. 예, 지금 저희가 병원에 있으면서 보면은 서상이 야생약재는 들어올 때마다 단 얼마라도 가격이 오르지 내려가는 것을 못 봤습니다. 예, 우리 이 지금 아 그 장약 심리방부도 이전에 예, 그 한과계 60RC 단계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100RC 단계 왔는데 이전에 60RC 단계 왔던 지금 그걸로 계산해도 우리 지금 이야기가 4배 반은 더 올랐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그렇게 많이 올랐다 해서 그렇게 가격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접수할 수 있게 지금 우리 이 약의 약을 그 판매를 하면서 거기에 그 붙여주는 것도 정말 손님한테 애하지 않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배 반이나 또 올랐지만이 약이 어떤 분들은 어째 이리 비싼가 이래죠. 예. 예. 다른 약에 비해 특별히 효과가 좋고 야생약재로 만든 이런 아 그 값이 아주 그 비싼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 우리 이야기 예, 비쌀 수밖에 없죠. 예, 결국 이 장약 심리방류는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흡수가 빠릅니다. 예, 드시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예, 예 이런 우리 이 약을 또 보면은 서상이 세세대대로 내려오는 비밀 처방도 아 그 비밀 처방으로 특수 제조한 이런 약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치료해 주는 데서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약은 이 그 서상약이면서 중약입니다. 예. 서상의사가 중의학 서상의사하고 중의가 병을 진단하는 방식하고 아 치료 방식 이론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 우리 서상의사가 그 선호하는 아 그 공농 주치에는 아 혈액형 협심증을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혈액형 협심증을 서상의사는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번호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3: 국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회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7일 주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습근평 총서기가 강택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산 중요 연설 정신, 습근평 총서기가 서장 시가제시 기롱현의 선사태와 토성류 재해에 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 중공장 규를 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공군 길림성 교를 검사위원회 길림성 감찰위원회 배치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조 집중정돈 사업 진척 정황과 다음 단계 사업 배치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국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화상회의와 전성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심화사업 추진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조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사업 진척 정황과 다음 단계 사업 배치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강택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산 중요 연설은 강택민 동지의 빛나는 전투적 일생을 감회 깊게 돌이켜보고 강택민 동지가 당과 인민을 위해 세운 불멸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는 바 아주 강한 정치성, 사상성, 지도성이 있습니다. 전조 각급 당위 당조와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습금형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고 강택민 동지의 확고한 정치 신앙, 깊은 위민 정감,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혁신 정신, 원대한 안목의 전략 사유, 굳세고 과감하며 비범한 담력을 깊이 학습하면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 두뢰에 더욱 굳게 뭉쳐 습근평 총서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더 확고하고도 자각적으로 분발 정진하며 더 효과적으로 연변의 사업을 잘하고 연변의 일을 잘 해내 연변 도약 추월을 힘써 추동함으로써 연변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더 많은 복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서장 시가 제시 기롱현 산사태와 토성료 제에 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문제의 향도, 위험의식,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1층 강화하며 마비 사상과 요행 심리를 견결히 극복하고 홍수방지 재구조 재반 사업을 착실하게 잘해 여러 민족 대중 생명재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질 재해 우한 조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강대류 날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산사태, 토성류 등 각종 지질재해에 초점을 맞추고 우한지점 플러스 위험구역 이중통제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며 산홍수재해 위험지점과 지질재해 우한지점마다 경고표식을 설치하고 위험제거, 보강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농촌에서 산비탈을 깎아 집을 지은 곳, 절벽이나 비탈과 인접한 주택 등 고위험 지점의 안전 경계를 두드러지게 다잡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응급 대응 예비안을 세분화하고 완성해야 합니다. 조기 경보 대응, 순찰 조사, 대중 이전, 긴급 구조, 물자 배치 등 전 사슬, 전 과정 처리 규범을 등급별로 세분화하고 위성 원격 감지, 무인기, 자동화 감측 등 기술 경계 수단을 강화해 홍수 방지 재구조 사업에서 주동을 확실하게 장악해야 합니다. 응급 구조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중점 부위와 박약고리의 구조 역량과 물자 배치를 동태적으로 최적화하고 장마철에 지도 간부가 일터에 나와 인솔하고 전담 인원 24시간 당직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 일단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 조직과 교를 검사 감찰 기관에서는 중공청 교를 검사위원회 국가 감찰위원회와 중공 길림성 교를 검사위원회 길림성 감찰위원회 포치 요구를 참답게 실시하고 비상한 강도와 조치로 집중 정돈 난관 공략전을 잘 치러야 합니다. 중점 분야 정돈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높은 표준 경작지 건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의료 보험 기금 관리, 양로 봉사 등 정돈 항목을 예의주시하면서 위험 우한과 문제 단서를 1층 깊이 파헤치고 대중리익을 해치는 일련의 행위를 강력히 정돈하며 중점 업종과 분야의 고질적인 병폐를 견결히 제거해야 합니다. 민생 분야 신소치리를 단단히 다잡아 요구가 명확하고 사실이 분명한 문제는 신속히 처리하고 역사적으로 남겨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도 간부의 사건 책임제와 하나의 사건, 하나의 대책을 견제해 해결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신소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손을 떼지 말아야 하며 책임을 서로 떠넘기거나 대충 얼버무리는 행위는 엄숙히 처리해야 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일련의 사건에서 난관을 돌파해야 합니다. 두드러진 문제, 중점 분야, 관건 일터를 예의주시하고 자금 흐름, 입찰, 공사 대상에 초점을 맞춰 리익 사슬을 깊이 파헤치고 문제 단서를 조사해 영향력이 있고 진성력이 있는 일련의 난제 사건, 고질 사건을 돌파해야 합니다.
제도 울타리를 더 촘촘

0: 확인하고 견고하게 짜야 합니다. 대상 관리, 자금 사용, 권력 운행 과정의 박약고리를 깊이 찾아내고 제도 결여, 감독 관리 부재 등 문제를 힘써 해결해 정돈 사업이 집중 난관 돌파에서 상시화, 규범화, 장기 효과화로 전환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폭력배 악세력 제거 투쟁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전국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 화상회의와 전성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 심화 사업 추진회의 포치 요구에 따라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을 심화하는 총체적 요구와 실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 인민대중이 극도로 증오하는 일련의 폭력배 악세력 위법 범죄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지도를 강화하고 정성껏 조직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주체 책임을 참답게 이행하고 각급 폭력배 악세력 제거 투쟁 지도 소조 및 판공실에서는 통괄적으로 틀어지고 협조하며 실시를 독촉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 정법위원회에서는 집법사건 처리 책임을 엄격히 실시하고 각 업종 부문에서는 본 부문, 본 계통, 본 분야의 두드러진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도소조가 통괄적으로 틀어지고 관련 부문이 협동 추진하며 사회 역량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총체적으로 추진하고 중점적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단서 조사, 사건 수사, 보호 우산 타격과 관계망 제거, 근원 치리 등 재반 임무를 통괄적으로 다잡고 중점 업종과 분야, 중점 지역, 중점 인원에 대한 경계 정돈을 심화해 전문 투쟁에서 착실한 전과를 거둬야 합니다. 엄격히 집법하고 책략을 중시해야 합니다. 폭력배 악세력이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폭력배 악세력이 아니면 하나도 억지로 끼워넣지 않는다는 원칙을 단단히 파악하고 타격으로 길을 여는 것을 견제하며 정밀 타격을 중시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여섯 가지 우두머리 등 전통적인 폭력배 악세력 범죄와 연성폭력, 인터넷 공간 등을 이용한 10가지 신형 폭력배 악세력 범죄를 엄하게 타격하고 국경 변경 관리 방해, 밀수, 전신 인터넷 사기 등 위법 범죄 사건을 정밀하게 수사해 정확히 실속 있게 깊이 철저히 타격해야 합니다. 대중을 발동하고 기세를 조성해야 합니다. 각종 매체 자원을 충분히 이용해 각급 당위 정부가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을 심화하려는 결심과 조치,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전문투쟁에서 과감히 나서고 난관 돌파에 능한 일련의 선진 전형을 깊이 발굴 선전 보도함으로써 전민이 알고 지지하며 참여하는 짙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국가 탄소 피크 탄소 중립 전략 포치를 깊이 실시하고 성주시 3급 공업 분야의 녹색 저탄소 전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연계식 공업 및 정보화국에서 주주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 탄소 감축 효익 증대, 연계시 탄소 제로 근접 번복이 공장 참관 및 포장 업종 공급 수요 협력 추진 회의가 26일 연변 아리랑 포장 유한 책임 회사 공장에서 열렸습니다. 전주 25개 공업기업의 생산, 기술, 환경보호, 구매 부문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기업의 녹색 저탄소 발전을 선전 격려하는 동시에 포장기업과 전시, 중점 공업기업 간 생산수요 연결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하단 소통 장벽을 뚫어 현지 공급사설 협력 상생을 촉진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참가 기업 대표들은 연변 아리랑 포장유한 책임회사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저탄소 지능 생산 흐름선과 녹색 공급사슬 운영 모식을 참관했습니다. 연변 아리랑 포장 유한 책임 회사에서 지난해 180만 원을 투자해 건설한 태양광 발전 대상은 이미 정식 전력망에 연결돼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이 대상의 연간 발전량은 81만 킬로와트시, 연간 발전 수익은 약 48만 6천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생산형 전력의 근 40%가 녹색 태양광 에너지에서 공급되면서 이 기업은 연변 포장업종 녹색 전환의 선행자로 됐습니다. 연변 아리랑 포장 유한 책임 회사 운영 총감독 뇌천우입니다.
2: 아리랑 포장.
1: 우리는 저탄소 생산, 태양광 발전 등 면에서 쌓은 성숙된 실천 경험을 부가가치 봉사의 연장으로 삼아 상하단 협력 동반자들과 공유하려 합니다. 경험 공유와 상호 교류, 공동 진보를 통해 전 산업 사슬의 협동 탄소 감축과 품질 효율 향상에 조력하겠습니다. 저탄소 전문가팀에서는 또 참가 기업의 생산 실제에 비춰 1대1 심층 진단과 자문 봉사를 제공해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0: 탄소 전환 경로를 마련했습니다. 길림 옥정 탄소전력융합과학기술위원회사 연구개발부 주임 장건입니다. 전기 판매에서 녹색 저탄소 봉사에 이르기까지 일괄식 정밀 맞춤형 봉사를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이 설비 개조에서 과학적인 탄소 계산 지능화 플랫폼 응용에 이르기까지 일괄식으로 탄소 제로 개조를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1: 링탄 개조.
0: 근년 내 연길시에서는 공업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였습니다. 현재 길림 연초 연길 담배 공장, 장백산 인쇄, 보드와이저 맥주 등 기업이 성급 녹색 공장 인정을 받았습니다. 연길시 공업 및 정보화국 1급 주임과원 리국철입니다. 향후 우리는 생산 수요 연결, 기업 방문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중점 기업과 생산 경영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예의주시하여 한계 기업 한계 대책으로 연결 봉사를 잘하겠습니다. 동시에 탄소 제로 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시범 인솔 역할이 강한 일련의 녹색 제조 본보기 기업을 구축해 공업기업 녹색 저탄소 발전에 내적 동력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주당위 선전부, 줌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연변군중예술관과 각 현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관한 제13회 길림성 주민문화시즌 연변주 계렬활동 가동식 및 제5회 전주 광장무 대회가 26일 도문에서 펼쳐졌습니다. 여러 단계 선발을 거쳐 이날 전주 각 현시에서 온 13개 팀 근 500명 선수가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혼천시 문화관 광장무팀이 가장 먼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어 각 참가팀이 륜번으로 무대에 올라 힘찬 춤사위로 위대한 시대를 참여했습니다. 성주 무용 전문가들은 편성 창의, 완성도 등 여러 면에서 현장 채점을 했습니다. 최종 혼천시 문화관 군중예술단 광장무팀의 나의 당 나의 조국과 연기시 진학가도 청도 람천예술단의 즐거운 양거리 제5회 전주 광장무대회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2: 29일에 열리는 성장컵 중국 길림 제3회 변경 달리기 계렬 경기 활용력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활용시 각 직능 부문에서는 재반 사업을 착실히 진행했습니다. 현재 경기 관련 교통안전보장, 시정시설, 자원봉사 등 재반 준비 사업이 전면 완료돼 최상의 상태로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 기간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시 공안국 교통관리대대에서는 재반 교통안전보장 사업을 착실했습니다. 교통관리대대에서는 경기 코스를 여러 번 답사하고 전문 안전보장과 응급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또 사전에 공식 경로를 통해 교통관제, 우회 통행, 주차 안내를 발포해 주민들의 시간대를 피해 출행하도록 인도함으로써 대중의 일상 출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화룡시 공안국 교통관리대대 도시구역중대 지도원 리영환입니다. 경기 당일 전체 근무 민경과 경무 보조 일꾼이 일터에서 경기 코스 봉쇄 통제, 차량 흐름 소통, 질서 관리 통제, 응급 처리 사업을 엄격히 하고 각종 교통 위법 행위를 엄하게 조사하며 돌발적인 도로 상황을 신속히 처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엄격하고 실속 있는 작품으로 경기 전 과정을 수호해 이번 변경 달리기가 안전하고 평온하며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전력 보장하겠습니다. 화룡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에서는 도시구역 인민거리, 화룡거리, 룡흥거리 등 중점 도로 구간의 시정시설 정돈을 전개해 더 좋은 도시 환경으로 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화룡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행정판공실 주임 안풍위입니다. 이번 활동을 위해 횡단보도, 통행금지선, 방향화살표 등 교통표식선을 루계로 980평방미터 보충 도색하고 아스팔트도로 3,300평방미터를 보수했으며 인도 포장대리석 1,700평방미터를 보수했습니다. 정밀한 건설과 관리를 줄선으로 경계 순조로운 개최를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안전검사구역 당직, 출발점 안내와 종착점 인원 분산, 건강 달리기 및 즐겁게 달리기 참가자 등록 등 임무를 맡아 경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확보하게 됩니다. 연변주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홍어택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교육국, 시 직속기관, 변경경제합작구 등 24개 단위와 사회 각계에서 자원봉사자 총 270명을 모집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들의 분공이 전부 끝났습니다.

0: 갖고 부문별 전문 양성 사업도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융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훈천 방천 풍경구 관광관리위원회에 따라서는 일전 공고를 발표해 8월 28일부터 풍경구 운영 시간을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풍경구의 입장권 판매 시간은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며 온 오프라인 판매 경로를 동시에 개방하고 오후 5시부터 입장권 판매를 중지합니다. 이와 함께 풍경구 입장과 폐원 시간도 조정돼 매일 오후 5시 10분부터 관광객 입장을 중지하고 오후 6시에 정식 폐원합니다. 도나시 박물관에서는 일전 공고를 발표해 홍수재 영향으로 临시 닫았던 발해각 2층 전시관에 대한 청결 소독, 우환 조사, 시설 검수를 전면 완료하고 안전 개방 표준에 부합됨에 따라 8월 27일부터 정식 대외 개방을 회복한다고 했습니다. 박물관의 정상 개방 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며 오후 3시 30분부터 관람객 입장을 중지합니다. 월요일은 정기 휴관하며 법정 명절은 례외입니다. 지금은 가을철 알곡 산량이 형성되는 관건기입니다. 안도현 만보진에서는 근일 무인기 통일 방제 작업을 전면 가동했습니다. 연일 10여 명의 전문 조종수들이 약재를 가득 실은 무인기를 조종해 농경지 상공을 오가면서 살포 작업을 해 농작물 생장을 촉진했습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어리나 윤일이었습니다.
1: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0: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경만 작사 작곡의 생명에 대하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피는 그 이유를.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필 때 그 진통을. 그 여린 잎의 기나긴 밤. 무거운 잇을 품고 해 뜨는 아침 반짝이는 어여쁜 생명아. 이렇게 보며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조금씩 그리 배웁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명에 대하여.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 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0: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화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화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연변은 두만강 찬란한 물결 위에 빛나는 진주이며 푸른 산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천혜의 고장입니다. 오늘은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인심이 담긴 노래들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곡으로 김인덕 작사 백희남 작곡의 형제민족 우리 함께를 마련하는데요. 형제민족이 손에 손잡고 아름다운 낙원을 꾸려가는 행복한 모습을 신명나는 가락에 실었습니다. 리상길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연변은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날로 비약하는 연변의 오늘과 내일을 기대하며

계속하여 연변의 다채로운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노래 연변에서 즐겨보세를 마련했습니다. 리홍관 가수의 건들건들한 목소리가 여러분을 연변으로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연변에서 즐겨보세 이 노래를 들으니 연변의 활기가 전해지는 듯하네요. 요즘 한낮의 햇볕은 따가운데요. 이럴 때 시원한 감주 한 잔 생각나실 때죠. 이어서 남두현 작사 김덕범 작곡의 시원컬컬 감주로다를 마련했습니다. 염수원 가수의 흥이 넘치는 목소리가 감주의 청량함을 더해줄 것입니다.

웃음은 행복 엔돌핀이라고 하죠. 웃음으로 행복을 더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석화 작사 류영근 작곡의 즐겁게 웃자를 마련했습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시원하고 얼큰한 배추김치, 아삭아삭한 총각김치는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밥친구이죠. 다양한 김치들이 맛깔스러움을 담은가요?

이어서 엄밀한 작사, 작곡의 여행을 보내드리겠는데요. 이번 주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까운 산과들을 찾아가보는 건 어떨까요?

양춘하 가수가 부른 여행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김정권 작사, 량성어 작곡의 혼성중창 꿈의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자리 잡고 물과 햇살을 기다리며 자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꿈꾸며 희망을 노래하길 바라며 꿈의 노래를 혼성 중창으로 전해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 사랑을 박은하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래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몽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0: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기억하십니까? 장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화초에 대한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또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두대의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우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건강 베개 두 개와 프로바이오틱스 도각을 드리고요.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고 바다오리알 선물 세트 두 세트와 셀레늄 오상 잎살 한 포대와 남경 동민당 비타민 B 다섯 곽을 함께 드립니다. 아홉 박스 사시면 열한 박스 드리고 1,000원 가격에 에너지 영양밥솥 하나와 코엔자임 Q10 캡슐 다섯 곽을 또 함께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면 23박스 드리고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와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다섯 곽을 함께 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장생인 명약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예, 선선한 가을에 들어서면서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폐의 계절입니다. 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중년인 분들이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의학적 이론으로도 우리 폐를 잘 보호하면은 노화를 늦춘다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우리 폐는 하늘의 기운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은 중년인 분들, 예, 특히 고령인 분들은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드신다 할 때에는 이 가을의 면역력을 높여주면은 또 겨울은 무사하게 날 수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 우대 활동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폐건강이라 할 때에는 전통의학으로나 현대의학으로나 예, 우리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이 최고의 비법입니다. 예, 그리고 중의학 이론에서는 폐는 기, 근원이고 피부하고 코로 주관합니다. 예, 바로 피, 이 호흡기가 폐가 좋으면은 폐 기능이 향상되면은 피부가 마르거나 가렵거나 예, 여러 가지 피부 질환도 같이 치료되고 코를 주관한다 하는 거는 예, 우리 호흡기 시작은 코죠. 예, 때문에 호흡기 질환을 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를 잘 보양하면은 면역력이 따라옵니다. 예, 이것이가 전통의학하고 현대의학이 전하는 호흡기하고 면역력이 상호관계입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난 동충하초 쓰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네.

0: 심장이 나빠서 여한 고생했는.
1: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예. 심장이 좋아지니까 예, 혈압도 조절되고.
2: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소화한테서 매일 밥 못 먹고 됐습니다. 지금은 소화 잘 돼서 밥 잘 먹으니까 맥이 납니다. 예, 정말 이 동충하선은 겨울에는 벌레고 여름에는 풀러서 하는 약이 정말 효과 좋습니다. 이야기. 예, 내게는 이야기 정말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관절도 생각밖에 관절도 좋아집니다. 예.
2: 맞습니다. 이 관절이 우리 동충하초는 이 관절이 필요한 각종 영양 성분을 흡수시키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날 제가 얘기했지만 이 불면증을 개선하면 골다공증이 같이 치료되면서 또 이 그 관절이가 아픈 통증을 또 경감합니다.
0: 예. 예, 그래서 용 어제 생각밖에 관절이 좋아집니다.
2: 예.
0: 예. 그래서 내 약 지금 쌀려고 또 그럽니다.
2: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2: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2: 예, 그리고 우리는 가을에는 누구나 아시다시피 건조하죠. 예, 이렇게 건조하기 때문에 폐가 제일 먼저 예민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가을을 보면은 수확이 계절이자 기온도 떨어지고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면서 또 건조해지는 이런 시기입니다. 예, 그리고 자연이 기운을 본다 할 때에는 예, 우리 기운이가 수렴되는 이 시기에는 우리 몸도 예, 밖으로 뻗던 기운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내면이 건강을 가꾸는 이런 시간이 됩니다. 예,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가 가장 적합하고 가장 효과 좋은 약입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2: 예.
3: 저도 동충하초를 먹고 있습니다.
2: 예.
3: 저는 예,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예,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침침하고 답답하면서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동충하초를 쓰니까 되나 그런 증상이 해결되고 심장이 여기 좀 지나나니까 되나 이 영통이 안전한 게 영토습니다.
2: 네.
3: 그리고 잠도 잠답니다. 잠 잘 못 자던 게 이 동충하초를 먹고 서래 예, 심장이 좋아지니까 되나 잠도 잘 잡니다. 그리고 예, 나는 그 주성염이 있어가지고 예, 밥 못 먹어 됐습니다. 그것도 죽을로 살았습니다. 그러는데 이 동충하초를 먹고 서래 지금 내가 밥을 먹으니까 되나 영토습니다.
2: 네.
3: 맥이 납니다.
2: 네.
3: 밥을 먹으니까 되나 맥이 나고 정신 나고 힘이 나는 게 예우 언제 죽어 먹고 살았던가 싶습니다.
2: 네.
3: 예,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말하는 것처럼 정말 관절에 영소습니다.
2: 맞습니다.
3: 나는 여수간반 탈출이 자골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예, 내리 둘이 뻗치면서 걷기도 영 힘들었습니다.
2: 네.
3: 그러니까 이거 먹고서 지금 걷는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2: 네.
3: 예, 다리 내리 둘이 뻗치던 것도 나사지고 예, 예, 그런데 등기를 오르내리기도 좋고 그리고 변비가 있었댔는데 변비가 해결됐습니다. 예, 나는 한 사흘에 한 번씩 변을 봤댔는데 지금은 매일 변을 보니까 되나 예, 속이 편안하고 예, 먹어도 속이 고분한 게 영 좋습니다. 그래 이렇게 좋은데 지금 부산 활동이 좋지 않습니까? 예, 활동에 참가해서 예, 예사를
2: 갑니다. 예, 지금 이 아홉 과거 사시는 분에게는 열한 과거 드리면서 이 전기 밥솥하고 심장 영양제 Q10을 드리고 열한 과거 사시는 분에게는 스물세 과거 드리면서 공기 청정기하고 예, 연골소를 또 드립니다. 다섯 과거.
3: 예, 그런다. 예,
2: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2: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3: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 네. 네. 네, 다음번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동충하초 발효 균분을 먹고 있습니다.
2: 예.
4: 예, 이전에는 정말 여러 면으로 많이 아팠습니다. 예, 이렇게 혈압도 조절이 잘 안 되고 수면상해도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충하초 발효 균분을 먹으면서부터 지금 수면상해람에 지금 해결도 되고 예, 목도 지금 안 아프고,
2: 예.
4: 이전에는

0: 목이 아파가지고 그냥 가려가 붙으면서 용 그래서 예, 먹었습니다.
1: 예.
0: 그런 게 지금은 그 면에도 지금 해결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신장도 좋아지고 예, 피순환도 잘 되니까 지금 신장도 좋아지고 예, 밥도 잘 먹습니다.
1: 예.
0: 지금 밥이 용 맛있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위도 밥을 잘 먹으니까 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예. 이전에는 아이 관절이 아파가지고 잘 걸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어중간한 데는 다 다니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저는 예 지금 계속 이 독순하서 발효견분은 먹자고서 또
1: 요번에 또 사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 발효동충하적 균분을 쓰시면은 정하고 기가 같이 보충되면서 이제 저런 호흡기 질환이 있던 분들 자꾸 목이 좀 가면서 좀 인후염이 있는 것으로 하고도 하고 염증이 있는 것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거나 혹은 심장 질환이 있으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잠이 좀 잘 안 오고 이런 질환도 같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인체 산소가 잘 공급되기 때문에 이 관절 예, 뼈질환에도 좋고 예, 간하고 콩팥을 좋게 하면은 근육통이 있거나 예, 뼈가 좀 관절이가 여기저기 아프거나 이런 것도 같이 났습니다. 예, 그런 작용 다 같이 합니다. 예, 그래서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예,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네, 그리고 우리 황제내경에서는 가을을 금이 계절이라 하고 또 폐의 계절로 설명하면서 폐가 상하면은 감기하고 기침은 물론이고 면역력하고 감정도 흔들리게 됩니다. 예, 아마 요즘 같은 이 계절에는 예, 계절 변화가 있으면서 이 가을에는 좀 마음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고독감도 느끼고 좀 마음이 변화가 많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2: 네.
1: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발효동충하초균분에는 예, 우리 멜라토닌이 식물성 멜라토닌이 있으면서 수면의 질만 높여주는 게 아니라 예, 우리 뇌에서 생성되는 나쁜 노폐물, 뇌를 청소해주는 작용까지 있습니다. 예, 때문에 요즘 들어서서 어째 나는 이 감정 변화도 좀 심하고 이 기억력이라든가 집중력도 떨어진다 이런 분들도 예, 발효동충하초균분을 쓰시면은 좋은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가을철이 건조한 이런 공기는 폐하고 기관지 점막을 약하게 합니다. 에, 때문에 차가워지는 날씨라 할 때는 면역력도 저하시키고 감기 시기 발생시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도 동충하초 발효동분을 쓰는 환자입니다. 나는 예, 이거 쓰기 전에는 예, 어째 면역력이 약한지 감기에 자초를 걸렸습니다. 지네.
1: 예.
3: 그래서 감기가 너무 감기 걸려갖고 예,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동충하초 쓰면서부터 지금 감기 알고 있는가.
1: 네.
3: 소화계통이 나빠갖고 예, 밥을 잘 못 먹고 예, 그냥 죽어 먹자 예, 죽어 매일 먹자 어느 맛도 없으니까. 그러네 조금씩 먹어놓으면 지네 맥이 없지. 예, 집중소라는 것도 난 겁이 났습니다. 너무 맥이 없어서 누워서 생각밖에 안 나고 예, 이랬습니다.
1: 네.
3: 근데 동충하초 쓴다 그러면 좀 이야기도 소화일이 잘 됩니까?
1: 네.
3: 어, 지네 영탑이 맛있습니다. 그죠? 단체에서 덮통 굳던 밥이 너무 맛있어갖고 어떨 때는 제아 나옵니다.
1: 네.
3: 무슨 약이 좋은 약 있는 거고 그래 밥 잘 먹으니 내기 나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1: 네.
3: 그래 신장도 난 나빠갖고 맨날 신장에서 숨이 차지 숨이 올라가고 그냥 난 진짜 가서 그저 부들부들 그저 자꾸 부추는 가든가 지래 그랬지 그 침침하고 답답하지 고생이 어째서 잘 따로 그때 모르겠습니까 지네.
1: 네.
3: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사라졌습니다.
1: 맞습니다.
3: 그래, 예, 그리고 예, 배가 나빠갖고 나는 기침이 뭐 이렇게 큰 사람입니다. 지네 피 나쁘다고 또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게 예, 지금 예, 이것은 담더니 기침이 안 나온다.
1: 네.
3: 나는 예, 약도 좋은 약이라고 예, 옛날에 뭐 황제들이 쓰던 약이라 하면 그래 그런지 이렇게

0: 뭐 그게 좋고 효과도 달라고 이렇게 약도 좋습니까? 정말 믿음이 가는 약입니다. 여러 가지 병 때문에 그래서 약도 많이 써봤습니다. 그래서 잘 말아줬던 게 이 통통화설 이렇게 효과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연한테 있으니까 지금 우리 활동 좋을까요? 지금 세상에서도 많이 전략인다 활동하다 보니까 조금씩 싸도 전략입니다. 그래요. 구성우도 활동도 좋다니까 난 약은 있는데 조금 알려고 전화 올린다.
1: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이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나 어디 심자에 어디 왼쪽에 어디 있는지 뭐 어디인지 뚱뚱 겨우매에 숨이 차고 이뤘을 때다.
4: 네.
3: 구충상도 좀 많이 개선되고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부유한 거 손도 예, 부들부들 떨고 예. 반신 잘 못 썼습니다 선생님.
4: 네.
3: 이런 게 그것도 많이 효과 좋고 예.
4: 네.
3: 많이 좋아졌다고 저렇게 이때다. 그래서 이랬습니다. 나는 동충하초를 썼다고 동충하초 이용 줬다고 그러니까 전에도 저도 써보겠다고 그랬다. 예.
4: 네.
3: 전화만 알게 해줬습니다.
4: 네.
3: 건강해야 되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전화를 싸게 했는데 알게 해줬습니다.
4: 맞습니다.
3: 우리 옆집 할머니도 또 싸겠다고 나를 보더만 그러더만.
4: 네.
3: 알게 해줬습니다. 전화로. 그리고 어째서나 이게 이야기가 먹으려 효과 잘 납니다. 괜찮을 때도 몸에 내 몸에 맞는 것도 없대다. 그래서 내 약은 많이 썼습니다. 어젠 늙어놓은 약도 예,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어젠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내게 합당하고 맞는 것 같아 시작했었는데 선생님 이번 활동에 내 참가를 해서 동료들도 싸고 나도 싸고요. 내 얘라도 통 싸겠습니다.
4: 네.
3: 선생님.
4: 그저의 80, 그저 7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는 예, 무슨 약이 잘 효과를 못 본다.
3: 예, 그렇습니다.
4: 예, 그래서 지금 연세 있는 분들 70대 후반부터 지금 90대 분들은 대부분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고서 지금 이제 불편한 증상들을 다 개선합니다. 예,
3: 예 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4: 맞습니다.
3: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예.
3: 그것까지 쓰겠습니다. 선생님.
4: 예, 그래서 불로장생임명약이라
3: 예,
4: 합니다.
3: 이름은 원래 잘 썼습니다. 썼습니다.
4: 예, 오중이 책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3: 예, 예. 그렇습니다.
4: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길에 예, 고맙습니다.
4: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5: 나도 어서는 동성하초로 여러 달 채 먹고 있습니다.
4: 네.
5: 그냥 건망증이 자꾸 나타나면서 기억력이 많이 떨어질 때다.
4: 네.
5: 금방 한 말도 또 잊어버리고 또 하자고 생각했던 말도 잊어버리고 이랬었습니다. 그래, 시간을 가

0: 하게 됐다. 물건도 싸놓고 두고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났댔습니다. 근데 이거 먹으면서부터 지금 기운력이 많이 들어와서 건망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리고 위도 안 좋으면서도 밥을 조금씩 먹는데도 자꾸 뱀이 나타나고 이래서 오랫동안 뱀이 나타났댔습니다. 근데 이 뱀이 지금 다 나아졌습니다.
1: 네.
0: 그래도 음식도 어떤 데도 잘못 먹으면 나는 원래 채소주입니다. 채소 많이 먹더라거나 그냥 설사 세게 했댔습니다. 설사 하다 한다기보다 하루에 뱀은 여러 번 본다고 세 번, 네 번씩 봤습니다.
1: 네.
0: 근데 그게 좀 조절 잘 돼서 하루에 한 번씩 잘 봅니다.
1: 네.
0: 그래서 저녁에 자자면서 귀에서 자꾸 소리 나는지 위잉 소리 그냥 났댔습니다. 그러면 잠을 잘 못 잤댔습니다. 근데 이 귀에서 소리 나던 게 많이 죽어졌습니다. 소문이 나졌습니다, 저는.
1: 네.
0: 그리고 소변도 예, 좀 냄새도 나고, 염증이 좀 심하더라 말도 그래서 그냥 냄새도 나고, 예, 지가 색깔 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냄새도 덜 나고, 저는 색깔도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1: 네.
0: 그래, 목이 그냥 간질간질 거리면 가래 자꾸 올라오고, 기침이, 마른 기침 자꾸 나서, 캐캐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많이 나서, 기침이 술라고 가래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1: 네.
0: 그리고 눈도 예, 건조증이 나타나면 자꾸 예, 피도 지고, 예, 건질건질 거려서 이랬댔습니다. 근데 건조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1: 네.
0: 그래, 무릎이 다리도 시리고, 손도 딱 해가 바람이 불고 시리고 하던 게, 그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예, 심장이나 특히 좋지 않아서 좀 예, 진리부치 있으면서 심, 예, 뭐랄까, 심률도 고르지 않았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예, 진리부치 많이 나와서 심률도 고르게 뛰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생각하가지고서 우리도 70 올라서 하니까나, 나, 약을 뜨거워서 안 되겠어. 어디 달고 살아야 되겠었대다. 그래서 내가 계속 먹다, 아무래도 약을 먹다 말 계속 먹으려고 이 한 가지 있어. 그냥 먹겠습니다.
1: 네.
0: 하루에 한번 먹으니까 너무 편안한 부담이 없어 좋습니다.
1: 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때문에 우리 가을에는 예, 건조한 거 피해야 됩니다. 예, 건조한 거 피하면서 폐를 윤택하게 한다 할 때는 가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의학으로 본다 할 때는 이 가을의 기후 변화라 할 때는 코감기라든가 혹은 인후염, 기관지염, 예, 기관지염 같은 이런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면서 이 건조한 공기로 인해서 점막하고 수분이 손실이 되고 호흡기 면역력이가 약화됩니다.
2: 네.
1: 예, 때문에 또 가을이 되면은 이 가을 바람의 미세먼지가 예, 오염이 되면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도 같이 증가합니다. 예, 때문에 폐하고 면역력은 아주 밀접한 이런 관계가 있고 기관지 내 섬목 기능을 증가시켜서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 쉽게 에 침투돼서 이 호흡기 질환을 에,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에, 때문에 지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에, 우리 동충하초는 폐하고 신장경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폐하고 신장이 기운을 보호하고 가래도 삭여주고 기침도 멈추게 하면서 천식도 치료하고 피부하고 근육을 또 든든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 신장이 정기하고 양기를 보호해서 또 항피로 작용도 하면서 노인분들이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편도선염이라든가 예, 폐기종이 있거나 폐결에 예, 이 기관지 천식의 효과가 또 아주 뚜렷합니다.
2: 네.
1: 예, 그 외에도 폐기가 허약해서 나타나는 짧은 기침, 예, 어떤 분들은 하나 이거 기침이 확 나지도 않고 또 이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그냥 이렇게 마른 기침이 난다. 혹은 좀 이 천식이 잘 낫지 않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몸이 허약하면서 땀이 좀 많이 나거나 예, 어떤 데는 자기도 모르게 땀이 나거나 밤에 땀이 좀 많이 나거나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에게는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가 예, 아주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허약한 이런 체질이라든가 만성 소모성 질병이 있는 환자분들 예, 이 뜻인즉 아무리 약을 좋다는 거 다 쓰고 좋은 음식을 다 드셔도 어찌 내 병은 잘 낫지 않는다 예, 이런 분들은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 좋은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신장이 기운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허리 통증이라든가 하지가 좀 무기력하고 예, 이 양위가 있거나 혹은 당뇨

0: 합병 환자, 만성신장염, 그리고 빈혈이 있거나 이 백세포 감소증이 있거나 이런 환자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천연 항생 물질인 코디세핀, 우리 충초소라고도 합니다. 이 성분이가 해독 작용도 뛰어나면서 여러 가지 우리 남성분들이 담배라든가 술로 인해서 몸이 좀 간이 상했거나 폐가 상했거나 이런 분들에게도 꾸준히 복용하면은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에 포함된 여러 가지 영양 성분에서 보면은 이 비타민 B12도 있습니다. 이 비타민 B12는 우리 빈혈에 아주 좋습니다. 때문에 빈혈이 있거나 몸이 허약하면서 또 혈압 조절이 안 되거나 혈당도 잘 조절이 안 되면서 심장이 수축도가 많이 줄어드는 이런 환자분들에게는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 아주 좋은 효과로 봅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새벽 종다리로 시작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과 활기를 담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 서로 돕고 서로 나누며 훈훈한 세상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원어연 작사 송기화 작곡의 마음을 나누세요 보내드립니다. 리슬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현 작사, 방동철 작곡의 달마송, 님마송 보내드립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애틋하고 반가운 마음을 달빛에 실었습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일해오신 부모님, 이가요와 함께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허도 작사 김영록 작곡의 부모님의 사랑,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하루의 끝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저녁 너울을 보며 여유로운 인생의 정취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김웅준 작사, 김남어 작곡의 인생의 석양 너울,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좋은 친구 하나 얻는 것은 인생의 행복입니다. 서로 웃고 떠들며 지내는 것은 인생의 색채를 더욱더 즐겁게 해주는 일이겠죠. 소중한 친구를 생각해보며 석화 작사 한병락 작곡의 우정 만만세 보내드립니다. 양춘화 김양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행복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만족하면 행복이 보입니다. 삶의 즐거움을 소박하게 표현한 노래죠. 김철학 작사, 안국민 작곡의 요렇게 살면 좋지 보내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로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성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면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첫 곡은 허영도 작사 작곡의 소꿉친구입니다. 세월 지나도 잊지 못할 소꿉친구가 떠오르는 노래입니다. 전성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백진숙 작사, 백희남 작곡의 내 고향 강강술래입니다. 강강술래 가락에 실려오는 고향 냄새 함께 느껴보시죠. 강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노래는 김대현 작사, 류천 작곡의 꽃피는 조곡입니다. 우리 조곡이 희망과 사랑으로 만발하기를 축원하는 노래인데요.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황선박 작사 김봉호 작곡의 고향 가사입니다. 언제나 부르고 싶은 고향,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 그리운 그곳으로 함께 발걸음하는 노래입니다. 염소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지는 곡은 최선숙 작사 오미란 작곡의 동글동글 살아보세입니다. 세상살이 어려움이 있지만 동글동글 양보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편안하고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노래한 이 곡을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김광령 작사 리영드 작곡의 어화동동 동의가정입니다. 정다한 흥경가락으로 과묵한 가정이 병원을 기원하는 신명나는 곡인데요. 안영수 마부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문춘선 작사 남유령 작곡의 이름 없는 꽃입니다. 제자리에서 묵묵히 아름다움을 피우는 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몽실이었습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드리고 추가로 심장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0 5곽을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드리고 코엔자임 Q10 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

0: 통해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한 곽을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 오늘까지 포함해서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시간 역시 우리 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만든 그 내보신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니까 동화 아교제약공장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산둥 둥어 어조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특히 우리 그 출장이라 많이 가는 분들 보면은 비행장에 가든 또 어디 우리나라 각지 외지에 가든 한족말로 돼 있으면서 산둥 둥어 어조 하는 제가 말하니까 이게 빌레 보이는데 사실 이 목소리를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산동 동화아교제약공장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제약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산동 동화어조라는 것은 이름 있는 명약입니다. 그 제약공장에서 만든 우리 건네보시환 무슨 약이든 무슨 제품이든 만드는 그 제약 저기 공장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약은 더 합니다. 똑같은 약이라도 어떤 제약 공장에서 만들었는가? 산둥둥어 어조 제약 공장은 양치입니다.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이다 해서 우리 양치라고 하는데 이름에 무슨 다른 점이 있는가 하면은 약이 질량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 약에 들어가는 그 약의 질량, 약이라서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황견 하면은, 황견이라면도, 좋고 나쁘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을 해본 분들이 더 압니다. 예. 그래서 약의 질량, 그 다음에 그, 효능, 이걸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이, 유명한 제약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근예보시환 하면은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중약제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약 가운데서도 지인화라는 인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학명으로는 인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약은 청열 해독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허혈이 있을 때 그 허혈을 없애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몸에 허혈이 있어서 나는 무슨 약 못 씁니다 이런 분들 아무 근심하지 마시고 음과 양이 병행을 잡아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좋은 성분은 우리가 이용해 쓰고 또 그 약으로 오는 부작용은 없앨 수 있게끔 이렇게 지인화를 비롯해서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 약이 골고루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나도 지금 건네보시만으로서 먹고 있습니다.
1: 네.
2: 네, 먹은 후부터는 뭔가 머리 어느 힘하고 정신이 안 나고 남의 정신이 살다시피 했습니다.
1: 네.
2: 그리고 가끔씩은 뭔가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는지 마음이 우울하고 숨도 두근두근 거리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하고 모든 데서 다니기 싫어했댔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고서 한 넉 달 먹었는데 이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머리도 많이 막아졌습니다 지금.
1: 머리 맑아지고 항상 마음이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아.
2: 그래 맥도 나고 정신 나는 게 확실하게 알릴 때다. 먹어보니까 큰 공장에서 나은 약이 다르긴 다르대다.
1: 다르습니다. 이 약은 효과 잡수면 잡수수록 효과 잘 알기는 약입니다.
2: 그래 내 몇 달 동안 먹으니까 한 날마다 계속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하던 게 아침에나 한 나사지는 게 알리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 지금 약이 내는데 정말 딱 많은 약이구나 해서 내 오늘도 또 배달해서 먹다 그랬다.
1: 콩밭이 좋아진다는 거는 골가병이 자기 절로 따라서 나서지.

0: 겁니다. 예. 쓰십시오.
1: 예, 어느게 또 대답하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하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활동이 진 남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 달 말일 것이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서 이번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라 하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기혈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나는 항상 가슴이 두근다근거리고 잠이 아여고 머리가 어지럽고 입은 마르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데 이거 무슨 약을 써야 되는가? 이렇게 자문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3: 네. 예, 건예보조하는 수능 환자입니다. 저는 어떤 석달 썼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고 동맥경화가 심해서 예, 혈압조절이 받아야 되고 항상 머리가 터지는 것 같고 어림쥐 나고 예, 그리고 소화가 아예 되고 이발이 쓰겁고 자석에 아예 아픈 데 없습니다. 그리고 맥이 네. 없습니다. 어찌 그런지 그리고 섭이 작고 손발이 시리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사회 선생님 강의 듣고 건네보수 왔었는데 하나하나 소실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예, 머리가 흐릿흐릿한 게 맑아지고 예, 그리고 건만증이 심하던 게 지금 생각이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예, 그거 중요합니다.
3: 예. 지인의 열쇠를 건마에다 욕구도 자꾸만 열쇠를 찾고 들어와 찾고 나가 찾고 해. 아이, 그래, 열쇠를 몇 개를 패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네. 소화가 아니래, 그래. 이발 쓰고 뭐, 매나네, 예. 아이, 성이 나빠 그런데, 소비는 어째 그렇게 잤습니까?
0: 그렇죠, 선씨. 콩팥이 허야 그렇습니다.
3: 그래 그렇습니까?
0: 네, 그 100% 콤파치 회에서 소변이 작고 소변에 염증이 오고 소변이 시원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3: 예, 그래 실수할 때도 욕만 했습니다. 그랬던 게 오전에 많이 봐서 한 두 번씩 보고 하고 아침에 저분에게 잘 자고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얘 몸이 헷갈아진다. 네. 이렇게 엉금망글에서 누워서 일어날 줄 모르던 게 오전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얼마 좋습니까? 이래 활동도 좋고 아이 신장에 영양제 휴식도 준다지 이럴 적에 활동에 참석해서 좀
0: 휴식은 늙음하게 네. 다 잡수면 좋습니다. 예.
3: 그렇죠.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어제 활동이 좋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2797번
2: 예? 네.
3: 예, 알겠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기와 혈이 부족으로 인해서 심장이 두근다근 빨리 뛰고 그 다음에 잡으름이 아이오고 피부가 자꾸 가렵다거나 우리 기침을 많이 한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이게 다 오장육부에 충분한 기와 혈이 공급이 못 돼서 오는 질병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자, 두근이 보시라는 분은 안답니다. 나는 네. 이 학생이 되니 혈압조사가 어떻게 바로 안 되니 맨날 머리 아프지 오지금 오래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자꾸 나지 미친 그 그러니 잠이 아요. 기억력도 없어. 기억력도 너무 네. 없어가지고 난 피면 올까봐 걱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 마음은 늘 그것도 불안하고 그것도 굉장히 침침하고 우울증도 오는 것 같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이랬더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약을 많이 써봤지만
0: 진짜 그런 증상 있다가 그 치매가 오는 겁니다.
4: 네.
0: 조기 증상이 다 있었습니다. 치매 올 조기 증상이 다 나타나고 있었어요.
4: 그래서 건네보수 안 썼는데 몇 달 안 썼는데 이 증상들이 하나하나 좀 나아지지 않습니까?
0: 네.
4: 이 기억력이 따라와서 뭐 이거 하에 뿌린다. 지난 이거 먹어서 약속만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나지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던 것도 나아지 잠도 잘 자고 요즘에 머리에서 어리다는 증상도 나고 우선 먼저 혈압조절이 잘 됩니다.
0: 맞습니다.
4: 잠은, 예,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정신이 나지. 또 위나 아빠 밥은 먹던 게 밥을 잘 먹어 이러니까 맥이 나지 얼마나 네. 이야기 좋은지 그만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뼈도 아프지 서변 차수 싹 하던 게 그 증상도 좀

0: 생각이 너무 보고 내 주급이 내 부러진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 내
1: 다 있습니다. 늙음하게 다 예. 있습니다. 그런 증상.
0: 예, 자. 예, 자기도 이거 양이에 좀 써보겠다는 그래. 우리 어른 둘이서 좀 우대할 땐 끝이나게 좀 더 여자석하고 둘이 배달 받으려고 전화 올린다.
1: 그렇죠. 이 보조금이 나갈 때 싸면 엄청 묵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하십시오.
0: 예,
1: 네.
0: 고맙습니다.
1: 네, 치료 잘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이런 치료상에서 그렇게 약은 많이 써도 아이들은 실면증이 치료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불안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아물아물되고 이게 다 주로 피가 부족할 때 이렇습니다. 특히 자꾸 가렵은 사람들이 뒷잔등이 가렵든 어느 팔다리가 가렵든 가렵다는 거는 우리 피부에 끓은 혈이 공급되지 못해 그렇습니다.
2: 네,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도 건네 보시나 쓰고 쓴데 쓴 지는 오늘 한 달 안 돼서 근데 효과 좀 안 됩니다 이게.
1: 알기 시작하죠.
3: 네. 속에다가 네. 그거를 하루 전에 대회에서 번반 지금 그제 두 번, 세 번 조금 낫긴 낫습니다. 그래요.
1: 네.
3: 허리 아픈 게 많이 좋아하시고요.
1: 예. 네.
3: 소화하던 게 또 소화도 잘 되고.
1: 예. 네.
3: 다리 아픈 게 또, 다리도 안 아프고, 기억력이 좀 돌아가는 것 같더랍니다. 예.
1: 그렇죠.
3: 변비도 심하면 네. 변비도 조금 낫고, 예. 이제 조금,
1: 네.
3: 조금.
2: 네.
1: 네.
3: 하고 아긴단 말은 그래도 이번에 활동할 때 일국각사도 실례해서 안 되겠습니까?
1: 예, 일국각사도 다수각도 드립니다. 예, 교식도 드리고 예.
3: 네.
1: 잘 이용하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래서 치료상에서 이 건네보신 환우는 제약이 있고 그 약이 조합이가 잘 되고 진지한 약재만 많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어떤 약재가 들어가서 어떤 약재가 더 작용을 더 발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조제 원칙을 우리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연히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두중도 들어갔습니다. 천우술이 들어갔습니다. 구변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약들이 들어가면은 우리 그 고가병이 쉽게 낫습니다.
2: 네. 피라미드입니다.
1: 무릎 피라미.
2: 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2: 네. 네.
4: 저도 지금 건네 보상한 지금 준비하셨나 한 열 합니다.
1: 네.
4: 근데 지금 다양한 게 지금 항상 그 머리가 신남에 때부터 했잖아. 능력이란 게 자꾸 그 귀에 소리 나오고 머리 아프고 몸에 진짜 아프고. 이런 증상하고 네. 이 약성에서 보니까 지금 쓰는 작성을 나사는 게 있어서 이게 소리나는 게 중요하다만
1: 네.
4: 그러면서 지금 법인 차수가 발전한 게 안 됐을 때 지금은 거리는 지금 약간씩 쓰라고 남남남
1: 네.
4: 그러면서 법인이 요게 약간씩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래까 이게 지금 나도 이 약을 많이 쓰는 법에서 보니까 약이란 건 오래 써서 나중에라 벌써 나쓴 거는 약 약간 써서 나중에 아긴다만
1: 그 말이 맞습니다. 며칠 안 써봐도 네. 이 약이 내 병이 맞구나 벌써 써보면 그런 증상들이 완화되는 게 아긴단 말입니다.
4: 네. 이렇게 이래니까 어쨌든 이 약이 이 새로운 약이 이렇게 나올 때는 또 이게 지하공장에 다 그래도 정말 이제 상상할 것 같아요. 어떤 약은 다 동학을 만드는 그런 게 있거든요.
2: 네.
4: 안녕히
2: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건네보시나 하면은 이런 기와 혈, 기문 기, 혈임의 혈을 다 보충할 수 있게끔 약이. 진기한 약재가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혈하고 기가 부족해서 오는 질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 런앤에 들어서면서 혈이 부족한가 하면은 그 부족한 혈조차 순환 못하죠. 그 순환 못하는 제일 원인이가 기 부족입니다.

0: 것은 피를 밀어주는 힘이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에, 견내보신환이가 25가지나 되는 중약재가 들어간 게 에, 이 원인입니다. 기와 혈을 다 보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명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연기관 구복액은 말 그대로 구복액으로 되어 있고 간의 독소를 해독해주고 간세포를 재생하고 간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구복액으로 된 약입니다. 그러면 왜서 우리 의학적으로 간에 대해서 이렇게 중시를 하는가 보면은 우리 모든 허혈들이 뭐 심장열이요, 폐열이요, 안구건조증이요, 마른기침이나 이런 모든 허혈들이 대부분 간의 독소가 많이 쌓이면서 간경락을 통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간의 열은 왜서 생기는가? 간의 열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콩팥이 음양평형을 잡아주지 못하면서 생깁니다. 이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원인 추적할 수 있는 이 치료약이기 때문에 그냥 임시구급약이 아니고 우리 몸에 허혈이 생기거나 특히 우리 눈에 와서 이런 눈에 와서 안구건조증이요, 백내장이요, 녹내장이요, 황반변성이요, 유리지원착이요, 시신경기축이요 많은 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가 간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도리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강의할 때 간한 통로란 말도 많이 하고 눈에 독소가 많이 쌓이고 눈병이 생기는 원인은 간에 있다는 걸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왜서 눈병이 대부분 원인이가 간에 있는가? 이걸 본다 할 때 우리 눈이 이런 해부적인 구조를 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아는 게 좋습니다. 눈에는 눈을 동그랗게 다마처럼 동그란 모양을 낼 수 있는 유리체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체. 유리체 혼탁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눈앞에 모기 같은 게 날아댕기거나 눈이 뿌옇게 안 보이거나 눈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이 유리체가 말 그대로 혼탁이 왔단 말입니다. 뿌옇게. 그 다음에 그 앞에 그러니까 까만 동자 바로 뒤에 또 수정체라는 게 있습니다. 수정체. 수정체가 이게 우리 카메라로 보면 렌즈처럼 물건을 투과해서 이 어떤 물건이 뭐 길게 생겼는가 네모나게 생긴가 동그랗게 생긴가 이게 다 수정체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에는 모양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래서 체자가 들어간 게 세 개인데 특히 수정체나 유리체는 백분제 70% 내지 90%가 다 수분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0: 않습니까?
1: 그래도 이제 광고약 지금 먹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이거 빈간이 있어서, 예, 항상 그 매스겁고 소화 안 되고, 밥맛이 없고, 예, 그래서 그냥 피곤하고 맥이 없어서, 예, 여러 가지 약을 써도 어째 크게 호전 못 받아 선생님 강의 듣고 연기관 고백지 먹었는데 지금 메스꺼리던 게 메스꺼리지 않을까 예 소화가 잘 되니까 밥맛이 생기고 예 밥을 잘 먹으니까 예 피곤한 감도 없고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예예
1: 예, 그렇구나 눈도 침침하고 깎아내서 자꾸서도 부비고 그랬는데 아 이 증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2: 그럴 겁니다. 눈은 잔뜩 낫지 말라 해도 따라서 마셨습니다. 예, 예.
1: 그래, 예. 석 달 먹고 가서 깡궁 검사하니까, 예. 좌뇌 수치도, 예. 정상 수치를 나오니까, 예. 야, 정말 맨발의 약을 선택 잘한 보람이 있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기분이 영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0: 예.
1: 그래, 약도 먹고, 활동도 좋고 해서, 달달받아 계속 꾸준히 쓰자, 그런다.
2: 예. 그렇게 하십시오.
0: 네. 네
1: 감사합니다. 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네. 우리 눈에는 이렇게 수정체, 유리체라는 게 있는데 그 구조가, 그 해부 구조를 보면은 100분의 70% 내지 9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열이 자꾸 세다 할 때에는 간한 통로라는 게 있다 했지 않습니까? 간에 이 열기가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이 수분이 다 말라버린다 말입니다. 이래서 유리체 혼탁이라든가 수정체 혼탁이라든가 이게 다 오는 겁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네. 네.
3: 저도 지금 이 증상이가 지금 이 맥이 없으면서 항상 저 밥맛이가 없고 그러면서 병원에 가 검사하니까 그 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간이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네. 진단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래면서 인증해서 누이가 항상 부역같이 이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이 응질감 이 부부에서 묻게 됐는데 이 한 개가나 한 40 먹으니까는 저기 맥이 어떤 게 맥이 아직 나들면 돼. 그러면서 네. 밥맛이 돌아서 들면 그래서 한 석 달 또 썼다 예. 그 다음에는 완전히 병원에 검사할까 간이가 많이 좋아졌다
2: 네.
3: 그래서 내가 내 신심을 가지고서 어쨌든지 간에는 무관하니까는 이게 아픈 것도 아픈 증상도 없고 이러니까는 불안하다만 합니다. 그래서 네. 방송을 통해서 이런 증상을 알게 되고 그래서 신경쓰면서 지금 신경쓰면서 도살하면서 지금 인간을 구한 덕분에 지금 생각하나 방송 뭐 아이들은 모른다만 합니다. 그래서 이 듣고서 썼는데 확실히 병원에 간 사람 모든 건 다 정말 그 환자들에게 이게 복심이 그 들어가게 몸 안 든다는데 그래서 네. 나는 이맘에 이 선생님이 강의 맥에 듣고 이 약을 선택했을 때 덕분에 이 진수이가 많이 좋아지고 이 약을 어쨌든 강의가 나쁘다 하면 단기를 얻은 쓸데가 생각나
2: 네. 이거는 이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3: 예. 예. 예. 네, 선생님 예. 고맙다. 인사 올립니다.
2: 네. 치료 잘하시오.
3: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윤기 입간구복을 액을 쓰고 눈이 뿌옇은 사람들 눈에 자꾸 안구건조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안구건조증이 약이 없습니다. 귀끈에 그저 보리쌈 나눠주죠. 예, 인공눈물이라 말입니다. 너무 깔깔하면 인공눈물을 떨고 욕고 이것밖에 약이 없는데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이 병이 뿌리는 간에 있어요.

0: 부분이 다 말라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늙어간다는 한계 증상이가 진행이 마르는 겁니다. 그 원인이가 간하고 콩팥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눈에 와서 자꾸 눈이 깔깔하고 인공 눈물 질 때뿐이지 또 그저 깔깔하고 무성뚱으로 자꾸 뿜이게 되고 심지어 어떤 데는 콕 쏩니다. 마르기 때문에 바늘을 찍어놓은 것은 폭 이렇게 1초 동안 1초란 게 뭡니까? 하나 이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폭 쏘는 이런 증상을 느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회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7일 주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습근평 총서기가 강택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중요 연설 정신, 습근평 총서기가 서장 시가제시 기롱현의 선사태와 토성류 재해에 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 중공장규를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중공길림성규를검사위원회 길림성감찰위원회 배치회의 정신을 전달학습하고 우리주 집중정돈사업 진척정황과 다음 단계 사업 배치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국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화상회의와 전성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심화사업 추진회의 정신을 전달학습하고 우리주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사업 진척 정황과 다음 단계 사업 배치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강택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산 중요 연설은 강택민 동지의 빛나는 전투적 일생을 감회 깊게 돌이켜보고 강택민 동지가 당과 인민을 위해 세운 불멸의 공훈을 높이 평가하는 바 아주 강한 정치성, 사상성, 지도성이 있습니다. 전조 각급 당위 당조와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고 강택민 동지의 확고한 정치 신앙, 깊은 위민 정감,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혁신 정신, 원대한 안목의 전략 사유, 굳세고 과감하며 비범한 담력을 깊이 학습하면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 두뢰에 더욱 굳게 뭉쳐 습근평 총서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더 확고하고도 자각적으로 분발 정진하며 더 효과적으로 연변의 사업을 잘하고 연변의 일을 잘 해내 연변 도약 추월을 힘써 추동함으로써 연변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더 많은 복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서장 시가 제시 기롱현 산사태와 토성류 재해에 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문제 향도, 위험의식,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1층 강화하며 마비 사상과 요행 심리를 견결히 극복하고 홍수방지 재구조 재반 사업을 착실하게 잘해 여러 민족 대중 생명 재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질 재우한 조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강대류 날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산사태, 토성류 등 각종 지질재해에 초점을 맞추고 우한지점 플러스 위험구역 이중통제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며 산홍수재해 위험지점과 지질재해 우한지점마다 경고표식을 설치하고 위험제거, 보강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농촌에서 산비탈을 깎아 집을 지은 곳, 절벽이나 비탈과 린접한 주택 등 고위험 지점의 안전 경계를 두드러지게 다잡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응급 대응 예비안을 세분화하고 완성해야 합니다. 조기 경보 대응, 순찰 조사, 대중 이전, 긴급 구조, 물자 배치 등 전 사슬, 전 과정 처리 규범을 등급별로 세분화하고 위성 원격 감지, 무인기, 자동화 감측 등 기술 경계 수단을 강화해 홍수 방지 재구조 사업에서 주동을 확실하게 장악해야 합니다. 응급 구조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중점 부위와 박약고리의 구조 역량과 물자 배치를 동태적으로 최적화하고 장마철에 지도 간부가 일터에 나와 인솔하고 전담 인원 24시간 당직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 일단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 조직과 교류검사감찰기관에서는 중공중앙교류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와 중공길림성교류검사위원회 길림성감찰위원회 포치요구를 참답게 실시하고 비상한 강도와 조치로 집중정돈 난관공략전을 잘 치러야 합니다. 중점 분야 정돈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높은 표준 경작지 건설, 농촌 집체, 자금자산자원관리, 의료보험기금관리, 양로봉사 등 정돈 항목을 예의주시하면서 위험 우한과 문제 단서를 1층 깊이 파헤치고 대중리익을 해치는 일련의 행위를 강력히 정돈하며 중점 업종과 분야의 고질적인 병폐를 견결히 제거해야 합니다. 민생 분야 신소치리를 단단히 다잡아 요구가 명확하고 사실이 분명한 문제는 신속히 처리하고 역사적으로 남겨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도 간부의 사건 책임제와 하나의 사건, 하나의 대책을 견제해 해결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신소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손을 떼지 말아야 하며 책임을 서로 떠넘기거나 대충 얼버무리는 행위는 엄숙히 처리해야 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일련의 사건에서 난관을 돌파해야 합니다. 두드러진 문제, 중점 분야, 관건 일터를 예의주시하고 자금 흐름, 입찰, 공사 대상에 초점을 맞춰 리익 사슬을 깊이 파헤치고 문제 단서를 조사해 영향력이 있고 진성력이 있는 일련의 난제 사건, 고질 사건을 돌파해야 합니다. 제도 울타리를 더 촘촘하고 견고하게 짜야 합니다. 대상 관리, 자금 사용, 권력 운행 과정의 박약고리를 깊이 찾아내고 제도 결여, 감독 관리 부재 등 문제를 힘써 해결해 정돈 사업이 집중 난관 돌파에서 상시화, 규범화, 장기 효과화로 전환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폭력배 악세력 제거 투쟁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전국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 화상회의와 전성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 심화 사업 추진회의 포치 요구에 따라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을 심화하는 총체적 요구와 실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 인민대중이 극도로 증오하는 일련의 폭력배 악세력 위법 범죄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지도를 강화하고 정성껏 조직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주체 책임을 참답게 이행하고 각급 폭력배 악세력 제거 투쟁 지도 소조 및 판공실에서는 통괄적으로 틀어지고 협조하며 실시를 독촉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 정법위원회에서는 집법사건 처리 책임을 엄격히 실시하고 각 업종 부문에서는 본 부문, 본 계통, 본 분야의 두드러진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도소조가 통괄적으로 틀어지고 관련 부문이 협동 추진하며 사회 역량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총체적으로 추진하고 중점적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단서 조사, 사건 수사, 보호 우산 타격과 관계망 제거, 근원 치리 등 재반 임무를 통괄적으로 다잡고 중점 업종과 분야, 중점 지역, 중점 인원에 대한 경계 정돈을 심화해 전문 투쟁에서 착실한 전과를 거둬야 합니다.

0: 엄격히 집법하고 책략을 중시해야 합니다. 폭력배 악세력이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폭력배 악세력이 아니면 하나도 억지로 끼워넣지 않는다는 원칙을 단단히 파악하고 타격으로 길을 여는 것을 견지하며 정밀타격을 중시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여섯 가지 우두머리 등 전통적인 폭력배 악세력 범죄와 연성폭력, 인터넷 공간 등을 이용한 열 가지 신형 폭력배 악세력 범죄를 엄하게 타격하고 국경 변경 관리 방해, 밀수, 전신 인터넷 사기 등 위법 범죄 사건을 정밀하게 수사해 정확히 실속 있게 깊이 철저히 타격해야 합니다. 대중을 발동하고 기세를 조성해야 합니다. 각종 매체 자원을 충분히 이용해 각급 당위 정부가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을 심화하려는 결심과 조치,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전문투쟁에서 과감히 나서고 난관 돌파에 능한 일련의 선진 전형을 깊이 발굴 선전 보도함으로써 전민이 알고 지지하며 참여하는 짙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국가 탄소 피크 탄소 중립 전략 포치를 깊이 실시하고 성주시 3급 공업 분야의 녹색 저탄소 전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연계식 공업 및 정보화국에서 주최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 탄소 감축 효익 증대, 연계시 탄소 제로 근접 번복이 공장 참관 및 포장업종 공급 수요 협력 추진회의가 26일 연변 아리랑 포장 유한 책임회사 공장에서 열렸습니다. 전주 25개 공업기업의 생산, 기술, 환경보호, 구매 부문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기업의 녹색 저탄소 발전을 선전 격려하는 동시에 포장기업과 전시, 중점 공업기업 간 생산수요 연결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하단 소통 장벽을 뚫어 현지 공급사슬 협력 상생을 촉진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참가 기업 대표들은 연변 아리랑 포장유한 책임회사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저탄소 지능 생산 흐름선과 녹색 공급사슬 운영 모식을 참관했습니다. 연변 아리랑 포장 유한 책임 회사에서 지난해 180만 원을 투자해 건설한 태양광 발전 대상은 이미 정식 전력망에 연결돼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이 대상의 연간 발전량은 81만 킬로와트시, 연간 발전 수익은 약 48만 6천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생산형 전력의 근 40%가 녹색 태양광 에너지에서 공급되면서 이 기업은 연변 포장업종 녹색 전환의 선행자로 됐습니다. 연변 아리랑 포장 유한 책임 회사 운영 총감독 뢰천우입니다. 우리는 저탄소 생산, 태양광 발전 등 면에서 쌓은 성숙된 실천 경험을 부가가치 봉사의 연장으로 삼아 상하단 협력 동반자들과 공유하려 합니다. 경험 공유와 상호 교류, 공동 진보를 통해 전 산업 사슬의 협동 탄소 감축과 품질 효율 향상에 조력하겠습니다. 저탄소 전문가팀에서는 또 참가 기업의 생산 실제에 비춰 1:1 심층 진단과 자문 봉사를 제공해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저탄소 전환 경로를 마련했습니다. 길림 욱정 탄소전력융합과학기술위원회사 연구개발부 주임 장건입니다. 전기 판매에서 녹색 저탄소 봉사에 이르기까지 일괄식 정밀 맞춤형 봉사를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이 설비 개조에서 과학적인 탄소 계산 지능화 플랫폼 응용에 이르기까지 일괄식으로 탄소 제로 개조를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금년 내 연계시에서는 공업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였습니다. 현재 길림 연초 연길 담배 공장, 장백산 인쇄, 보드와이저 맥주 등 기업이 성급 녹색 공장 인정을 받았습니다. 연계시 공업 및 정보화국 1급 주임과원 리국철입니다. 향후 우리는 생산수요 연결, 기업 방문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중점 기업과 생산 경영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예의주시하여 한계 기업 한계 대책으로 연결 봉사를 잘하겠습니다. 동시에 탄소 제로 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시범 인솔 역할이 강한 일련의 녹색 제조 본보기 기업을 구축해 공업기업 녹색 저탄소 발전의 내적 동력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주당위 선전부,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연변 군중예술관과 각 현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관한 제13회 길림성 주민문화 시즌 연변주 계렬활동 가동식 및 제5회 전주 광장무 대회가 26일 도문에서 펼쳐졌습니다. 여러 단계 선발을 거쳐 이날 전주 각 현시에서 온 13개 팀 근 500명 선수가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혼천시 문화관 광장무팀이 가장 먼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어 각 참가팀이 륜번으로 무대에 올라 힘찬 춤사위로 위대한 시대를 참여했습니다. 성주 무용 전문가들은 편성 창의 완성

0: 강도 등 여러 면에서 현장 채점을 했습니다. 최종 홍천시 문화관 군중예술단 광장무팀의 나의 당 나의 조국과 연기시 진학가도 청도 람천예술단의 즐거운 양거리 제5회 전주 광장무대회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1: 29일에 열리는 성장컵 중국 길림 제3회 변경 달리기 계를 경기 활용력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활용시 각 직능 부문에서는 재반 사업을 착실히 진행했습니다. 현재 경기 관련 교통안전보장, 시정시설, 자원봉사 등 재반 준비 사업이 전면 완료돼 최상의 상태로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 기간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시 공안국 교통관리대대에서는 재반 교통안전보장 사업을 착실히 했습니다. 교통관리대대에서는 경기 코스를 여러 번 답사하고 전문 안전보장과 응급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또 사전에 공식 경로를 통해 교통관제, 우회 통행, 주차 안내를 발포해 주민들의 시간대를 피해 출행하도록 인도함으로써 대중의 일상 출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활용시 공안국 교통관리대대 도시구역중대 지도원 리영환입니다. 경기 당일 전체 근무 민경과 경무 보조일꾼이 일터에서 경기 코스 봉쇄 통제, 차량 흐름 소통, 질서 관리 통제, 응급 처리 사업을 엄격히 하고 각종 교통 위법 행위를 엄하게 조사하며 돌발적인 도로 상황을 신속히 처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엄격하고 실속 있는 작품으로 경기 전 과정을 수호해 이번 변경 달리기가 안전하고 평온하며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전력 보장하겠습니다. 활용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에서는 도시구역 인민거리, 활용거리, 룡흥거리 등 중점 도로 구간의 시정시설 정돈을 전개해 더 좋은 도시 환경으로 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활용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행정판공실 주임 안풍위입니다. 이번 활동을 위해 횡단보도, 통행금지선, 방향화살표 등 교통표식선을 루계로 980평방미터 보충 도색하고 아스팔트도로 3,300평방미터를 보수했으며 인도 포장대리석 1,700평방미터를 보수했습니다. 정밀한 건설과 관리를 줄선으로 경계 순조로운 개최를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안전검사구역 당직, 출발점 안내와 종착점 인원 분산, 건강 달리기 및 즐겁게 달리기 참가자 등록 등 임무를 맡아 경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확보하게 됩니다. 연변주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홍어택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교육국, 시 직속기관, 변경경제합작구 등 24개 단위와 사회 각계에서 자원봉사자 총 270명을 모집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들의 분공이 전부 끝났고 부문별 전문 양성 사업도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융합매체간 추리 뉴스입니다. 훈촌 방천 풍경구 관광관리위원회에서는 일전 공고를 발표해 8월 28일부터 풍경구 운영 시간을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풍경구의 입장권 판매 시간은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며 온 오프라인 판매 경로를 동시에 개방하고 오후 5시부터 입장권 판매를 중지합니다. 이와 함께 풍경구 입장과 폐원 시간도 조정돼 매일 오후 5시 10분부터 관광객 입장을 중지하고 오후 6시에 정식 폐원합니다. 도나시 박물관에서는 일전 공고를 발표해 홍수재 영향으로 临시 닫았던 발해각 2층 전시관에 대한 청결 소독, 우환 조사, 시설 검수를 전면 완료하고 안전 개방 표준에 부합됨에 따라 8월 27일부터 정식 대외 개방을 회복한다고 했습니다. 박물관의 정상 개방 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며 오후 3시 30분부터 관람객 입장을 중지합니다. 월요일은 정기 휴관하며 법정 명절은 례외입니다. 지금은 가을철 알곡 산량이 형성되는 관건기입니다. 안도현 만보진에서는 근일 무인기 통일 방제 작업을 전면 가동했습니다. 연일 10여 명의 전문 조종수돌이 약재를 가득 실은 무인기를 조종해 농경지 상공을 오가면서 살포 작업을 해 농작물 생장을 촉진했습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나 윤일이었습니다.
2: 책 속에 향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10시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0: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란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0: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1: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의 의지합니다.
0: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2: 네, 사용하다 남은 석탄 17주머니를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34338-0166번, 1834338-0166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됩니다.

0: 집안 밖으로 장식을 했고요.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습니다. 네, 여름에 남새를 갖고 털어봤던 넉넉하고요. 야산이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참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교토지여서 명리변경이 가능합니다. 받을 가격은 3만원 좌우입니다. 연락번호 136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모 양로원에선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1959번, 1370443-1959번입니다. 네, 연변병원 서쪽 현에 있는 4층 집을 팔거나 세수입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신흥광장 부근에 있는 단칸방을 세수입니다. 이외에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들을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연길시 법원 부근에 있는 길상서구역의 4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연락번호 1368970-0955번, 1368970-0955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0: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로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1: 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돔의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23만 원입니다. 그리고 넓이가 2m 40cm, 높이가 2m 20cm 되는 중고 가구를 300원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연길시 당교 서쪽 견해에 있는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네, 겨울이면 열공급이 또 잘 된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84490061번 1884490061번입니다. 연길시 한성호텔 부근에 있는 단칸방을 세줍니다. 연락번호 1384465055번 1384465055번입니다. 연길시 동산수학교 부근에 있는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침실 한 칸이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고 네, 깔끔하게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겨울이면 열공급이 아주 잘 되고요. 주변에 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69433-1565번 1569433-1565번

0: 65번입니다.
1: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부관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입니다. 주변에 중소학교와 시장이 있고요.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6-3433-1636번, 136-3433-1636번입니다. 수입제 어린이용 바이올린을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8-4436-3398번, 188-4436-3398번입니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가화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아침 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474-9559번, 139-4474-9559번입니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 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령정에 있는 천호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인생의 긴 도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0: 네, 전화 한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농촌에 있는 백도집합니다.
0: 네.
1: 시점은 도문시 영성 과수농장 가족 사택이고 네. 주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벽돌 도성 다고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채소 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0: 네.
1: 가야하 강이 가까운 데 서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이 야산에서 산나물도 많습니다.
0: 네.
1: 고유 토지여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0: 네.
1: 받을 가격은 3만 원 좌우 받겠습니다.
0: 네.
1: 연락번호 알려드립니다.
0: 네.
1: 138
0: 네.
1: 9433
0: 네.
1: 3616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네. 수고하세요.
0: 네.
2: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0: 우리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집을 팔려 합니다.
1: 네.
2: MBC 하남의 강남 아파트 동쪽에 세워진 네. 엘리베이터 집의 6층이고 구조는 네. 침실 2개, 거실 하나, 위생실, 주방, 면적은 92평입니다.
1: 네.
2: 주변에 연신사학교, 하남사학교, 연하사학교, 공원사학교, 유아사학교 있으며 13중, 4중, 5중, 연기시 12중
1: 네.
2: 있으며 연기시 3고급 중학교도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병원도 기린병원, 중강병원, 위강병원, 도시비뇨기병원, 위험병부유병원이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서시당 백화청소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걸어 다녀도 됩니다.
1: 네.
2: 그리고 버스 선호도 시경에서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1: 네.
2: 그리고 높이가 1m 75cm 되는 냉장고 한 대를 팔려 합니다.
1: 네.
2: 경계 전화 138-4431-2681번입니다. 네. 네. 2681번입니다.
1: 4431-2681번. 알겠습니다. 참여 고맙습니다.
2: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창업의 길을 적

0: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치 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 많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예, 집을 세주겠습니다.
1: 네.
2: 동산사교 부근에 있는 네. 1층 집의 2층인데요. 면적은 50평방입니다.
1: 네.
2: 예, 연락번호는요, 156-9433-156호입니다.
1: 네. 156번. 네, 2층이라고 하셨죠?
2: 예, 2층이다.
1: 예, 알겠습니다.
2: 예, 수고해 주세요.
1: 네.
2: 예.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생방송 실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네, 수고하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그 집을 팔려고 그러는데.
0: 네.
1: 이 집은 그 하남의 왕피와 시장 근처에 있습니다.
0: 네, 많이 또매 시장 부근요.
1: 네. 7층 집에 5층이고, 면적은 네. 70평입니다.
0: 네.
1: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지금 그 중고 가구 있는데 처리할까 합니다.
0: 네.

0: 목표는 량미 쓰고.
1: 네.
0: 목표는 량미 아래입니다.
1: 네.
0: 연락처는 요빠빠.
1: 네.
0: 4473.
1: 네.
0: 3892번입니다.
1: 3898번. 알겠습니다.
0: 예,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최근 우리 조콩회 부문이 개설한 여름철 위탁관리반에 대해 학부모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조카급 공회는 정업원 자녀의 덜범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특별 자금을 투입해 혁신적으로 다원화 원형 모식을 보급하고 노동자 문화공, 도서관, 사회구역 등 다방면의 자원을 통합해 16개 여름철 위탁관리반을 개설했습니다. 위탁관리반은 수업체계를 풍부히 하고 전문적인 교원 대우를 도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단순한 돌봄에서 에너지 부여 성장으로의 전면적인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연결시는 혁신적으로 연령별 플러스 시간대별을 출시해 학년별로 시간대를 나누어 수업을 배정했습니다. 오전에는 1, 2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열독, 수공예, 사유게임, 시사체험을 전개하고 오후에는 3, 4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고전 읽기, 무형문화의 유산 체험, 뇌력 도전, 미육 실천을 전개해 부동한 연령대의 성장 단계에 맞췄습니다. 중국 려남 네트워크 통신유한회사 연변주분회사의 여름철 위탁관리반은 주산, 창의미술, 과외열독 등 취미 확장 수업을 개설하고 기업업계 우세를 결합해 네트워크 안전과학보급, 청소년 사기방지 선전교육, 개인정보보호, 과학지식 등 특색 내용을 학업보도에 융합시켜 기초 위탁관리와 특색인재 양성을 깊이 있게 결부했습니다. 공공문화자원에 의탁해 연변도서관은 3시반 공익학당을 개설하고 전주의 소학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개방하며 연변대학 미술학원과 연동해 자극 수업을 도입해 서향과 미국으로 아이들의 품격을 길러주었습니다. 맡길 곳이 있다에서 수학이 있다로 아이들의 웃음이 바로 위탁관리 사업의 성과를 검증하는 가장 좋은 성적표입니다. 주 청공회 관련 책임자는 향후 공회 보편 혜택 위탁관리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위탁관리 봉사 공급을 부단히 최적화하며 정업은 마음속 깊이까지 닿는 실사를 펼쳐 보다 온도 있고 실제적인 공회 봉사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우리 조에서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연결 시에 설치 조건에 부합되는 일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공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연결 시에는 현재 총 145대의 엘리베이터가 기존 주택에 설치될 예정인데 그중 52대의 엘리베이터가 관련 수속을 마치고 시공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우리 주의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사업은 업주가 출자하고 정부가 보조하며 여러 면에서 지지하는 자금 조달 기제를 구축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4층 및 4층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없고 안전 조건에 부합되는 합법적 주택입니다. 한 가구가 신청하면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데 해당 단원의 3분의 2 이상 업주가 투표에 참여하고 그중 4분의 3 이상 업주가 동의하면 엘리베이터 설치 전 단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설치 조건 부합 여부를 두고 제3자 검측 단위에서 해당 건물에 대해 감정하게 됩니다.

비타민 B1은 우리가 섭취한 탄소 화물을 에너지로 리용하는 과정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돼지고기와 통곡류, 잡곡, 콩류, 견과류 등 다양한 식품을 통해 섭취할 수 있지만 체내에 많은 양이 저장되지 않아 평소 식사를 통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B1은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탄소 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며 신경계의 정상적인 기능에도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럼 피로하고 입맛이 떨어지면 비타민 B1이 부족할까요? 비타민 B1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 초기에는 피로감이나 식욕 저하, 무기력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핍이 심해지면 근육이나 신경계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곤하거나 입맛이 떨어진다고 해서 비타민 B1 부족부터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로와 무기력, 식욕 저하는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부터 여러 질환까지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1 섭취에 상대적으로 더 신경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편중된 식사를 장기간 지속하거나 전반적인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비타민 B1 역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만성적인 과음으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이나 영양소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 또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비타민 B1 결핍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비타민 B1은 체내에 많은 양이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평소 식사를 통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평소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면 불면증이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을 방해하는 원인이 다리에 불편한 증상에 있다면 하지 불안증후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누웠을 때 다리가 근질거리거나 불편한 느낌이 들고 가만히 있기 어려울 정도로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반복된다면 질환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 불안증후군은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강한 충동과 함께 다리에 불편한 감각이 나타나는 신경계 질환입니다. 주로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등 휴식을 취할 때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해지며 저녁이나 밤에 더욱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리를 움직이거나 걷는 등 신체 활동을 하면 증상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양상과 발생시간, 휴식할 때 증상이 심해지는지, 움직였을 때 완화되는지 등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하지 불안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다른 신경계, 근골격계 질환과 감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로에 따라 철분 상태 등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낮 동안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밤마다 다리 증상으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현에 새로 지은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주변에 중소학교가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위치이고 믿음직한 병원도 있습니다. 이외에 1m 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팝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에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길시 종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0: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법회 웅담본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법회 웅담본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송법회 웅담분 구산맞이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서른곽을 사시면 서른곽 드리며 예순곽을 사시면 여든곽을 드리고 아이 배치 열곽과 천원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 배치 두곽 더 드립니다. 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2: 네, 송법회 웅담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 지금 오늘 오후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법회 웅담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송법회 웅담본은 이번에 구산맞이 특산 우대활동을 이제 위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특히 여기에서 한곽의 가격이 128원인데요. 한곽 안에 5병이 들어있습니다. 한병 안에는 100mg이 들어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특수성이라 하게 되면 60각을 사면 80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천원 현금권을 더 감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고 이때 한곽의 평균 가격은 딱 현금으로만 해서 47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산 성법회 웅담분을 이번 이 기회에 잘 이용하신다면 경제적이면서 확실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담 없이 느낄 수 있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는 현금권을 빼주는 우대활동은 뭐 어쩌다 하는 우대활동에 속하는데 이번에 구삼 우대활동의 특수성을 충분하게 체험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60각에 80각 그리고 천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고 한각에 128원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송법회 웅담

0: 여러분, 이 제품 자체는 국약 준조가 있는 OTC 순 중약 그 폐지가 붙어 있는 앞에 Z 문자가 붙어 있는 OTC 국약에 속합니다. 이 제품 자체는 보건 제품이 절대 아닙니다.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이 제품을 연구에 완전히 투입해서 성공적으로 본 제품이 나오게 된 데는 보통 그저 곰한테 뭐 마취를 넣고 그 담낭에서 담즙을 흘러나오게 한다는 그 건조식 이런 제품이 아닙니다. 이 제품 자체는 저명한 만성질병 전문가이면서 그리고 두 번째 4대 중위 가족의 계승자로 불리우고 세 번째는 해방궁 총병원의 신경질병연구소 줄기세포 이학연구 중심의 주임으로 불리우고 연변대학 농학원 곰항업연구소 고급연구원으로 불리우는 황야진 주임이 연구 단두위를 이끌고 연구에 성공해서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서 분리 추출해낸 성보표 응답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한각 안에는 모두 다섯 병이 들어있는데요. 드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하루에 그 한 병씩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캡슐에 다 이어서 따뜻한 물로 드시면 됩니다. 전황에 이어서 드시면 된다 그 말인데요. 기본으로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효과가 비교적 전면적입니다.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진실합니다. 이런 특점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성보표 응답분은 우리 이 지구에서 많은 매개 가족에서 거의 이 그 성보표 응답분에 대해서 진실하게 그 효과성을 느끼지 않은 분들이 거의 접근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성보표 응답분은 그 성분이 특수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반 응답분은 세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철담, 체담, 금담으로 나누는데 여기 철담은 전반 응답 가운데서 24.5%를 점하게 되어 있고 체담은 75%를 점하고 0.5%를 차지하는 금담이 바로 성보표 응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성보표 응답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예, 어떤 술은 옛날에 그 타박상으로 인해서 썼는데 어떤 그런 한 달이 거의 됩니다.
0: 예.
2: 예, 한 달이 거의 되는데 다시 떼어놔서 그래서 통증이 심하고 그리고 또 이런 애에 와서 입이 자꾸 쓰러봐서
0: 예.
2: 예, 밤에 잘 때는 입이 쓰고 소화 잘 안 되고
0: 담낭염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2: 예. 예, 그래서 그 입을 한 달 먹었는데 입이 쓴 게 우선은 많이 괜찮다.
0: 그렇죠. 점차 예. 완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담낭염이 해결받는다는 걸 예. 말합니다.
2: 예.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너무 쓰고 예.
0: 그래요?
2: 맛이 안 나고요. 욕을 예. 했는데 어떤 음식을 먹는 게 맛이 제대로 나고 예. 그러는 또 혹시 이렇게 쓰기는 쓴데 지금 많이 나빠졌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2: 예, 그리고 이 옛날에 그 상처가 영통증이 심한데 그것도 이 통증이 많이 제거되었습니다.
0: 그렇죠. 옛날에 상처가 암으로 붙었다 하지만 해도 나이가 들면서 다시 또 떼어낼 예. 수 있는데 그게 해결받으셨다. 바로 그렇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이게 써보니까 이렇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번 활동에 또 쓰려고 하면서 한 가지 물어보시오. 우리 동서가 농촌에 한 분 있는데 좀 눈에 써나 할까나 어찌 무사한가 했거나 말도 말라고 사측이 아파 죽겠다며 그랬대다. 그래 어떻게 아픈가 물어볼까 이 뼈가 너무 통제나고 내 서로 또 입이 쓰고 소화민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소비도 자꾸 뭐 그래 가지 못하지 어째서 나 영 힘들어 죽겠다며 이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먹어보고서 오늘은 전화했습니다.
0: 예.
2: 예, 동서도 이하고 좀 써보라 이 응답분을 좀 써보라고.
0: 응답분이라 그래. 성보표 응답분 특수합니다.
2: 예, 예. 예. 옳습니다. 성보표 응답분이 예. 이 응답분이 내가 먹어보니까나 지금 영 좋다고 소리해. 그래서 말했더만, 아, 그러면은, 내가 이 활동이 좋다고 말했단 말입니다.
0: 예, 그렇죠.
2: 그랬잖아, 예. 아, 그러면은, 같이 싸달라고, 그럼 나도 그거 먹어보겠다는 이랬단 말입니다.
0: 이분이 가격도 그래서. 많이 싸지 않습니까?
2: 예. 예. 예.

0: 그래서 떠나드렸어.
1: 예.
0: 도시에서 살려고.
1: 예. 예. 501-776-5천화 넣으셔. 그러면 건 예.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네. 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희 시누이가 뭔가 그런 이심간염이 심하고 그리고 이게 위축성 위염이 있고 혈압이 높고 또 관절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담범 지금 쓰고 있는데 효과연구원담에 소화합니다.
1: 아, 그래요? 예.
3: 예. 그러니까 그 소화 잘 안 되고 자꾸 트림이 나고 속이 뻥 맥힌 것 같은 게 그게 열린 것 같고 예. 그리 소화되니까 식사를 또 잘하고 또 혈압도 오르내리고 다도 심했는데 그것도 지금 운동되는 느낌이 오고 예. 심장도 자꾸만 후두두하고 자꾸 쏙쏙 찌르는 것 아프겠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졌다면서 그래.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1: 예.
3: 부채소 뗐단 말입니다.
1: 아, 잘했습니다. 예, 예.
3: 예, 부사서 이거 활동이 좋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것도 지금 싸서 또 보내달라면서 장복하겠다며 그러더란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이 제품 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 삼골,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 과분한 지방을 분해해서 혈액이 죽상경화를 개변시켜주는 차원에서 이제처럼 그런 좋은 공능을 여러모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
3: 이렇게 배달해 주시오, 예.
1: 예, 그렇습니다. 배달이 가능하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네, 501-7766 예. 잘 알았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분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젊었을 때 골격을 어디 상한 적이 있었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다시 또 그 부위가 통통이 너무 따라서 힘들다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 성법회 응담분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골격통이 해결받습니다. 뭐 때문에 이 골격통이 해결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기본으로 지금 우리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모로서 공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 어둠에 불편했던 이런 점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다시 뛰어나게 되었는데 골격통은 응담분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빨리 흡수가 돼서 그리고 우리 지금 골격 그 통증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활막액을 보충해주고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활막염이란 이런 진단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빠른 속도로 해결해주는 좋은 공능을 발휘하는 게 바로 성법회 응담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격통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흡수가 빨리 됩니다. 그리고 오징간한 막혔던 부분을 보통 통증으로 전달될 때게 되면 경락이 막혀서 통증으로 전달되는 건데 이 성법회 응담분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경락이 열려서 통증을 해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그 응담분이 문의하기죠. 어제 우리는 한 보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색이 각토에 나고 쏴나고 하던 게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예.
4: 예, 그래, 우리 고모도, 그거 그랬는 게 용 좋다 됩니까? 그래, 20갑 싸서 또, 우리 자고 고모 그래 말할까나 또 욕심내 해서, 예, 20갑 싸서 또 대접시키자고
1: 했어요. 그렇게. 그렇게 하셔. 이 제품
4: 예,
1: 자체는 이번에.
4: 용 효과도 좋고, 예. 늦기도 하고 용 좋다는 그랬다.
1: 예. 우려할 때 축소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통 가족의 분들이 이번에 이 한 몫을 크게 싸서 여기 나눠도 좋고 그리고 예. 이웃들과 함께 싸도 좋고 이분이 귀합니다. 예, 예.
4: 그렇죠. 예. 예.
1: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1: 예, 안녕하세요.
5: 선생님, 이 응담을 예, 진짜 썼습니다.
1: 예.
5: 시장에서 예, 싸는 그 응담문 비하지 못합니다.
1: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연구 출처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5: 네. 예, 그래서 간에도 좋고 배도 좋고 예, 또 소화도 잘 되고 예,
1: 소화가 그래서. 잘 되고 예, 눈에도 좋고
5: 눈에도 예. 좋고 다 좋습니다.
1: 삼고증에도 좋고 예.
5: 예, 정말 다 좋습니다. 진짜 응담문이 딴 날이 정말 어디 어느 이야기도 비하지 못한다. 시장에서 받는
1: 예.
5: 것 예, 그래서 선생님 나는 이거 시가로 돈을 배달받아 계속 쓰자 그랬다.
1: 그렇게 하셔. 이번에 우리 할

0: 60가구 사면 80가구 주고 전원은 빼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가구 주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가격적으로도 128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연구 출처가 또 명확하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지금 60가게 80가게라는 게 큰 우대 활동이죠. 거기에 또 1,000원을 빼준다는 건 이때 한 가게 가격은 4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를 이런 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웅단봉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아유, 좋습니다. 이 소화 잘 되지. 예. 그 다음에 이 옆구리 겨우든 게 옆구리 아이 겨우기. 입이 쓰던 게 입이 아이 쓴다.
0: 아, 그렇죠. 그거는 기본을 예. 해결받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이 담양이 나쁘면 입이 쓰는데 담양이 나빠 달걀이라 못 먹은데 지금 계란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입도 아이 쓰고 용도 쓴다.
0: 그렇죠. 담즙을 예. 제대로 생성해서 담낭관을 통해서 담낭에 보내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담즙이 다시 십이지장 통해서 진을 벌어서 영해 과정을 완전히 편안하게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제품 드셨는데 어찌 소화가 이렇게 잘 되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3: 네. 소화 용 잘 됩니다. 네, 이전에 저기 담낭이 나빠오고 간이 나빠서 이 지방 것도 써봤습니다.
0: 네.
3: 근데 이 지방 것 쓰기보다 이번에 이게
0: 특수합니다. 예, 이게 연구 출처가 특수하지 않습니까? 예, 예.
3: 특수하게 예, 효과를 나타낸다. 예. 예. 그리고 이 배도 아예 아프지, 머리 아프던 것도 머리도 아예 아프지. 머리 힝해서 어지럼도 하던 것도 지금 아예 하고 이롭습니다.
0: 그렇죠. 삼고에 좋으니까 고혈당, 고혈압, 고혈체 좋다는 걸 말합니다. 예.
3: 예. 무슨 별로 다른 약 아예 먹는데도 아예 어지럼증 다 하고 어지럼증이나 검사 못 했는데 지금 어지럼증 다 하고 머리 다 아프지. 어쨌든지 여러 면으로 응답분 한 가지 먹어서 여러 면으로 이렇게 좋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거 몰랐는데 응답분은 이전에 이 지방 것도 많이 써봤는데 그도 채웠다 그랬던 게 이번에 이 응답분에서 좀 완전히 효과를 많이 낸다 지금.
0: 그렇죠. 예, 예.
3: 그래서 예, 선생님 내 육식가구 배달 받자 그랬는데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이 활동을 놓치게 되면 많이 아쉬워질 겁니다.
3: 예.
0: 혹시 가족에서 친구들의 이웃에서 못 왔어도 이 기회를 잘 이용하시는 게 기회입니다.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3: 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우리 잠치가 이 간경화지고 담낭이 결석도 생기면 이 응답분이 좀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예, 굉장히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나, 이게 찍어본 것은 좀 많이 나고, 사람 물산 내기 들으신지 그래야 게, 그게 좀 많이 나사지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흑검이 동면하는 흑검한테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난방검 가격은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난방검은 이런 공능으로 대비가 되지 않을 정도로서 우리 흑검한테서 동면하는 흑검한테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왕성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여기에 추출했으니까 우리가 많은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죠.
4: 시장에서 파는 그 응답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0: 차원이 다릅니다. 연구 출처가 예. 특수합니다. 예.
4: 예. 이번에 좀 60감 좀 배달받아 올해 좀 더 쓰게 된다.
0: 60가게 80가게 천은 빼줍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답부는 간경화, 간경화 복수 그리고 담낭의 결석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 이 제품 자체는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하고 리단 룽스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좋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고에 좋고 그리고 지금 이 제품 자체는 혈전을 용해하는 데는 특수한 이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5: 송보폐 웅담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웅담부는 금담, 철담, 체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웅담즙에는 75%의 체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보폐 웅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더불어 호흡 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번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오늘도 내 가족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주부들의 든든한 친구, 가족 건강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맘때가 바로 제철인 그 식재료. 오늘은 버섯과 고구마를 준비했어요. 향긋한 버섯의 감칠맛과 달콤한 고구마의 포근함이 만나면 가을 밥상이 풍성해지는데요.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이 두 가지 식재료. 오늘 방송 40분 동안 버섯과 고구마의 놀라운 효능부터 신선하게 고르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레시피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버섯과 고구마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볼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 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여러분, 혹시 버섯을 그냥 반찬거리로만 생각하셨나요? 버섯은 고대로부터 우수한 영양가와 치료적인 특성으로 사랑받아온 식재료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갖춘 완전식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표고버섯은 천연 조미료라 불릴 만큼 깊은 감칠맛이 일품입니다. 표고버섯의 풍부한 베타글루탄은 면역력 증진에 탁월하고요. 에리타티닌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압 개선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에서 추출한 레티난이라는 성분은 이 암세포 활성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버섯은 또한 비타민 D의 자연적인 공급원으로도 유명하죠. 특히 말린 표고버섯에는 생표고버섯의 32배나 되는 비타민 D가 농축돼 있어 뼈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버섯은 자연적으로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전혀 없어서 다이어트나 건강식단을 생각하는 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는 식재료겠죠.

보따리버섯은 식이섬유와 다당류가 풍부하고 항염증, 항산화, 항당뇨 그리고 항암 등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새송이 버섯도 항산화 활성이 뛰어나서요. 버섯 종류별로 각각의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이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일반적으로 수분 65 내지 80%, 전분 15% 내지 30%로 구성되어 있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기관의 운동을 촉진해 변비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고구마에는 칼륨, 인,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알칼리성 식품으로 분류되죠. 특히 칼륨 함량이 매우 높아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고구마의 비타민 C 함량은 100g당 약 30mg에 달하고 조리 과정에서도 70-80%가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안전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구마의 항산화 성분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 고구마 껍질에는 과육보다 더 많은 총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돼 있어 껍질째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또한 고구마 품종별로 항산화 활성이 연구될 만큼 건강 기능이 뛰어난 식재료로 인정받고 있어요. 특히 버섯과 고구마는 함께 먹으면 궁합이 아주 좋은데요. 버섯의 단백질과 고구마의 비타민C가 만나면 영양 흡수율이 더 높아져서 환절기 면역력 강화에 최고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능을 알았으니 장 보러 가볼까요? 아래 버섯과 고구마 똑똑하게 고르고 오래 싱싱하게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버섯은 종류별로 고르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색과 상태를 보세요. 표고버섯은 갓이 피어있지 않고 안으로 잘 감긴 것이 좋습니다. 갓의 안쪽이 희고 주름이 짧은 것이 신선한 표고버섯입니다. 둘째는 촉촉함을 확인하세요. 버섯은 너무 마르지 않으면서도 물러지지 않은 적당한 촉감이 중요한데요. 표면이 끈적끈적하거나 물컹한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는 냄새를 맡아보세요. 신선한 버섯은 이 버섯 특유의 향긋한 냄새가 나는데요. 신맛이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건 상한 겁니다.

계속해서 고구마 고르는 방법입니다. 우선 고구마는 모양과 표면을 한번 보세요. 모양이 고르고 표면이 매끈한 게 좋습니다. 흠집이나 상처, 싹이 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게 중요하겠죠? 둘째, 색깔을 확인하세요. 껍질색이 선명하고 윤기가 나는 게 신선합니다. 색이 탁하거나 주름이 진 건 오래된 거예요. 셋째는 품종을 선택하세요. 고구마는 크게 분질과 점질로 나뉘는데요. 분질 고구마는 전분이 많고 단맛이 강해 식용으로 기호성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밤 고구마는 수분이 적고 육질이 견고하며 저장성이 우수하고 호박 고구마는 당도가 높아 생식으로도 맛이 좋답니다.

이제 집에 와서 보관할 차례입니다. 신선한 버섯은 수분이 많아서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주름이 위를 향하게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고 채석칸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갓 안쪽이 거무스름해지기 전에 섭취하는 게 가장 좋아요. 또 버섯은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해야 하는데요. 물에 씻으면 수분이 더해져서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키친타월로 수분을 닦아낸 후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3일에서 5일 정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고구마는 냉장고에 넣지 않는 게 좋은데요. 고구마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고 보관 온도는 12섭씨도에서 15섭씨도가 적당합니다. 신문지에 하나씩 감싸서 바구니에 담아두면 3, 4주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고구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도가 높아지는 특징이 있어서 구입 후 며칠간 서늘한 것에 두고 먹으면 더 달콤하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꿀팁 하나 더. 고구마를 보관하기 전에 하루 정도 햇볕에 말려주면 수분이 빠지면서 당도가 더 올라간답니다. 이거 모르면 손해예요.

버섯과 고구마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를 대방출합니다. 간식부터 밑반찬 그리고 한끼 식사까지 필기 준비 되셨죠?

버섯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버섯 볶음이 아닐까요? 느타리 버섯, 새송이 버섯, 표고 버섯을 듬뿍 넣고 돼지고기와 함께 볶으면 쫄깃한 식감과 감칠맛이 밥 한 그릇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죠. 느타리 버섯 한 봉, 새송이 버섯 3개, 표고 버섯 6개, 돼지고기 200g, 대파 1/2 대, 마늘 약간, 그리고 맛술 1큰술, 진간장 3큰술, 고추청 2큰술, 참기름, 깨소금 준비하시고요.

먼저 준비한 각종 버섯과 대파는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두 번째는 끓는 물에 버섯을 살짝 데쳐내면 잡내가 제거되고 쫄깃한 식감이 살아날 거예요.

돼지고기는 맛술, 후추, 간장으로 밑간을 해돕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돼지고기를 먼저 볶다가 반쯤 익으면 버섯을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간장과 고추청으로 간을 하고 마지막에 대파, 참기름, 깨소금을 넣어서 마무리하면 완성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이들 간식 버섯전 만들어 볼게요. 이 버섯전은 아이들 간식으로 혹은 가벼운 술안주라도 딱 좋습니다. 바삭한 식감과

버섯의 쫄깃함이 만나면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인데요. 표고버섯 5개, 느타리 버섯 1/2 봉, 양송이 버섯 5개, 부침가루 1컵, 달걀 1개, 소금 약간, 그리고 간장 1큰술, 식초 1/2큰술 준비하시고요.

버섯은 깨끗이 닦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부침가루에 물과 달걀을 섞어 반죽을 만들고 소금으로 간을 해주세요. 버섯을 반죽에 푹 담가 기름을 두른 팬에 노릇노릇하게 지져줍니다. 앞뒤로 골고루 익혀 바삭하게 되면 완성입니다. 버섯전을 더 고소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 반죽에 들기름 한 방울을 넣어보세요. 향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고구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그 길 옆에서 파는 군고구마 있죠. 군고구마가 너무 생각납니다. 가을 길거리에서 풍기는 그 달콤한 냄새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간식인데요. 고구마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에어프라이어에 180도에서 40분 동안 구워줍니다. 중간에 한 번 뒤집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혹은 프라이팬의 약한 불로 40에서 50분 동안 굽거나 오븐의 200도에서 45분 내지 60분간 구워도 좋습니다. 젓가락으로 찔러보아 쉽게 들어가면 완성입니다. 군고구마를 더 달콤하게 즐기고 싶다면 굽기 전에 고구마를 하루 정도 그늘에 말려 당도를 높인 뒤 구워보세요. 꿀맛이 따로 없을 거예요.

마지막 레시피는 특별한 날 빠지지 않는 고구마 맛탕입니다. 바삭하게 튀긴 고구마에 달콤한 시럽이 코팅되면 그야말로 최저의 디저트가 된답니다. 고구마 3개, 식용유, 설탕 4분의 3컵, 물 3큰술, 통깨약간 준비하시고요. 고구마는 껍질을 벗기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 전분기를 빼줍니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170도 기름에 노릇하게 튀겨주세요. 팬에 설탕과 물을 넣고 끓이다가 시럽이 끈적해지면 튀긴 고구마를 넣고 재빨리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에 통깨를 솔솔 뿌려 마무리해주세요. 고구마 맛탕의 성공 비결은 두 번 튀기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까지 익히고 두 번째는 바삭함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시럽은 고구마를 넣기 직전에 만들어야 고구마가 눅눅해지지 않습니다. 네, 버섯은 숲속의 건강 지킴이로 면역력 강화부터 항암 효과까지, 고구마는 땅속의 보약으로 변비 예방부터 항산화 효과까지, 이 두 가지 식재료만 잘 활용해도 가을 내내 건강한 밥상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버섯은 씻지 않고 보관하는 게 신선함의 비결이고요. 고구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도가 올라간다는 사실. 고구마는 구입 후 며칠 두었다가 먹으면 더 달콤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네, 오늘 프로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프로 편집의 김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고,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대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0: 이 백자방 구복의 구산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 패치 2곽 더 드립니다. 투골태 구산맞이 우대 활동은 6곽을 구매하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 패치 2곽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사무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 생방송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오후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투골태 관절 치료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백자방 구복액 이제 위에서 우대 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한 곽의 가격은 398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게 되면 세 번, 네 번 그런 들은 효과를 충분하게 넘쳐나게 느낄 수 있는 우수한 제품 백자방 구복액은 우대 활동 이분이 크게 진행됩니다. 한 각에 398원짜리를 15각을 싸면 20각을 무료로 줍니다. 그러면 이때 한 각의 변경 가격은 뭐 17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귀해지요. 백자방 구복액은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복용하시면서 충분하게 그 감촉을 느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관절 치료 제품에 있어서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특수한 관절 치료 제품에 속하는 OTC 공약에 속하는데요. 한 각의 가격이 490원입니다. 24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각이 구복약에 한 각이 외용약이 무료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각을 사면 15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0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93 우대 활동은 특수한 우대 활동으로서 폭이 넓게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하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은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기본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면서 100근을 농축해서 한근으로 만들어진 우수한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고농축액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효기만 하여도 보통 구복액은 유효기가 2년 자오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본 제품은 유효기가 48개월, 다시 말해서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졌다는 이게 확실한 사실로서 인정되는 한 가지 측면에서의 설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어디에서 만들어졌는가 하면 성도, 청도, 사천을 말합니다. 화신과학기술집단에서 노령화 시대에 응해서 노인님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를 보증하는 중요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노년 시대에 들어서서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모로 불편하던 그래서 여러모로서 약을 쓰게 되면 약은 치번여 삼번두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여러 가지 질병을 동치하는 데 있어서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백자방 구복액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질병을 이겨내는 좋은 기회로 되어 있으면서 정신이 나고 감각 콤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기혈을 보충해 주게 되어 있고 노년에 들어서서 신체가 허함으로 나타나는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건망증이 심각하고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눈앞에 아물거리고 시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쉽게 빠지거나 머리와 수염이 쉽게 휘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근본에서 해결해주는

당대사, 지방대사를 충분하게 리상적으로 완성해주는 우수한 제품 백자방 구박액은 이미 많은 분들이 견지에서 복용하시면서 좋은 효과를 많이 거두게 되었는데, 이 제품의 특점은 하루에 한 번만 딱 주무시기 한 40분, 30, 40분 전에 드시게 되면 편안한 잠을 주무시게 되어 있어서 편안한 잠을 주무시게 되어 있으니까 간에서 담즙을 충분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간주 장열로 되는데 모든 하루 동안 일한 피가 간에 들어가서 저축됩니다. 간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충분하게 우리 혈액 가운데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에서 혀를 해독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깊이 자야 이 일을 간에서 완성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제품 자체는 불면증을 해결해 주는 데는 특수한 역할하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본 제품 백자방 구박액은 장수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신다는 이 점이 얼마나 편리하고, 그것도 기억하기 좋게 누구나 자기는 돼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직전에 딱 한 대만 빨대로 빨아들이고 양치질하고 주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죠. 눈이 내려와서 그런다면 꼼짝 못하겠더라고 수면제에 일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수면제가 아닌 수면 역할을 도와주는 아주 100% 중초약으로 된 앞에 Z문자가 붙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노년 생활을 무난하게 평온하게 부담없이 잘 지울 수 있는 좋은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 여기에 포함된 성분 제하수오란 성분인데요, 하수오란 성분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데는 특수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일신에서 간과 콩팥이 든든해야 합니다. 간에서는 500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우리가 위를 통해서 들어간 음식이 어디에서 우리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게끔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가 하면 간에서 충분하게 이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간에서 모든 당대사, 지방대사를 완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간에서 만든 이 500여 가지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든 음식, 이 영양소가 기본으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빨리 전달돼서 모두 우리 뭐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황차, 여기 수오라는 하수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라는 건 머리 숫자고 우라는 건 검어진단 말이겠습니다. 머리와 수염이 빨리 휘어지는 걸 막아주고,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한 데 이야기하다면 밑으로부터 나오는 머리가, 잔머리가 모두 검은색 머리가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 과정은 당신이 젊어지고 노화 과정에서 활발하게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는 걸 이거 충분하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한 데 이야기하다면 여기 인양호란 성분이 들어갔는데요, 콩팥이 양을 도와줍니다. 콩팥이 하는 일은 너무 많은 일을 하죠. 콩팥은 직접적으로서 신주수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콩팥이 든든해지니까 남성들이 성기능 공능도 정상으로 회복되어 있는가 하며, 그리고 콩팥 자체가 든든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귀에서 소리 나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또 신주골입니다. 콩팥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골격이 든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니까 상상외의 여러모로의 좋은 효과를 거두시게 되어 있어서 노인이 노인답지 않게 활발하게, 젊었을 때 너무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지금 이 시대에 들어와서 뭐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가운데서 백자방 구복액을 견제해서 복용하심으로 인해서 기본으로서 약물요법으로 해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그리고 장수를 보상하는 계기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위와 한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비례가 높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 가운데서 인양호라 성분 자체가 한습을

0: 몰아내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고 콤팥이 양을 돋아주는가 하면 황정이란 성분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바이초츠성이라 합니다. 무슨 말인가? 100가지 초약 성분 가운데서 제일 신성한 성분 초약에 속한다. 이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정이란 성분 자체는 이것도 괄호 안에 제자로 되어 있는데 황정이란 이 제품은 익혀서 다시 말려와서 지금 여기에 성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초로 놓고 말하게 되면 폐경락과 심장경락을 충분하게 도와주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에서는 특수하게 윤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황정이라 성분 자체에 속합니다. 그리고 중초로 놓고 말하게 되면 건비익위 역할을 합니다. 황정이라는 성분 자체가 한 가지 성분에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백초의 바이초츠성이라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소화가 이 제품 드신 분들 가운데서는 중초를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소화가 잘 된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하초로 놓고 말하게 되면 콤팥을 도와주는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 백자방 구복액은 제하수어 인양화 황정 모두 콤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콤팥이 든든하게 되면 오장을 관리합니다. 오장 가운데서 특히 심장은 콤팥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장의 모든 혈이 콤팥이 들어가서 완전히 해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콤팥은 심장혈을 체중의 100분제 7 내지 8을 차지하는 심장혈을 체질합니다. 이래서 좋은 피는 심장으로 돌아가고 노폐물 하고 독성물질은 콤팥 방광을 통해서 뇌도를 통해서 재배출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황정이라 성분 자체는 상초, 중초, 하초를 충분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 제품 백자방구복액 자체가 백년 장수 제품이라 한 데는 황정이 한 개 큰 몫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백자방 구복액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 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 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복액은 100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자, 선생님 계속해서 말씀 주실까요?
0: 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여기에는 구기자라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구기자를 단순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해도 여기에 처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단순 먹어도 좋겠지만 해도 이 구기자라는 성분이 이 처방에 들어가서 일으키는 역할이 특수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과 콤팥을 도와주면서 이 제품이 전반은 백자방 구박의 전반은 간과 콤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이 구기자에서도 충분하게 체현되면서 정신이 나게 하고 맹목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황계란 성분이 여기 들어갔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부치 꾸벼 해준다는 것은 어떤 분들은 쩍 하면 쉽게 식은땀이 나고 쉽게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추위를 타게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역시 그리고 쩍 하면 감기 기운이 나서 감기약을

0: 알고 있다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거 기혈을 보충해주는 차원에서 표면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걸 개선해주는 역할하는 게 바로 황계란 성분이면서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황계란 성분 자체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섬이라는 성분이 들어갔는데요. 오혈을 풀어주고 경락을 수통시켜주고 뜨거운 피를 식히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왕 염증이 생긴다는 건 피가 뜨거워난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걸 제때적으로 해결해주는 이런 성분이 바로 단삼이라는 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일단 여기에 백자방구황액은 하루에 한 번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딱 드시게 되면 기본으로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그 효과를 넘쳐나게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드시는 제품 자체는 이 제품이 거의 유일하지 않는가 이렇게도 인정됩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우수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몸이 거뜬하고 잠이 잘 오고 기억이 잘 되고 정신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순환계통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여러모로서 좋은 그리고 골격과 근육도 든든해지는 우수한 그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주는 백자방구복액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 두골테란 이 제품 자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이 두골테 제품 자체는 지금까지 많은 관절 치료 제품이 나왔는데요. 관절 치료 제품 가운데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는 두골테 이 제품뿐에 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산지아 병원에 수많은 환자들이 그 림상 경험을 총화해서 이게 국가 발명 특허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국에서 이만한 그 림상 경험을 총화한 그 기록이 없으면 특허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으면서 개미를 중심으로 한 그 몇 가지 복합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차원에서 치료, 관절을 치료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그런 말을 제가 늘 외우고 있지만 해도 럴로 구셀로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노화는 골격이 노화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골격이라고 놓고 말하게 되면 두개골 같은 것은 움직이지 않는 골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개골의 그 골격이 골격통이 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많이 움직이는 골격일수록 골격통을 쉽게 유발하게 되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 경추 우리가 많이 움직이지요. 머리를 많이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견주, 어깨, 손목, 팔목, 무릎, 고관절 꾸구터라 하죠. 고관절 그리고 발목 발가락까지 포함해서 적지 않은 분들이 동통으로 전달돼서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생명자의 윈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은 움직이는 데서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너무 통통이 심하니까 늘 집에 누워있고 싶고 텔레비나 열어놓고 텔레비나 그저 보고 침대에 누워있으면 그렇게 편할 수밖에 없는데 일시는 편하지만 해도 장원에게는 장신이 생명줄을 줄이는 과정으로밖에 전달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특히 흑개미가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구복과 위용을 결합한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구복약 가운데서는 흑개미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 흑개미는 해독지통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간과 곰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게 되었는데요.
1: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아, 저는 무릎이 어깨 사정이 아파나서 지금 두골대를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두골대 선택이 너무 잘 된 걸로 인정합니다.
2: 예, 이 쓰기 전에는 무릎이 어찌 아픈데 잘 걷지 못했습니다.
0: 예.
2: 그런 게 지금 지팽이 짚고 다니던 게 지금 지팽이는 짚지 않고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0: 대단하지요. 그런 효과를 볼 수밖에요. 예, 예.
2: 그리고 선의의

0: 맨날 시설할 때는 어깨두께 버용 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1: 아, 예, 어깨가 지금, 아파서. 예.
0: 예, 예. 근데 지금 마음대로 손을 올릴 수 있습니다.
1: 큰 해결이죠.
0: 예, 선생님이 효과도 없고, 예. 더 싸서 쓰자고 그랬나.
1: 어,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관절통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아마 많은 제품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특수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니까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용하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대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이 흑개미 성분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관절통을 해결해 주는 데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미효운동 영양 버물고라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초강목에서 흑개미를 불려서 현마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매개 개미 다리 6개는 발동기 역할을 몇천 개 발동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2: 네,
1: 때문에
2: 네, 선생님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예, 콩팥이나 파서 양육 꿀이 무지 감에 그렇고 어떤 데서 처음 자수 받아도 아이 나가고 이럴 때만 했습니다.
1: 예.
3: 근데 병자방 구매해 쓴 후부터는 예, 처음에 영 시원하게 잘 나가고 자수 아이 봅니다.
1: 예, 그게 큰 문제 해결이죠. 예, 예.
3: 예, 이게 빈가리 있었어요. 잠에 높았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에 정상됐어요.
1: 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좌매가 높던 게 그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보통 제품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데 예. 좌매가 높다면 그 간병덕이 복제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복제가 떡 무섭다는 걸 말합니다. 예.
3: 이게 뭐 혈압, 혈비에 다 정상입니다.
1: 아, 큰 해결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이 기도도 잘 아이들에서요. 자꾸 기를 넘기면서 잃었습니다.
1: 예.
3: 그래서 머리 며칠 그러는 거 안 했어요.
1: 아, 그랬죠. 예.
3: 아, 이 학생이 귀여운 살 느낀다.
1: 그렇죠. 예, 예.
3: 예,
1: 예.
3: 선생님, 잠도 잘 자고, 눈도 또, 예, 부익해 봐야 되는 게 밝아지는 감이 납니다.
1: 아, 그렇죠. 이 제품 자체가 백자방 구복액 자체가 이름 백자가, 백근은 농축의 한 그릇을 만드는 감에 백년 장수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노인성 질병을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3: 예, 그 약 얼마였습니까? 예.
1: 예, 그렇죠. 이분이 우리 활동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우리 할 때 더 배달받아 더 쓰겠습니다.
1: 예, 건강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투골대의 제품 자체는 모두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투골대 여기에 칭펑탕이라는 성분 자체는 경락을 수통시키고 풍습을 몰아내며 소변을 잘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관절통으로서 무릎 관절이 많이 불편하다면 무릎뒤에 물혹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어떤 개별적인 병원에서는 그 물혹은 무릎 빼내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또 그보다 더 많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거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 콩팥을 든든하게 하는 차원에서 칭펑탕이라는 성분 자체가 소변이 잘 통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방귀란 성분 자체는 혈압을 온정시키고 관절통 위염증은 보통 뭐 세균성 염증이 아니고 무균성 염증입니다. 이 무균성 염증은 소염해주는 특수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 바로 방귀란 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나왔지만 해도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것은 손가락 마디가 맞다 부서납니다. 뼈가 변형되고 이랬던 게 부어놨던 손가락 마디 부종이 다 쭉 빠졌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발명 특허를 받은 여기에 이런 앞에 문자가 있습니다. 발명 특허를 받은 데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그리고 풍한습으로 오는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제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여러 가지 관절통을 해결해 주는 데는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골가시가 발 뒤쪽에 골가시가 생기거나 통풍 같은 어려운 질병, 근처염, 여진로승, 그리고 한번 상한 부위 이게 다시 뛰어나거나 이런 것 넘어서 상한 이런 것도 해결해 주는 데는 특별한 이런 그 치료 역할을 하는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견제서 포기하시면 해결받지 않습니다.

0: 원료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가 있는 것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친구들, 하늘에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나무가 흔들리며 창문이 덜컹거리는 모습 본 적이 있으신가요? 태풍이 발생할 때 흔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태풍은 아주 강한 힘을 지닌 자연 현상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하죠. 오늘에는 동료와 함께 태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복순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문국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소중한 친구야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태풍은 열대 해양우에서 형성되는 동그란 모양에 가까운 강한 회오리를 말하는데요. 태풍이 비록 바다 위에서 형성되지만 이동을 하면서 상륙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안 지역은 물론이고 내륙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김상곤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오영선

우리나라에서 태풍은 주로 여름과 가을에 나타나는데요. 일반적으로 6월 내지 8월 사이에 발생하는 태풍을 여름 태풍, 9월 내지 11월 사이에 발생하는 태풍을 가을 태풍이라고 합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1949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여름 태풍은 867개, 가을 태풍은 859개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가을 태풍이 전체 태풍의 4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황국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향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우릴 푸른 달을 보내드립니다.

태풍은 엄중한 기상재해 중에 하나인데요. 태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해는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강풍으로 인한 재해고요. 태풍의 풍속이 일반적으로 초당 17m 이상인데요. 심지어 초당 60m를 넘는 바람이 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풍은 건축물, 다리, 차량 등을 파괴할 수 있으며 각종 물건들을 공중으로 날리게 하여 야외 환경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폭우인데요. 태풍이 도착한 지역에는 150mm 내지 300mm에 달하는 강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수의 태풍은 1000mm를 넘는 특대 폭우를 형성할 수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풍은 또 폭풍 해일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태풍이 육지로 이동할 때 강한 바람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바닷물이 해안으로 몰려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해면이 급격히 상승하고 거대한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들게 되는데요. 태풍으로 인한 폭풍 해일은 연해 지역 해면을 5m 내지 6m 높일 수 있답니다. 바닷물이 육지로 넘쳐오르면 주택과 시설이 파괴되고 마을과 농경지가 잠기며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석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임승철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오대로 가나를 보내드립니다.

태풍 재해를 예방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태풍 예보 신호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해야 하는데요. 낡고 위험한 주택과 림시 건물을 피해야 합니다. 화분과 같은 물건을 실내로 들여놓아 높은 곳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사고를 막아야 하는데요. 창문과 문을 꼭 닫으며 테이프로 창문 유리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

손전 등을 미리 준비하고 마실 물과 음식을 넉넉히 비축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김학성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지혜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우정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비록 태풍은 심각한 자연재해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미리 위험성을 알고 올바른 예방 방법으로 대처를 한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친구들, 태풍이 나타날 때 언제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정확한 지식으로 자신과 가족을 잘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박설경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경렬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그립구나 친구들아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경만 작사 작곡의 생명에 대하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피는 그 이유를.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필 때 그 진통을. 그 여린 잎의 기나긴 밤. 무거운 잇을 품고 해 뜨는 아침 반짝이는 어여쁜 생명아. 이렇게 보며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조금씩 그리 배웁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명에 대하여.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기선 한 척이 물결을 헤치며 넓은 민강을 거스러 올라간다. 양삼은 생각에 잠긴 채 뱃머리에 나와서 있었다. 함지같이 우악스럽게 생긴 입이 보기 흉했지만은 위험은 있어 보이었다. 사실 그는 못생긴 얼굴 때문에 욕을 좀 보기도 하였다. 운남 군대에서 조우신 밑에 있을 때 당계여가 조우신에게 일났다.
1: 나는 관상을 좀 보는 사람이야.
0: 양삼은 얼굴에 군살이 많고 눈빛이 흉악한 데다가 쥐처럼 앞니가 드러나 보이는군. 척 보면 속에 칼을 품은 놈이라는 걸 대번에 알 수가 있지. 음험하고 잔인해. 절대 밑에 둬서는 안 되지. 뒤탈이 있을 테니 때를 골라 없애버리게. 조우신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당계요는 비밀 전보를 보내 양삼을 죽여버리라고 다그치었다. 하지만 조우신은 그 전보를 양삼한테 보이었다. 양삼이 눈물 콧물 흘리며 고마워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뒤 양삼의 앞길은 평탄했다. 싸움을 잘해 거침없이 승진했고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앉아 그 우악스러운 입을 놓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양삼은 늘 자기 생김새가 마음에 걸리었다. 오폐부 쪽에 붙으려 할 때는 사진을 보내려고 아무리 골라봐도 마음에 드는 사진이 없었다. 어느 것이나 그 입 때문에 이상했다. 결국 그는 아침에 말을 타면서 찍은 사진을 골랐다. 그런데 사냥복을 입고 채찍을 든 채 말을 타고 있는 그 사진이 뜻밖의 결과를 낳았다. 오페부는 그 사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1: 양삼이 내 손에 쥔 채찍 노릇도 하고 내 발을 올려놓을 수도 있는 말등자도 되어주겠다는 뜻이로군. 응?
0: 지금 배우에 서서 드나본 강물을 바라보는 양삼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위엄이 넘치었다.
1: 정말 더디군. 아직도 더 가야 하나?
0: 그는 고개를 돌려 나무라듯 물었다.
2: 보고 드립니다. 군장님, 약 반시간 뒤면은 건의에 도착할 겁니다.
0: 뒤에 있던 수종 부관이 다가와서 대답을 했다.
1: 오겠다던 그 여들이 이르렀는지 모르겠군.
2: 아마 이르렀을 겁니다.
1: 아마?
0: 양삼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불만에 찬 눈길을 돌려 배와 끝없이 펼쳐진 강물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사천군벌 혼전의 중심에는 늘 양삼이 있었다. 야심은 컸지만은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아 한 번도 우두머리가 되지는 못하였다. 나중에 그는 구석진 곳으로 밀려나 사천 북부에 있는 현몇 개만 찾

0: 맞이하고 버티야 한다. 잇따라 좌절의 충격이 커 정신이 오락가락하기도 하였다.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대성통곡하거나 제멋대로 부하를 죽이는 일도 일어났다. 하지만 6개 려의 2만 4천여 명 병사를 거느린 장군답게 그런 중에도 두 눈을 부릅뜨고 기회만 찾았다. 그는 장계석의 세력이 날로 커지게 되자 류상을 비롯한 사천의 여러 군벌들이 얼마 안 지나 장계석의 영향력 아래 통일될 것임을 꿰뚫어 보았다. 전하가 장계석의 손아귀에 들어갈 판이니 나중에 장계석한테 소리 없이 먹히는 것보다야 얼른 제 발로 붙는 것이 여러모로 나을 터이었다. 양삼은 늘 기배를 보다가 이때다 싶으면 남보다 한 발 앞서 나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홍군이 귀주에 들어가자 양삼은 괴제를 불렀다. 드디어 이 촌구석을 벗어날 때가 온 것이다. 양삼은 장계석에게 오랜 기반인 사천 북부를 떠나 바깥에서 홍군을 무찌르겠다고 자청을 했다. 장계석이 기뻐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장계석은 곧장 20군더러 우리의 파 아래에 있는 금사강 연안을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5월 초 양삼의 군부는 의빈에 도착을 하였다. 얼마 뒤 홍군이 금사강을 건너 북으로 진군하게 되자 그 방어선은 쓸모가 없어지었다. 양삼은 의빈에 있는 군부에서 하는 일이 없어 빈둥빈둥거리다가 장계석이 보낸 전보를 받았다. 6개 려를 몽땅 거느리고 대도와 전선으로 가서 부림 아래로 방어선을 부축을 하여 홍군을 단단히 막으라고 하였다. 전보 끝에는 몇 마디 격려하는 말이 적혀 있었다.
1: 자야 형은 이번 대도와 싸움에서 손쉽게 이길 걸세. 조덕과 모태동은 두 번째 석달계가 될 게 뻔하니. 그러면은 형은 이 시대의 락병장이 되겠지.
0: 전부를 읽고 난 뒤에 양삼은 책사를 불렀다.
1: 대체 락병장이 누군가? 장계석이 왜 나더러 락병장이 되라는 건가? 그러자 책사가 웃으며 대답하였다.
0: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군장님께서 곧 승진하실 것 같습니다.
1: 전보에 그런 뜻이 담겨 있나?
0: 낙병장은 청나라 때 대신으로서 사천 총독을 지내는데 석달계가 바로 그 손에 죽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군장님을 이 시대의 낙병장이라고 한 것은 이번 섬의 희망을 군장님에게 걸고 있다는 말이니 성공하기만 하면 어찌 승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에 양삼은 이를 드러낸 채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즉시 6개 려의 밤도와 대도하로 진군하라고 명령하고는 자신은 싸움을 지배하러 전선으로 가기 위해 의빈에서 배에 올랐다. 싸움에는 자신 있는 데다가 이번에는 대도하라는 천연 요새가 버티고 있으니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었다. 그러니 더더욱 마음이 급하였다. 양삼이 강물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갑자기 붕붕 백고동이 울렸다. 건위에 이른 것이다. 강기석을 바라보니 두 여장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곁에는 적지 않은 병사와 호위병들이 줄지어서 있었다. 양삼은 가슴을 쭉 펴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천천히 배에서 내리었다. 두 여장 가운데 한 사람은 양삼의 조카로서 성이 양씨였고 다른 한 사람은 향시성을 가진 제자였다. 그들은 배에서 내리는 양삼을 맞았다. 부두에 발을 내려놓으며 양삼이 물었다.
1: 부대는 다 왔나?
0: 왔습니다. 두 여장이 다투어 대답했다.
1: 다른 여들은 오후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0: 그들은 함께 양 여장의 주입으로 자리를 옮기었다. 의자에 앉기도 전에 양삼이

두 여장에게 물었다. 자네들 낙병장이랑 와나? 두 여장은 의안이 펑펑해 서로 쳐다보기만 했다. 그것도 모르나? 양삼이 제법 진지한 얼굴로 설명해주고는 득이 양양하게 덧붙이었다. 이 원장님께서 나더러 이 시대에 낙병장이 되라고 하셨네. 양여장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도 운이 트겠군요. 향여장도 기분 좋게 웃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개 같은 류상의 업신여김을 안 말아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양삼이 잡돌이를 하듯이 말했다. 누구도 비겁해서는 안 돼. 하루낮, 하룻밤 내로 대도에 이르려야 한다고. 응? 네? 200리나 되는 길을 하루만에 걸으라니요? 양여장이 놀라며 말했다. 자네 공상군은 어떻게 걷는지 아나? 양삼은 얼굴빛이 흐려지더니 날카롭게 쏘아붙이었다. 양여장은 그만 입을 꾹 다물었다. 잠깐 침묵이 흐른 뒤에 향여장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여기 산길이 좋지 않아서 하루에 도착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말 말게. 모든 여에 은전 300립시 주겠네. 그는 손을 휙 저으며 이렇게 결정을 내리었다. 24군 군장 류문휘는 안성에 있는 자기 집 뜰을 서성거리었다. 그리 크지 않은 키에 역삼각형 얼굴은 어딘가 아픈 사람 마냥 누르끄레 하였다. 군인답지 않게 허약해 보였지만 계략이 몹시 뛰어난 사람이었다. 뜰에는 꽃이 가득하였다. 2층집만큼이나 높이 자란 백목련나무 몇 그루에서는 맑은 향기가 풍겨나왔다. 하지만 유문휘는 꽃향기를 즐길 여유가 없었다. 되려 속상할 때는 꽃도 눈물을 흘리더라 하는 그런 기분이었다. 아는 얼랑산 날에 청리강을 끼고 자리 잡은 도시였다. 크지는 않지만은 잘 정돈돼 깨끗하고 아름답고 아늑하였다. 하지만 류문휘는 사천성 주석자리에 오를 때 그 위풍당당하던 모습을 생각하면은 이 조그만 도시에 처박힌 처지가 한없이 서글펐다. 보정군관학교를 나와 용병술을 꽤 알고 있던 그는 1927년 오색기를 청천백일기로 바꿔단 뒤로 류상, 양삼, 류성운, 등석후, 전송요, 뇌심휘와 치열하게 싸웠다. 류문휘는 사천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 우선 안팎으로 두루 힘을 모으고 좌우를 친다는 방침을 정했다. 말하자면 사천에는 적들을 없애는 한편 바깥에 힘을 빌려 국면을 타게 하는 것이었다. 외톨이 신세라 힘이 약할 때는 등석후 전송녀와 손을 잡고 류상과 양삼의 연맹에 맞섰다. 얼마 뒤에 그는 군복을 말쑥하게 차려입고서 백마를 타고 칼을 잡고 송도 소교장에서 국민당 24군 군장으로 취임했다. 손자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적의 무릎을 꿇리는 네가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류문휘는 그 참뜻을 아는 사람이었다. 이름난 군벌 류성훈이 다스리는 땅을 삼키기 위해서 그는 우선 류성훈의 새 사장을 제편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상대 주춧돌을 뽑아버린 다음 단번에 치우들과 안과 서창 일대를 손에 넣었다. 식은 죽 먹기였다. 그는 웃줄에서 류성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류 장군님, 당신은 제 선배지만은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안으로 가겠으니 양보를 하시죠. 그 뒤에 류문휘는 군벌들이 혼전하는 틈을 타서 뇌심이를 쫓아내고 강진 일대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로써 류문휘는 천남 면령 안 지역과 사천 동부에는 70개 남짓한

현으로 세력을 넓혀갔다. 1929년 3월 초롱을 달고 오색으로 알록달록 단장한 성도 옛 총도 가문에 벼슬아치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장개석이 보낸 대표는 사천성 정부 주석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큼직한 인감도장을 류문에게 건넸다. 류문휘가 가장 빛났던 때였다. 류문휘는 주석이 되어 사천 전체를 혼자 다스리고 싶은 꿈에 부풀었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사천은 아직도 세 세력이 맞서고 있었다. 하나는 중경을 중심으로 사천 동부를 지배하는 유상이고 다른 하나는 사천 북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리가옥과 라텍주 양삼이었다. 또 하나는 사천 서남 지역과 북부 일부 지역에 동지를 틀고 있는 류문휘, 등석후 전송이었다. 요문휘는 사천을 동체로 삼키려면 하나를 먼저 먹어치워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손에 넣기 쉬울 터였다. 그는 등석호에게 리가옥을 치라고 부축이었다. 그 전쟁으로 류문휘는 또 세력을 넓히고 군대를 재편성하게 됐다. 이제는 사천의 류상과 류문휘 세력만 남게 됐다. 1932년 8월 류상과 유문희 사이에 싸움이 터지었다. 싸움은 두 해 동안 이어지었다. 사천 군벌들 싸움 가운데는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이다. 전선이 수천리에 이르렀고 양쪽 군벌이 투입한 병력은 수십만에 달했다. 죄 없는 병사들 6만 명이 죽거나 다치었고 사천 인민들에게 끝없는 재난을 몰아왔다. 계략이 뛰어난 류문휘이지만은 이번 전쟁만큼은 쉽지 않았다. 그는 먼저 로주와 의빈에서 군사를 물렸고 또 송도를 내주었다. 신진에서는 바짝 뒤쫓아오는 적들의 총소리를 들으며 후퇴를 해야 했다. 호위병은 당황해서 유문휘의 도장과 작전 지도는 그냥 둔 채 침대에 놓인 아편 도구만 걷어안고 달아났다. 유문휘는 쫓기고 쫓겨 안으로 도망치었다. 충성스럽던 부하들은 너더라도 곁을 떠났다. 10만에 이르던 군대가 지금은 2만 명 남짓할 뿐이었다. 70개가 되던 현 소재지가 지금은 안 한 곳밖에 남지를 않았다. 가을 바람이 소술한 깊은 밤 성에 외롭게 앉아있자니 류문휘는 속이 쓰려났다. 암담한 나날은 길지 않았다. 1년 남짓한 뒤에 주덕과 모태동의 군대가 귀주를 거치어 사천 남부의 고린 서영 일대에 들어와 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요문휘가 놀라 두려움에 떨며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홍군이 귀양으로 머리를 돌렸다는 소식이 닿았다. 그는 겨우 가슴을 쓸어내리었다. 그런데 4월 말이 되자 홍군이 갑자기 금사강 남쪽 기슭에 이르러 그의 집안을 위협하고 있었다. 요문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한 줌 남은 세력마저 잃을까봐 두려워서였다. 얼마 안 남은 병력마저 싸움에 밀어넣는다면 제게는 제쳐두고 안마저도 지킬 수 없을 터였다. 하지만 싸우지 않으면 또 어쩐단 말인가. 홍군은 다른 세력들과 달랐다. 토호를 치고 땅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었다. 동지가 뒤집혔는데 알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장편 소설 대장정 5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곰뱅이라는 제목과 모호철학이라는 제목의 수필 두 편 준비했습니다.

소필, 금백리. 어린 시절 여름 뒷마당은 언제나 생생한 생명의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푸른 잎사귀 사이로 숨어 살아가는 작은 생명들 중에서도 나는 유독 굼벵이에게 시선이 머물곤 했다. 풀잎으로 느릿느릿 기어가는 모습, 하루 종일 잎을 갉아먹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어릴 적 나에게 지루하고 평범한 모습으로만 다가왔다. 그때 나는 화려한 나비 모습만 알았을 뿐 그 아름다움의 시작이 바로 보잘것없고 느리고 평범한 굼벵이 모습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했다. 세상을 살아가며 점차 깨달은 것은 우리의 삶 역시 굼벵이의 시간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모든 아름다운 성장과 비상의 뒤에는 조용하고 느리고 보잘것없는 굼벵이의 시간이 반드시 존재한다. 사람들은 언제나 눈부신 결과만을 갈망한다. 화려한 성공, 빠른 성장, 눈에 띄는 변화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누구나 나비처럼 아름답게 날아오는 순간을 꿈꾸지만 굼벵이처럼 땅에 붙어 느리게 기어가는 시간, 고요히 스스로를 채우는 과정,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한 미완성의 시간을 외면하고 싶어한다. 우리는 너무 빨리 결과를 원하고 너무 쉽게 느린 과정을 무시하며 보잘것없는 현재 모습에 좌절한다. 하지만 굼벵이의 삶을 들여다보면 진정한 성장의 비밀은 바로 이 평범하고 느린 시간이 숨어있음을 알 수 있다. 굼벵이는 하루 종일 단순한 일상을 반복한다. 풀잎을 먹고 기어가고 쉬고 다시 먹는 일상의 반복이다. 눈에 띄는 변화도 없고 화려한 모습도 없고 세상에 드러내는 모습도 없다. 누군가는 이런 모습을 무의미하고 지루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굼벵이의 반복적인 일상은 결코 헛되지 않다. 매 순간의 섭취와 움직임은 모두 자기 자신의 몸을 키우는 과정이고 미래의 변화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조용한 시간 속에서 굼벵이는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고 비상할 힘을 축적한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 누구나 삶 속에 굼벵이 같은 시간을 보낸다. 열심히 노력해도 눈에 띄는 결과가 없고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지루함을 느끼고 자신의 모습이 보잘것없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일을 꾸준히 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꿈을 향해 나가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굼벵이 시기이다. 많은 사람이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다. 변화가 없다고 느끼고 노력이 헛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부정하고 멈춰선다. 하지만 굼벵이는 결코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다. 비록 느리고 평범하고 보이지 않는 과정일지라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간다. 그저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스스로를 성장시킨다. 굼벵이가 알고 있는 것은 단 하나. 지금의 조용한 과정이 미래의 비상을 만든다는 진실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태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며 성장이 느리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굼벵이의 다음 단계는 고치를 짓는 시간이다. 스스로 실을 뽑아 자신을 가두는 이 과정은

누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갇힌 상태로 볼 수 있다. 밖과 단절되고 움직임도 멈추고 세상과 떨어진 채 조용한 어둠 속에 머무는 시간은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일 것이다. 하지만 이 고치 속의 시간이야말로 굼댕이가 나비로 변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스스로를 가두는 고통 속에서 내부의 모든 고조가 재편되고 새로운 몸과 날개가 만들어지며 비상할 힘이 완성된다. 우리의 삶에도 고치 속의 시간이 찾아온다. 힘들고 오랜 상황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과 단절된 듯한 답답한 순간, 좌절과 슬픔, 시련 속에서 홀로 견뎌야 하는 시간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이런 시간의 시련들을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만으로 여기지만 사실 이 시간은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단단하게 만드는 소중한 과정이다. 편안한 환경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깊은 깨달음, 단단한 마음, 성숙한 삶의 태도가 시련의 고치 속에서 만들어진다. 많은 사람이 시련을 피하고 싶어한다. 어려움을 만나면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고 힘든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무너진다. 하지만 굼벵이는 고치 속의 어둠과 고통을 견뎌야만 비로소 날 수 있는 나비가 된다. 우리 역시 삶의 어둡고 답답한 시간을 묵묵히 견뎌야만 더 성숙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고치 속의 시간은 결코 끝이 아니다. 새로운 탄생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뿐이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굼벵이는 두꺼운 꼬치를 뚫고 나와 아름다운 나비로 변신한다. 느릿느릿 기어가던 모습은 사라지고 가벼운 날개를 펴고 하늘을 자유롭게 비상하는 모습으로 재탄생한다. 세상은 그 아름다운 비상의 순간만을 보고 감탄하지만 아무도 그 뒤에 숨겨진 긴 시간의 노력과 고통, 조용한 성장의 과정을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비의 아름다움은 바로 굼벵이 시절의 묵묵한 노력과 고치 속의 힘든 견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빠른 결과에 익숙해져 있다. 인스턴트한 행복, 단기적인 성과,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며 느린 성장을 무시한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와 깊이 있는 성장은 절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위대한 결과에는 긴 시간의 굼벵이 같은 과정이 필수적으로 따른다. 작가의 글 실력도, 예술가의 재능도, 모든 사람의 성공과 성숙도 모두 보이지 않는 긴 시간의 반복과 노력, 견딤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때로는 나 자신이 여전히 굼벵이처럼 평범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가 있다. 주변 사람들은 빠르게 앞으로 나가고 눈부신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초조할 때가 많다. 하지만 굼벵이를 보며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 누리다고 해서 뒤처진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평범한 현재가 미래의 비상을 막는 것이 아니다. 굼벵이는 자신의 속도를 믿는다. 남들의 속도에 맞추려 하지 않고 자신의 과정을 조급해하지 않으며 묵묵히 자신의 시간을 채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타인과 비교하며 조급해할 필요 없고 빠른 결과를 내지 못한다고 자책할 필요 없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성장 과정이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채우는가이다. 또한 굼벵이는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일지라도 자신이 가진 성장의 가능성을 믿고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다. 우리도 현재 모습을 부끄러워하거나 거부할 필요가 없다. 아직 미완성이고 부족하고 평범한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성장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지금의 곰뱅이 같은 시간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미래의 아름다운 비상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삶은 언제나 곰뱅이의 시간과 나비의 순간이 반복된다. 비상의 순간은 잠시이지만 성장의 과정은 길고 조용하다. 우리는 눈부신 순간만을 기억하지만 진정한 삶의 힘은 긴 과정의 견딤과 성실함에 숨어있다. 조용히 노력하고 묵묵히 성장하고 힘든 시련을 견디는 모든 순간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이제는 나의 곰뱅이 시간을 사랑하기로 한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고 느린 성장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평범한 일상의 반복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한다. 언젠가 나도 긴 시간의 노력과 견딤을 통해서 스스로를 완성하고 자신만의 날개를 펴고 비상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아름다운 탄생의 뒤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곰뱅이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싶다. 그것이 바로 곰뱅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진실이자 가장 조용하고 위대한 성장의 철학이다.

수필 모호철학 우리는 살면서 언제나 명확함을 강요받는다. 모든 일의 정답을 찾고 흑과 백을 구분하며 확실한 기준과 결과를 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학생 때는 정해진 답을 맞춰야 점수를 얻고 사회에 나와서는 성공과 실패를 숫자로 평가하며 인간관계에서도 명확한 관계 정의와 확실한 결과물을 기대한다. 세상은 무호한 것을 불완전한 것, 미완성인 것, 불안정한 것으로 치부하며 비하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삶의 깊이와 세상의 진리는 명확한 경계선 너머의 모호한 공간에 숨어있다. 나는 이런 모호함을 삶의 태도로 삼는 모호철학이야말로 현대인이 가장 필요한 삶의 지혜라고 생각한다. 모호철학은 애매하게 살아가는 것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흑백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세상의 모든 존재와 관계, 삶의 순간이 가진 중간의 색, 겹쳐지는 경계, 미완성의 여지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삶의 철학이다. 세상의 대부분은 명확하지 않다.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변하고 삶의 상황은 예측 불가능하며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공존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안함을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 경계를 긋고 단순한 정의로 복잡한 삶을 가두려고 한다. 모호철학은 그 억지스러운 구분을 내려놓고 세상의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보는 것이다. 어릴 적 나는 모든 것이 명확해야 한다고 믿었다.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옳은 일과 그런 일이 확실히 나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을 단순하게 판단하고 삶의 결과를 단순히 평가하며 기존에 맞지 않은 것을 모든 것을 틀렸다고 여겼다. 모호한 상황이 찾아오면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 답이 없고 기준이 모호하고 결과가 불확실한 순간은 나에게 혼란과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언제나 확실한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노력했지만 삶은 점점 더 피곤하고 무거워졌다. 시간이 흘러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선택과 후회, 만남과 이별을 겪으며 나의 명확한 기준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 평소 착하고 정실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가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삶 속에서도 깊은 행복과 의미가 숨어 있으며 옳다고 믿었던 선택도 시간이 지나면 아쉬움을 남긴다. 세상은 단순한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모든 사람은 선과 악을 동시에 품고 모든 상황은 행복과 슬픔, 기회와 위기가 겹쳐 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본질이며 모호함이 가진 진실이다. 모호철학은 먼저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우리는 흔히 친구는 이래야 하고 가족은 이래야 하고 연인은 이래야 한다는 고정된 기준을 갖고 타인을 대한다.

상대방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실망하고 관계 금이 가며 심지어 모든 관계를 단절하려 한다. 하지만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누구나 결점이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한계와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 모호 철학을 가진 사람은 타인을 단순한 잣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모순된 모습을 인정하고 한 가지 모습으로 전체를 교정하지 않는다. 친구가 가끔 서운한 행동을 해도 그것으로 친구 전체를 보정하지 않고 타인이 실수를 해도 그 순간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 관계 명확한 정리를 강요하지 않고 천천히 쌓여가는 정과 신뢰를 소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모호한 여지를 남길 때 인간관계는 더욱 깊고 탄력있게 성장한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교정하려 할수록 관계는 경직되고 쉽게 깨지지만 적절한 모호함은 관계의 숨쉴 공간을 만들어준다. 삶의 선택과 성공에 대한 태도에서도 모호 철학은 필수적인 지혜이다. 현대인들은 언제나 확실한 성공을 원한다. 좋은 학벌, 안정적인 직업, 화려한 스펙, 정해진 인생 궤적을 성공으로 여기고 그 밖의 모든 것을 실패로 치부한다. 하지만 삶의 성공은 단순한 결과로 정의될 수 없다. 지금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경험이 미래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남들과 다른 느린 걸음이 자신만의 소중한 길을 만들어준다. 모호 철학은 성공과 실패의 경계를 허무는 사고방식이다. 어떤 일의 결과가 당장은 불만족스럽고 부족해 보여도 그 경험이 가진 의미와 가치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 삶의 모든 순간은 미완성이기에 모호하고 그 모호함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있다. 확실한 결과만 추구하는 사람은 작은 실패에도 좌절하고 불안해하지만 모호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미완성의 상태를 견디며 천천히 자신의 길을 나아갈 수 있다. 인생은 정해진 답이 없는 시험이며 모호한 길을 걷는 과정 자체가 바로 삶의 진정한 여정이다. 현대사회가 불안과 오래 빠진 이유는 바로 이 모호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빠르고 명확하게 결정되는 세상에 익숙해진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는 힘을 잃어버렸다. 조금의 애매함도 용납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즉시 판단하고 결론 내리려 하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낀다. 하지만 세상은 통제할 수 없는 모호함으로 가득 차 있다. 내일의 상황은 알 수 없고 사람의 마음은 예측할 수 없으며 모든 선택에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따라온다. 모호 철학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이다. 모호한 상황을 불안의 요소가 아닌 가능성의 공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완벽하고 명확한 상태는 존재하지 않으며 삶은 언제나 중간 상태, 미완성 상태, 변화하는 상태로 이어진다. 그 중간의 모호한 순간들을 견디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여유를 얻고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또한 모호 철학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명확한 기준을 강요한다. 완벽해야 하고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고 실수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친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모순적인 존재이다. 열심히 살고 싶으면서도 쉬고 싶은 마음이 들고 착하게 살고 싶으면서도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고 미래를 걱정하면서도 현재를 방황할 때가 있다. 모호 철학은 자신의 모순된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흑백으로 나누어 판단하지 말고 부족하고 모호한 자신의 모습을 받아주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답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해도 괜찮고 가끔은 잘못된 선택을 해도 괜찮다. 그 모든 모호하고 미완성인 순간들이 모여서 진정한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모호함을 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모호함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된다. 결국 모호 철학은

매친실을 마주하는 지혜이다. 명확한 기준은 인간이 만든 편의적인 틀일 뿐. 세상의 본질은 언제나 모호하고 다채롭고 무한하다. 흑과 백 사이에는 수많은 회색이 존재하고 옳고 그름 사이에는 수많은 상황과 마음이 숨어 있으며 성공과 실패 사이에는 무수한 성장의 과정이 자리 잡고 있다. 이제는 억지로 명확한 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모호한 관계, 미완성인 삶,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 모호한 공간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이 성장하며 더 진솔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모호함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평온하고 현명한 삶의 태도이며 진정한 모호 철학의 의미이다.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 농후한 민족 특색. 매력적인 연변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근래 우리 주에서는 신전자상거래 발전 기회를 다잡고 내부적으로 연변 우수상품 브랜드를 육성하고 외부적으로 동북아 다국 통로를 개척하는 전자상거래 발전 모식을 혁신적으로 탐색 형성했습니다.
1: 연결시 제1진 승강기 추가 설치 대상이 곧 준공돼 사용에 투입되게 되면서 노후 주거단지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해줄 전망입니다.
0: 연결시 도시 서휘 중심 대상이 순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10월 주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제6회 중국 신전자상거래 대회가 이제 곧 우리 성에서 개막되는 가운데 전성 신전자상거래 산업은 디지털화 역량 강화, 전역 승격의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래 우리 주에서는 신전자상거래 발전 기회를 다잡고 변경 지역 우세, 생태 자원과 개방 정책의 다원 우세에 입각해 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건전해하고 시장 조체를 육성하며 공급 사설을 강화하고 국제 물류를 원활히 하면서 내부적으로 연변 우수 상품 브랜드를 육성하고 외부적으로 동북아 다국 통로를 개척하는 전자상거래 발전 모식을 혁신적으로 탐색 형성했습니다. 연변 다국 전자상거래 발전의 핵심 담체 중 하나인 훈춘 동북아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는 현재 상업무역, 문화관광, 전시판매를 일체화한 변경도시 대외 개방의 새로운 명암으로 되었습니다. 산업단지는 훈춘 통상구의 수입 우세에 이탁해 특색 킹크랩 전시관을 조성하고 일괄식 구매와 현장 가공을 결부한 몰입식 체험 모식을 내놓아 다국 상업무역 경영 모식을 1층 발전시켰습니다. 훈춘 킹크랩 전시 판매관 점장 최령입니다.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데 비춰 우리는 몰입식 해산물 구매 체험을 내와 신선한 해산물을 직접 구매하고 현장에서 가공 조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단지 플랫폼에 이탁해 상업무역과 문화관광의 융합발전을 실현함으로써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훈춘의 다국 해산물 산업을 요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경 개방 우세에 입각해 우리 주에서는 내외가 연동하는 다국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종초를 구축하는 바 훈춘 동북아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및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 RCEP 연변 다국 수출입 중심 등 중점 플랫폼을 건설하고 200여 개 전자상거래, 물류, 대외무역 기업을 입주시켰습니다. 훈춘 동북아 국제상품성, 연결 보세 전시 체험 집산 중심, 훈춘 e쇼핑 등 전시판매 단체에 의탁해 인터넷 구매 보세 수입 업무를 개척함으로써 전성 관광 쇼핑 새 지표를 구축하고 집결 복사 효능을 방출했습니다. 훈춘과 연결 2개 국가급 다국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에 의탁해 9610, 9710, 1210 등 여러 모식의 다국 전자상거래 수출입 업무를 전면 실시했습니다. 훈춘에서 새로 개통한 5034 보세 전자상거래 물류 중개 업무는 첫해 무역액이 3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연결 다국통 정선 공공상가에는 천여 종의 제품이 입점해 다국 전자상거래 전 모식을 아우르는 정책 봉사 지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훈춘 다국 전자상무 종합시험구는 동원, 명파 등 도시에 대형 화물 집산 창고와 접수 창고 36개를 배치하고 국내 첫 체조 대러시아 대형 소포 전용선, 동북지역 첫 다국 전자상거래 소포 국제도로 운수, 중로 철도 우편 등 3대 업무를 개통해 전국을 복사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대외 개방 통로를 원활히 하는 동시에 우리 주에서는 특색 농산물의 산업 가치를 깊이 발굴하고 본토 식품 기업들이 디지털 경제를 적극 받아들이도록 인도했습니다. 도나시 장류식품위안회사는 다양한 생방송 경로를 활용해 잡곡 전병의 전국 판매 시장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기업은 자체 생방송을 추진하는 동시에 동방정선, 여휘동행 등 유명 생방송팀과 연동해 이중경로 운영 행렬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기업의 틱톡, 토보, 콰이소우 등 주요 플랫폼의 팔로워 총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고 2026년 상반기 온라인 판매액은 동기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도나시 장류식품위안회사 경리 진심혜입니다. 우리 장류전병은 먼저 공장 현장 생방송실을 구축해 생산 전 과정을 투명하게 소비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높은 품질로 신뢰를 쌓고 유명 생산

0: 방송인들과 연계해 상품 판매 방송을 진행하면서 판매량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온라인 시장을 키워왔습니다. 왕청현에서는 귀버섯 등 특색 농림산업이 전자상거래의 급행열차에 올라 품질 및 효익 향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왕청현 계관향 대북촌의 길관 식용균 과학기술발전유한회사 전자상거래 판매중심에서는 하루 평균 약 1,200건의 주문을 받는데 거래액이 6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 8개 현시가 모두 국가 전자상거래 농촌 진입 종합 시범현으로 비준됐습니다. 전주적으로 각종 전자상거래 시범 대상 137개를 건설했고 성급 신형 전자상거래 흥변부민 시험촌 36개를 건설했습니다. 현, 향, 촌 3급 전자상거래 봉사 지점은 870여 개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또 연변 조선족 김치 문화축제 및 신전자상거래 생방송축제, 국조식대 전세계 구매 신형 전자상거래 축제 등 일련의 주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연변 우수상품 등 브랜드의 지명도와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설명절 상품축제, 쌍품 온라인 구매 축제 등 소비 촉진 활동을 상시화하고 경동, 티몰 플랫폼의 10대 지방관을 운영하는 한편 최할머니, 동북 화라거 등 전자상거래팀도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시키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구축한 연변 우선은 지난해 5월에 생방송을 시작한 이래 틱톡, 영상 계정, 콰이소, 소홍서 등 플랫폼에서 200여만 건의 주문을 성사시켜 산업 승격과 향촌 진흥에 조력했습니다. 통계 수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주 인터넷 소매액은 126억 6,2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0.94% 장성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주 다국 전자상거래 상품 무역액은 146억 5,1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79.9% 장성했는데 전자상거래 판매 총량이 지속적으로 전성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 올 들어 연길시에서는 정밀시책, 전담반 추진, 전과정 봉사를 통해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을 다그쳐 추진했습니다. 목전 연길시 제1진 승강기 추가 설치 대상이 곧 준공돼 사용에 투입되게 되면서 노후 주거단지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해줄 전망입니다. 연길시 학부명거 주거단지 승강기 두 대가 초보적으로 건설됐습니다. 승강기 외관은 기존 건물과 조화를 이뤘는데 전체적으로 독립 철골 구조를 채용해 독립적으로 하중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해당 주거단지의 다른 승강기 두 대도 현재 건설 중입니다. 이 네 대 승강기는 올해 10월 20일 전후에 준공돼 사용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제1진 승강기가 정식 사용에 투입되면 연결시 일부 노후 주거단지의 고령로인, 장애인, 어린이들의 출행난이 효과적으로 해결되고 주거 편리성과 쾌적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연계시 진학가도 남양사회구역 주민 류풍서입니다. 이번 승강기 설치가 빠르게 추진돼 대중들이 많은 시혜를 보게 됐습니다. 나라와 인민에게 유리한 공사여서 우리는 아주 만족스럽고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올해 연결시에서는 승강기 400대를 추가 설치하는 목표를 둘러싸고 145개 주거 단원을 첫 시험점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145개 대상은 전부 실질적인 시공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연결시에서는 시험점 대상을 견인으로 전시 승강기 추가 설치 건설 사업을 전면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연결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 책임자 장욱입니다. 지금까지 전시적으로 승강기 52대의 관련 수석을 완수해 현장 시공 조건을 갖췄고 24대가 시공 중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6대가 륙소 현장 시공에 들어가고 나머지 승강기도 시공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현장 시공에 들어갑니다. 이제 연결시에서는 승강기 추가 설치 시공 진도를 지속적으로 다그치고 공사 질과 안전 관문을 엄격히 지키며 민생 공사가 실제 성과를 거두도록 전력 추진해 주민들의 주거지를 확실하게 높이게 됩니다.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을 착실하고 질서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연결시에서는 연초에 젊은 사업 포치 회의를 열어 연간 사업 목표, 실시 절차와 책임 분공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중수요에 입각해 각 가도와

0: 해외 구역에서는 방문조사, 정책선전, 미니수렴 사업을 하고 비용분담, 심사 비준 절차, 후소 유지 관리, 자금 보조 등 대중들이 관심하는 문제에 대답했습니다. 또 이웃 간 다른 의견을 적극 협조 해결하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최대한 결집해 승강기 추가 설치 대상이 순조롭게 실시되도록 튼튼한 대중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 연길시 도시서휘 중심 대상이 순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10월 주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길시 도시서휘 중심 대상은 장백산 동로 남쪽 하남거리 동쪽에 위치했으며 연길시 도시건설 투자집단유한회사에서 투자 건설합니다. 대상 총 투자는 1억 9,500만 원이고 부지 면적은 7,600평방미터이며 건축 면적은 18,700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5층 규모의 종합청사 한동을 건설하는데 도시서휘 중심과 길림은행이 공동 사용합니다. 그중 도시서휘 중심은 서쪽 1층부터 5층까지, 길림은행은 동쪽 1층부터 4층까지 사용합니다. 연계시 도시건설 투자집단위원회사 공정부 부장 위본양입니다. 현재 지하실 공사를 마쳤고 주체 공사는 구간별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서휘 중심 부분은 지상 2층 천정까지 공사가 진행됐고 은행 부분은 1층 천정까지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하실 방수 공사와 지하실 외부 되메우기 공사도 완료했습니다. 연계시 도시 서휘 중심은 연계시 중점 공공문화 부대 대상으로서 완공되면 주민들에게 독서학습, 문화교류, 휴식체험을 아우르는 공공문화 새 공간을 조성해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문화 봉사 공급을 더 풍부히 하고 도시문화 품격을 높이며 책향기 그윽한 연길 브랜드 구축을 지원하고 연변 문화관광의 미명도를 1층 높일 전망입니다.
0: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연길과 용정 두 팀 선수들이 막판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두 지역 응원단이 긴박하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응원단 성원들은 충만된 열정으로 각종 응원 종목을 정성껏 마련하고 활력 넘치는 춤과 우렁찬 구호로 고향팀을 응원하면서 연변축구연맹전 마지막 경기 분위기를 뜨겁게 달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길시 문화관 연습 현장, 활력 넘치는 음악에 맞춰 연길 응원단 성원들이 응원춤, 손동작, 응원 대형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200여 명으로 모아진 이 응원단은 연길시 각 기업 사업 단위, 여러 가두의 청년 자원 봉사자들과 연길시 종합고급 중학 학생 대표들로 구성됐습니다. 그들은 연길시 문화관 교원들의 세심한 지도 아래 현재 재반 연습과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대결의 뜨거운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 응원단은 축구 경기 절주에 따라 여러 세트의 응원 동작을 편성했는데 절주가 명쾌하고 기세가 드높습니다. 응원단 성원들은 여가 시간에 집중 훈련을 다그치고 동작 하나하나를 반복적으로 다듬으며 대형을 맞춰 경기장에서 연길의 청춘 활력과 풍채를 보여주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연길시 문화관 부관장 김춘영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특별히 특색 무용 종목을 편성했습니다. 성원들은 연길 도시 지표가 담긴 표판과 축구공, 막걸리 등 현지 특색이 짙은 도구를 들고 공연하게 됩니다. 동시에 전용 응원 구호도 설계해 고향의 요소를 경기 응원에 융합했습니다. 활력 넘치는 가무 공연으로 연길팀을 응원하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용정 특색 사과배 응원단도 경기 전 재반 연습을 마쳤습니다. 이 응원단은 이번 연변축구연맹전 여러 경기에서 멋진 모습을 선보여 용정 축구 문화의 빛나는 명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원정 경기에서 향진, 가두와 기관 간부, 자원봉사자, 청년 대표들로 구성된 400여 명의 용정 특색 사과배 응원단이 경기장을 찾아 활력 넘치는 공연과 우렁찬 함성으로 용정 대표팀을 응원하게 됩니다. 용정시 부녀연합회 주석 허혜화입니다. 사과배 응원단에는 각 업종과 분야 청춘 역량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주동적으로 경기장을 찾아 충만된 열정과 드높은 자세로 용정의 운동 건아들을 응원하면서 용정의 간부 대중이 단결 향상하고 용감히 앞을 다투며 마음과 힘을 모으는 훌륭한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주는 동시에 경기장 분위기를 더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용정 특색 사과배 응원단 성원 리혜민입니다.
2: 我们全程陪伴龙井。

0: 우리는 줄곧 룡정 등룡팀과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 팀이 결승 무대에 오른 만큼 새로운 응원단 복장도 다그쳐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신 풍모로 축구팀과 함께 새로운 장을 열어가렵니다. 룡정 등룡팀이 결승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축구장에서는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고 관람석에서는 응원단이 열정적으로 응원하면서 전민이 주목하고 참여하는 짙은 경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변 축구의 두터운 대중토대와 왕성하게 발전하는 문화체육 활력을 생동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끈일 전국부녀연합회 사회연락 및 교류합작 중심은 2026년도 여성 손잡기 계획 여성 사회 조직 코기력이 기층치리 참여 지원 육성 시범 프로젝트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주 부녀연합회에서 추천하고 도나시 가정교양 지도협회에서 신청한 여성 손잡기 새싹 성장 지킴이 가정학교사회 협동 가정교양 지도 프로젝트가 육성류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입선됐습니다.
0: 주부녀연합회에서 주최하고 훈춘시 부녀연합회에서 협조한 휴일의 약속, 친자동행, 연변유람, 친자활동이 일전 훈춘에서 펼쳐졌습니다. 전주 각지에서 온 60개 가정이 홍색교양과 생태과학보급, 무형문화재 체험을 결부한 견아려행을 체험했습니다.
1: 길림성체육국에서 주최한 달려라 소년 아동청소년 주제 건강체육활동 도문시 신민사회구역 친자운동회가 27일 도문시 도문강 광장에서 개최된 가운데 관할구역 주민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활동에서는 이어 달리기, 장애물 통과, 그림 맞추기, 당모라 우리에 넣기, 줄다리기 등 다섯 가지 경기 종목을 알심들여 설치하고 부모 자녀 수공 체험도 마련했습니다. 체육 운동과 취미 게임, 부모 자녀 동행, 팀 교양을 하나로 융합한 이번 활동은 어린이들이 운동 속에서 신체를 단련하고 즐거움을 느끼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교류와 소통을 효과적으로 증진해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성장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정천룡이었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5: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6: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7: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1: 생활 플러스.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네, 오늘은 햇살 가득 머금은 달콤한 알갱이, 이 가을을 대표하는 과일 포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과일 중 하나로 고대급 벽화에도 등장할 만큼 우리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알갱이 속에 어떤 건강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네, 우선 포도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습니다. 포도의 껍질과 씨앗의 풍부한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로화를 늦추고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도는 혈관 건강과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포도에 함유된 칼륨 등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포도의 붉은 색소인 안토시아닌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피로회복과 에너지 공급을 꼽을 수 있습니다. 포도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해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되며 유기산이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 후나 더운 여름철 지친 몸에 포도 한 송이가 큰 힘이 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포도에 함유된 성분은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시력을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 추천할 만한 과일입니다. 또 포도는 장 건강과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포도의 껍질과 씨앗이 많은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유익균 증식을 도와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포도를 드실 때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과 씨앗에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포도는 당분 함량이 높아 당뇨가 있으신 분은 하루 10알 내지 15알 정도로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는 와인, 주스, 잼 등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으며 특히 생과일로 먹는 것이 가장 영양 손실이 적습니다. 신선한 포도를 고를 때는 알갱이가 꽉 차 있고 이 꼭지가 푸르며 표면에 하얀 가루가 있는 것이 좋은 포도입니다. 네, 지금까지 달콤한 알갱이 속에 건강을 담은 포도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0: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네, 방학이 끝나갑니다. 아이에게 방학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학교라는 균열에서 벗어나 자유였을까요? 아니면 성장을 위한 또 하나의 시간이었을까요? 그리고 개학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나를 만나는 시간일까요? 네,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는 교육은 삶의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에서는 개학을 앞둔 아이와 부모가 조급함보다 여유를

0: 불안함보다 기대를 해야 할 일보다 함께 할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함께 하실 분 심리상담사 김양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개학이 다가오면 아이들은 방학이 너무 짧았다며 아쉬워하고 부모님들은 늦잠 게임 밀린 과제를 걱정하며 개학 모드로 전환하느라 분주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몸과 마음의 리듬을 학기 중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하던데요. 이 개학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요?
1: 네. 진짜로 아이들은 방학이 끝나면 너무 아쉬워하고,
0: 그렇죠.
1: 부모님들은 아 이제 해방이다 하고 또 좋아하고 이런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걱정 중 개학이 다가오면은 이 방학 동안에 흐트러졌던 이 그렇죠. 리듬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 건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0: 네.
1: 네, 체계적으로 준비는 단순히 어떤 공부할 마음 자세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아이의 생물학적 리듬과 심리적 안정감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우리 필수 전략인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방학 중 불규칙했던 뭐 생활 습관 그리고 특히 수면.
0: 네.
1: 네, 이 멜라토닌 분비가 주기를 흐트려서 결국은 이것이 학습에 영향을 줍니다.
0: 네.
1: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수면을 어떻게 합니까? 막 방학에는 12시, 1시에 막 잤대요.
0: 그렇죠.
1: 그런데 잔소리를 하니까 아이들이 엄마, 개학에도 이런 자유 없는데
0: 맞죠.
1: 왜 방학까지 나를 이렇게 관리하냐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또 아이들이 지금 공부할 내용들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걸 양보를 해줬다가 지금 슬슬 개학이 오니 부모님들이 더 불안하답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 학기 내 지속될 학습 효율과 이런 부분에서 가정에서 정서적 안정이 기초로 되자면 이 개학 준비를 정말 이제 말씀드렸던 심리적 안정과 생물학적 이런 리듬을 잘 조율하는 것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0: 네.
1: 그래서 개학 전에 부모님과 아이의 이런 갈등을 잘 해결을 하면은 아이는 이 개학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최소화가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적응해가는 것이 가장 체계적으로 일상으로 복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금방 우리 개학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이유에 대해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요. 방학 동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 패턴에 익숙해진 아이는 개학 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갑자기 일찍 자려고 하면 아이도 부모도 힘들기 마련이죠. 이 방학과 개학 사이의 리듬 차이를 부드럽게 해소할 수 있는 단계별 전략은 무엇인지요?
1: 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학 2주 전부터 아이의 현재 수면 패턴을 관찰하고
0: 네.
1: 하루에 10분씩만 일찍 자고 일어나는 연습을 네. 하게 해야 됩니다. 솔직히 아이한테 야 어제보다 10분만 일찍 자자 이러면 아이들은 협상에 다 응해요.
0: 네.
1: 그런데 야 당장 개학인데 한 시간 앞당겨서 자자 이러면
0: 그렇죠.
1: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손해보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네, 10분만 일찍 자고 10분만 일찍 일어나는 것
0: 네.
1: 그리고 그 다음날은 15분
0: 네. 네.
1: 이렇게 5분씩 10분씩 조금씩 앞당기면 아이의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을 합니다.
0: 네.
1: 또한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사용을 줄이고 오히려 조용한 뭐 명상 음악도 좋고 수면에 도움되는 그런 것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아침 일어난 후에는 커튼을 열고 5분간 햇빛이 들어오는 그것을 햇빛을 쬐게 하는 것도 너무 좋은 거랍니다.
0: 그렇네요.
1: 왜냐하면 광선이 바뀜으로써 뇌가 수면에서 깨어나는 것에 도움이 된답니다.
0: 네.
1: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또한 제일 중요한 거 물 한 컵 마시기를 의무화를 해라고 합니다.
0: 네.
1: 네. 아침에 깨나서 물 한 컵 마시면은 뇌를 깨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0: 네.
1: 그래서 그렇게 뇌를 깨우고 낮에는 주로 아이들이 방학에는 주로 활동적으로 놀죠.
0: 네.
1: 밖에 나가 놀거나
0: 네.
1: 또 아니면은 스마트폰 유희를 굉장히 오랜 시간 노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독서나 퍼즐 맞추거나
0: 네.
1: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스마트폰 게임은 제외입니다.
0: 네.
1: 네. 그걸 제외하고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줘야 한답니다.
0: 네.
1: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 3일만 참자.
0: 네, 첫 3일.
1: 네. 그래서 개학 전 첫 3일은 이렇게 개학 주기를 적응할 수 있게끔 이제처럼 조금씩 점진적으로 습관을 하게 하는 3일을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0: 네.
1: 무리하게 벌칙을 주지 말고 오늘 10분 더 일찍 잠든 아이를 칭찬해 주면서
0: 네. 네,
1: 부모가 아이랑 함께 조금씩 적응해 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0: 그렇네요. 도수선부터 실시하면 10분이라도 너무 긴 것 아니잖아요.
1: 그렇죠. 네.
0: 네. 괜찮다. 10분 또 얼마 후 15분, 20분
1: 네.
0: 아마 이래면서 적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 새 학년이 되면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도 이번 학년에는 이 정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불안이 생기죠. 특히 성적이나 친구 관계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아이에게는 압박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하던데요. 개학을 앞두고 부모 자신이 기대치를 점검하고 아이에게 건강한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 무엇인지요?
1: 네. 부모님이 기대는 아이에게 가끔은 큰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0: 네.
1: 부담으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른들도 사실 어른들이 엄마들이 또 특히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를
0: 네.
1: 챙겨야지 어떤 분들은 또 일도 해야지
0: 네, 그렇죠.
1: 예,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만약에 남편이 이 아내한테 아 이것만 좀 더 해줘 이것만 좀 더 해서 그리고 아내한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자꾸 높아져 간다면 그 와이프 아내 입장에서는 엄청 짜증이 나겠죠. 힘들겠죠.
0: 네.
1: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이한테는 우리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나는 너가 잘 되기를 바래. 그래서
0: 네.
1: 너한테 요구를 높이는 거야. 이런 명목하에
0: 네,
1: 자꾸
0: 그렇죠.
1: 기대치를 높입니다.
0: 네.
1: 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현재 상태를 인정하는 해 주는 것인데 너는 이번 학기에 어느 정도 해야 한다는 기대보다는 내가 스스로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 네, 이렇게 과정을 지켜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결과보다 항상 과정 칭찬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결과가 나쁘더라도 틀린 문제를 다시 정리해 하는 것을 보니 엄마는 그 너의 노력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행복감을 얻었어.
0: 네. 네,
1: 이렇게 아이가 틀린 문제를 정리하는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0: 네.
1: 칭찬을 해주셔야 합니다.
0: 네.
1: 예, 압박감은 의무감에서 오지만 동기는 선택권에서 옵니다.
0: 네.
1: 이번 주에 수학 문제 몇 개를 풀어볼까 물어본다는 건 아이 스스로에게 주체권을 주는 질문입니다.
0: 네.
1: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실패하면 성적이 낮아지면 내가
0: 그렇죠.
1: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까 봐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부모님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죠.
0: 네.
1: 아니 내가 왜 내 자식인데 사랑하지 않겠냐고.
0: 네.
1: 그런데 부모님한테 아 그러면 아이가 이런 실수했거나 성적이 내려갔거나 이랬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표현을 했으니까 아니 그거는 혼내야 얘가 다시는 안 그러니까 혼냈다고
0: 네.
1: 얘기를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표현을 할 때 부모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과 아이들이 접하는 요구하는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달라서 이런 결과가 있을 수가 있으니 부모님들이 기대치를 아이한테 정말 부담이 안 될 정도로 잘 전달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이런 함께하는 과정이 아이에게 사랑으로 잘 전달이 되면은 아마도 기대보단 기대에서는 부담감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그렇네요. 칭찬은 정확하게 해야 네. 되고 기대치는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방학 동안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던 습관을 하루

0: 하루아침에 바꾸려면 아이도 부모도 힘들죠. 그쵸. 성장기 아이에게 충분한 수면이 중요한 리오와 계약 전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단계적인 수면 패턴 복귀 전략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1: 네. 하루아침에 뭔가를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0: 네.
1: 잠자는 동안 아이의 키와 머리가 자랍니다.
0: 네.
1: 네.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네. 이때 깊은 잠에 들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0: 네.
1: 네. 마치 식물이 밤에 영양분을 흡수하듯이 이 시간대에 수면이 가장 정말 잘 자는 것이 아이한테 제일 더 좋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0: 네.
1: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뇌청소가 이때 됩니다.
0: 네.
1: 수면에 도움됩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물질을 수면 중에 제거하는데 특히 꿈꾸는 그 잠을 잘 때 기억이 정리되고 학습한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0: 네.
1: 네. 즉 자는 동안 공부가 저장되는 셈입니다.
0: 그러네.
1: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면이 부족하다면 공부가 저장이 안 되는데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왜 너는 배운 걸 기억 못하니?
0: 네.
1: 그리고 다른 저 집에는 새벽 2시까지 공부한다더라.
0: 네.
1: 네가 그렇게 10시부터 잠을 자는 문제는 10시부터 자는데 아이가 이렇게 계속 긴장 상태에서 수면 질이 보장이 안 됩니다.
0: 네.
1: 수면 질이 보장이 안 되면 결국 공부한 것이 제대로 저장이 안 됩니다.
0: 네.
1: 악순환이 되는데 부모님들이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자면 쟤는 공리 없이 잠을 잔다고 뭐라고 네.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죠.
0: 네.
1: 네, 자는 시간은 키와 머리가 크는 시간이다.
0: 네.
1: 그러기에 수면이 중요하고 갑자기 2시간 일찍 재우려면 실패 확률이 90%입니다.
0: 네.
1: 그래서 15분, 30분 점차적으로 시간을 앞당겨 시간 조율을 해주시고 아이한테 야 내일 아침 뭐 먹을래? 이렇게 아침 메뉴의 기대치를 조금 높여주면서
0: 네.
1: 일어나는 시간도 조금 서서히 앞당겨주는 것이 꼭 마치 우리가 겨울에 자동차를 몰기 전
0: 네.
1: 서서히 예열을 하죠.
0: 네.
1: 예, 그러면 그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일상으로 제대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예열해주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렇네요. 우리 수면질 보장을 위한 조치를 따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네요. 방학 동안 불규칙해진 식사 시간과 줄어든 활동량은 개학 후 집중력과 체력 저하를 불러옵니다. 개학 후 하루 종일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아이의 컨디션을 위해 식사 시간과 가벼운 운동 어떻게 다시 정상화할 수 있을까요?
1: 네, 방학 동안 불규칙해진 식사와 활동량은 아이의 신체 리듬을 깨뜨리기 쉽습니다.
0: 네.
1: 아이들이 밖에 나가 놀다 보면은 뭐 아이스크림도 많이 사 먹고 간식도 많이 사 먹고 그래서 제대로 된 식사를 놓칠 때가 많죠. 방학에는.
0: 네.
1: 그리고 놀다 보면은 거기에 집중해서 하루에 두 끼 먹었다 아니면 밤에 야식을
0: 그렇죠.
1: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놓고만 우리 일상의 시계와 같습니다.
0: 네.
1: 우리의 삶의 흐름을 네. 체계적으로 조율해주는 시계와 같고 우리가 먹는 식사는 연료와 같습니다. 우리의
0: 네.
1: 삶을 불태울
0: 네.
1: 수 있는 연료와 같고 운동하는 것은 우리 삶의 엔진과 같다고 봐야 합니다.
0: 네.
1: 그래서 뭐 아침에는 단백질, 점심에는 잡곡밥, 채소, 저녁에는 가볍게 두부, 생선 이렇게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 정도로
0: 네.
1: 식사 시간을 조금씩 개학처럼 정상 시간으로 다시 습관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0: 네.
1: 영양과 시간이 같이 중요하다
0: 네.
1: 이 말입니다.
0: 네.
1: 그리고 간식과 수분은 뇌에 직접 연료를 넣는 것과 같기에
0: 네.
1: 방학에 무심코 집는 과자나 음료수는 집중력의 적입니다.
0: 네.
1: 네, 그래서 개학이 슬슬 다가오면은 음료수나 과자나 이런 걸 줄여야 되겠죠.
0: 네.
1: 네, 그리고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두 차례만 간식을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0: 네.
1: 네. 그래서 그 간식도 뭐 호두 두 알, 방울토마토 다섯 개 이렇게 영양을 따져가면서
0: 그렇죠.
1: 주고 수분을 챙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좋은 연료가 오래 유지하기 때문에 꼭 건강하게 먹어야 우리 몸에 그 하루

0: 삶을 충실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죠.
1: 네.
0: 그리고 갑자기 운동하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네. 하루에 스트레칭 5분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20분 안에 운동이라도 견지할 수 있게 뇌에 입력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아까 운동은 우리 몸의 삶의 엔진과 같았습니다.
1: 그렇죠.
0: 아, 자동차에 엔진이 없으면
1: 그렇죠. 갈 수
0: 예,
1: 없죠.
0: 그냥 그저 겉모양뿐이죠.
1: 네.
0: 그것처럼 우리 삶에 운동이 없다면 이렇게 엔진이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운동 습관을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필수입니다.
1: 네.
0: 네, 중요한 건 하루 한 번에 완벽하게 하기보다
1: 네.
0: 매일 1%씩 개선을 한다는 목표로 5분씩 일찍 일어나고 5분 동안 운동하고 또한 좋은 것을 조금만 개선해서 먹고 이렇게 하면은 예,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1: 네. 우리 식사는 영양식, 건강식을
0: 네.
1: 따져야 하고 운동도 습관을
0: 네.
1: 길러줘야겠네요. 이 방학이 끝날 즈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방학 과제입니다. 마감이 다가오자 아이와 부모 모두가 불안해집니다. 밀린 방학 과제를 효과적으로 마무리하는 전략과 방학 동안 생긴 학습 공백을 개학 후에 자연스럽게 메우는 방법 무엇일까요?
0: 네, 요즘도 제가 이것 때문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1: 네.
0: 부모님은 선생님이 방학 숙제 가득 밀렸다고 안 한다고
1: 네.
0: 매일 그거 집에서 전쟁을 한대요.
1: 네.
0: 그리고 아이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데 이제는 며칠 안 남았는데 얘가 절반도 못했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보면은 밀린 과제는
1: 네.
0: 갚아야 할 빚이고
1: 네.
0: 학습 공백은 훈련을 통해 생긴 근육 기억과 같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마감이 임박했을 때 전체를 완벽하게 하려는 부담을 내려놓고
1: 네.
0: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1: 네.
0: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1: 네.
0: 집중적으로 그 다음 순서대로 과제를 하나하나씩 마무리하는 것에서 성취감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1: 네.
0: 네,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도움이 필요한 과제와 도움이 필요한 과제를 구분해 놓은 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부모가 함께 시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과제를 마친 후에는 간단한 요약이나 질문을 만들어 보며 학습 내용을 복습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5분에서 15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1: 네.
0: 그것이 길어지면 아이는 또 질리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와 함께 과제를 하고 그 다음 학습 공백은 복습 3일, 예습 1일 하루
1: 네.
0: 3일은 복습, 하루는 예습 이렇게
1: 네.
0: 해서 학교 진도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집에서 지난 학기 핵심을 골라서 복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매일 예습 10분이라도 하는 습관을 아이가 키우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10분은
1: 네.
0: 아무것도 아니죠.
1: 그렇죠.
0: 그런데 10분이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5분 예습을 먼저 권장합니다.
1: 네, 5분이라도.
0: 네, 5분 예습이라도 먼저 권장을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이것이 운동을 하면 몸에 근육 기억이 생기는 것처럼 학습 근육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학습 습관은 매일 반복으로서 학습 근육 기억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예, 아이와 어머님이 이걸 함께 아시고 하셔야 합니다.
1: 네. 이 새 학년이 시작될 때 적절한 학습 목표를 세우는 것은 동기부여와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목표는 오히려 좌절감을, 너무 낮은 목표는 동기를 떨어뜨립니다. 아이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학습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는 부모의 대화 방법과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너무 높은 목표는 절벽과 같고
1: 네.
0: 너무 낮은 목표는 평지와 같습니다.
1: 네.
0: 네, 학습 목표는 아이 현재 수준과 관심을 반영해야 됩니다.
1: 네.
0: 부모가 먼저 아이와 함께 지난 학기 성적과 학습 습관을 돌아보면서 여기에서 너는 어떤 점이 잘 됐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너는 어떻게 찾아냈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통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1: 네.
0: 목표 하나를 쪼개서 하나하나 네.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아이한테 이번에 몇 등

0: 할 거야가 아닌 이번 학기에 너는 무엇을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제거를 시키고 싶니?
1: 네.
0: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1: 네.
0: 우리는 급하게 야 이번 학기에는 한 10등 앞에 10명은 좀 제껴야 되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런 등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집중적으로 제거를 시키고 싶니? 이렇게 해야 합니다.
1: 네.
0: 그렇게 물어보고 작년에 학교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수업이 무엇인지
1: 네.
0: 생각을 끌어내기도 합니다.
1: 네.
0: 네, 이렇게 아이한테 매일 조금씩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정해주는 것이 절벽과 같았던 목표치를 네, 조금 무난하게 아이가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네,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네.
0: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할까를 실패하면 방법을 바꾸면 된다. 이런 네. 거로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1: 네.
0: 부모는 정답을 주는 분이 아닌 질문을 던지는 조력자입니다.
1: 네.
0: 아이가 스스로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1: 네.
0: 예를 들어 수학 성적 10점을 올리겠다는 목표보다는 매일 수학 문제 3개씩 풀겠다.
1: 네.
0: 네. 점수로 목표를 세우지 말아야 돼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실행 가능한 작은 목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1: 네. 네. 이 소통하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는 구체화하는 것이 좋네요. 이 지저분한 그 방과 책상은 학습 효율을 떨어뜨리고 집중력을 흐트립니다. 개학을 맞아 아이의 방과 책상을 아이와 함께 정리하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구체 방법은 무엇인가요?
0: 네, 아이와 함께 방과 책상을 정리할 때는 정말 방학 동안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방을 어질러 놓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요.
1: 네.
0: 얘가 이런 장소에서 삽니다 하고.
1: 네.
0: 네. 그래서 부모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1: 네.
0: 아이가 그런 곳에서 있으면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해서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청소를 하라고 하면 안 한대요.
1: 네.
0: 그래서 우린 이럴 때 저는 부모님에게 한꺼번에 이 방 전체를 청소하려고 하지 마세요.
1: 네.
0: 네, 그냥 책상 정리도 아이가 할 수 있으면 그 책상을 오늘 하루 다 하면 좋은데 안 될 때는 3분 1씩 나눠서
1: 네. 네,
0: 오늘 요만큼만 부모님이 함께 도와주시면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집중력은 시각에서 굉장히 많이 자극을 받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이한테 이걸 설명해 주셔야 돼요.
1: 네.
0: 설명 없이 야, 이 방이 뭐니? 이 꼴이 뭐니? 돼지굴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비난으로 시작하니 아이는 할 그렇죠. 의욕이 없습니다.
1: 네.
0: 그런데 책상에서 우리의 공부를 잘하려면 집중력은 시각적으로 깨끗한 환경이 도움이 된대.
1: 네.
0: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책상을 정리할 건데 절반이 좋으냐? 아니면 다 할 수 있어? 아니면 3분의 1만 할까?
1: 예. 네.
0: 이래서 아이한테 시도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서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1: 네.
0: 사실 깔끔함보다는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 네.
0: 책상 정리에서는 세 가지 규칙이 있는데 버릴 것, 둘 것, 옮길 것을 정해야 합니다.
1: 네.
0: 네, 이 책상 위에서 버릴 것은 무엇이니? 그리고 제발 아이한테 상의 없이 버리지 마세요.
1: 네.
0: 그것 때문에 싸우는 사춘기가 너무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버릴 것은 아이랑 꼭 상의해서 버리고 그다음 둘 것은 어디에다 둘 건지 중요하게 자주 쓰는 것을 둘 것을 잘 정리해서 책상에 아이가 원하는 부분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1: 네.
0: 책상에서 옮길 것을 정해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옮길 것은 다른 곳에 옮겨놓도록 하는 것이 책상 정리의 핵심입니다.
1: 네. 네. 이 새 학기를 맞아 필요한 학용품과 가방을 준비하는 것도 준비 중 하나이죠. 무조건 새 것으로 채우기보다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학년별로 꼭 필요한 필수 준비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알차게 준비하는 팁은 무엇인지요?
0: 네, 소학교 1, 2학년 애들은 이름 쓰기를 중요하게 네.

0: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네. 학용품이나 교과서 이런 네. 것에 이름 쓰기를 해서 이것은 아이가 처음 학교로 가서 이건 내 것을 구분하고 내 것을 지켜야 되는 이런 것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1, 2학년은 심리적 안정입니다. 네. 가방 안에 작은 가족 사진을 하나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가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을 때 수시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네.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각인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 점심시간에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 작은 스티커로 만들어서 아이한테 그것을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소학교 1, 2학년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고 소학교 3학년부터 6학년에서는 색상으로 과목별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부터는 점차 공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때죠. 네. 그리고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어떤 것이 급한 것이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예,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해서 10분 시간 정리를 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우리는 어떤 학용품이나 이런 새학기에 관한 것을 준비물이라 하면은 딱 물건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물건도 중요하고 마음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초등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과목별 표기와 필기 노트 정리를 네. 잘 챙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주간 학습에서 주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잘 알고 넘어간 부분은 시원하게 찢어버리게 해도 됩니다. 네. 아이들이 엄청난 스트레스 해소를 여기서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위하여서 항상 온라인 수업은 어떤 것이 좋은지 네. 잘 선택하게 하시고 특히 중요한 것이 체력 관리입니다. 네. 네. 고등학생들에게서 자기의 수업 안배, 모든 학원 그리고 이런 공부에 대한 안배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때는 정말 자율성으로 해야 되는 때입니다. 네. 부모님이 곁에서 그냥 체력을 위해서 좋은 걸 먹이고 그 신경을 써주는 것이 제일 좋고 초코파이를 한 개 필수로 갖고 다니랍니다. 네. 고등학생들은. 네. 네. 그래서 이것을 가방에 이렇게 잘 챙기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아이 계약 준비에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잔소리와 압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죠. 계약을 앞두고 부모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와 아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첫째는 잔소리를 체크리스트로 바꾸는 것입니다. 네. 예, 가방 정리했어 이런 것보다 물어보기보다 현관 앞에 체크리스트를 붙여놓으면 된답니다. 네. 나가기 전에 한 번씩 체크해보게. 네. 두 번째. 불안을 신뢰로 포장해줘야 됩니다. 부모의 불안을. 네. 생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이나 새로운 환경에서 불안이 올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새로운 도전을 위한 기회로 엄마는 너가 어떻게 적응할지 참 궁금하고 기대가 된다. 이렇게 네. 바꿔주셔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해결사 말고 응원단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비상 역량망에 항상 엄마가 있어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적 압력 같은 것 학용품 동의 없이 버리지 않기 모멘트로 아이를 응원한다 치고 오늘은 뭐 우리 아이가 뭐 어떻게 개학이라고 또 이런 부담 주는 응원은 피해야 되는 것이 부모님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1: 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꼭 기억해야 할 개학 준비 핵심 원칙 세 가지만 뽑아주시겠습니까?
0: 네,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하고 심리적 네. 안정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시스템으로 잔소리를 대체해야 합니다. 네. 어떤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우리 가족 안에서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해야지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면 아이는 결국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엄마들이 제일 잘하는 거 급발진 네. 급발진을 금지해야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하고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급발진을 금지하는 세 가지 원칙만 잘 준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개학은 단순히 학교가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아이가 한 단계 성장하는 출발점이죠. 아이 성장을 믿고 기다려주는 부모의 태도가 중요한 이유 무엇인지요?
1: 네, 첫 번째 이유는 뇌과학적으로 기다림은 전두엽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0: 네.
1: 아이들이 남학생은 28세까지 전두엽이 완성되고 여학생은 24세에 네. 완성이 됩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셔야 진정한 어른으로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두 번째는 내조가 아닌 지원이 자존감이 재료가 됩니다.
0: 네.
1: 네. 부모가 아이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때 우리 아이의 자존감은 예,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세 번째로는 기다림은 실패의 내성을 키우는 유일한 백신입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면역력이 높자면 부모님이 기다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잘 키우려는 부모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가장 오래 지켜볼 수 있는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내가 몇 번을 넘어져도 일어날 때까지 엄마는 여기서 끝까지 함께 할 거야.
0: 네. 네.
1: 언제든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지만 기다려줌의 미덕도 함께 잘 유지할 수 있는 분이 가장 훌륭한 부모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0: 네. 심리 상담사 김양 선생님을 모시고 개학 준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0: 네. 이 개학이란 단순히 학교 문이 열리는 날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정거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준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아이는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합니다. 개학 준비는 물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고 그 마음은 부모의 믿음과 응원 속에서 가장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아이의 첫걸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유로운 부모의 시선이 가장 완벽한 개학 준비가 아닐까요? 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알뜰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입니다.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변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옥입니다. 네,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에서는 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 변의 시간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또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찾아오신 이 학생분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그래요. 정말 또 오랜만에 저는 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떤 테스트 하실 거예요?
1: 언제 봤었죠, 우리가?
0: 몇 달 전에.
1: 아, 몇 달 전에?
0: 반년 전에 봤었죠.
1: 벌써 그렇게 됐나요? 자, 시간도 참 빨리
0: 길죠. 이렇게 긴 시간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네. 바로 아리랑이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자, 이제 본조 아리랑을 네. 가르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어떻게 아셨어요?
0: 듣는 말에 따르면.
1: 어, 소문이 예. 거기까지
0: 소문이.
1: 갔구나.
0: 예. 어,
1: 본조 아리랑, 우리 지금 1절을 완전히 다 끝내고, 그렇죠?
0: 네.
1: 네. 또 2절을 할 차례가 됐는데 아마 뭐 2절은 금방 배우실 것 같아요. 1절을 너무 잘하셔서.
0: 네.
1: 네. 오늘 뭐 그런 저기 우리 최명옥 선생님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0: 음악 감상 시간으로 저는 곱게 앉아 있을게요.
1: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예. 또 노래도 좀 해봐야지. 그 전에 뭐 어떤 노래 배우셨던?
0: 아니, 전혀 못 배웠어요.
1: 아니, 했잖아요.
0: 아니, 못 배웠어요.
1: 노래를 했잖아요. 그때.
0: 아니에요.
1: 아니에요. 다 잊어버리셨나 봐. 시킬까봐 지금 겁나가지고
0: 아무것도 못해봤다고 지금.
1: 네, 그래요. 항상 뭐 바쁘시다 보니까
0: 네.
1: 또 배우신지도 오래됐고 잊어버릴 수도 있죠.
0: 그래서 오늘은 어머님들과 같이 저도 학생의 신분으로
1: 그렇죠.
0: 네, 초보자의 신분으로 네.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1: 배우고 나면은 또 불러야 돼요. 우리는.
0: 아, 그래요?
1: 네, 그렇죠. 네. 그냥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0: 아, 기대가
1: 네.
0: 됩니다.
1: 네,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제 네. 이따가
0: 네. 네.
1: 자, 우리 1절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0: 네.

0: 잘하시네요. 들으셨죠?
1: 네, 듣겠습니다.
0: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아, 같이 따라하면 되는
0: 네,
1: 거예요?
0: 네, 네, 네. 자, 2절 해봅시다. 2절 한마디씩 따라해보겠습니다.

잔할 때 잔 받침을 해주면서 음을 어떻게 해야죠? 내려야 됩니다. 잔 별도

0: 옛날에는 수심이 많았어요. 예. 근데 요즘은 좋은 세월이니까 예. 예, 희망이라고 이렇게 또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네 가슴엔 희망도 많다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네 가슴엔 수심도 많다. 네, 아리랑 그 고개를 넘으면서 그 숱한 고생을 했잖아요. 그 예. 예전에
1: 그렇죠.
0: 예, 그때는 이제 뭐 수심도 많았어요. 어떤 수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세월이 좋아졌잖아요. 네, 먹는 것도 걱정 없고 그러니까 이제 더 좋은 세월을 희망하는 마음으로 오.

자, 보십시오. 오. 네, 좋아요. 우리의 가슴. 자, 다시 한번 시작.

0: 희망이 많다.
1: 크다.
0: 어, 많다로 고쳐주세요. 희망이 크다라는 말은 없어요. 희망도 많다.

0: 세박을 차지하죠. 청청까지 청청 그다음 하늘엔 또 한 삼각이고 그다음 잔별도 만까지 한 삼각이에요. 잔별도 만 그다음 고가 한 삼각입니다. 고가 네 고 그다음 우리네가 한 삼각 우리네 그다음 가슴에 한 삼각 그다음 희망도 만 그다음 한 삼각 다가 또 한 삼각 뭐 한 삼각이면 몇 박자죠?
1: 세 박자
0: 세 박자입니까? 한 삼각이면 세 박자입니까?
2: 한 삼각이면 세 박자
0: 세 박자니까요? 한 삼각이면 세 박자인가요?
3: 맞잖아요?
0: 세 박자 맞죠?
3: 네 그렇죠. 네. 저도 음악을 모르는데 세 박자는 맞는가?
0: 아니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 돼. 세 박자죠. 한 삼각이면 세 박자죠. 삼각이니까 삼.
3: 근데 그게 기초적인 걸 물어봐갖고 어머님들 지금 다 당황하시죠.
0: 아니 지금 예. 좀 재밌게 해보려고.
1: 아, 걸리네 한다 지금.
0: 네. 조금 재밌게 해보려고. 예. 네. 왜냐면 이 시간이면은 조금
3: 졸리잖아요.
0: 네, 좀 졸리기도 하고. 저는 또 이제 밥을 금방 먹어가지고 예. 지금 막 졸음이 막 쏟아져 오거든요.
3: 그래요.
0: 왜 밥을 먹고 나면 이렇게 졸리죠.
1: 원래 그랬어. 살 동안으로 맥이 들었어.
0: 아 그래요.
3: 예. 게다가 예. 음악 프로 가니까 과학 상식 프로로.
0: 아, 아리랑으로부터.
3: 네, 이제 의학 상식으로.
0: 네, 의학 상식.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막 소화를 시키는 중이네.
3: 예.
0: 아, 그러니까 이렇게 졸리는 건가요?
3: 네, 소화시킬 때 음악을 감상하고 노래 부르면 또 다르게 더 좋게 몸이 들 것 같습니다.
0: 네. 어떻게 더 좋게?
3: 네, 기분 좋게 듣고, 기분 좋게 또 어머님들 더 젊게 승화하시고, 예뻐지시고.
0: 그렇구나. 네. 오늘 점심 그 영양은 네. 아주 제대로 다 흡수가 될 것 같습니다.
3: 그래요?
0: 기분이 좋아서.
3: 기분이 좋았어?
0: 네네네. 자.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알고 있는 거는 확실하게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자신 있게. 예. 청청 하늘엔까지 몇 박자죠?
2: 세 박자래.
0: 청청 하늘엔까지 세 박자입니까? 그렇지 여섯 박자지 맞습니다. 청천 하늘에 예 네, 청천 하늘에까지 여섯 박자 예 네, 요렇게 아셔야 돼요. 자 청천 하늘에 자. 네, 가운데를 자르지 말고 꼭 한 호흡에 해야 됩니다. 한 호흡에. 청천 하늘에. 그리고 숨을 쉬어야 돼요. 네. 그 전에는 아무리 쉬고 싶어도 쉬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딱 참으세요. 청천 하늘에. 시작.

0: 예술방.
1: 어, 잔별도, 잔별도 많고. 네, 여섯 박자. 자, 저도 막 제가 물어보고 헷갈립니다. 그 다음, 우리네. 우리네 가슴에.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해야 됩니다. 자.

0: 만, 별도, 만까지 몇 박자입니까?
1: 여섯 박자.
0: 여섯 박자, 맞아요. 아, 수학 계산 잘하시네.
2: 독창 가수들이 있는데요.
3: 예, 아, 어, 그래요.
0: 뭐, 독창 가수가 뭐 수학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1: 어, 그 너무 접촉하니까. 뭐,
3: 아, 수학도 잘하시고.
0: 아, 그렇구나. 예, 어, 저는 또 무슨 회계, 예. 어, 일을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 너무 수학 계산 잘하시네. 잔별도 만자
4: 잔별도 많고
0: 코가 몇 박자?
5: 세 박자.
0: 세 박자. 네, 세 박자입니다. 그러면 잔별도 많고는 몇 박자?

0: 희망도 많다 몇 박자?
1: 6박자.
0: 6박자입니까?
2: 9박자인 거.
0: 희망도 많. 희망도 많다. 9박자입니까 이게? 6박자지.
3: 헷갈리네요. 더욱더.
0: 네. 자, 그러면 청선 하늘에부터 희망도 많다까지 모두 몇 박자인지 한번 부르면서 쉬어보겠습니다. 자, 청천시작.

0: 저도 몇 박자?
1: 뭐도 안 봅니다. 몇 박자야? 15박자 넘지.
0: 다시 한번 시작.

0: 몇 박자 모두?
1: 8박자.
0: 24박자죠. 어떻게 8박자?
2: 네. 아니, 오늘 시간이 음악 시간인지 지금 수학 시간인지 잘 모르겠어요.
0: 아니, 제가요.
3: 6번이라고
0: 아리랑 우리가 번조 아리랑을 배우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치유를 시켜드리려고.
2: 예.
0: 네, 여러 가지로. 이러면은 수학계산을 막, 네, 하도록 유도를 하면.
2: 네.
0: 네. 치매 예방이 더 될. 네. 그렇죠.
3: 네네. 3박자, 8번, 24박자.
0: 그럼요. 38, 24. 네. 38, 26은 아니죠. 네. 뭘 찾으세요? 계산기를?
4: 아니, 연필.
0: 아, 전 또 혹시 지금 막 계산하려고 계산기 찾는 줄 알았어요. 자, 천천 시작.

0: 자, 잘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20분 동안 줄곧 지금 방송 시작된 지가 21분인데 앞에 1분은 뭐 인사말 나누고 20분 동안 줄곧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분 동안을 어떤 사람은 지금 앉아서 듣고만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해봐야지.
1: 이 어머님들은 같이 자라요. 지금 구현 전학생이잖아요. 네네. 전학생이 원래 혼자 하는 법은 없잖아요.
0: 있어요.
1: 누군가 또 반의 학생 끼고 해야 돼요. 아니,
2: 선생님 아십시오.
1: 항상. 고음을 못 올라가가지고.
0: 아, 고음을? 그럼 제가 낮춰드릴 수 있어요.
1: 이제 제일 오른쪽 편에 앉아 어머님이랑 같이 부를게요.
0: 아, 되지요. 네. 네.
1: 파트너 괜찮겠죠? 네.

0: 근데 조금만 소리를 더 높게 안 될까요?
1: 제가 낮춰놨거든요.
0: 아,
1: 제가.
0: 그렇구나. 아, 조금만 더 크게 네, 해보세요.
1: 한 번만 할게요.
0: 한 번만 더.
1: 어머님 같이
2: 하는데요.
1: 파트너로 가죠.
0: 아니, 혼자 해도 될 것 같아요.
1: 안 될 것 같습니다.
0: 안 될 것 같아요. 네. 시작.

0: 박수. 네.
1: 잘했어요. 아니 노래 이렇게 하고도 박수를 받아야 돼요? 이 속도로
2: 잘한다.
3: 항상 보면은 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1: 어떤 사람?
3: 아 저는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하면서 먹을 걸 다 먹는 사람이죠.
1: 제가 그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요?
3: 아, 저는 싫습니다. 싫습니다 하면서 가질 거 다 가지고.
1: 지금 네. 음을 못 올라가잖아요.
3: 아, 근데 보면 그 아, 모른다 모른다 하면서 다 하시면서 네.
1: 네. 네.
3: 안 봐도 뻔한 그 뻔하지 않습니까? 그 밖에 나가서 꼭 그럴 것 같아요.
1: 그런 사람들 꼭 있죠. 어. 네.
3: 안 먹는다 안 먹는다 하면서 다 먹어버리는 사람이지. 네. 네. 썼습니다. 자 우리 학생분들 한 분씩 한 분씩 다 해봅시다.
1: 와.
3: 네 잘합니다.
1: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박수.
3: 네. 박수. 반장부터 시작해서 쭉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2: 오늘 배운 거
3: 네 그렇지. 오늘 배운 거.
2: 그 없어지. 그 함에
3: 얘기 되는 네.
2: 아, 이름 쓰고 좀.
3: 오늘 배운 것만.
2: 예. 네.
3: 오늘 배운 것만 쭉 하면 됩니다.
2: 아, 후렴도 하고?
3: 후렴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2: 네. 알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0: 잘하셨어요. 무슨 저렇게
1: 저도 잘하니까요. 아래 사람
0: 부담이 되시죠.
2: 네. 엄청 부담스럽죠.
3: 목소리 좋아.
1: 예, 손이 막 떨리네.
2: 손이 떨리시대요.
3: 원래 잘한 사람.

0: 잘하셨어요.
1: 재밌어.
2: 감사합니다.
0: 앞에서 조금 이제 막 급해가지고 조금 예, 빨리, 빨리 속도를 예. 빨리셨는데 뒤에는 너무 잘하셨어요.
2: 그러니까요. 목소리가 너무 네. 고우세요.
0: 자, 그 다음 분.

0: 다시 한번 다시 음이 안 맞죠? 음이 청 시작
1: 청
0: 높아요?
1: 예.

0: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네 가슴에 네. 네. 심리도를 할 뻔했네. 그렇죠?
1: 오고 해야 돼.

0: 잘하시네.
1: 너무 잘하셨어요.
2: 그러니까요.
1: 네. 저 계속해서 수학 잘하시는 분이에요.
3: 네네. 부러우신다 두비 또.
2: 아 그러시구나.
1: 아 그러네. 오늘 색상이 우리가 커플이네.
2: 누가 사주셨어요?
1: 아, 네?
2: 누가 산 거예요?
1: 모르지 뭐. 누가 사주는지.
3: 내가 같은 똑같은
1: 네. 그러니까. 아, 그래도 뭐 같은 색이 있긴 있네요.
2: 있네요. 흔한 색이 아닌데.
1: 흔한 색이 아닌데.

0: 잘하셨어요.
1: 아, 잘했습니다.
0: 왜 다들 이렇게 잘하시지?
2: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3: 그니까. 그런가요?
2: 그 말 듣고 싶어져가지고.
1: 그래, 그래. 야, 아나운서 딱 있다라.
0: 아니, 그 말도 듣고 싶기도 했거든요.
2: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1: 뽀복했습니다. 서서 뽀복했다.
0: 아니, 더운데다가. 네. 날씨가 워낙 더운데. 더 덥네, 지금.
2: 그렇죠. 우선 선생님 같이 어떻게 좀 남은 시간 노래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모두.
0: 예. 다 같이. 얼마 남았습니까?
2: 이제 시간? 한 10분 정도 시간이
0: 10분?
2: 있어요.
0: 10분? 아, 많이 남았네.
1: 자, 같이 한
0: 1, 2절을 연속 해봅시다. 예.

0: 그걸로 다했습니다. 회사를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 1, 2절이 28박자.
2: 48박자. 그 다음에 후렴은 몇 박자?
1: 후렴도 비슷하될까? 걔 나이 봤지만.
0: 아니, 그걸 알아서 뭐 하시게요?
2: 아, 그냥 궁금해서.
0: 궁금해서요.
3: 선생님, 나머지 시간.
2: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3: 선생님께서 덕창해 주십시오. 아, 제가.
2: 제가요? 예. 겸보다가 할 텐데, 예. 아직 예.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0: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할 때 우리가 저 카메라를 들고 또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2: 아, 마음껏 찍으세요.
3: 하다 보면 우리 집 가장 하면 되지.
0: 그니까, 선생님 맞아. 네.
2: 시간이 조금 더 있습니다.
0: 덕창 부탁드릴게요. 덕창.
4: 선생님 먼저
2: 왜 이렇게 더워요, 오늘?
0: 많이 더우실 겁니다.
3: 끄나 그렇습니다.
2: 네. 아니 끝 아예 끄지는 안 하는데
0: 몸이 네. 후끈후끈 지금 네, 그렇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2: 네 그렇죠.
3: 저 안담 소세.
2: 네
3: 덕창
2: 제가 한번 예. 그 이게 본조알이랑은 그 느린 새마치로 예. 네. 덩덩따쿵따 이렇게 느린 새마치로 가야 돼요. 아

0: 가자 하게 해야 되는데
1: 예술이진 애간자 못해요. 애간자
0: 즐기면서
2: 눈물이 납니까?
0: 예. 아, 저기 진짜다 진짜다 하게 죽어도 우린 못한다.
2: 잘해요.
1: 교수님이신데
0: 우리 사람이야 무슨 교수님하고 제가
2: 성공부르겠지
1: 직업 교수인데
2: 아니 제가요 이 정도는 못하면
1: 네 학교 학습에서 떨어지죠.
0: 감으로 지금 다 우리 그렇게 사람 네. 맞아.
2: 뭐 안 그래야지.
1: 그렇죠. 선생님 이렇게 멋진 독창 딱 들어봤으니까 네. 저희도 그대로 따라하면 네. 또 인차 잘할 것 같습니다.
2: 그럼요. 네. 잘하죠. 한번 해보실래요?
1: 네. 네. 네.
0: 그렇게 못한다. 네. 누구나 뭐. 미쳤댄다. 뭐.
2: 아니야. 할 수 있는 만큼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1: 네, 시간. 한 번만 같이 자시면
0: 다 같이.

0: 선생님, 좋은 학생들로 해서 그렇죠. 이 시간이 아마 반짝반짝 빛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함께 부르는 날이란 코너 네. 이제 본주얼이랑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예, 그래요.
2: 네. 감사합니다.
3: 말씀도 네. 잘하시고.
0: 앞으로도 아리랑이 이제 더 많은 곳에 잘 올려 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시선 한참이 물결을 헤치며 넓은 민강을 거스러 올라간다. 양삼은 생각에 잠긴 채 뱃물에 나와서 있었다. 함지같이 우악스럽게 생긴 입이 보기 흉했지만은 위험은 있어 보이었다. 사실 그는 못생긴 얼굴 때문에 욕을 좀 보기도 하였다. 운남 군대에서 조우신 밑에 있을 때 당계요가 조우신에게 일렀다.
1: 나는 관상을 좀 보는 사람이야.
0: 양삼은 얼굴에 군살이 많고 눈빛이 흉악한 데다가 쥐처럼 앞니가 드러나 보이는군. 척 보면 속에 칼을 품은 놈이라는 걸 대번에 알 수가 있지. 음험하고 잔인해. 절대 밑에 둬서는 안 되지. 뒤탈이 있을 테니 때를 골라 없애버리게. 조우신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당계요는 비밀 전보를 보내 양삼을 죽여버리라고 다그치었다. 하지만 조우신은 그 전보를 양삼한테 보이었다. 양삼이 눈물 콧물 흘리며 고마워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뒤 양삼의 앞길은 평탄했다. 싸움을 잘해 거침없이 승진했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앉아 그 우악스러운 입을 놓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양삼은 늘 자기 생김새가 마음에 걸리었다. 오폐부 쪽에 붙으려 할 때는 사진을 보내려고 아무리 골라봐도 마음에 드는 사진이 없었다. 어느 것이나 그 입 때문이 이상했다. 결국 그는 아침에 말을 타면서 찍은 사진을 골랐다. 그런데 사냥복을 입고

0: 있고 채찍을 든 채 말을 타고 있는 그 사진이 뜻밖의 결과를 낳았다. 오페버는 그 사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양삼이 내 손에 쥔 채찍 노릇도 하고 내 발을 올려놓을 수도 있는 말등자도 되어주겠다는 뜻이로군. 응? 지금 배우에 서서 드나본 강물을 바라보는 양삼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위엄이 넘치였다. 정말 더디군. 아직도 더 가야 하나? 그는 고개를 돌려 나무라듯 물었다. 보고드립니다, 군장님. 약 반시간 뒤면은 건의에 도착할 겁니다. 뒤에 있던 수종 부관이 다가와서 대답을 했다. 오겠다던 그 여들이 이르렀는지 모르겠군. 아마 이르렀을 겁니다. 아마? 양삼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불만에 찬 눈길을 돌려 배와 끝없이 펼쳐진 강물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사천군벌 혼전의 중심에는 늘 양삼이 있었다. 야심은 컸지만은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아 한 번도 우두머리가 되지는 못하였다. 나중에 그는 구석진 곳으로 밀려나 사천 북부에 있는 현 몇 개만 차지하고 버티야 한다. 잇따라 좌절의 충격이 커 정신이 오락가락하기도 하였다.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대성 통곡하거나 제멋대로 부하를 죽이는 일도 일어났다. 하지만 여섯 개 려의 2만 4천여 명 병사를 거느린 장군답게 그런 중에도 두 눈을 부릅뜨고 기회만 찾았다. 그는 장계석의 세력이 날로 커지게 되자 류상을 비롯한 사천의 여러 군벌들이 얼마 안 지나 장계석의 영향력 아래 통일될 것임을 꿰뚫어 보았다. 전하가 장계석의 손아귀에 들어갈 판이니 나중에 장계석한테 소리 없이 먹히는 것보다야 얼른 제 발로 붙는 것이 여러모로 나을 터였다. 양삼은 늘 기배를 보다가 이때다 싶으면은 남보다 한 발 앞서 나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홍군이 귀주에 들어가자 양삼은 괴제를 불렀다. 드디어 이 촌구석을 벗어날 때가 온 것이다. 양삼은 장계석에게 오랜 기반인 사천 북부를 떠나 바깥에서 홍군을 무찌르겠다고 자청을 했다. 장계석이 기뻐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장계석은 곧장 20군도로 우리의 발에 있는 금사강 연안을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5월 초 양삼의 군부는 의빈에 도착을 하였다. 얼마 뒤 홍군이 금사강을 건너 북으로 진군하게 되자 그 반려선은 쓸모가 없어지었다. 양삼은 의빈에 있는 군부에서 하는 일이 없어 빈둥빈둥거리다가 장계석이 보낸 전보를 받았다. 여섯 개 료를 몽땅 거느리고 대도와 전선으로 가서 부림 아래로 방어선을 부축을 하여 홍군을 단단히 막으라고 하였다. 전보 끝에는 몇 마디 격려하는 말이 적혀 있었다.
1: 자야 형은 이번 대도와 싸움에서 손쉽게 이길 걸세. 조덕과 모태도는 두 번째 석달계가 될 게 뻔하니. 그러면은 형은 이 시대의 락병장이 되겠지.
0: 전보를 읽고 난 뒤에 양삼은 책사를 불렀다.
1: 대체 락병장이 누군가? 장계석이 왜 나더러 낙병장이 되라는 건가?
0: 그러자 책사가 웃으며 대답하였다.
2: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군장님께서 곧 승진하실 것 같습니다.
1: 전보에 그런 뜻이 담겨 있나?
2: 낙병장은 청나라 때의 대신으로서 사천 총독을 지내는데 석달계가 바로 그 손에 죽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군장님을 이 시대의 낙병장이라고 한 것은 이번 섬의 희망을 군장님에게 걸고 있다는 말이니 성공하기만 하면 어찌 승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0: 그 말에 양삼은 이를 드러낸 채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즉시 여섯 개 려의 밤도와 대도하로 진군하라고 명령했다.

자신은 싸움을 지배하러 전선으로 가기 위해 의빈에서 배에 올랐다. 싸움에는 자신 있는 데다가 이번에는 대도하라는 천연 요새가 버티고 있으니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었다. 그러니 더더욱 마음이 급하였다. 양삼이 강물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붕붕 백고동이 울렸다. 건위에 이른 것이다. 강기석을 바라보니 두 여장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곁에는 적지 않은 병사와 호위병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양삼은 가슴을 쭉 펴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천천히 배에서 내리었다. 두 여장 가운데 한 사람은 양삼의 조카로서 성이 양씨였고 다른 한 사람은 향시성을 가진 제자였다. 그들은 배에서 내리는 양삼을 맞았다. 부두에 발을 내려놓으며 양삼이 물었다. 부대는 다 왔나? 왔습니다. 두 여장이 다투어 대답했다. 다른 여들은 오후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함께 양 여장의 주입으로 자리를 옮기었다. 의자에 앉기도 전에 양삼이 두 여장에게 물었다. 자네들 낙병장이랑 와나? 두 여장은 의안이 펑펑해 서로 쳐다보기만 했다. 그것도 모르나? 양삼이 제법 진지한 얼굴로 설명해주고는 득이 양양하게 덧붙이었다. 이 원장님께서 나더러 이 시대에 낙병장이 되라고 하셨네. 양 여장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도 운이 트겠군요. 양 여장도 기분 좋게 웃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개 같은 류상의 업신여김을 안 말아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양삼이 잡돌이를 하듯이 말했다. 누구도 비겁해서는 안 돼. 하루낮, 하룻밤 내로 대도에 이르려야 한다고. 응? 네? 200리나 되는 길을 하루만에 걸으라니요? 양여장이 놀라며 말했다. 자네 공상군은 어떻게 걷는지 아나? 양삼은 얼굴빛이 흐려지더니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양여장은 그만 입을 꾹 다물었다. 잠깐 침묵이 흐른 뒤에 향여장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여기 산길이 좋지 않아서 하루에 도착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말 말게. 모든 여에 은전 300립시 주겠네. 그는 손을 획 저으며 이렇게 결정을 내리었다. 24군 군장 류문휘는 안성에 있는 자기 집 뜰을 서성거리었다. 그리 크지 않은 키에 역삼각형 얼굴은 어딘가 아픈 사람 마냥 누르끄레 하였다. 군인답지 않게 허약해 보였지만 계략이 몹시 뛰어난 사람이었다. 뜰에는 꽃이 가득하였다. 2층집만큼이나 높이 자란 백목련나무 몇 그루에서는 맑은 향기가 풍겨나왔다. 하지만 유문휘는 꽃향기를 즐길 여유가 없었다. 되려 속상할 때는 꽃도 눈물을 흘리더라 하는 그런 기분이었다. 아는 얼랑산 날에 청리강을 끼고 자리 잡은 도시였다. 크지는 않지만은 잘 정돈돼 깨끗하고 아름답고 아늑하였다. 하지만 류문휘는 사천성 주석자리에 오를 때 그 위풍당당하던 모습을 생각하면은 이 조그만 도시에 처박힌 처지가 한없이 서글펐다. 보정군관학교를 나와 용병술을 꽤 알고 있던 그는 1927년 오색기를 청천 백일기로 바꿔단 뒤로 류상, 양삼, 류성운, 등석후, 전송요, 뇌심휘와 치열하게 싸웠다. 류문휘는 사천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 우선 안팎으로 두루 힘을 모으고 좌우를 친다는 방침을 정했다. 말하자면 사천에는 적들을 없애는 한편 바깥에 힘을 빌려 국면을 타게 하는 것이었다. 외톨이

신세나 힘이 약할 때는 등석후 전속녀와 손을 잡고 류상과 양삼의 연맹에 맞섰다. 얼마 뒤에 그는 군복을 말쑥하게 차려입고서 백마를 타고 칼을 잡고 성도 소교장에서 국민당 24군 군장으로 취임했다. 손자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적의 무릎을 꿇리는 네가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류문휘는 그 참뜻을 아는 사람이었다. 이름난 군벌 류성훈이 다스리는 땅을 삼키기 위해서 그는 우선 류성훈의 새 사장을 제편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상대 주춧돌을 뽑아버린 다음 단번에 치어들가 안과 서창 일대를 손에 넣었다. 식은 죽 먹기였다. 그는 웃줄에서 류성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류 장군님, 당신은 제 선배지만은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안으로 가겠으니 양보를 하시죠. 그 뒤에 류문휘는 군벌들이 혼전하는 틈을 타서 뢰시미를 쫓아내고 강진 일대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로써 류문휘는 천남 면령 안지역과 사천 동부에는 70개 남짓한 현으로 세력을 넓혀갔다. 1929년 3월 초롱을 달고 오색으로 알록달록 단장한 성도 옛 총도 가문에 벼슬아치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장계석이 보낸 대표는 사천성 정부 주석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큼직한 인감도장을 류문에게 건넸다. 류문휘가 가장 빛났던 때였다. 류문휘는 주석이 되어 사천 전체를 혼자 다스리고 싶은 꿈에 부풀었지만은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사천은 아직도 세 세력이 맞서고 있었다. 하나는 중경을 중심으로 사천 동부를 지배하는 류상이고 다른 하나는 사천 북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리가옥과 라택주 양삼이었다. 또 하나는 사천 서남 지역과 북부 일부 지역에 동지를 틀고 있는 류문휘, 등석후 전송여였다. 류문휘는 사천을 동체로 삼키려면 하나를 먼저 먹어치워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손에 넣기 쉬울 터였다. 그는 등석호에게 리가옥을 치라고 부축이었다. 그 전쟁으로 류문휘는 또 세력을 넓히고 군대를 재편성하게 됐다. 이제는 사천의 류상과 류문휘 세력만 남게 됐다. 1932년 8월 류상과 류문휘 사이에 싸움이 터지었다. 싸움은 두 해 동안 이어지었다. 사천 군벌들 싸움 가운데는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이다. 전선이 수천리에 이르렀고 양쪽 군벌이 투입한 병력은 수십만에 달했다. 죄 없는 병사들 6만 명이 죽거나 다치었고 사천 인민들에게 끝없는 재난을 몰아왔다. 계략이 뛰어난 류문휘이지만은 이번 전쟁만큼은 쉽지 않았다. 그는 먼저 로주와 의빈에서 군사를 물렸고 또 성도를 내주었다. 신진에서는 바짝 뒤쫓아오는 적들의 총소리를 들으며 후퇴를 해야 했다. 호위병은 당황해서 유문위의 도장과 작전 지도는 그냥 둔 채 침대에 놓인 아편 도구만 걷어안고 달아났다. 유문휘는 쫓기고 쫓겨 안으로 도망치었다. 충성스럽던 부하들은 너더라도 곁을 떠났다. 10만에 이르던 군대가 지금은 2만 명 남짓할 뿐이었다. 70개가 되던 현 소재지가 지금은 안 한 곳밖에 남지를 않았다. 가을 바람이 소술한 깊은 밤 성에 외롭게 앉아있자니 류문휘는 속이 쓰려났다. 암담한 나날은 길지 않았다. 1년 남짓한 뒤에 주덕과 모태동의 군대가 귀주를 거쳐 사천 남부의 고린 서영 일대에 들어와 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문휘가 놀라 두려움에 떨며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홍군이 귀양으로 머리를 돌렸다는 소식이 닿았다. 그는 겨우 가슴을 쓸어내리었다. 그런데 4월 말이 되자 홍군이 갑자기 금사강 남쪽 기슭에 이르러 그의 집안을 위협하고 있었다. 료문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한 줌 남은 세력마저 잃을까봐 두려워서였다. 얼마 안 남은 경력마저 싸움에 밀어넣는다면 제게는 제쳐두고 안마저도 지킬 수 없을 터였다. 하지만 싸우지 않으면 또 어쩐단 말인가. 홍군은 다른 세력들과 달랐다. 토호를 치고 땅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었다. 동지가 뒤집혔는데 알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장편 소설 대장정 5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니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수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한 곽을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 오늘까지 포함해서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시간 역시 우리 동화아교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뇌보신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니까 동화아교제약공장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산둥 둥어어조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특히 우리 그 출장이라 많이 가는 분들 보면은 비행장에 가든 또 어디 우리나라 각 지회지에 가든 한족말로 돼 있으면서 산둥 둥어어조 하는 제가 말하니까 이게 빌레 보이는데 사실 이 목소리를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산동 동화아교제약공장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제약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산동 동화어조라는 것은 이름 있는 명약입니다. 그 제약공장에서 만든 우리 건뇌보신환 무슨 약이든 무슨 제품이든 만드는 그 제약 저기 공장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약은 더 합니다. 똑같은 약이라도 어떤 제약 공장에서 만들었는가? 산둥둥어어조 제약 공장은 양치입니다.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이다 해서 우리 양치라고 하는데 이름에 무슨 다른 점이 있는가 하면은 약이 질량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 약에 들어가는 그 약의 질량, 약이라서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황견 하면은, 황견이라면도, 좋고 나쁘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을 해본 분들이 더 압니다. 예. 그래서 약의 질량, 그 다음에 그, 효능, 이걸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이, 유명한 제약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건뇌보신환 하면은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중약제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약 가운데서도 지인화라는 인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학명으로는 인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약은 청열 해독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허혈이 있을 때 그 허혈을 없애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몸에 허혈이 있어서 나는 무슨 약을 못 씁니다 이런 분들 아무 근심하지 마시고 음과 양이 평형을 잡아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좋은 성분은 우리가 이용해 쓰고 또 그 약으로 오는 부작용은 없앨 수 있게끔 이렇게 진화를 비롯해서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 약이 골고루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나도 지금 건뇌보신환으로서 먹고 있습니다.
1: 네.
2: 네, 먹은 후부터는 뭔가 머리 온화를 흥하고 정신이 안 나고 남이 좀

0: 열심히 살다시피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예, 가끔씩은 뭔가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는지 많이 네. 마음이 우울하고 예.
1: 맞습니다.
0: 숨도 예, 두근두근 거리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하고 예. 네. 모든 데서 당연히 싫어했댔습니다.
1: 네.
0: 그러더니 이거 먹고서 한 여러 한 넉 달 먹었는데 이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머리도 많이 막아졌습니다 지금.
1: 머리 맑아지고 항상 마음이 우울하고 예. 기분이 아주 좋고 이 여러 가지 심리문란도 나타나고 심리증도 오고 예. 이러던 분들 그게 싹 치료되는 약입니다.
0: 예, 그리고 그치. 아니 뭐든 싫어서 많이 집에 혼자 있기도 했댔습니다. 괜찮으셨겠지 뭐든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잠을 또 자지 못해서 저녁에 가슴이 답답하면서 잠 잘 못 잤댔단 말입니다. 그렇다
1: 그것이요. 그렇단 말입니다.
0: 예, 마음이 그나 불안하고 이렇게 불편하든지 요즘에 이제 가슴은 편안하습니다. 아침에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또 낮이나 밤이나 귀에서도 소리 나는 거 세게 나는데 그냥 약간 소리 그냥 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증상이 지금 네. 없어졌습니다. 완전 없어졌습니다. 귀 소리 나도.
1: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치료된다.
0: 예.
1: 네.
0: 그리고 지방간이 있으면서 그냥 소화도 안 되고 맥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눈도 깎아라고 많이 눈이 건조했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건조하던 것도 많이 나졌습니다. 눈도 많이 막아진 감이 많이 난다. 낫던다
1: 네.
0: 눈다. 예. 눈을 확 튀는 감이 난다.
1: 네.
0: 그리고 맥도 나고 정신 나는 게 확실하게 알릴 때다.
1: 네.
0: 먹어보니까 큰 건조장에서 나은 약이 다르긴 다를 때다.
1: 다르습니다. 이 약은 효과 네. 잡수면 잡수수록 효과 잘 알기는 약입니다.
0: 네. 그리고 내가 몇 달 동안 먹으니까 한 날마다 계속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하던 게 아침에 한 나사지는 게 알리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 지금
1: 네.
0: 약이 내는데 정말 딱 많은 약이구나 해서 내 오늘도 또 배달해서 먹다 그랬다.
1: 콩팥이 좋아진다는 거는 골가병이 자기 절로 따라서 나사지는 겁니다.
0: 예.
1: 예. 계속 쓰십시오.
0: 예, 오늘 또 배달하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활동이 진 남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 달 말일 것이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서 이번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라 하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기혈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나는 항상 가슴이 두근다근거리고 잠이 아여고 머리가 어지럽고 입은 마르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데 이거 무슨 약을 써야 되는가? 이렇게 자문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3: 네. 예, 건예보조하는 수노 환자입니다. 저는 어전 섯달 썼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동맥경화가 심해서 예, 혈압조절이 받아야 되고 항상 머리가 터지는 것 같고 어림증이 나고 예, 그리고 소화가 아예 되고 입안이 뜨겁고 자석이 아예 아픈 데 없습니다. 그리고 맥이 네. 없습니다. 어찌 그런지 그리고 섭이 작고 손발이 시리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사회 선생님 강의 듣고 건네보수 왔는데 하나하나 소실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예, 머리가 흐릿흐릿한 게 맑아지고 예, 그리고 건망증이 심하던 게 지금 생각이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3: 예. 지인의 열쇠를 건마에다 욕구도 자꾸만 열쇠를 자꾸 들어와 자꾸 나가 자꾸 해. 아이, 그래, 열쇠를 몇 개를 패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네. 소화가 아니래, 그래. 이발 쓰고 뭐, 매나네, 예. 아이, 선이 나빠 그런데, 소비는 어째 그렇게 잤습니까?
1: 그렇죠, 선씨. 콩팥이 허해, 그렇습니다.
3: 그래 그렇습니까?
1: 네, 그럼 100% 콩팥이 허해서 소변이 작고, 소변에 염증이 오고, 소변이 시원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3: 예, 그래, 실수할 때도 욕만 했습니다. 그랬던 게, 어제는, 예, 많이 봐서, 한 두 번씩 보고 하고, 아침에, 저녁에 잘 자고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예, 몸이 헷갈아진다.
1: 네.
3: 이렇게, 엉금망글해서 누워서 일어날 줄 모르던 게, 어제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래, 활동도 좋고, 아이, 심장에 영양제, 휴식도 준다지, 이럴 적에 활동에 참석해서 좀,
1: 제발. 기분은 늙음하게 네. 다 잡수면 좋습니다. 예.
3: 그렇죠.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어제 할 때 좋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2797번, 예?
2: 네.
3: 네, 알겠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설명 주시죠.
1: 기와 혈이 부족으로 인해서 심장이 두근다근 빨리 뛰고 그 다음에 자부름이 아이오고 피부가 자꾸 가렵다거나 우리 기침을 많이 한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이게 다 오장육부에 충분한 기와 혈이 공급이 못 돼서 오는 질병입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자, 두꺼니 보시라는 분은 감사합니다. 나는 네. 이 학생 선생님이 저리학도 저리가 어떻게 바로 안 되니 만날 머리 앞 오지름 오래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자꾸 나지 이젠 그 그러니 잠이 아요. 기억력도 없어. 기억력도 너무 네. 없어가지고 난 피면 할까봐 거군이었습니다. 지니 그래가지고 마음은 놀고도 불안하고 이것도 굉장히 침침하고 우울증도 오는 것 같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이랬더랬습니다. 그런데 유심 약을 많이 써봤지만
1: 진짜 그런 증상 있다가 그 치매가 오는 겁니다.
2: 네.
1: 조기 증상이 다 있었습니다. 치매 올 조기 증상이 다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2: 그래서 건의보지 안 썼는데 몇 달 안 썼는데 이 증상들이 하나하나 더 나아지지 않습니까?
1: 네.
2: 이 기억력이 따라와서 뭐 이거 하에 뿌린다. 지난 이거 먹어야 정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나지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던 것도 나아지 잠도 잘 자고 머리에서 어리다는 증상도 나고 우선 먼저 혈압조절이 잘 됩니다.
1: 맞습니다.
2: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정신이 나지 또 위나빠 밥을 먹던 게 밥을 잘 먹어 이러니까 맥이 나지 얼마나 네. 이야기 좋은지까만 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뼈도 아프지 사변 차수 자꾸 하던 게 그 증상도 좀 내가 좋은 거 보고 내 친구들이 내가 들어진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 내
1: 다 있습니다. 늙음하게 다 예. 있습니다. 그런 증상.
2: 예, 자, 예, 자기도 이거 양해 좀 써보겠다는 그래. 우리 오늘 둘이서 좀 우대할 땐 끝이나게 좀 여자석하고 둘이 배달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1: 그렇죠. 이 보조금이 나갈 때 싸면 엄청 묵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하십시오.
2: 예,
1: 네.
2: 고맙습니다.
1: 네, 치료 잘하시고.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이런 치료상에서 그렇게 약을 많이 써도 아이들은 실내증이 치료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불안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아물아물되고, 이게 다 주로 피가 부족할 때 이렇습니다. 특히 자꾸 가렵은 사람들이 뒷잔등이 가렵든 어느 팔다리가 가렵든 가렵다는 거는 우리 피부의 것은 혈이 공급되지 못해 그렇습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도 건네 보시면 쓰고 쓴 지는 한 달 안 돼서 근데 효과 좀 알립니다. 이게
1: 알기 시작하죠.
3: 네. 속에다가 네. 그거든 하루 종일 대여섯 번 반 지금 그래 두 번 세 번 조금 낫긴 나왔는데 그래
1: 네.
3: 허리 아픈 게 많이 좋아하시고
1: 예 네.
3: 소화하던 게 또 소화도 잘 되고
1: 예 네.
3: 다리 아픈 게 또 다리도 안 아프고 기억력이 좀 돌아오는 것 같더랍니다. 예
1: 그렇죠.
3: 변비도 심한데 네. 변비도 조금 낫고 예 이제 조금
0: 네.
1: 네.
3: 서가 아긴다만, 그래도 이번에 활동할 때, 일국각사도, 실례해서 안 되겠습니까?
1: 예, 일국각사도 다수각도 드립니다. 예, 규식도 드리고, 예.
3: 네. 예.
1: 잘 이용하십시오.
3: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래서 치료상에서 이 건네보신 환우는 있고 그 약이 조합이가 잘 돼 있고 진지한 약재만 많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어떤 약재가 들어가서 어떤 약재가 더 작용을 더 발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조제 원칙을 우리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연히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두중도 들어갔습니다. 천우술이 들어갔습니다. 구변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약들이 들어가면은 우리 그 골가병이 쉽게 낫습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1: 모르피라메.
0: 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네.
4: 저도 지금 건네 보상을 지금 준비하거든요. 한 열 전화합니다.
1: 네.
4: 그래서 지금 가해한 게 지금 항상 그 우리가 신남의 때부터 했잖아. 능력이란 게 자꾸 귀에서 소리 나오고 머리 아프고 어린이 좋다고 이런 청사람 그래서 시절에 생각하면 내가 바짝 풀려서 하면 너무 부분이 괜찮아요.
0: 네.
4: 고맙다 이상하니까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건네보시나 하면은 이런 기와 혈, 기문 기, 혈임의 혈을 다 보충할 수 있게끔 약이 진기한 약재가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혈하고 기가 부족해서 오는 질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 런앤에 들어서면서 혈이 부족한가 하면은 그 부족한 혈조차 순환 못하죠. 그 순환 못하는 제일 원인이가 기 부족입니다. 기는 피를 밀어주는 힘이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견내보신환이가 25가지나 되는 중약제가 들어간 게 이 원인입니다. 기와 혈을 다 보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명약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견 중약제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연기관 구복액은 말 그대로 구복액으로 되어 있고 간의 독소를 해독해주고 간세포를 재생하고 간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구복액으로 된 약입니다. 그러면 왜서 우리 의학적으로 간에 대해서 이렇게 중시를 하는가 보면은 우리 모든 허혈들이 뭐 심장열이요, 폐열이요, 안구건조증이요, 마른 기침이나 이런 모든 허혈들이 대부분 간의 독소가 많이 쌓이면서 간경락을 통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간의 열은 왜서 생기는가? 간의 열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콩팥이 음양평형을 잡아주지 못하면서 생깁니다. 이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원인 추적할 수 있는 이 치료약이기 때문에 그냥 임시구급약이 아니고 우리 몸에 허혈이 생기거나 특히 우리 눈에 와서 이런 눈에 와서 안구건조증이요, 백내장이요, 녹내장이요, 황반변성이요, 유리전착이요, 시신경 위축이요 많은 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가 간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도리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강의할 때 간한 통로란 말도 많이 하고 눈에 독소가 많이 쌓이고 눈병이 생기는 원인은 간에 있다는 걸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서 눈병이 대부분 원인이가 간에 있는가? 이걸 본다 할 때 우리 눈이 이런 해부적인 구조를 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아는 게 좋습니다. 눈에는 눈을 동그랗게 다마처럼 동그란 모양을 낼 수 있는 유리체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체. 유리체 혼탁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눈앞에 모기 같은 게 날아다니거나

0: 눈이 뿌옇게 안 보이거나 눈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이 유리체가 말 그대로 혼탁이 왔단 말입니다. 뿌옇게. 그 다음에 그 앞에 그러니까 까만 동자 바로 뒤에 또 수정체라는 게 있습니다. 수정체. 수정체가 이게 우리 카메라로 보면 렌즈처럼 물건을 투과해서 이 어떤 물건이 뭐 길게 생겼는가 네모나게 생긴가 동그랗게 생긴가 이게 다 수정체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에는 모양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래서 체자가 들어간 게 세 개인데 특히 수정체나 유리체는 100분제 70% 내지 90%가 다 수분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 저도 냉기깡 고약지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이거 빈간이 있어서 예, 항상 그 매스겁고 소화 안 되고 밥맛이 없고 예, 그래서 그냥 피곤하고 맥이 없어서 예, 여러 가지 약을 써도 어째 크게 호전 못 받아 선생님 강의 듣고 연기깡 고백지 먹었는데 지금 예, 메스꺼리던 게 메스꺼리지 않을까 예, 소화가 잘 되니까 밥맛이 생기고 예, 밥을 잘 먹으니까 예, 피곤한 감도 없고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예.
2: 예, 그렇구나. 눈도 침침하고 깔깔해서 자꾸서도 부비고 그랬는데 아, 이 증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0: 그럴 겁니다. 눈은 자칫자칫 낫지 말라 해도 따라서 낫습니다. 예, 예.
2: 그래, 예. 석 달 먹고 가서 깡궁 검사하니까, 예. 좌뇌 수치도, 예. 정상 수치를 나오니까, 예. 야, 정말 맨발의 약을 선택 잘한 보람이 있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기분이 영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0: 예.
2: 그래, 약도 먹고 활동도 좋고 해서 달달받아 계속 꾸준히 쓰자, 그런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네
2: 감사합니다.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우리 눈에는 이렇게 수정체, 유리체라는 게 있는데 그 구조가, 그 회복 구조를 보면은 100분제 70% 내지 9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열이 자꾸 세다 할 때에는 간한 통로라는 게 있다 했지 않습니까? 간에 이 열기가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이 수분이 다 말라버린다 말입니다. 이래서 유리체 혼탁이라든가 수정체 혼탁이라든가 이게 다 오는 겁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네.
3: 저도 지금 이 증상이가 지금 이 맥이 없으면서 항상 저기 밥맛이 없고 그러면서 병원에 검사하니까 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간이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진단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름에서 인증해서 누이가 항상 부여했지. 이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이 음식관이 부여하게 됐는데 이 한 개가나 한 40 먹으니까는 맥이 어떤 게 맥이 아직 나더라는데 그러면서 네. 밥맛이 돌아서더라면 그래서 한 석 달 또 썼다 예. 그 다음에는 완전히 병원에 검사할까 간이가 많이 좋아졌다.
0: 네.
3: 그래서 내가 내 시신을 가지고서 어쨌든지 간에는 무관하니까는 이게 아픈 것도 아픈 증상도 없고 이러니까는 곤란하다만 합니다. 그래서 네. 방송을 통해서 이런 증상을 알게 되고 그래서 신경 쓰면서 도사리면서 지금 이 양을 무한 덕분에 지금 그랬잖아. 방송 뭐 아이들은 모른다만 합니다. 그래서 이 듣고서 썼는데 확실히 병원에 간 사람 모든 건 다 정말 환자들에게 이게 복심이 들어가게 몸 안 든다는데 그래서 나는 이놈의 이 선생님이 강의 매기에 듣고서 이 약을 선택했으면 덕분에 이 진수이가 많이 도와주고 이 약을 어쨌든 강의가 나쁘다 하면 단기를 얻은 쓸려야 생각나.
0: 네. 이거는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3: 예. 예, 네, 선생님 네. 고맙다 인사드립니다.
0: 네, 치료 잘하시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윤기 입간구복을 액을 쓰고 눈이 뿌옇던 사람들 눈에 자꾸 안구 건조증이

0: 있어서 병원에 가면 안구건조증에 약이 없습니다. 그이 꺼내 그저 버리산 나눠주죠. 예, 인공눈물이라 말입니다. 너무 깔깔하면 인공눈물을 떨고 엮고 이것밖에 약이 없는데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이 병이 뿌리는 간에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허혈이 생긴다는 말은 몸의 진액이 마른다는 말이고 알아듣기 쉬우면 우리 몸의 수분이 다 말라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늙어간다는 한계 증상이가 진액이 마르는 겁니다. 그 원인이가 간하고 콩팥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눈에 와서 자꾸 눈이 깔깔하고 인공눈물 질 때뿐이지 또 그저 깔깔하고 손등으로 자꾸 뿜이게 되고 심지어 어떤 데는 콕 쏩니다. 마르기 때문에 바늘을 찍어놓은 것은 폭 이렇게 1초 동안 1초란 게 뭡니까? 하나? 이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폭 쏘는 이런 증상을 느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선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노래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선입니다. 첫 곡은 허영도 작사 작곡의 소꿉친구입니다. 세월 지나도 잊지 못할 소꿉친구가 떠오르는 노래입니다. 전성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백진숙 작사, 백희남 작곡의 내 고향 강강술래입니다. 강강술래 가락에 실려오는 고향 냄새 함께 느껴보시죠. 강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장르는 김대현 작사, 류천 작곡의 꽃피는 조국입니다. 우리 조국이 희망과 사랑으로 만발하기를 축원하는 노래인데요.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황성박 작사 김봉호 작곡의 고향 가사입니다. 언제나 부르고 싶은 고향,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 그리운 그곳으로 함께 발걸음하는 노래입니다. 염소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지는 곡은 최선숙 작사 오미란 작곡의 동글동글 살아보세입니다. 세상살이 어려움이 있지만 동글동글 양보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편안하고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노래한 이 곡을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김광령 작사 리경드 작곡의 어화동동 동의가정입니다. 정다한 흥경가락으로 과묵한 가정이 병원을 기원하는 신명나는 곡인데요. 안홍수 마부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문춘선 작사 남유령 작곡의 이름 없는 꽃입니다. 제자리에서 묵묵히 아름다움을 피우는 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은 그곳의 모든 골목과 모든 바람 그리고 마주칠 모든 미소에는 저마다의 온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여행지는 관광지가 아닌 추억의 캔버스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행복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다 보면 그 끝에는 분명히 잊지 못할 빛나는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귀를 기울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기분 좋은

연변 음식은 청산과 록수가 빚어낸 자연의 보고입니다.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대자연의 선물을 가장 조화롭게 담아내는 예술이자 또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매운 듯 시원하고 달콤한 듯 깊은 여운을 남기는 연변의 맛은 그 자체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빚어진 연변의 특색 음식들은 타지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향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어머니가 정성스레 버무린 김치 한 포기 그리고 형제 민족이 하나 돼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 고초를 피우는 훈훈한 인심까지 그 모든 순간이 연변의 맛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여행 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우리는 음식을 넘어 그 음식을 빚어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맛보려고 합니다. 연변의 특색 음식과 특산품이 간직한 깊은 향기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연변음악 코너에서는 연변 특색 음식 김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밥은 예로부터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나 어부들이 간편하게 휴대하며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김밥은 오래전부터 조선족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토착화된 음식으로 김에 밥을 싸서 먹는 형태이고 또 김가루를 밥에 비벼 만든 주먹밥 형태, 식초로 간을 한 밥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둥글게 만든 형태 등이 있습니다. 김밥은 밥을 김 위에 펼치고 시금치나 계란, 오이, 소고기, 참치, 파 등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만드는 음식입니다. 연변의 특색 음식 김밥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달걀과 햄, 시금치, 당근, 단무지가 들어간 원조 김밥을 비롯해서 담백한 참치를 넣은 참치 김밥, 불고기나 소고기를 듬뿍 넣어 고소한 맛을 살린 소고기 김밥, 그리고 얼큰한 김치를 더해 입맛을 돋우는 김치 김밥 등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나물만으로 속을 채운 야채 김밥, 또 김밥과 함께 무쳐낸 오징어나 어묵을 곁들여 먹는 충무 김밥처럼 독특한 방식의 김밥들도 많습니다. 또한 김을 밥과 함께 비벼 둥글게 뭉친 주먹밥 형태도 김밥의 또 다른 변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족 가정에서는 김밥을 자주 말아 먹습니다. 바삭한 김과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더해진 김밥은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하고 또 간식으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맵쌀에 찹쌀을 약간 섞어서 밥을 짓고 밥이 뜨거울 때 소금과 참기름 그리고 통깨를 더 고루 버무려 간을 합니다. 이것이 김밥의 첫 걸음입니다. 밥이 식는 동안 속재료를 손질하는데 달걀은 얇게 부쳐 길게 썰고 당근은 채 썰어 기름에 살짝 볶아내며 시금치는 데쳐서 물기를 꼭 짠 뒤에 소금과 참기름에 묻혀서 먼저 둡니다. 오이는 씨를 제거하고 길쭉하게 자르며 노란 당무지와 햄도 김밥 길이에 맞춰서 썰어 준비합니다. 자, 이제 김밥을 말아야 할 차례입니다. 구운 김은 거친 면이 우러오게 해서 대나무 발 위에 올리고 준비한 밥을 김 위에 약 0.5cm 두께로 골고루 편 다음 윗부분 2cm 정도는 밥을 얹지 않고 비워둡니다. 그 후에 손질한 모든 재료를 가지런히 올린 후 대나무 발을 이용해 김을 꼭 감아 올리듯 힘껏 말아줍니다. 이때 힘을 주어 단단하게 눌러주는 것이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완성된 김밥 겉면에는 참기름을 얇게 발라 윤기와 고소함을 더하고 칼날에 물이나 식용유를 살짝 묻힌 후 먹기 좋은 두께로 썰어내면 정성 가득한 김밥이 완성됩니다. 이처럼 김밥은 재료의 조합만 바꾸어도 무한한 변형이 가능하고 소풍이나 나들이 또는 간편한 한끼 식사로 언제나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행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연변 특색 음식인 온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변 특색 음식인 온면은 차갑게 먹는 냉면과는 달리 뜨거운 국물에 말아먹는 면 요리로 특히 추운 계절에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연변의 대표적인 면 요리로서 냉면과 함께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온면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우리의 삶과 밀접한 또 의미를 지닌 문화입니다. 국수장국이라고도 불리는 온면, 가느다랗고 긴 면발이 건강과 장수를 상징해 예로부터 결혼식이나 생일잔치 같은 경사스러운 날 손님을 대접하는 중요한 음식으로 쓰였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생일을 맞이하면 긴 국수처럼 오래오래 건강하고 장수하라는 뜻에서 가족과 이웃, 친지들을 초대해 온면을 대접하는 풍습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자는 따뜻하다는 뜻을 담고 있어 뜨거운 국물의 온면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위로의 음식이기도 하겠습니다. 온면은 사용하는 면과 육수, 토핑에 따라 다양한 변형이 역시 가능하고요. 면으로는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옥수수면이 주로 사용되고 끓는 물에 삶은 후 찬물에 헹구어 전분기를 제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옥수수면 외에도 밀가루나 메밀면 등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육수는 소고기를 우려낸 뜨거운 국물을 기본으로 하며 양지머리, 달걀, 완자 등이 올라가서 풍부한 맛을 더합니다. 요즘에는 당근과 양파, 청양고추 등을 함께 볶아 만든 온면장을 얹어서 얼큰하고 감칠맛 나는 풍미를 한층 살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고춧가루나 참기름, 게소금 등으로 마무리 간을 맞추면 더욱 깊은 맛이 살아납니다.

당면은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어 즐길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가정식 레시피를 소개하자면 우선 옥수수면이나 평소 즐겨 먹는 면을 주 재료로 준비를 하고 쇠고기나 돼지고기 중 기호에 따라 고기를 선택하며 양파, 당근, 청양고추, 대파, 다진 마늘 등의 야채도 미리 손질해둡니다. 면을 삶을 때는 끓는 물에 넣고 적당히 익을 때까지 삶은 뒤 바로 찬물에 헹구어 전분기를 제거해줘야 면이 쫄깃하면서도 뻑뻑하지 않는 식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면은 그릇에 담아 잠시 기다려줍니다. 다음으로 토핑과 육수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넣어 향을 내기 시작해 이어서 양파와 당근, 청양고추 순으로 함께 넣고 볶아줍니다. 만약 고기를 함께 넣고 싶다면 고기를 먼저 팬에 볶아 익힌 뒤에 나머지 야채들을 넣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채들이 어느 정도 숨이 죽고 익기 시작하면 물이나 미리 준비한 소고기 육수를 팬에 붓고 간장과 다시다 같은 조미료 그리고 소금으로 간을 맞춰 끓여줍니다. 이때 취향에 따라 고추장을 한두 숟가락 추가하면 얼큰하고 개운한 맛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단계로 면이 담긴 그릇 위에 끓어오르는 뜨거운 육수와 함께 볶아놓은 토핑을 듬뿍 부어줍니다. 그리고 송송 쓴 파를 올리고 고수를 좋아한다면 고수잎을 함께 얹어서 향을 더하면 정성스러운 한 그릇의 온면이 완성됩니다. 이처럼 간단한 과정만으로도 집에서 따뜻하고 깊은 맛의 온면을 충분히 즐길 수 있겠습니다. 연변 특색 음식 온면은 따뜻한 한 그릇에 담긴 장수의 뇌모니이자 세세대대로 전해 내려온 소중한 문화입니다. 뜨거운 국물과 쫄깃한 면발

그리고 풍성한 토핑이 어우러져 남녀로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연변 특색 음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의 연변맛 코너에서는 연변 특색 음식 김밥과 온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연변 특색 음식과 함께한 오늘의 맛 여정이 어느덧 맛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발걸음은 멈출지라도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느꼈던 행복한 떨림과 포근한 감동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빛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지에서 만난 풍경과 사람들 함께 나누었던 대화들이 또 모두 여러분만의 특별한 추억 이야기로 간직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기억에 실리는 것입니다. 여행 가이드는 맛깔스러운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용란, 진행의 정천룡이었습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장백산의 자태는 사계절 내내 장엄하지만 특히 가을이면 더욱 빛나고 그윽한 빛깔로 우리를 맞이합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태학철 작사, 백희남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장백산을 노래하시를 전해드립니다.

가을 햇살처럼 따뜻하고 락엽처럼 그윽하게 스며드는 사랑의 감성을 담았습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리설령 가수가 부른 가을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가을 들판에서 가장 먼저 반기는 꽃, 바로 들국화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당당하게 피어나는 그 꽃은 우리의 어린 시절과 고향의 정겨운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고충길 작사, 리경득 작곡의 한선녀 가수가 부른 고향의 들국화를 전해드립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 이어서 빛나라 청춘이여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 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남편이 열심히 집안일을 도와주는데도 왠지 서운하고 또 나는 온 정성을 다해 요리를 했는데 남편이 별 감동하지 않는 것 같고 분명 서로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삐걱거릴까 하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런 고민에 대한 해답을 주는 책입니다. 미국에서 500만 부 이상 팔리고 전 세계 40여 개 언어로 번역된 게리 제프만의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사랑에도 언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마치 한어와 영어가 다르듯이 각자에게는 고유한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내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면 상대방이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마치 프랑스어로 사랑을 고백했는데 상대방이 한어만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게리 체포만 박사가 말하는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그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주부 클럽.

이 책의 저자 게리 체프먼 박사는 40년 넘게 결혼 생활 상담을 해온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행기 안에서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도대체 결혼 후에 사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남자는 결혼을 세 번이나 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결혼 전에는 너무 사랑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모든 게 엉망이 돼갔다는 겁니다. 이 남자의 고민,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지 않나요?

체프먼 박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부부를 상담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요. 바로 사랑의 언어가 각자 다르다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의 말을 배우듯이 우리도 각자의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며 자라요. 어떤 가정에서는 말로 사랑해라고 자주 표현하는 집이 있는 반면 어떤 집은 행동으로 또 어떤 집은 선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배운 사랑의 방식이 바로 우리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결혼한 부부가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건데요. 남편은 스킨십으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아내는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의 언어로 느낀다면요? 두 사람 모두 사랑을 주고 있지만 서로 그 사랑을 알아채지 못하는 거죠.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영어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의 배우자가 하나만 아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사랑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최풍원 박사가 발견한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말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죠. 당신이 만든 음식이 최고야. 오늘 정말 멋져 보여.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런 말들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두 달 동안은 잘 지낼 수 있다. 정말 공감되는 말이죠. 이 사랑의 언어를 가진 사람은 비판하는 말에 특히 상처를 받습니다. 왜 이렇게 게을러? 넌 항상 그렇지 뭐. 이 같은 말은 마치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게 느껴지거든요. 두 번째 언어는 바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있을 때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TV를 끄고 서로 마주보며 대화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 진짜로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데요. 이 언어를 가진 사람은 우린 대화가 없어 라고 불평하곤 하죠. 사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사랑의 눈에 보이는 상징이죠. 비싼 선물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직접 만든 카드라도 그 사람을 생각하며 준비했다는 그 마음이 중요하죠. 이 언어를 가진 사람은 결혼 반지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요. 배우자가 준 선물을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반대로 선물을 받지 못하면 그는 나를 생각하지 않아 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 바로 사랑의 표현이에요. 설거지를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아이를 봐주는 것, 이런 작은 봉사들이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언어를 가진 사람은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줄 때 가장 큰 사랑을 느낍니다. 반대로 넌 나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해라는 불평을 자주 하게 되죠.

다섯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손을 잡고 펑 가고 키스하는 것, 신체 접촉을 통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 언어를 가진 사람은 스킨십이 없으면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가 나를 포옹하지 않아요 라는 것이 가장 큰 불평이 되겠죠. 특히 위기의 순간에 깨어안아주는 건 이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된답니다.

이 세계는 사랑의 언어를 깨닫고 놀랍게 변한 부부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소개할 분들은 더그와 케이트 부부예요.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케이트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더그는 세미나에서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더그가 한 일은 정말 놀라운데요. 결혼 후에 한 번도 꽃을 사본 적이 없던 그가 매일 아내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월요일에는 장미 한 송이, 화요일에는 피자, 수요일에는 화분, 목요일에는 카드, 금요일에는 쿠키. 처음에는 케이트가 무슨 일인지 몰라 했지만 곧 그녀의 사랑 탱크가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케이트는 이렇게 말했대요.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다음으로 소개할 분들은 마크와 메리 부부입니다. 마크는 사냥을 좋아했고 메리는 사교 장소에 나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둘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두 사람 모두 사랑의 언어가 봉사였던 겁니다. 상담을 통해 그들은 서로가 원하는 구체적인 봉사를 알게 됐는데요. 마크는 퇴근했을 때 집이 깨끗하고 저녁이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어 라고 했고요. 메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세차를 해주고 아이 기저귀를 갈아주면 좋겠어 라고 했죠. 두 사람이 서로의 요청을 들어주기 시작하자 결혼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마크는 왜 30년 동안 아무도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라고 말했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할 분들은 피트와 패시 부부입니다. 피트는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였고 패시는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피트는 자신의 사랑의 언어조차 몰랐죠. 아내가 스킨십을 거부하자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패시는 남편이 자신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상담을 통해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알게 된 후 패시가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자 피트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대요. 그리고 피트가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하자 패시도 행복해졌죠. 피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자 나는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이야기들에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실천했을 때 결혼 생활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와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알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가 당신에게 가장 자주 불평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겁니다. 넌 나와 시간을 보내지 않아 라고 한다면 함께하는 시간이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일 가능성이 높고요. 넌 나를 칭찬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인정하는 말이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평은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걸 알려주는 단서랍니다.

다음으로 배우자가 당신에게 가장 자주 요청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 좀 긁어줘. 이런 스킨십을 원하고요. 오늘 청소 좀 해줘. 이런 봉사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우리는 자신이 받고 싶은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배우자의 사랑 연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 뒤에 있는 다섯 가지 사랑 연어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실수입니다. 바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을 배우자도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많은 부부가 실패하는 이유예요.

제프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나에게 자연스럽지 않더라도 그걸 배우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네, 이 책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는데요. 사랑은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해하는 언어로 전달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언어를 배우는 건 선택이라는 것을요. 오늘 밤 집에 가셔서 배우자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더 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까? 라고요. 아마도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싶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제대로 전달될 때 우리의 사랑 탱크는 가득 차고 결혼 생활은 행복해질 테니까요. 함께한 책은 게리 체프먼의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는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전정혜, 담당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먼저 김미월의 글, 거리를 이루기에 글쓰기의 최적인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한다. 또 누군가는 손글이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 딸애가 훗날 치매 어머니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을 듯하다. 그리고 꼭 파지를 활용하는 것은 뒷면에 쓰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다른 동료들이 버리는 종이에까지 눈독을 들이는 건 아니다. 내 손이 닿았던 종이와 다연의 눈길이 머물렀던 종이는 다르다. 뒷면에 쓰는 습관은 오래전부터 어머니에게서 비롯되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가계부를 적는 것을 보아왔다. 어머니는 양가의 경조사에 드는 큰 돈은 물론 두부 한 모, 소금 한 봉지 사는 데 드는 잔돈까지 모두 가계부에 기입해 넣었다. 가계부를 쓰는 주부도 많지만 어머니의 가계부는 앞뒤량면 한 글자도 더 쓸 공간이 없이 빼곡히 적혀있다는 것이 특색이다. 지금은 새로 노트를 사서 쓰지만 내가 학교 다닐 때에는 내 필기장 뒷면에 적곤 했다. 하여 우리 가족의 재정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가계부는 또한 내가 얼마나 알뜰히 숙제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했다. 꼭 필기장 뒷면에만 가계부를 적는 어머니가 의아해 하루는 나도 뒷면에 몇 글자 써보았다. 그게 아마 소학교 5학년 때쯤이었을 것이다. 딸의 또래들이 사용하는 반들반들한 노트와 종이 위에서 춤을 추듯 매끄럽게 써지는 각종 브랜드 펜이 없던 시절, 글씨가 잘 알리도록 꾹꾹 힘을 주어 쓰다 보니 자국이 난 뒷면이 푹신푹신해져서 앞면의 거친 느낌과 달리 부드럽게 써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연필로 쓰고 나서 그 외에 또 원주필로 쓸 때는 더 매끌매끌해 쓰고 나면 연필심이 까맣게 손에 묻어나는데도 더 쓰고 더 쓰며 단어를 외웠던 것 같다. 호기심에 어머니를 따라해본 행동이 어느샌가 습관이 되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에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딸의 다 쓴 필기장을 펼쳐놓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또 교정을 보느라 꽉 박아쓴 종이를 마주하고 있으면 떠오르지 않던 글줄도 잘 생각났다. 딸의 손길이 남아있고 나의 흔적이 담겨있는 종이였기에 가능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얼마나 종이 뒷면에 집착했는지를 보여주는 일례가 있다. 대학 때 어느 방학에 이모 집에 놀러 갔다가 사촌 동생이 쓴 우리 언니라는 글을 보게 되었다. 내용은 대개 이러했다. 나에게는 대학생 언니가 있는데 가난한 집 아이가 일찍 철이 든다고 언니의 필기장을 보면 알 수 있다. 필기장 앞뒤면이 글자로 꽉 차 있는 것은 물론 연필 위에 까만색 원주필로, 그리고 가끔 그 위에 또 파란색, 빨간색으로 쓴 페이지도 있었다. 얄딸한 필기장이 두 배는 부풀어 있었다. 그때부터 언니는 내 모범이었다. 동생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 것은 다행이지만 가난해서 뒷면을 애용했던 것은 아니다. 어머니의 가계부도 처음에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 내 숙제책을 활용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저 손에 있고 몸에 밴 것이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주었던 게 아닐까. 어머니가 해주는 밥은 몇십 년을 먹어도 질리지 않고 손에 익은 일은 한눈을 감고도 척척 해낼 수 있지 않은가. 마음이 평온하면 무엇이든 괜찮아지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일을 겪은 적이 있다. 사촌 동생이 조카를 출산할 때 일이다. 36시간의 진통 끝에 가까스로 순산한 사촌 동생은 파주금이 되어 눈도 뜨

보지 못했고 아기는 세상 나오느라 보거나 힘들었는지 빽빽 울어대기만 했다. 숙모가 아기를 안고 달래보아도 분유를 먹여보아도 울음을 그치지 않아 다들 안절부절 못하는데 간호사가 병실을 들어서더니 아기를 안아다 사촌동생 옆에 눕혀놓는 것이었다. 순간 거짓말처럼 아기는 울음을 뚝 그치고 이내 단잠에 빠져들었다. 엄마가 눈길을 준 것도 아니고 불러준 것도 아닌데 단지 엄마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을 찾은 것이다. 엄마 냄새만으로. 내가 종이 뒷면에 초고를 써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글이 잘 써지는 것도 결국 엄마 냄새가 배어있는 기억 때문이었다. 안아주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내 곁을 맴돌며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엄마 냄새. 오늘은 잠시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그 냄새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지만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그 기억. 아기는 엄마의 숨결만으로도 울음을 멈췄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완벽한 위로가 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엄마라는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 5월 하의 글, 당연하지 않은 기적을 들어보겠습니다. 독을 품은 더위가 한풀 꺾여가던 어느 날, 그날도 평범한 일상은 조용히 흘러갈 줄 알았다. 내 기억 속에 흔적조차 남지 않을 지극히 당연한 날처럼 10살 생일을 한 달 앞둔 아들애가 금방 먹은 것을 몽땅 토해낸 채 바들바들 떨며 애타게 엄마를 부르던 그 모습이 지금도 내 눈앞에서 고화질로 재생된다. 처음에는 흔한 위장염으로 진단받아 약과 링겔 주사로 치료를 했지만 아이의 상황은 갈수록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아들애는 계속 메스꼼을 호소하며 먹기를 거부했고 몸을 축 늘어뜨리고 꼼짝하지 못했다. 아픈 아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아들애를 데리고 큰 병원으로 향했다.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바짝 타들어가는 극심한 고통과 절망은 나에게 너무나도 낯선 공포였다. 나는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었다. 여름 방학을 마치고 개학날에 맞춰 학교에 가고 하학하면 숙제를 하던 아들의 모습을 언제면 다시 볼 수 있을까?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이 병실에 갇힌 순간부터 가장 절절한 행복으로 바뀌었다. 어린 아들이 아침에 깨어나 부스스한 머리로 밥상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햇밥을 입에 놓고 오물오물 씹던 일상은 이제 손에 닿지 않은 신기루처럼 아득해졌다. 일상이 평범하고 잔잔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그 평범한 시간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애가 내 눈앞에서 물 한 모금조차 넘기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몸부림칠 때 나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믿어왔던 이 세상이 순식간에 고통의 10년 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순간,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일상의 행복들이 모두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잠든 아이의 곁을 지키던 어느 날 문득 비상시기가 떠올랐다. 한 달가량 집에만 들어박혀 있다가 상황이 얼마간 느슨해지자 나는 아파트 출입증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아파트 우라는 변한 것 하나 없이 예전 모습 그대로였지만 그날따라 유난히도 정겹게 느껴졌다. 얼마간 걷다 보니 신선한 공기를 실컷 들이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평소 무심코 보아왔던 하늘마저 그처럼 아름답고 신비로울 줄이야. 외출의 목적은 뒤로 한 채 하늘 한 조각이라도 간직하고 말겠다는 의지로 활활 타올라 사진을 찍어대는 내 모습은 마치 이 모든 것을 처음 접하는 외계인 같았다. 작은 기적은 매일 일어나고 있다. 단 우리는 그것을 잠시 잊고 살아왔을 뿐이다. 나에게 아이의 일상이 바로 작은 기적이었다. 아이가 세상을 향해 호기심을 가지고 눈동자를 반짝일 때, 애된 목소리로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 귀여운 손에 연필을 잡고 한 획 한 획 써 내려갈 때 모두가 기적이 아니었던가.
들여보면 세상의 기적이

아닌 것이 없지 않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한테 그리 무겁게 다가오지 않는다.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다면 그것들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 세대들이 습관처럼 얘기하는 가난의 이야기가 그러하듯 그 시대를 겪어보지 못한 우리들은 오늘날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 바이러스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던 시기, 편안히 숨을 쉬는 것이 당연했기에 호흡을 행복과 연결짓기 어려웠던 것처럼 말이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함에 익숙해져서 그런지도 모른다. 아무 노력 없이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았으니 굶지 않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 당연함에 익숙해지다 보니 고마움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진 것이다. 익숙함의 무게를 재는 데는 잃는 아픔이 도움이 된다. 인생이란 기쁨과 아픔이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때로는 잃는 아쉬움과 뒤늦은 후회가 인간을 성장시키기도 한다. 단풍이 지고 눈이 펑펑 내리는 계절이 이르자 아이의 병세가 마침내 호전을 보였다. 나에게는 걱정 없이 먹고 자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님을 충분히 깨닫게 해준 아픔의 시간이자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게 된 귀한 시간들이었다. 나는 지금 내 손으로 직접 건강식을 만들어 가족의 밥상을 챙기고 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건 아들애다. 그동안 육류만 즐겨 먹던 아들애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먹기 시작했다. 건강한 식사 습관뿐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일부터 일상의 소소한 세부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저 모든 순간들이 기적이라고 생각된다. 순간순간의 기적들이 모여 인생을 이룰 때 비로소 감사함을 품은 진정한 삶이 완성될 것이다. 3. 그것은 결코 당연하지 않다. 삶은 이미 기적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9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7월 10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2: 꿈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피어나는 아지랑이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잠들면 찾아오고 깨어나면 사라지는 덧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때로는 낮보다 더 선명한 진실을 품고 있기도 하죠. 꿈의 진짜 의미는 깨어난 후 남는 여운에 있지 않을까요? 꿈은 현실이 주지 못하는 위로이자 낮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기도 하죠.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조향숙의 소필 꿈도 없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심리 강좌를 듣게 됐다. 그날 심리 강좌를 하던 선생님은 우리에게 설문지 한 장씩 나누어 주셨다. 5년을 한 개 단위로 하여 각 연도에 따르는 자신의 꿈을 적어보는 것이었다. 그 한 장의 종이를 놓고 나는 오래도록 피를 들 수가 없었다. 간간이 생각나는 것이 있기는 했지만 결코 내 꿈이라고 말하기에는 명쾌하지 않았다. 꿈. 나는 자꾸만 그 말을 붙들고 심각하게 빠져드는 자신을 느꼈다. 이상하게 가슴 깊은 곳으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생소한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다. 꿈, 느닷없이 닥쳐온 그 화두는 평시에 태평함에 억제된 채 잘 감춰져 있던 삶에 대한 어떤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지금까지의 삶을 흔들며 묶고 있는 것이었다. 지겹고 괴로울 정도로. 꿈이 없었다. 이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 허망한 감정을 부정하고 싶고 인정하기가 힘들지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나에게는 꿈이 없었다. 어릴 적에도 누구나가 한 번씩 가져보는 과학자 같은 위대한 꿈이 없었다. 먼 옛날

레이나는 선생님이 배워주는 대로 열심히 배우며 부모가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공부를 했을 뿐 무엇이 되어 어떻게 하겠다는 찬란하고 야무진 꿈은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눈부시게 빛나는 엄마의 꿈이었으며 날마다 신나고 즐겁게 살아가는 소녀였었다. 그리고 누구나가 아주 친밀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꿈을 향해 분투하는 20대에도 나는 요란한 꿈 같은 걸 꾸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언제 유학을 가고 언제 무엇이 되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빈틈없이 알려올 때면 그냥 바보스레 바라보며 그들의 그 지적인 능력을 부러워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부모님을 모시며 직장 다니며 충실하게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 막 다 흘려버린 30대 역시 하루하루 넉넉히 살아냈다. 어쩌면 아이의 꿈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한다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지는 않았을까. 자신의 희생을 내세워 아이에 대한 강요를 정당화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돌이켜보며 다시 게으물어도 자신의 삶을 위해 아이를 이용하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별탈 없는 현실에 만족하며 열심히 살아왔을 뿐이다. 이미 다가온 40대에도 무엇을 이룩하겠다는 꿈은 없다. 어쩌면 30대보다 좀 더 군살이 지고 좀 더 주름이 깊어지고 좀 더 부스스해진 모습으로 지금처럼 여전히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나에게 다가와준 아름다운 만남과 그리움 같은 것에 무척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을 더 잘 사랑할 것이다. 하다면 나는 갖고 싶은 꿈조차도 없는 것일까? 그 의문에서 벗어나려고 마음을 딴 데로 돌리려고 했었지만 의문들은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와 나를 여지없이 궁지에 몰아넣고 있었다. 하루 세끼 밥상을 차리고 거두며 한 가정의 건강을 책임져가는 것, 남편의 내조를 하고 아이를 정성스레 키우며 현처 양모로 살아가는 것, 령도의 눈치를 살피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도 직장일을 참답게 해나가는 것, 어쩌면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바라는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기에는 자존심이 상해졌고 무시할 수 없는 괴로움이 스멀스멀 기어오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이럴 줄 몰랐다. 혼자 중얼거렸다. 너무 처량하다.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무거워진다. 어쩌면 꿈이라는 것은 내가 여태 살아가면서 어떤 진실을 모르고 싶어 숨겨왔던 것이 아닐까. 태어날 때부터 갖는 행운과 주변의 배경에 의해 꿈이 좌우지된다고 믿는 나는 그 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꿈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위해 변명조차 변변히 할 수 없는 나는 과연 얼마나 초라한 존재일까? 과연 이 세상 속에 살아있다고 말해도 되는 걸까? 이런 나라는 인간의 가치는 과연 존재하는 걸까? 나는 가능한 이런 비참한 생각을 멈추고 싶었다. 절박하게 먼 옛날 엄마는 지금의 내 나이였을 때 내가 아닌 다른 꿈이 있었을까? 엄마의 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엄마에게는 당연히 내가 꿈인 줄로 알았다. 반성하듯 다시 돌이켜보지만 절망이지 엄마에게 무엇이 꿈이었을지 도무지 짐작까지 않는다. 내가 엄마처럼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살지 않는 거, 여름 내내 비지땀을 흘려가며 갓 구워서 가을이면 풍작을 거두는 거, 쌀을 팔아 그 흙 묻은 돈으로 내 학비를 마련하는 거, 어쩌면 그 시절 엄마는 꿈이라는 걸 가질 겨를도 없었고 혹 있었어도 아예 펼쳐볼 기회도 없는 건 아닐까. 엄마의 삶이 너무나 슬퍼진다. 어쩌면 다만 내가 엄마의 꿈이었을 뿐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지금 별 볼일 없이 엄마에게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며 살고 있다. 어쩌면 이젠 엄마에게 더는 나라는 꿈조차도 없는 게 아닐까. 먼 예전에 어렸을 때처럼 더는 교과서를 읽거나 글을 쓰는 모습으로나마 엄마에게 희망이나 미래 같은 걸 열어주지도 못한다. 늙은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온다. 내가 늙어가는 건 당연한데 내가 나이를 먹는 건 아깝다. 지금 엄마의 꿈은 내가 나이를 먹지 않은 걸까 하며 허구프게 웃어본다.
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온 것일까? 날마다 아침 5시에 어김없이 일어난다. 그리고 아침을 만들고 아이의 도시락을 챙기고 식구들이 다 먹고 난 그릇을 씻고 부랴부랴 집을 나서 버스를 탄다. 그리고 날마다 시간을 어길세라 직장 대문으로 들어가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며 규칙적인 일들을 고스란히 반복한다. 그리고 저녁이면 채소를 사들고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밥을 지어 먹고 하루 동안 내려앉은 먼지를 닦아내고 하룻빨래를 하고 잠을 잔다. 그럼 나는 이런 일상이 견딜 수 없이 지루하고 권태롭기만 했던가? 주변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간다고만 생각했던 건가? 의미도 없는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아간다고 여겼던가? 아주 꼼꼼히 생각해본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었다. 놀랍지만 아주 분명했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감정을 어서 수습하고 싶어서 내리는 결론이 결코 아니었다. 자신의 한계도 모르고 어떤 불가능에 열정을 바치다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빠져들까봐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정말로 나는 나의 이 조그맣고 고요한 생활을 즐기는 편이다. 그걸 나는 가슴 깊숙이로부터 절실하게 깨닫는다. 그 깨달음이 나를 사로잡은 순간 나는 지금처럼의 삶에 온전히 나를 맡기고 싶어함을 느낀다. 아까까지의 불안함이나 괴로움이 흔적 없이 사라진다. 그리고 감미롭게 찾아오는 이 평온함. 가끔 답답한 일상에 불평, 불만을 부리거나 돈이며 명예며 권력이며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나는 한 번도 혼란에 빠진 적이 없이 또다시 차분하게 일상으로 녹아들곤 했다. 그러면서 이 세상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처럼 울며 웃으며 뜨겁게 살아왔다. 때로는 열망을 불태우며 무언가에 몰입하기도 했다. 가끔은 누구의 햇살을 즐기며 시를 읊기도 했다. 눈 노는 날에 눈을 달리며 낭만을 즐기기도 했다. 누군가의 아픔에도 내 가슴이 이리도 아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다. 어둠 속에 자신을 맡긴 채 명상에 잠겨보기도 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가슴을 부풀리기도 했다. 그래서 단순하지만 삭막하지 않은 여자로 살아온 것 같다. 이러한 내 삶을 비난할 아무런 사람도 없거니와 그러한 권리도 없을 것이다. 나 역시 내 몫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내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나는 삶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고 그래서 그 책임을 지며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도 지금까지의 생활은 나에게 늘 행복으로 다가왔고 그것은 살아가는 데 힘이 되어 있었다. 꿈이 없다고 자아에 눈뜨지 못하고 자아를 실현하려는 생각조차 없는 바보스러운 일수만은 없다. 꿈이 없다고 긍정적 락관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것은 아니다. 게다가 사람은 얼마나 쉽게 변하며 꿈이라는 것도 점차 살아가면서 서서히 변화하여 현실적인 것이 되기 얼마나 쉬운가. 알찬 꿈을 꾸며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보기 좋다. 그리고 꿈 없이 살 수 없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도 믿는다. 불가능한 실현 때문에 극도로 되는 좌절과 실패에 시달리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소중하다가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의미를 잃어가며 소속해지지 않는다면 꿈이 두 어깨에 고단하게 짊어진 짐에 불과해지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꿈이 없다. 꿈이 없어도 하루하루를 즐기며 사는 삶도 여전히 충만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 저 푸른 하늘과 부드러운 바람과 향기로운 꽃과 진지한 표정과 사랑스러운 땀방울과 아름다운 시와 그리고 내 곁을 스쳐가는 이름을 알거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따스한 체온과 그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고 싶다. 그리고 감동하며 설레고 싶다. 이 팍팍한 삶에 가슴을 설렐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럴듯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난다. 이러한 내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며 더 풍요롭게 살고 싶다. 나는 꿈 없는 행복한 바보로 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꾸는 내게 맞는 꿈일지도.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정다운 고향을 준비했습니다. 정겹고 아름다운 내 고향에 대한 변치 않는 애정을 선율에 담은 이 가요를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김홍률 작사 김남호 작곡의 잘 살아보세 보내드립니다. 점수원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지인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야겠죠. 마음이 훈훈해지는가요? 김옥일 작사 작곡의 자주자주 가보세요 보내드립니다. 김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한 분뿐인 인생 소중하게 가꾸어 가길 바라며 한동의 작사 김광호 작곡의 인생을 아끼며 살자 보내드립니다. 마용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웃음은 밝은 에너지를 전달해줍니다. 웃는 얼굴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김학성 작사, 김경애 작곡의 웃으면 예뻐집니다를 보내드립니다. 류림 박볶음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친구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친구는 인생의 선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함께 울고 웃으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이어서 행복한 농촌 생활을 그린가요? 김세형 작사, 김동진 작곡의 우리 농촌 좋구나 보내드립니다. 류영화, 장금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리원학 작사 최삼명 작곡의 아리랑 이상골의 정들어다오 보내드립니다. 전화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수확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로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0: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토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냈죠?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한 콩콩콩 이야기방 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도 재미있고 의미 깊은 동화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0: 첫 번째 이야기는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귀여운 갈색 돼지 비비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마음을 나누고 배려하면 행복이 찾아오는 거인의 정원 이야기예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갈색 돼지 비비.
1: 옛날 옛날 푸른 나무가 우거진 숲속에 귀여운 갈색 돼지가 살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어린 갈색 돼지는 점차 성장했지만 늘 마음이 울적했어요. 몸이 너무 야위고 말랐기 때문이에요.
0: 숲속 다른 돼지 친구들은 모두 포동포동 귀여웠는데 자기만 홀로 야위다 보니 스스로 위축되고 열등감이 들었어요.
1: 어느 날 숲속에 사는 돼지

0: 이 아주머니가 갈색 돼지를 보고 걱정스레 말을 건넸어요.
1: 어이구, 갈색 돼지야. 넌 정말 너무 말랐구나. 마치 작은 원숭이처럼 말라 보여. 갈색 돼지는 놀라면서 속상한 마음으로

0: 대답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원숭이보다는 훨씬 더 통통해 보이는구나.
1: 이 짧고 따뜻한 위로 한마디에 갈색 돼지는 열등감이 싹 사라지고 기분까지 한결 밝아졌어요. 갈색 돼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2: 세상에, 원숭이가 나보다 더 말랐다니 정말 놀랍구나. 나는 그렇게 야윈 게 아니었어.
0: 갈색 돼지는 자신이 원숭이들보다 통통하다고 생각하며 기분이 한결 좋아졌어요. 그 뒤로 누가 자신을 말랐다고 하면 그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2: 저는 그렇게 야위지 않았어요. 원숭이들보다 훨씬 통통해요.
0: 주변 친구들은 더 이상 갈색 돼지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갈색 돼지는 누구를 만나든 자꾸 습관적으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말부터 먼저 꺼냈어요. 이런 모습을 본 숲속 친구들은 그에게 비비라는 귀여운 별명을 지어줬고 모두 갈색 돼지 비비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갈색 돼지는 이 별명이 정말 마음에 쏙 들었어요.
1: 갈색 돼지 비비는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했어요.
2: 친구들이 나를 비비라고 불러도 괜찮아. 내가 비교하는 건 원숭이보다 더 통통하다는 증거이니까.
0: 세월이 흘러 비비도 어른 돼지로 자라 자신의 꿈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는 먼저 숲속 가장 멋진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무대 위에 당당하게 서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친구들의 따뜻한 박수와 응원을 받는 모습을 상상하니 정말 멋지게 느껴졌어요. 자신감이 차넘친 비비는 숲속 오케스트라 꾀꼬리 단장님을 찾아가 말했어요.
2: 단장님, 저는 멋진 가수가 되고 싶어요.
0: 꾀꼬리 단장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비비에게 말했어요.
1: 그래요, 좋아요. 그럼 먼저 노래 한 소절 불러보세요.
0: 비비는 힘껏 목소리를 내서 열심히 노래 불렀지만 꾀꼬리 단장님은 살짝 고개를 저으며 조심스럽게 조언해줬어요.
1: 아직 노래 실력이 많이 부족하니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겠어요.
0: 결국 비비는 가수로 뽑히지 못해 크게 실망했어요. 하지만 속상한 마음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얼마 뒤 숲속에서 열린 새들의 음악회에서 까마귀의 독창 무대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까마귀의 노래는 정말 듣기 거북했고 관중들도 아쉬워해 결국 까마귀는 무대에서 내려오게 됐어요. 이 모습을 보던 회색 여우가 가볍게 한마디 던졌어요.
2: 비비가 노래를 불러도 저 까마귀보다는 훨씬 더 잘 부를 것 같아요.
0: 사실 이 말은 진심 어린 칭찬은 아니었지만 비비는 그 숨은 뜻을 알지 못했어요. 오직 자신이 까마귀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른다는 사실만 생각하며 기뻐했어요. 그는 꾀꼬리 단장님이 자신의 진정한 재능을 알아주지 못했을 뿐이라고 여기면서 그냥 가수의 꿈을 포기했어요.
1: 며칠 뒤 비비는 길가 바위 위에 붙어있는 동물체육관 선수 모집 공고를 보았어요. 달리기, 높이 뛰기 등 여러 종목 선수를 뽑는다는 글을 보고 비비는 멋진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어요. 경기에서 우승해 금메달을 걸고 예쁜 꽃다발을 받는 선수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정말 영광스럽고 멋지게 느껴졌어요.
0: 비비는 먼저 달리기 담당 선생님인 얼룩말을 찾아가 자신을 자랑했어요. 그는 옛날에 늙은 거북이와 달리기 시합을 해 이겼다고 말했어요. 얼룩말 선생님은 웃으며 운동장에서 한 바퀴 달려보라고 했어요. 비비는 힘껏 달렸지만 체력이 부족하고 속도도 많이 느렸어요. 얼룩말 선생님은 비비에게 다른 알맞는 종목을 찾아보라고 따뜻하게 권유했어요.
1: 실망한 비비는 이틀 뒤 높이뛰기 담당 선생님인 회색 산양을 찾았어요. 그는 비가 크게 내리던 어느 날 자신이 커다란 바위 오를 넘었던 일과 당시 작은 오리가 아무리 애써도 그 바위를 넘지 못했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털어놓았어요.
0: 하지만 직접 높이뛰기를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산양 선생님도 역시 자신에게 어울리는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조언해주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며 비비의 마음

0: 비디는 서운한 기분만 점점 쌓여갔어요.
1: 어느 날 비디는 평소처럼 자신보다 부족한 친구를 찾아 비교하며 위로받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주변 친구들은 점차 비디와 어울리기 싫어하고 대화도 피했어요.
0: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꿈도 이루지 못하자 비비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남의 단점만 보며 잠시 만족감을 느끼다 보니 정작 자신의 부족함은 돌아보지 못하고 꿈을 향한 노력도 소홀히 했던 거예요.
1: 비비는 진정 진보하고 싶다면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점을 고치고 꾸준히 노력해서 스스로 발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0: 네, 친구들, 비비는 늘 자신보다 부족한 친구와 비교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남과 비교하며 자기 만족감을 찾다 보니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마음도 잃게 됐어요.
1: 친구들도 꼭 기억하세요. 남과 견주는 것보다 어제의 자신보다 오늘 조금 더 성장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에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고인의 정원.
0: 아주 오랜 옛날 한적한 마을에 넓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어요. 정원 주인은 키가 아주 큰 거인이었는데 오랫동안 외출에 집을 비웠어요. 거인이 떠나 있는 동안 마을 아이들은 밤과 후마다 이 정원으로 모여들었어요. 푸른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숨바꼭질하며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1: 계절마다 정원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봄이 오면 복숭아 나무에 예쁜 꽃이 활짝 피어 온 정원에 향긋한 꽃내엄이 퍼졌어요. 가을이 되면 탐스러운 열매가 가지에 주렁주렁 열렸어요. 나뭇가지 위에서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고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껏 웃고 뛰어놀았어요. 이곳은 모든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놀이터였어요.
0: 시간이 흘러 무려 7년 만에 거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원에서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을 보자 거인은 몹시 화가 났어요.
2: 누가 너희들더러 여기서 놀라고 했냐? 이 정원은 오직 나만의 공간이야. 앞으로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이곳에 들어와 놀 수 없어.
0: 다음날 거인은 정원 주변에 높은 담장을 둘러쌓고 출입금지 현판까지 걸어놓았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이 정원에서 놀지 못하게 됐어요.
1: 아이들은 담장 밖에 서서 예전에 정원에서 함께 놀았던 즐거운 추억을 나누었어요.
0: 시간이 지나 마을 곳곳에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들판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즐겁게 날아다녔어요. 하지만 거인의 정원만 여전히 차가운 겨울 모습 그대로였어요. 아이들이 찾아오지 않자 새들도 발걸음을 끊고 나무들도 꽃을 피우지 못했어요. 거인은 넓은 집에 홀로 앉아 쓸쓸한 정원을 보며 의문이 들었어요.
2: 다른 곳에는 봄이 찾아왔는데 왜 우리 정원에만 아직 봄이 오지 않는 거지?
0: 어느 조용한 아침 잠들어 있던 거인은 아름다운 새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창밖에는 까치가 활기차게 지저귀고 있었고 오랜만에 듣는 새 울음소리에 거인은 정말 반가웠어요.
1: 이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부드러운 햇살이 창틈 사이로 스며들자 거인은 황급히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어요. 담장 작은 틈을 통해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정원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0: 그리고 아이들이 나뭇가지에 앉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차갑게 얼어붙었던 나무가 순식간에 생기를 되찾고 예쁜 꽃을 활짝 피웠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정원 곳곳에 따뜻한

0: 봄이 찾아왔어요.
1: 하지만 정원 안에는 아직 겨울 같은 곳이 남아있었어요. 정원 가장 구석진 곳이었는데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곳에는 작은 아이가 홀로 서 있었는데 키가 작아 나뭇가지에 닿지 못했어요. 꽃피지 않은 나무 아래에서 외롭게 눈물을 흘렸고 그 나무만 여전히 눈과 서리에 덮여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거인의 차가운 마음이 따뜻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0: 거인은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이 사라진 곳에는 기쁨도 봄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자신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이들을 막았던 일을 깊이 후회한 거인은 조용히 집 밖으로 걸어나갔어요.
1: 아이들은 거인을 보고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눈물 흘리는 어린아이는 거인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거인은 작은 아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안아올려 나무에 앉혀줬어요.
0: 바로 그때 차갑기만 했던 나무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서리와 눈이 사라지고 가지 곳곳에 예쁜 꽃이 활짝 폈어요. 작은 아이는 거인의 목을 꽉 껴안았어요. 다른 아이들도 더 이상 거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거인은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2: 얘들아, 이제 이 넓은 정원은 모두 너희들의 놀이터야. 마음껏 뛰어놀아도 괜찮아.
0: 거인은 커다란 망치를 들고 직접 쌓았던 높은 담장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어요. 담장이 사라지자 정원은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행복의 라곤이 됐어요.

네, 오늘은 PB의 이야기를 통해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돌아보고 고인의 정원 이야기를 통해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배웠어요. 자신의 마음을 곱게 가꾸고 작은 배려와 마음을 나눈다면 어디든 행복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호복순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리천우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꽃과 나를 준비했습니다.

방실, 햇님 사랑 좋아, 꽃들이 방실. 엄마 아빠 따뜻한 사랑, 하도 좋아, 나도야 방실 방실. 꽃과 나 손잡고 약속 하나 했대요.

시간 프로 기획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리봉 김민혜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경만 작사 작곡의 생명에 대하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피는 그 이유를.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필 때 그 진통을. 그 여린 잎의 기나긴 밤. 무거운 잇을 품고 해 뜨는 아침 반짝이는 어여쁜 생명아. 이렇게 보며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조금씩 그리 배웁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명에 대하여.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건강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

0: 02-55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시간을 내서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각종 질병을 잘 치료해 가지고 인기를 끌고 있는 박창호 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박창호 주임은 중리 출신인데 퇴직하기 전에는 영길시 요양원하고 연변조이병원에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50여 년에 가까운 중리 서의의 조의 이런 임상 경험을 풍부히 갖춘 분인데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심뇌혈관계통에 관계되는 질병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그리고 관심병의 신교통 하늘로 심리부치라 하는데 심혈이 고르지 못하게 뛰는 이러한 병증에 그리고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호흡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감기를 자주 하거나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는 병증에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말이죠.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에 그리고 급성만성인후염에 기관지 천식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소화계통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첫째로는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하고 밀환성위염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요. 이외에도 위나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의 급성만성의 결장염 담낭염의 변비설사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료해란 데 이야기를 하면 독특한 혈의주사료법으로서의 퇴양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골관절 계통에 통증이 오는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갱년기 종합증이라든가 노인들에게 늘상 발생할 수 있는 노년성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기 때문에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박창호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위장도 질병에 대해서 우리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보게 되면 위장도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략에 1.2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도 뇌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중노년 분들이 대략에 70% 정도로 말이죠. 위장도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위장도 질병에서 늘상 볼 수 있는 위궤양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교대를 하겠습니다. 내가 아주 진단을 받은 적은 없는데 어떤 증세가 있으면 위궤양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에 배가 늘상 아파나는데 환자마다의 이 증세가 조금 틀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배가 은은히 아파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하늘로 주어퉁이라 하는데 타는 것 같은 이런 감을 주면 아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짱퉁이라는데 장통이 옵니다. 붓는 것처럼 아프단 말입니다. 그럼 아픈 것이 시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식사란 뒤끝에 반 시간이 지나고 반 시간 내지 한 시간 어간 요 사이에 많이 아파납니다. 그 시간을 지나게 되면 조금이 완화되는 현상이 있는데 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다음 같은 증상들이 말이죠.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반산이라는데 식구물이 자주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트림을 잘합니다.
0: 네.
1: 그리고 하늘로 쏘시네라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늘상 말이죠. 후장에 배가 붓습니다. 특히 식사를 한 다음에 배가 붓는 것이 말이죠.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식욕이가 감퇴됩니다. 특히 너무 피곤했거나 정신적으로 긴장감을 느끼거나 자극성 음식물 예컨대 뭐 마늘이라든가 파이라든가 이런 음식물을 말이죠. 잡쌌을 때는 말이죠. 이 위궤양 환자들이 말이죠. 증세가 더 심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지요.
0: 네, 어째서? 그래요?
1: 예.
0: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예.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길태승 연수인 박창훈 선생님께서 한번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1: 예,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2: 위 아프고 배 아프고 배고플 때는 위가 너무 아파서 방송을 듣고 주인 박창훈 선생님께서 잘하신다 해서 참약을 두 번 먹었습니다.
1: 예.
2: 예, 많이 나아졌고 밥도 먹을 수도 있고 먹고 아프지다 적게 아파갖고 오늘 또 주인 박창훈 선생님 약을 더 쓰려고 예약 부탁드립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예.
2: 예, 감사합니다.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제 전화입니까?
1: 예, 맞습니다.
3: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저도 기태중에서 박창호 선생님은 보이는 환자입니다. 이미 약을 한 여름 먹었습니다. 위가 불편하고 위가 아파서 두 번 먹었는데 좀 효과가 있으니까 오늘 한 번 더 가려고 합니다.
1: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됐으나.
3: 오늘은 오전만 봅니까?
1: 예, 그렇죠. 토요일이니까. 예. 예.
3: 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0: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1: 예.
4: 나는 위래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1: 어떻게 고생했습니까?
4: 예, 먹으면, 밥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아이 먹기보다도 먹으면 더 못했습니다.
1: 예.
4: 그래서 침도 많이 맞고, 박창호 선생 약을 쓰고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좋은 소식입니다. 예.
4: 예. 그래서 오늘 또 박창호 선생 약을, 박창호 선생대로 보일러 가려고 합니다.
1: 예,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예, 이분이 환자 많습니다. 예. 예.
4: 아, 예, 알겠습니다.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아침에 깨나면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흉하고 해서 방금도 부인이 약을 썼더니 어지러운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해서 오늘 연락을 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됐습니다. 예.
5: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예.
0: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예.
6: 예, 저는 이렇게 날이 더워 오면서부터 자꾸 배가 붓고 좌도 잘 아야 되고 잠도 잘 못 자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 머리가 아프고 이래서 저기 거기 또 변비까지 있어서 배설이 잘 안 되니까 배가 그냥 아프고 예, 잠도 잘 못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 머리가 아프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수건 잘 보이고 수건 잘 약을 몇 번 썼

0: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예, 소화해야 되던 게 소화도 좀 되고 예, 변비해야 되던 게 변비도 지금 둘레서 지금 괜찮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 밥이 마셨던 게 밥도 마시고 그래서 예, 이번에 또 가서 다시 가서 약도 더 짓고 또 한번 보이려고 오늘 예약해 주세요.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 네.
1: 안녕하십니까.
3: 예. 그 방송 들어보니까 그게 피부과 잘한다 해가지고.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3: 예, 저는 그 과민성 비염이고.
1: 예.
3: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재채기 계속 나고.
1: 예.
3: 코가 민감하다 봤다.
1: 예.
3: 민감할 때 어떤 장소 가면은 때는 막 역사하다 말입니다.
1: 예, 예, 그렇죠. 예.
3: 예, 그래, 오늘 그 피부과 가서 진료 받아보려고 그랬대.
1: 예. 김주임이란 분이 있습니다. 예, 그냥 오세요.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김주임인데 예약해
1: 주세요.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그런 저는 예, 그 길태중이병원에 박창호 선생님께서 치료받는 환자입니다.
1: 예.
4: 예, 저는 위 좋지 않았어요. 예. 이전에부터 위 좋지 않았다 했는데 계속 좀 이래가 몇 년 전에 예, 이번엔 아예 해보고 몇 년 전에 해봤는데 위축성 위염이 샘별식 위염이 있답니다.
1: 예, 호남성입니다. 예,
4: 예, 예. 예, 그래서 치료받고 그 두루두루 이러는데 요새 이건데 와서 얼마나 그 소화이 되고 그저 불안하고 예,
1: 예.
4: 결국 밥 먹지만 온 하루 그래서 굶어야 좀 속이 편안하다 말합니다. 뭐를
1: 예.
4: 먹어도 막 그래서 투름이 나고
1: 예.
4: 변비도 심하고 어제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 예.
4: 어디 가서 침도 맞고 뭐 똥도 뜨고 뭐 고생했습니다.
1: 예.
4: 그래서 어떻게 소문해서 막 대병원에 박상호 선생한테 잘한다 해서 거기 갔는데 지금 한 번 먹고 두 번째 약을 재서 지금 한 두세 번 먹었습니다. 한
1: 예.
4: 사흘인가 나흘인가 먹었습니다.
1: 예.
4: 그랬네. 오늘 지금 어째서 전화하는 감이 그거 다 뭐 그 뭐 고3이 끼우는데 고3이 어찌는가 안에서 그 선생을 만날 수 있겠는가 안에
1: 예 실은 넣으셔요. 예. 요새 이틀간에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는데
4: 예.
1: 많은 환자들이 진료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는 예. 고3의 휴식 아예합니다.
4: 아 그렇습니다.
1: 예 정상화합니다. 예
4: 예 예
1: 실은 넣고 오십시오. 예
4: 예 좋은 소식입니다.
1: 예 그렇죠. 예, 예. 예.
4: 고맙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예, 오랑이병 환자입니다.
1: 예, 어떻게 고장합니까?
5: 예, 입에서 밥도 먹으면 콧물이 올라오고 털림도 올라오고 위가 아플 때는 배도 붓고 확실히 여러 가지로 영 불편하고 많이 아팠습니다.
1: 예, 고생했고.
5: 예. 그런데 예. 병원까지 가서도 치료를 받는다해도 알게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 이 방송을 듣고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 가서 정약을 네 번까지 다 먹었는데 다 나아졌습니다.
1: 좋은 소식이에요.
5: 예, 예. 진짜 예, 속도 편해지고 여러 가지 이 윗병과 다 나아져가지고
1: 예.
5: 저는 오늘 이 전화하는 것이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 정말 진짜 감사하다는 거 말합니다.
1: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5: 예.
1: 소식을. 예,
5: 예. 예.
1: 건강하세요.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는 저녁에는 예, 소변이 잦아가지고
1: 예.
6: 잠을 잘 자지 못한다 말입니다.
1: 예.
6: 그래서 저 박용덕 주임 이산대 가서 첨약을 두추 이래 저 먹었지만은
1: 예.
6: 소변도 하루 전하게 다섯 축 여섯 축 나가던 게 두 차 세 차로 이래 쫄아들고 예.
1: 예.
6: 그 다음에는 잠도 좀 잘 쓰고 해서 좀 박용덕 주임 약을 좀 더 쓰자고 그럽니다.
1: 예, 오늘 오시겠습니까?
6: 예.
1: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이분은 예.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6: 예. 안녕히 계세요.
1: 네, 건강하세요.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7: 저는 그 위병 환자인데,
1: 예.
7: 그 지구물이 자꾸 나오고
1: 예.
7: 아랫배 그 배꼽 주위에 뜨끈뜨끈해서 그 위병이 좀 엄중한 것 같습니다.
1: 예, 저기 좀. 예.

0: 있는 게 알구만요. 예.
1: 예, 그래 소문 들으려니까 저기 그 기세 중립이 원래 그 저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아주 용하다고 해서
0: 예.
1: 용하다고 해서 그래 오늘 찾아가 보려고 그랬습니다.
0: 예, 어전에 오세요. 예, 오늘은
1: 예. 예. 예,
0: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2: 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지금 강철수 주임한테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3: 저는 예, 머리가 계속 어지럽고 정시야에 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눈도 침침하고 이래서 강철수 주임한테서 침도 맞고 처약도 쓰고 어떤 처약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이 나고 예,
0: 네.
3: 많은 면에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3: 오늘도 강철수 주임을 예약합시다.
0: 네.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0: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예.
4: 저는 예, 저기 그 박창호 선생님이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4: 저는 위 용 나쁩니다.
0: 예.
4: 위 나빠서 예, 정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0: 예,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위 나쁘다는데.
4: 위 첫째는 게 제일 중요하게는 소화해야 됩니다.
0: 예.
4: 조금만 무슨 예, 마늘 양념이나 무슨 매번 고치 들어갔다면 그날은 정말 죽어 난다 지네.
0: 예.
4: 위 아리고 아파서 예. 그래서 정말 저기 또 위 짱도 하고 거기에 또 뱀비까지 있습니다.
0: 예.
4: 그래 큰 병원에 가서 이게 위에 하면 알겠는가 해서 위경도 해봤습니다.
0: 예.
4: 그러니까나 위축소 위험에다가 저기 만성 위험이라 합니다.
0: 예.
4: 그럼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한 가지 위암이 아니까나 싫으면은 났는데
0: 예.
4: 그런데 그 이 병은 물이 뗄 수 있어야 되지 여기까지
0: 예.
4: 당겨도 떼지 못하고
0: 예.
4: 아니 그래 그 사람 막 팍팍 죽여라고 그랬을 때다.
0: 예.
4: 그런데 전번에 누리에 박창호 선생님이 이 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용하다는 소리를 내두고서 여기저기 당긴 게 거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또 거기를 갔습니다.
0: 예.
4: 그래 갔는데 한 열흘 치료를 한 게 많이 나사질 때다.
0: 예.
4: 이게 나사질 증적이다 싶어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그 예, 이 박창호 선생님께서 내 이 윗배 떼야 되겠다 해서 저는 한 20알을 약 썼습니다.
0: 예.
4: 이게 어서는 완전히 이렇습니다. 밥도 막 먹지, 아니, 저기, 변비도 해결되지, 어서 침을 맞는 것도 됐습니다.
0: 예. 이게
4: 머리, 또 저기, 한번 오늘이 더 가자고 그랬다.
0: 예, 예. 어전에 예. 오세요, 예, 오늘만에.
4: 예, 어전에 오란가?
0: 예, 예, 어전에 예. 오세요, 오늘은.
4: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연락이 예. 다 됐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예.
2: 네, 안녕히 네.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네, 저 고원장 선생님께서 나는 침을 맞고 주사를 맞고 허리는 이러면서 응신이 아파서
0: 예.
5: 그래, 저 치료를 할까 하는 예약하자고
0: 예, 연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5: 예.
0: 예.
5: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우리 민족을 놓고 본다 할 때 위경향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길태종이 문진부입니까?
0: 예, 맞습니다.
7: 예. 나는 이 젊으니까 이 시간에 계속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또 이제 위도 소아 이래 가지고 예. 그 제 주변 데서 그냥 침을 맞았습니다. 예. 일주일.
0: 예.
7: 그래 오늘은 침도 맞고 계속 맞고 중약을 좀 써보려고 하는데
0: 예.
7: 될 수 있는지요?
0: 예, 완전히 됩니다.
7: 예. 예, 그러면 오늘이 가겠습니다. 예,
0: 어전에 예, 오세요. 예, 오늘만에. 예, 예.
7: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열에서 아홉은 위가 다 안 좋다지 않습니까?
0: 예,
2: 네.
0: 예, 지금 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특별히 이 위염이나 만성 위염이나 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말이죠 어째서 그럴까요? 에, 하나는 예, 음식 습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 그렇겠죠.
0: 에, 우리 민족들을 보게 되면 자극성 음식을 예, 상당히 좋아합니다. 특히 말이죠 김치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매운 김치를 좋아하거든요.
2: 네, 짠지랑 짜죠.
0: 예, 그리고 말이죠. 예, 뭔가 마늘이라든가 파라든가 장에 이런 찍어서 자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의 남성분들을 보게 되면 다른 민족에 비해서 특별히 애주가가 많아요. 예, 술을 영 반가워 합니다. 예. 이 술을 말죠 자식이 되면 예, 위점막에 대한 말죠 손상이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남성분들 중에 예,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많아요. 천에 가보게 되면 말아 피우는 담배, 초담배라는데 네. 아, 그러면 이 위인데 무슨 담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겠죠?
2: 네.
0: 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 특히 천에 분들을 보게 되면 담배를 말죠, 그 말죠 삼키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 담배
2: 네.
0: 연기를.
2: 네.
0: 그리고 어떨 때는 말죠 코에서도 나오고 입에서도 나오고 네. 예? 재간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 담배에 하늘로 니구딩이라 하는데 네. 니코틴이라는 이런 말이죠 물질이 있어요.
2: 네.
0: 이것이 삼키게 되면 어떻습니까? 위점막을 자극을 줍니다. 자극을 주면 어떻습니까? 위점막에서 원래 위산이 분비되는데 위산 분비가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체 소화를 하는 거죠.
2: 네.
0: 그러기 때문에 궤양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말하면 헐단 말입니다.
2: 네.
0: 예. 예. 이래서 궤양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민족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에, 우리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정통팔에 정통팔 네. 박사가 많습니다. 우리 민족.
2: 네.
0: 아 감기 걸리거나 머리 네. 아프거나 배 아프거나 하여튼 간에 말이죠. 아프다 하게 되면 정통팔을 싸서 자신단 말이죠.
2: 네.
0: 이것도 역시 정통팔도 예.
2: 위를 상하더라고요.
0: 위점막을 네. 엄중히 손상됩니다. 그리고 예. 에, 음식 습관 중에서 이 에, 음식 어느 때 자시는가 이 시간과도 관계 있습니다.
2: 네.
0: 어떤 분들은 말이죠 에, 오랫동안 말이죠 밤에 말이죠 에, 서울지를 놓거나 책을 보거나 에, 컴퓨터를 치거나 늦잠을 자고 아침을 안 자시는 분들이
2: 네.
0: 많아요.
2: 빈속에
0: 예.
2: 네.
0: 우리 그 저도 대학교에서 사업을 하는데 에, 학생들 속에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말이죠, 예, 시간이가, 그, 고르지 못해요. 예, 아침에 원래는, 예, 6시에 잡혔던 것이 어떤 때는 말이죠, 일에 근거해서 8시에, 11시 반에 자시던 것이 12시나 말이죠, 1시에. 이럴 때도 말이죠, 예, 이 위점막이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이 위점막에, 우리, 예, 리얼하기 쉽다면, 핑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병풍장이 있는데,
2: 네.
0: 이런 말이죠. 음식 습관이라든가, 정통편을 잘 사신다든가 등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 병풍장이 손상을 받기 쉽습니다.
2: 네.
0: 그리고, 예, 어떤 분들은, 예, 검사를 해보면, 뇌에 유문로생가진이 있다, 이란데,
2: 네.
0: 이거는 병원 미생물입니다. 유문로생간지라는데
2: 네.
0: 이 말이죠. 침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울을 보게 되면 예, 혀를 쭉 내보내죠. 예. 그렇게 되면 설태가 말이죠. 예, 아주 두터운 분들이
2: 네.
0: 느끼하다 합니다. 예. 이런 분들 속에서 이 유문로생간지로 인해서 만성위염이라든가 위궤양이 말이죠.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2: 네.
0: 그러면 위궤양을 말이죠. 우리 제때 확진을 못하고 정확히

0: 약한 말이죠. 치료를 못하게 되면 어떤 배단이 생길 수 있는가에 우리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네.
0: 위궤양이라 할 때는 조약에 말이죠. 위장다하고 위액이 접촉하는 부위에 많이 발생하느니 만성궤양인데 이 위약이라 할 때는 말이죠. 산성을 띈 이런 물질입니다.
1: 네.
0: 그리고 말이죠. 위담백 효소란 것이 있는데 이 위궤양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때 확진을 못하고 정확한 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면 첫째는 말이죠. 출혈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하겠습니다. 대변을 본 다음에 그 색깔을 보도록 하십시오. 색감한 대변이 나갈 때는 많이는 이게 출혈 현상입니다.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피를 토합니다. 입으로. 이 문제를 또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만성 말이죠. 빈혈 현상이 생깁니다.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알깁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궤양으로 고생하거나 십이지장 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 창궁이라는데 구멍이 뚫린단 말입니다. 천공 현상이 생깁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병증이 심하게 해서 위점막이 진해마저 손상을 받아가지고 구멍이 뚫어진단 말입니다. 구멍이 뚫어지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위산이라든가 음식을 잡선 식물이가 어떻습니까? 복강에 흘러내려갑니다. 흘러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급성 복막염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또 제때 확진 못하고 구급을 하지 못하게 되면 생명위험이 있습니다. 생명위험에. 그리고 우리 생리해부에서의 위의 윗부분에 분문이 있고 아랫부분이 유문이 있는데 이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유문 말이죠. 경주라는데 경도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막힌단 말입니다.
1: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 중의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95.

0: 연변 뉴스.
1: 총회에서 개막되는 가운데 전성 신전자상거래 산업은 디지털화 역량 강화, 전역 승격의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래 우리 주에서는 신전자상거래 발전 기회를 다잡고 변경 지역 우세, 생태 자원과 개방 정책의 다원 우세에 입각해 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건전해하고 시장 조체를 육성하며 공급 사설을 강화하고 국제 물류를 원활히 하면서 내부적으로 연변 우수 상품 브랜드를 육성하고 외부적으로 동북아 다국 통로를 개척하는 전자상거래 발전 모식을 혁신적으로 탐색 형성했습니다. 연변 다국 전자상거래 발전의 핵심 담체 중 하나인 훈춘 동북아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는 현재 상업무역, 문화관광, 전시판매를 일체화한 변경도시 대외 개방의 새로운 명암으로 되었습니다. 산업단지는 훈춘 통상구의 수입 우세에 의탁해 특색 킹크랩 전시관을 조성하고 일괄식 구매와 현장 가공을 결부한 몰입식 체험 모식을 내놓아 다국 상업무역 경영 모식을 1층 발전시켰습니다. 훈춘 킹크랩 전시 판매관 점장 최령입니다.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데 비춰 우리는 몰입식 해산물 구매 체험을 내와 신선한 해산물을 직접 구매하고 현장에서 가공 조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단지 플랫폼에 의탁해 상업무역과 문화관광의 융합 발전을 실현함으로써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훈춘의 다국 해산물 산업을 요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경 개방 우세에 입각해 우리 주에서는 내외가 연동하는 다국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종초를 구축하는 바 훈춘 동북아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및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 RCEP 연변 다국 수출입 중심 등 중점 플랫폼을 건설하고 200여 개 전자상거래, 물류, 대외무역 기업을 입주시켰습니다. 훈춘 동북아 국제상품성, 연결보세전시체험집산중심, 훈춘 e쇼핑 등 전시판매 단체에 의탁해 인터넷 구매 보세 수입 업무를 개척함으로써 전성 관광 쇼핑 새 지표를 구축하고 집결 복사 효능을 방출했습니다. 훈춘과 연결 2개 국가급 다국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에 의탁해 9610, 9710,

1210 등 여러 모식의 다국 전자상거래 수출입 업무를 전면 실시했습니다. 훈춘에서 새로 개통한 5034 보세 전자상거래 물류 중개 업무는 첫해 무역액이 3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연길 다국통 정선 공공상가에는 천여종의 제품이 입점해 다국 전자상거래 전 모식을 아우르는 정책 봉사 지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훈춘 다국 전자상무 종합시험구는 동원, 명파 등 도시에 대형 화물 집산 창고와 접수 창고 36개를 배치하고 국내 첫 체조 대러시아 대형 소포 전용선, 동북 지역 첫 다국 전자상거래 소포 국제도로 운수, 중로 철도 우편 등 3대 업무를 개통해 전국을 복사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대외 개방 통로를 원활히 하는 동시에 우리 주에서는 특색 농산물의 산업 가치를 깊이 발굴하고 본토 식품 기업들이 디지털 경제를 적극 받아들이도록 인도했습니다. 도나시 장류식품위안회사는 다양한 생방송 경로를 활용해 잡곡 전병의 전국 판매 시장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기업은 자체 생방송을 추진하는 동시에 동방정선, 여휘동행 등 유명 생방송팀과 연동해 이중 경로 운영 행렬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기업의 틱톡, 토보, 콰이소우 등 주요 플랫폼의 팔로워 총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고 2026년 상반기 온라인 판매액은 동기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도나시 장류식품위안회사 경리 진심혜입니다. 우리 장류 전병은 먼저 공장 현장 생방송실을 구축해 생산 전 과정을 투명하게 소비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높은 품질로 신뢰를 쌓고 유명 생방송인들과 연계해 상품 판매 방송을 진행하면서 판매량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온라인 시장을 키워왔습니다. 왕청현에서는 귀버섯 등 특색 농림산업이 전자상거래의 급행열차에 올라 품질 및 효익 향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왕청현 계관향 대북촌의 길관 식용균 과학기술발전위원회사 전자상거래 판매 중심에서는 하루 평균 약 1200건의 주문을 받는데 거래액이 6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 8개 현시가 모두 국가 전자상거래 농촌 진입 종합 시범현으로 비준됐습니다. 전주적으로 각종 전자상거래 시범 대상 137개를 건설했고 성급 신형 전자상거래 흥변부민 시험촌 36개를 건설했습니다. 현, 향, 촌 3급 전자상거래 봉사 지점은 870여 개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또 연변 조선족 김치 문화축제 및 신전자상거래 생방송 축제, 국조식대 전세계 구매 신형 전자상거래 축제 등 일련의 주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연변 우수상품 등 브랜드의 지명도와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설명절 상품축제, 쌍품 온라인 구매축제 등 소비촉진 활동을 상시화하고 경동, 티몰 플랫폼의 10대 지방관을 운영하는 한편 최할머니, 동북 화라거 등 전자상거래팀도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시키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0: 통계 수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주 인터넷 소매액은 126억 6,2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0.94% 장성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주 다국전자상거래 상품 무역액은 146억 5,1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79.9% 장성했는 바 전자상거래 판매 총량이 지속적으로 전성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 올 들어 연결시에서는 정밀시책, 전담반 추진, 전과정 봉사를 통해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을 다그쳐 추진했습니다. 목전 연결시 제1진 승강기 추가 설치 대상이 곧 준공돼 사용에 투입되게 되면서 노후 주거단지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해 줄 전망입니다. 연결시 학부면거 주거단지 승강기 두 대가 초보적으로 건설됐습니다. 승강기 외관은 기존 건물과 조화를 이뤘는데 전체적으로 독립 철골 구조를 채용해 독립적으로 하중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해당 주거단지의 다른 승강기 두 대도 현재 건설 중입니다. 이 네 대 승강기는 올해 10월 20일 전후에 준공돼 사용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제1진 승강기가 정식 사용에 투입되면 연결시 일부 노후 주거단지의 고령로인, 장애인, 어린이들의 출행난이 효과적으로 해결되고 주거 편리성과 쾌적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연결시 진학가도 남양사회구역 주민 류풍서입니다. 이번 승강기 설치가 빠르게 추진돼 대중들이 많은 시혜를 보게 됐습니다. 나라와 인민에게 유리한 공사여서 우리는 아주 만족스럽고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올해 연결시에서는 승강기 400대를 추가 설치하는 목표를 둘러싸고 145개 주거 단원을 첫 시험점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145개 대상은 전부 실질적인 시공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연결시에서는 시험점 대상을 견인으로 전시 승강기 추가 설치 건설 사업을 전면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연결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 책임자 장욱입니다. 지금까지 전시적으로 승강기 52대의 관련 수석을 완수해 현장 시공 조건을 갖췄고 24대가 시공 중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6대가 륙소 현장 시공에 들어가고 나머지 승강기도 시공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현장 시공에 들어갑니다. 이제 연결시에서는 승강기 추가 설치 시공 진도를 지속적으로 다그치고 공사질과 안전 관문을 엄격히 지키며 민생공사가 실제 성과를 거두도록 전력 추진해 주민들의 주거질을 확실하게 높이게 됩니다.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을 착실하고 질서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연결시에서는 연초에 젊은 사업 포치 회의를 열어 연간 사업 목표, 실시 절차와 책임 분공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중 수요에 입각해 각 가도와 사회 구역에서는 방문 조사, 정책 선전, 미니 수렴 사업을 하고 비용 분담, 심사 비준 절차, 후소 유지 관리, 자금 보조 등 대중들이 관심하는 문제에 대답했습니다. 또 이웃 간 다른 의견을 적극 협조 해결하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최대한 결집해 승강기 추가 설치 대상이 순조롭게 실시되도록 튼튼한 대중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0: 연결시 도시 서휘 중심 대상이 순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10월 주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결시 도시 서휘 중심 대상은 장백산 동로 남쪽 하남거리 동쪽에 위치했으며 연결시 도시건설 투자 집단 유한회사에서 투자 건설합니다. 대상 총 투자는 1억 9,500만 원이고 부지 면적은 7,600평방미터이며 건축 면적은 18,700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5층 규모의 종합청사 한동을 건설하는데 도시 서휘 중심과 길림은행이 공동 사용합니다. 그중 도시 서휘 중심은 서쪽 1층부터 5층까지, 길림은행은 동쪽 1층부터 4층까지 사용합니다. 연계시 도시건설 투자집단위원회사 공정부 부장 위본양입니다. 현재 지하실 공사를 마쳤고 주체 공사는 구간별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서휘 중심 부분은 지상 2층 천정까지 공사가 진행됐고 은행 부분은 1층 천정까지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하실 방수 공사와 지하실 외부 되메우기 공사도 완료했습니다. 연계시 도시 서휘 중심은 연계시 중점 공공문화 부대 대상으로서 완공되면 주민들에게 독서학습, 문화교류, 휴식체험을 아우르는 공공문화 새 공간을 조성해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문화 봉사 공급을 더 풍부히 하고 도시문화 품격

0: 활성화를 높이며 책향기 극한 연길 브랜드 구축을 지원하고 연변 문화관광의 미명도를 1층 높일 전망입니다.
1: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연길과 용정 두 팀 선수들이 막판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두 지역 응원단이 긴박하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응원단 성원들은 충만된 열정으로 각종 응원 종목을 정성껏 마련하고 활력 넘치는 춤과 우렁찬 구호로 고향팀을 응원하면서 연변축구연맹전 마지막 경기 분위기를 뜨겁게 달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길시 문화관 연습 현장, 활력 넘치는 음악에 맞춰 연길 응원단 성원들이 응원춤, 손동작, 응원 대형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200여 명으로 모아진 이 응원단은 연길시 각 기업 사업 단위, 여러 가두의 청년 자원 봉사자들과 연길시 종합고급 중학 학생 대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연길시 문화관 교원들의 세심한 지도 아래 현재 재반 연습과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대결의 뜨거운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 응원단은 축구 경기 절주에 따라 여러 세트의 응원 동작을 편성했는데 절주가 명쾌하고 기세가 드높습니다. 응원단 성원들은 여가 시간에 집중 훈련을 다그치고 동작 하나하나를 반복적으로 다듬으며 대형을 맞춰 경기장에서 연길의 청춘 활력과 풍채를 보여주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연길시 문화관 부관장 김춘영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특별히 특색 무용 종목을 편성했습니다. 성원들은 연길 도시 지표가 담긴 표판과 축구공, 막걸리 등 현지 특색이 짙은 도구를 들고 공연하게 됩니다. 동시에 전용 응원 구호도 설계해 고향의 요소를 경기 응원에 융합했습니다. 활력 넘치는 가무 공연으로 연길팀을 응원하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용정 특색 사과배 응원단도 경기 전 재반 연습을 마쳤습니다. 이 응원단은 이번 연변축구연맹전 여러 경기에서 멋진 모습을 선보여 용정 축구 문화의 빛나는 명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원정 경기에서 향진, 가두와 기관 간부, 자원봉사자, 청년 대표들로 구성된 400여 명의 용정 특색 사과배 응원단이 경기장을 찾아 활력 넘치는 공연과 우렁찬 함성으로 용정 대표팀을 응원하게 됩니다. 용정시 부녀연합회 주석 허혜화입니다. 사과배 응원단에는 각 업종과 분야 청춘 역량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주동적으로 경기장을 찾아 충만된 열정과 드높은 자세로 용정의 운동 건아들을 응원하면서 용정의 간부 대중이 단결 향상하고 용감히 앞을 다투며 마음과 힘을 모으는 훌륭한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주는 동시에 경기장 분위기를 더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용정 특색 사과배 응원단 성원 리혜민입니다. 우리는 줄곧 용정 등룡팀과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 팀이 결승 무대에 오른 만큼 새로운 응원단 복장도 다그쳐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신 풍모로 축구팀과 함께 새로운 장을 열어가렵니다. 용정 등룡팀이 결승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축구장에서는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고 관람석에서는 응원단이 열정적으로 응원하면서 전민이 주목하고 참여하는 짙은 경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변 축구의 두터운 대중 토대와 왕성하게 발전하는 문화체육 활력을 생동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그늘 전국 부녀연합회 사회연락 및 교류합작 중심은 2026년도 여성 손잡기 계획 여성 사회 조직 코기력이 기층7위 참여 지원 육성 시범 프로젝트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주 부녀연합회에서 추천하고 도나시 가정교양지도협회에서 신청한 여성 손잡기 새싹 성장 지킴이 가정학교사회 협동 가정교양지도 프로젝트가 육성류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입선됐습니다.
1: 주 부녀연합회에서 주최하고 훈춘시 부녀연합회에서 협조한 휴일의 약속, 친자동행, 연변유람 친자활동이 일전 훈춘에서 펼쳐졌습니다. 전주 각지에서 온 60개 가정이 홍색교양과 생태과학보급, 무형문화재 체험을 결부한 견아려행을 체험했습니다.
0: 길림성 체육국에서 주최한 달려라 소년 아동 청소년 주제 건강체육활동 도문시 신민사회구역 친자운동회가 27일 도문시 도문강 광장에서 개최된 가운데 관할구역 주민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활동에서는 이어달리기, 장애물 통과, 그림 맞추기, 당모라 우리에 넣기, 줄다리기 등 다섯 가지 경기 종목을 알심드려 설치하고 부모 자녀 수공 체험도 마련했습니다. 체육 운동과 취미 게임, 부모 자녀 동행, 팀 교양을 하나로 융합한 이번 활동은 어린이들이 운동 속에서 신체를 단련하고 즐거움을 느끼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교류와 소통을 효과적으로 증진해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성장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정천룡이었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5: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 정보와 고향 소식에 이어 가을철 사과배 재배의 핵심 기술과 함께 다가올 판매철에 대비한 현명한 준비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네, 먼저 농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 길림성 축산업 관리국의 통일적인 포지에 따라 길림성 고기소 산업 총 진센터는 길림성 축산본소와 공동으로 고기소 사육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200문답 지도수첩을 편성해 전송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축산관리국은 사용호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고 반드시 장악해야 할 실제 조작 기술을 똑똑히 파악해 기술 서적이 일선에서 나오고 다시 일선으로 돌아가도록 확보했습니다. 이 지도 수첩은 정책, 금융, 산지검역, 축산건설, 품종선택 및 구매 번식 및 비육, 전염병, 예방통제 등 12개 관건 분야를 둘러싸고 200여 조목의 실제 조작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는데요. 언어가 통속적이고 요점이 명확하며 곧바로 찾아 사용할 수 있게 해 기술 하향의 마지막 1km를 확실하게 관통시켰습니다. 이 수첩의 보급은 기층 사육허에서 기술 응용과 정책 인지 면의 부족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기층 축산 수의 일꾼들이 사업을 전개하는 데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과학적인 사육 이념과 방법을 보급하는 것을 통해 사육 위험을 확실하게 낮추고 정확한 기술 공급으로 전통 고기 소산업의 질 제고와 효육 증대를 이끌며 각종 주체가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 증대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길림성 농업 농촌청에 따르면 길림성은 올해 조항 농업 경영 주체 능력 향상 자금을 사용해 향촌 산업진흥 선도자 육성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송에서 장기간 농업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한 동시에 일정한 규모에 도달한 선도자 농촌 건설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프로젝트 책임자 등을 선도자 수강생으로 선정하며 년간 1,200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선도자 양성은 정책리론, 공공기초, 전문기술 및 능력 확장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됐는데요. 정책 핵심으로부터 시장 실무에 이르기까지, 산업발전으로부터 농촌 치리에 이르기까지, 문화 전승으로부터 장인 양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이 농업농촌 발전의 현실과 미래를 겨냥한 선진리론, 최신 실천, 첨단 기술로 우리 수강생들에게 능력을 부여하고 수강생이 미래 창업을 계획해줌으로써 길림성의 현대화 농업 산업의 승격을 추진하게 됩니다. 육성 효과에 도달하고자 선도자 육성 프로젝트는 4개의 하나 육성 모식을 혁신했습니다. 즉 루게로 1개월간 집중 수강, 한 학기 동안 온라인 학습, 1년의 현장 견학 및 상호 방문, 한 명의 교원이 부축 지도를 포함합니다. 4개의 1 육성 모식은 특히 집중적 강의 플러스 온라인 강의 플러스 현장 견학 플러스 경험 교류 플러스 창업 지도에 5위일체 육성 기제를 구축했습니다. 집중 학습을 완료한 토대에서 수강생은 자율적으로 온라인 학습을 신청할 수 있고 조직적으로 성내 외에 현장 견학 및 교류를 진행하는 동시에 창업 지도 교원과 1대1 추적 부축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프로젝트의 실용성 확보를 위해 길림성 농업농촌청은 농업농촌부의 관련 사업 요구를 엄격히 이행하면서 전국적으로 선도자 육성기구를 공개 입찰하고 육성계획을 과학적으로 지정하며 자금 감독관리를 착실하게 강화함으로써 고수준 고품질 육성 임무를 완수할 방침입니다. 네, 올 들어 화룡시 동성지는 전장, 하장, 림장, 삼장 기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재반 조치를 실시해 경작지 보호, 하천 관리 보호, 림지 수호 등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함으로써 향촌 녹색 발전 기반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경작지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전장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성지는 경작지 보호 관련 요구를 엄격히 시달하고 경작지 관리 보호 조사 작업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경작지의 비농업화 비량곡화를 단호히 방지했습니다. 올해 전진에서 루게로 농전 순찰 보호를 133회 전개하고 경작지 86헥타르를 순찰했으며 각종 경작지 관리 보호 문제를 제때 처리하고 량곡 생산 책임받 잘 수호해 농업 생산 기반을 단단히 하고 경작지 자원의 안정과 안정을 보호했습니다. 수생태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하천관리 보호를 최적화했습니다. 동성지는 하장 책임 리행을 수단으로 삼아 하천 상시화 관리 보호를 착실히 전개하고 하천 청결 유지, 하천 연선 정비, 오염물질 배출 조사 등 작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생태 예방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림지 안전 장벽을 구축했습니다. 동성진 관련 책임자는 향후 3장 연동 사업 기제를 지속적으로 잘 활용하고 경작지 하천 림지 보호를 통제하며 생태 보호와 농업 발전을 긴밀히 결부시켜 향촌진흥이 생태 기반을 강화할 방

팀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래에 도문시 월층지인 기신촌에서는 소위탁 사육을 통해 촌 집체 경제를 장대시키고 촌민 수입 제고 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촌의 소사육업은 촌민위원회에서 감독 관리하고 촌에서 설립한 기업에서 운영하며 촌민들이 참여하는 위탁 사육 모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료회에 따르면 촌민들이 종잣소를 구매하는 원가를 납부하고 소를 수령하면 촌에서 촌민들 대신에 소를 키워줍니다. 고기소가 출하되면 원금은 촌민들에게 모두 돌려주고 수익은 비례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소 위탁 사육 모식은 촌민들이 소를 사육하고 싶지만 장소, 기술, 정력이 부족한 현실적인 난제를 해결했고 사육, 방역, 판매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향후 기신촌에서는 위탁 사육 대상을 통해 농가에서 자금을 대고 집체에서 관리하며 수익을 공유하는 모식을 가일층 보급할 타산입니다.

0: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자금,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지금은 8월 말 올해 사과배 수확을 앞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 때입니다. 이 햇볕은 뜨겁고 과일은 제철을 맞아 한창 커지고 색을 입어가는 이맘때에 관홍돌이 마음도 분주하실 텐데요. 올해 농사는 이제 거의 다 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사실 지금 이 시기가 이 관리가 바로 올해 과일 품질과 소출을 좌우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네, 한 해 내내 땀 흘려 갖고 온 나무들 그 결실을 얼마나 알차게 거둘 수 있을지는 바로 지금의 손길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연변농어과학원 과수연구소의 리웅 소장과 함께 이 가을철 사과배 재배의 핵심 기술과 함께 다가올 판매철에 대비한 현명한 준비 전략을 짚어보려 합니다. 네, 아무리 좋은 과일을 맺어도 제때 제값 받고 팔아야 진짜 수확이 아니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지금 우리 주 사과배 자람새 어떠한지요?
1: 예, 그 올해는 그 국부적인 지역에서
0: 네.
1: 그러니까 그 우박 피해가 좀 있었는데
0: 네.
1: 그 나머지 대부분이 그 지역에서는
0: 네.
1: 잘 자라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네. 네. 어찌 보면

0: 한해 수확을 뭐 즐겁게 바라볼 수 있는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1: 예, 그 지금 그 어제도 과수 다녀보니까 그 네. 비례도 좋고
0: 네.
1: 그 색깔, 그 착색도 그 자람새가
0: 그렇죠. 네,
1: 잘될 걸로 유행이 됩니다.
0: 그렇네요. 네, 같은 값의 다홍치마라고 사과배가 파랗기보다는 그래도 빨간색을 띠는 것이 아마 값을 받는데도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죠.
0: 예, 네, 관리가 따라가야 되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 사과배 나무의 생장상의 가장 큰 특징 무엇인지요?
1: 아, 그러니까 이 지금 8월 말 이 시기는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이미 영양 생장이 다 끝나가고
0: 네.
1: 지금 그 과실 물이 익어가는
0: 네.
1: 그 비대가 급속히 진행되고
0: 네.
1: 또 당분이 막 축적되면서
0: 네.
1: 그 이 착색이
0: 네.
1: 그 되는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요 최근에 그 사과배 밭에다가
0: 네.
1: 자두를 그 식재 한 농가들 늘어납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다수학적인 그 면에서는 그 수익이 늘어나고 이런데 우리 그 병충해 방제 각도에서 보면
0: 네.
1: 이것이 우리 그 심식 피해를 그 일으킬 위험 요소가 많아지는 경우입니다.
0: 아, 그렇네요.
1: 왜냐하면
0: 네.
1: 자두는 이미 지금 한창 수확되거나 수확 끝났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그 심식 나방에
0: 네.
1: 심식 나방 지금 자두에서나 이런데 핵과로에서 끝나갖고
0: 네.
1: 또 우리 금방 과실 지금 그 지금 당도도 올라가고 그 과육도 나른해지면서
0: 네.
1: 한창 섭취하기 좋을 시기입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사두가 수확이 끝나가니까나 금방 이 섭취 대상이 배나 옮겨가는 시기입니다.
0: 아, 그럼
1: 이 나방이라는 네. 것이 옮겨가서 그 배 보통 배꼽 부위
0: 네.
1: 혹은 우쪽 가로 요 밑에
0: 네.
1: 이런 알을 씁니다.
0: 네.
1: 알이가 한 일주일 지나서 깨나면 먹어 들어갑니다. 근데 너무 작고 적하면 우리는 인식이 못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요 시기에 그 약재 살포를 꼭 등한하면 안 됩니다.
0: 약재 살포.
1: 예.
0: 네. 그러네요. 그러면 뭐 약재도 뭐 한 번 정도는 안 되겠죠?
1: 그러니까 지금 치면 그러니까 9월 10 전에
0: 네.
1: 한 번 더 치면 그랬다.
0: 그렇죠.
1: 지금 우선 병원은 지금 온도도 손해지니까 병원은 그 약재를 그 연속해서 심하게 치지 말고
0: 네.
1: 한두 가지만 치면 되고
0: 네.
1: 저기 심식나방하고 우리 여기 지금 최근에 그 무섭게 그 발생하는 게 전박이 응애라고 있습니다.
0: 응애.
1: 예.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돌아다녀 보면
0: 네.
1: 초생재배한 과수원에는 상대적으로 덜 합니다.
0: 네.
1: 그 피해가.
0: 네.
1: 근데 그 제초제 살판 과수원에서는 그 이 피해 면적이 커요, 잎이.
0: 네.
1: 그 보통 지금 이 시기에 당도도 오르고 과수도 크고 이랬는데 이, 그렇다면 좋기는 잎이 질량이 좋아야 되는데.
0: 네.
1: 이 응애가 피해가 심하면.
0: 네.
1: 그 염록수 파괴가 심해갖고.
0: 네.
1: 당도도 그렇고 비대도 그렇고 이런 데 영양소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약재는 꼭 잘 해야 됩니다.
0: 그렇네요. 네. 약재 살포 중시를 돌려야겠습니다. 이 앞으로 한 시기 가뭄이 지속될 수도 있고 집중호우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가능성이 있죠?
1: 그렇죠.
0: 네. 이 가뭄이 지속되거나 혹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 물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지금 전반적으로는 다 괜찮아요.
0: 네.
1: 다 우리 과수원에 비탈이 있으니까.
0: 네.
1: 그러니까 나 지금 요 며칠 전 집중 호우로 해갖고 지금 그 물난리, 그 영시도 물난리 났잖아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나 이것이 그 좋기는
0: 네.
1: 그 풀 재배하는 게 제일 앞으로 방향이고.
0: 초생재배.
1: 예.
0: 네.
1: 그리고 제 저재를 지금 우선 2차 뿌리는데.
0: 네.
1: 그 농도 그 세게서 한 번에 팍 죽이지 말고
0: 아,
1: 좀 약간 천천히 사그라들게 되면
0: 네.
1: 그만큼 그 이래 강우가 집중 호우했을 때도
0: 네.
1: 그 토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걔가나 지금 가뭄에 대해서는 걔가나 지금 올해 이 가뭄은 정말 이 비가 있잖아요.
0: 네.
1: 딱 맞춰옵니다.
0: 그렇죠.
1: 약간 가물까 하면 비가 내리고 가물까 하면 비가 내리고.
0: 네.
1: 그래서 지금 그 이 과수원에 있겠거나 수분 관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봐서는 그 가뭄에 대해서는 그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만학시 또 어떤 지역이나 이런 데 국부적으로 그 가뭄이 한 20일 이상
0: 네.
1: 이렇게 될 때는 조건이 되면
0: 네.
1: 좋기는 한 나무당 한 100리터, 200리터까지 관제하면 좋고
0: 네.
1: 그래서 그렇게 안 비 조건이 없으면
0: 네.
1: 있는 과일이라 좀 따버려야 됩니다.
0: 그렇죠. 네,
1: 그래 나무 살기가 꽃 그 큰 과실을 만들어야 판로가 잘 될 것 같습니다.
0: 네. 가뭄에 대비하고 또 집중호우에 대비한 관리 요령을 따라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기는 비료주기는 거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성이 있다면 이 사과배 생산에서 이 시비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1: 네, 보통 시비는
0: 네.
1: 지금 여기 연변에서 보면 다 꽃피기 전에 네, 봄에
0: 네.
1: 하고
0: 네.
1: 또 어떤 집에서는 그 늦어도 그 착과 후에 하는데
0: 네.
1: 지금 올해는 그 강우량이 좋다 보니까 비료 중률
0: 네.
1: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0: 네.
1: 이렇게 보니까 그 봄에 좀 많이 한 그 과수원에서는
0: 네.
1: 잎이 있잖아요 잎이 크고 집 푸르고
0: 네.
1: 그러니까 이런 집 과일 실제로 크진 않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게 그 과총이 너무 잎이 크고 꽉 뭉쳐 있다 보니까 대비 햇빛 잘 안 들어가요
0: 네.
1: 이런 과수원도 그렇죠. 그래 전지가 결합해갖고
0: 네.
1: 그 잎은 잎이 저 땅에 뿌리기보다는
0: 네.
1: 연면을 해서
0: 네.
1: 왜냐면 땅에 주면 아직도 이것이 한 보름 돼야 흡수됩니다.
0: 그렇네요.
1: 그러면 그때 수확이 다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나 그 주약의 칼슘하고
0: 네.
1: 그 칼륨 이산칼륨
0: 네.
1: 이런 걸 위주해서 연면 살포해주면. 그 흡수된 양분이 그 과실로 이동도 잘 되고
0: 네.
1: 과일 열과도 방지하고
0: 네.
1: 이래서 연매 살펴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네요. 네. 주로 칼륨,
1: 칼슘
0: 비료를 네. 중심으로 주자 그 말씀이죠. 네, 이 시기 자주 발생하는 그 병충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1: 아까도 예. 말씀했지만 병충해는 저게 네. 그 병은 지금은 이전에는 그 우리 홍대 해대라고.
0: 네.
1: 한 최근 요새 이 병균도 많이 그 피해가 약해진 것 같아요.
0: 네.
1: 요 한 2, 3년에는 거의 피해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0: 네.
1: 조금 그 하다가 보통 우리 여기 사용하는 약제를 다 사용을 되니까나
0: 네.
1: 지금 병은 괜찮을 것 같고.
0: 네.
1: 저기 지금 해충이 지금 특히 저 배나무 이 그렇고.
0: 네.
1: 그다음에 그 복숭아 순나방, 심숭나방
0: 네.
1: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전박이 응애.
0: 네.
1: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전박이 응애가
0: 네.
1: 방제가 어렵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전박이 응애는 그 같은 약제를 두 번 맞추면
0: 네.
1: 효과가 절반이나 떨어져요.
0: 네.
1: 그리고 또 이 약제가 많지 않습니다.
0: 그러네요.
1: 문제는.
0: 네.
1: 그래서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그 램번 이만조라고 이것만 치면 그래도 좀 방제 좀 됐어요.
0: 네. 램번 이만조.
1: 네. 그런데 올해는 그걸 치면 안 됩니다.
0: 그래서 네. 뭐
1: 그래서 또 그 새로 나온 약제가 이조만증이라고.
0: 네.
1: 이걸 치면 처음 두 번은 그래도 잘 죽습니다. 이거는 그거나 그 알도 잡고 그 유충도 잡고 성충 잡고 이래 보니까나.
0: 네.
1: 근데 이것도 두 번 이상 치면 또 안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우선 앞으로는 이 농가들도 전 뭐 꼭 새로운 약 기다리지 말고.
0: 네.
1: 제일 처음에는 좀 우리가 그 예전에 쓰던 거 네. 바깥 입 쓰고
0: 네.
1: 두 번째 다른 거 쓰고
0: 네.
1: 세 번째 다른 거 이렇게 다른 계통의 약제를 돌려가면서 써야지
0: 네.
1: 자꾸 단번에 내 이 좋은 걸 써갖고 없애겠다.
0: 네.
1: 왜냐하면 이 응애가
0: 네.
1: 온도 높으면 일주일에 한 대가 발생합니다.
0: 네. 한 세. 네.
1: 한 세대가.
0: 네.
1: 그러니까나 이것이 올해 하도 이게 비가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억제가 됐어요.
0: 네.
1: 걔네 맛이 조금만 더 감으면
0: 네.
1: 좀 어떻게 억제할지 좀 방법해 봤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저 작과 초기에는
0: 네.
1: 제가 낳고 때는 과일도 작고
0: 네.
1: 피해 면적 적잖아요. 이때는 네. 기계 유제 같은 것을
0: 네.
1: 살펴보면 이거 기계 유제 내성이라 없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걸 하면 한번 사용할 수 있고
0: 네.
1: 그 다음에 램버 이만조 같은 걸 또 사용하고
0: 네.
1: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조만 이렇게 제일 최근에 약을 쓰고 이래서 그 내성을 최대한 줄이고
0: 네.
1: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살펴하고 그 이 농자재 상점도 그렇고 농민들
0: 네.
1: 알고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아마 9월.
1: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 이 연면 사과배는 그 녹색 식품 이 그런 걸 다 받아서 허가를.
0: 네.
1: 그리고 또 우리 그 그냥 디리벼즈에 이거 또 있으니까 앞으로는
0: 네.
1: 그 이 지명도를 계속 높이기 위해서는
0: 네.
1: 우리 품질 보장해 줍니다.
0: 네. 특히
1: 다 지금 어서는 처우 차례서
0: 네.
1: 양품을 와서 위에서 저 무사기로
0: 네.
1: 무사기로 양품 채취해서 잘리는거나 그 적금하니까나
0: 네.
1: 우리 서로의 서로를 위해서
0: 네.
1: 뭐 또 내가 하겠는지 모르겠지만
0: 네.
1: 우리 전반적인 지역이
0: 그렇죠.
1: 그런 거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9월 10일 전까지 약
0: 그렇죠.
1: 마무리 지켜 그리고 좋기는 그 후에는 양농도를 낮춰갖고
0: 네.
1: 왜냐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 병의 수중도 그때 좀 나약해집니다.
0: 네.
1: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러네요. 꼭 그 저농도 약재를 사용하고 무공해 농사에 맞는 녹색 식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시기에 과일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아, 지금은 기간 주약이 그 아까 말했 빨리 커지고
0: 네.
1: 당이 높아지고
0: 네.
1: 또 착색도 되게 이 시기가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우리말 그 과실 부근에 있는 과총엽이
0: 네.
1: 햇빛을 잘 받아야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 관계입니다.
0: 네.
1: 그래서 혹시 그러나 과일도 좀 많이 달리거나
0: 네.
1: 이럴 때는 과일 좀 따 버리고
0: 지금요?
1: 그렇죠.
0: 버리죠 그럼.
1: 아 버려야죠. 약 좀
0: 네.
1: 어쨌든. 이게 하나 나머지 과실 잘하기 위해서는
0: 네,
1: 좀 많으면 좀 따도 되고
0: 아까워서.
1: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나 이 과총엽이 그 햇빛 당기는 그 제거하지 못한 그 도장지 같은 것을
0: 네.
1: 제거해야 됩니다.
0: 네.
1: 지금은 그 아침 저녁 선선하잖아요.
0: 네.
1: 이래 나가서 뭐 이전에 한번 했으니까 후에 난 보통 그 봄에 비를 많이 시비한 과원에 2차 생산하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0: 네.
1: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 가리는 것을 이런 이 도장지를 그러니까 완전히 제거하지 말고
0: 네.
1: 한 20cm 하나씩
0: 네.
1: 그만의 밀도를 보장해주면
0: 네.
1: 아마 앞으로의 그 과실 비대나 당도 그 나아가서 착색까지
0: 네.
1: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네. 그러면 우리 관농들 농가들에서 주의할 점 무엇이 있을까요?
1: 제가 지금 농가에서
0: 네.
1: 뭐 주의할 점이라고 그 보통 대부분 농가는 잘하고 있습니다.
0: 네,
1: 어서
0: 네, 네.
1: 뭐 몇십 년 근데 보통 그 후에지에서 와서 자꾸 후에
0: 네.
1: 도거리 맡아서 가는 농가들이 문제가 있는데
0: 네.
1: 자꾸 그 안쪽에 사던 그 습관 좀 있어갖고
0: 네.
1: 자꾸 산량 위주로
0: 네.
1: 이때도 뭐 저 규소비를 사용한다거나
0: 네.
1: 그런 사례도 있고
0: 네.
1: 또 그다음에 뭐냐면 그 약재를 그 안쪽이 좀 쌉니다.
0: 네.
1: 하부산 그쪽에서 가지다 살 방법들도 있는데 어떤 그 인터넷 이런 데서 사면
0: 그렇죠.
1: 그 품질 보상 안 된 그
0: 그렇죠.
1: 가짜 약이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런 살펴서 손해 볼 수도 있고
0: 네.
1: 왜냐면 이 시기 이 과피가 얕다 보니까 피해를 좀 잘 봤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또 그 지금 살판 약재는 될 수 있는 액재를 사용하죠.
0: 네, 액재.
1: 예, 왜냐면 분재를 사용하면 이것이 떡 남아있습니다. 그
0: 네.
1: 과학은 흔적이
0: 네.
1: 대단히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주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그렇네요. 네. 우리 9월 말부터는 사과배가 판매 시기에 들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과배의 판매를 계기로 어떤 면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을까요?
1: 지금 사과배 하면 지금 사과배는 저장성은 좋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한정말로 하면 나의 초분화윈.
0: 네.
1: 그러니까 조그만 기스가 나도
0: 네.
1: 이 인차 검게 되고 이렇게 변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과배가 그러니까 우리 따는 시기가 이미 9월 말에 들어서고 10월 초까지 하니까
0: 네.
1: 하도 다행히
0: 네.
1: 우리 여기가 저장고가 적어도 온도가 낮으니까
0: 네.
1: 그만큼 잘 되고 있는데
0: 네.
1: 이 조금이라도 따는 과정에서 힘주거나
0: 네.
1: 혹은 이제 맨손 닿았을 때 그 당시에는 한 3일만 지나면 색깔 좀 감하게 납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 배 따는 시기부터 남고 따서 선배라서는 그 등급도 네.

0: 나누고 포장하고 이때는 꼭 장갑 다 사용하고
1: 네.
0: 그리고 배 딸 때도 그냥 훌 던지지 말고
1: 그렇죠.
0: 살랑살랑 내놔고 예. 어차피 이 힘들게 키워갖고 예. 그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따는 과정에서 얘기한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고 말씀드리고 싶고
1: 네.
0: 그래서 지금 꼭 웬간하면 그 9월 25일부터 수호하는 것을 견제해야 됩니다.
1: 네.
0: 왜냐하면 어떤 데서 그 약간 일찍 저 시장에 나가면 좋은 값을 받을 수는 있어요.
1: 네.
0: 근데 내가 오래 했다가 네. 전체의 사과배 품질 미치는 그 영향이 대단한 겁니다.
1: 그렇죠.
0: 맛이 없으면 안 먹어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우리 연변에서는 25보다 딱딱으로 했으니까나.
1: 네.
0: 우리 서로를 위해서.
1: 네.
0: 내 앞으로의 나를 위해서.
1: 네.
0: 꼭 이 저기 수거하는 것을 금지하고.
1: 네.
0: 그다음에 그 조끼는
1: 네.
0: 이 등급
1: 등급을 잘 나눠야겠죠.
0: 왜냐하면 큰 것대로 하면
1: 네.
0: 그 소매할 때는 잘 판 또 국경들이 잘 판 사람들 한 하루에도 만 원 이상 팝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노력해서 좀 큰 건 크고 좀 고운 걸로
1: 네.
0: 그리고 이래서. 좋은 품질, 저, 품질이 과실은 좋은 값을 받고.
1: 네.
0: 그래야 또, 앞으로는, 예, 좋은 과는 뭐, 팔기 쉬운.
1: 네.
0: 이런 현상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네. 인도해 가야 되고.
1: 그렇죠.
0: 근데 특히 지금 올해 지금 전국적으로.
1: 네.
0: 배 산지 가격이 작년보다 많이 내렸습니다.
1: 네. 네.
0: 지금 보면 올해, 그, 블루베리부터
1: 네.
0: 체리.
1: 네.
0: 뭐, 이래고 좀 올해 배 사과 다 배 산지 그 가격이
1: 네.
0: 작년보다 좀 30% 이상 내렸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부터 뭐 무리한 저 가격 하지만 좀 감안해서
1: 네.
0: 어떤 사람도 그 국경점 왔던 뭐 많이 높은 값을 지시한 분들도 있는데
1: 네.
0: 그걸 좀 앞으로 그 장원한 타상에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그렇네요. 한마디로 좋은 과일을 생산해서 판로에 근심 없게
0: 예.
1: 뒷받침 해줘야 되고
0: 합당한 또
1: 예, 마지막 환절에서 이 배뜯기에서도 중시를 돌려서 상처가 없는 이쁜 사과배를 파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과배 판로에서 사과배 맛이 좋고 보기 좋아야 할 뿐만 아니라 포장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사과배 판로에 어떤 견해가 있는지요?
0: 지금 그러니까 한 이 어제 한 거의 7년 돼요.
1: 네.
0: 이렇게 그 인터넷 판매가
1: 네.
0: 하다 보니까나
1: 네.
0: 저 전반적으로 우리 사과배 가격을 좀 이렇게 올려준
1: 네.
0: 이런 그 좋은 그 경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보통 그 이래 좀 젊은 친구들 와서
1: 네.
0: 창업한 분들이
1: 네.
0: 인터넷 판매를 시작했고
1: 네.
0: 그래도 좀 규모가 큰 집도 도어집이 있습니다.
1: 네.
0: 이런 분들에서 그 연변이 사과배의 지명도를 많이 높였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좋은 영향을 미쳤고.
1: 네.
0: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분들은 품질을 중시합니다.
1: 네.
0: 그래서 좀 크고 예쁘고 이런 걸 그 상처고 이런 걸 골라서 파장해서 이러면 그 1kg 한 7, 8원씩 받거든요. 그래서 포장비가 다 해서.
1: 네.
0: 그러면 이래 보면 그, 다, 우리 주위에는 그 사람들도 전문 찾습니다. 어느
1: 네.
0: 집이 맛있고.
1: 그렇죠.
0: 잘, 그런 집 찾아가서 수확해서는 그 사람들도 다시 포장하고 선별해서 전국으로 내보내고 그, 우리 소포상에서 네. 우리 그 연변의 사과배 팔로를 많이 그 선도해가는 경향이 있는데.
1: 네.
0: 이런 분들은 그거는 그치, 잘하고 있어 괜찮은데.
1: 네.
0: 지금 깨거나 그 우리 대중적인 그 박스 있잖아요.
1: 네네.
0: 박스.
1: 네.
0: 박스를 저희들도 많은 제안을 했고 또 그 과수농장에서도 그 우리 박스가 뭐냐면
1: 네.
0: 그 좀 싸고
1: 네.
0: 그리고 또 지금 그 이것을 포장해서 가져갈 때 보면 약간 사람도 잔머리 써갖고
1: 네.
0: 그 어간 위에는 큰 거 있고 밑에 나쁜 것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1: 네.
0: 또 이것이 좀 우리 전체적으로 배값 싸다 보니까 그 차에 실을 때를 보면
1: 네.
0: 어떤 애 막 딛고 뭐 막 하는 분들 있어요.
1: 네.
0: 근데 내 생각엔 약간 좀 값을 박스일 땐 좀 그 예쁘고.
1: 네, 맞죠.
0: 약간 비싸게 했으면 좀 이 좀 고급스러운 맛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막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로 같이 우리 고민해 갖고.
1: 네.
0: 이거 저, 어서 그 배하는 농사분들도 어르신분들은 조금씩 다 퇴출하고 갖고.
1: 네.
0: 이런 상황이니까.
1: 네.
0: 우리 좀 그 빼박스 한 개당 한 네. 1억씩만 더 투자해서 좀 우리 그렇죠. 예쁜 박스를 하고 네. 좀 든든한 박스를 하면
1: 네.
0: 도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1: 네. 네. 네. 그리고 일전에 그 류국종 부총리께서 네. 우리 길림성에 시찰을 산업보고 시찰을 오셔서 우리 사업의 산업에 중요한 지시를 했다면서요?
0: 예, 예. 그러니까 그 한 달 전인가
1: 네.
0: 류국종 부총리께서
1: 네.
0: 그 길림성에 와서 조사용 갈 때
1: 네.
0: 우리 특산으로 사과배하고 네. 인삼하고
1: 네.
0: 이런 걸 개발하면서
1: 네.
0: 받았는데 그분께서
1: 네.
0: 이 연변 사과배 특별히 중시하고
1: 네.
0: 어떻게 해서나 이 사과배 품질을 높이고
1: 네.
0: 관응의 수익을 보상해서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래서 요 며칠 전인가 그 길림성 그 커지팅
1: 네.
0: 커진팅 커져 추위 그 처장님도 와서 우리가 이야기도 나누고 어떻게 하면
1: 그렇죠.
0: 그 항목 대상을 선정하던 이래갖고 전반적으로 우리 그 과수원의 기반시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물이 없잖아요. 물 관리가 없잖아요.
1: 네.
0: 물 보내서 물 따라서 먹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이것은
1: 네.
0: 어떻게 좀 인위적인 그 그 우물을 파서
1: 네.
0: 이거 어떻게 좀 딱 관건적 시각이라도 이렇게 관수해서
1: 네.
0: 과실 품질을 보장해주고
1: 네.
0: 그다음에 또 혹시 또 그 시범적으로
1: 네.
0: 이렇게 그 비료하고 물하고 용합해서 그 수페이트라고 하는데
1: 네.
0: 이런 시범전도 만들고 이래서
1: 네.
0: 우리 전반적인 그 우리 과수원의 그 시설 개선하고
1: 네.
0: 그다음에 또 우리 그 고자 리차이즈 TC
1: 네.
0: 예, 여기에서의 그 전국 각지의 전문가들이 그 도움을 받아서
1: 네.
0: 우리 그냥 재배 기술
1: 네.
0: 혹은 재방지
1: 네.
0: 그다음 수확 후 상품화 기술 그다음에 가공 기술 전반에 걸쳐서 우리 그 기술 도움도 받고 같이
1: 네.
0: 연구를 해서 우리 전 사과배의 이 차이랜
1: 네.
0: 이것을 누려서 부가가치 높여서 우리 농민들이 수익을 높이겠는가
1: 네.
0: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를 같이 협동 연구할 겁니다.
1: 그렇네요. 네. 네, 어찌 보면 관홍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죠.
0: 그렇죠. 관홍에도 좋고
1: 네.
0: 또 우리 그 연변 사과배 산업의 발전에도
1: 그렇죠.
0: 많은 도움이죠.
1: 네. 네. 네, 지금까지 연변농어과학원 과수연구소의 리용 소장님과 함께 가을철 사과배 생산의 관근기술과 판로 대비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네. 오늘 말씀을 우리 소장님 말씀 정리해보면 물 관리 하나, 시비 하나, 병 해충, 예방 하나하나가 모두 올해 과일이 당도와 색깔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성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들입니다. 무엇보다 금방 소장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지금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올해 농사 승패가 갈린다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관홍 여러분 지금의 땀 우리 가을 햇살 날에 반짝이는 붉은 과일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고민한 판로 준비 미리미리 챙기셔서 올해는 더 녹록한 수확의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농사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정성이 함께 만드는 예술입니다. 오늘 방송이 관홍 여러분이 농산일과 고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을길 바랍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신 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증정해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0 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